0: 관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1: 동지들!
0: 장국도가 사람들을 휘둘러 보면서 귀가 먹먹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1: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2국제당이 무너졌을 때 위대한 레닌 동지가 제3제2당을 세우고 혁명의 깃발을 다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뒤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활기를 되찾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깃발이 온 세계에 펄펄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0: 어느새 그의 두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1: 우리는 이런 역사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황은 이미 고은이가 땅에 떨어졌고 당을 이끌 만한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동지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레닌이 제2국제당에서 갈라져 나와 제3국당을 세운 것을 본받아 우리는 临时중앙정부를 출범해야 합니다.
0: 临시중앙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가라앉아있던 분위기가 갑자기 팽팽해지었다. 군급 간부 몇천 카우츠키가 누군지도 잘 몰랐고 그 카우츠키가 중앙의 지도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리송하였다. 하지만 临시중앙정부가 뭔지는 잘 알고 있었다. 느닷없는 이야기에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둘러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도 보이었다. 탁자 위에 놓인 등불만이 술렁이는 방안 공기를 따라 흐느적 거리었다.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지자 장국도는 깜짝 놀랐다. 몇 날을 공들여 준비한 연설이었다. 자신을 레닌에 견주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킬 생각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호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세를 고치앉으며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었다. 황초도 초조한지 끊임없이 장국도와 눈길을 맞추었다.
1: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0: 장국도는 애써 웃으며 아래를 휘둘러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1: 누구든 먼저 말씀하십시오.
0: 그래도 나서지 않았다.
1: 우리 당과 홍군의 운명을 뒤흔드는 큰일을 두고도 할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까?
0: 장국도는 진창호를 보자 더 화가 치밀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장국도의 눈길이 자기한테 닿을라 치면은 하나같이 고개부터 숙이었다. 서양자는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입을 다물고 있더니 급기야 눈을 지그시 감고 졸았다.
2: 정작 힘을 써야 할 때 이래서야 어디...
0: 회의장이 숨 막힐 듯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때 장국도는 얼떨결에 궁둥이를 들썩이며 쭈뼛거리는 사람을 발견했다.
1: 아, 저 군장 동지 먼저 말해보십시오.
0: 그는 덩치가 우람하고 큼직큼직하게 생기는데 싸움은 잘하지만은 정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강사에서 출발한 때부터 내내 후방을 책임지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불평이 많았다. 그는 장주석의 이름을 부르며 발언을 하라고 하자 어깨를 으쓱이며 일어났다. 그는 강사를 출발해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할 때까지 주왕을 지키느라 겪은 힘든 일과 가슴에 서린 울분을 몽땅 털어놓았다. 어느 지도자든 가리지 않고 불만을 뱉어내면서 앞뒤 없이 말했다. 그가 신뢰를 들어 생생하게 말하는 통에 사람들은 이따금 웃음을 터뜨렸다. 별 내용은 없었지만 침침한 분위기가 조금 거치였다. 장국도는 잔뜩 들떠서 맞장구를 쳤다.
1: 잘 말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죠. 중앙 지도자들이 이런 식이니 어찌 진심으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0: 하지만 회의장은 다시 길고 깊은 침묵에 빠지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았다. 만약 한두 사람, 설사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뜻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해준다면 그대로 밀어붙여 분위기를 몰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회의장은 쥐죽은도 조용하기만 하였다. 장국도는 마음이 바빠지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대 주덕에게 눈길을 돌리었다. 주덕은 쇳덩어리처럼 엄숙하고 위험있게 앉아있었다. 그동안 비바람에 부대끼고 햇볕에 그을려 얼굴은 까무잡잡하였고 몹시 여인 모습이었다. 오직 두 눈만이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다는 듯 부리부리하게 무서운 빛을 뿜었다.
1: 조총사령동지가 말씀해 보시죠.
0: 주덕은 곧바로 입을 열지는 않았다. 스무날 전에 그는 벌써 집중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조항이 1, 3군단을 거느리고 북진한 뒤 장국도가 아바에서 사천 서강 성당의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장국도가 회에서 우경괴조의자들을 거리낌 없이 공격을 하자 몇몇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덕을 보고 생각을 밝히라고 소리를 쳤다. 주덕은 부드러우면서도 대운하게 말했다.
3: 동지들, 북진 방침은 조항에서 정하였고 저는 손을 들어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어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북쪽으로 나아가 일본 놈과 싸우려는 당조항의 결정을 단호히 지지한다고 거듭 밝히겠습니다.
0: 노백승도 조항의 북진을 지지한다고 나섰다.
1: 남하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겁니다. 잘 싸운다면 한동안에야 백일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돌아오겠지요?
0: 그러자 회의장 분위기는 대뜸 달아올랐다.
3: 동지가 북진 방침을 지지한다면 지금 떠나세요. 당장 떠나라 말입니다.
0: 누군가 주덕에게 소리를 쳤다. 주덕은 웃는 낯으로 느긋하게 대꾸하였다.
3: 저는 북진 방침을 찬성합니다마는 동지들이 기어코 남아하겠다면 저도 동지들을 따라 남아할 수밖에 없지요.
0: 그러자 누군가 또 외치었다.
1: 북진을 찬성한다면서 우리와 같이 남쪽으로 가겠다니 당신이야말로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도대체 북진할 겁니까? 남할 겁니까?
3: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총사령 자리를 내놓으세요.
0: 류백승은 화살이 총사령에게로 쏟아지자 큰 소리로 말하였다.
3: 지금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건을 심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주 총사령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0: 화살은 대뜸 류백승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소리를 웩웩 질러댔다. 회의는 북상은 도망주의고 남한은 공격노선이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끝이 났다.
1: 조총사령 동지가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0: 장국도가 또 다그치었다. 장국도는 원래 고위급 간부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기울어지면 주덕과 누백승에게 압력을 줄이고 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하는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거듭 재촉을 하자 주덕은 몸을 일으키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주덕에게 쏠리었다. 주덕의 우묵한 눈에서 불꽃이 튕기었다. 하지만 그는 잠깐 말없이 서서 노기를 누그리더니 너그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3: 동지들, 저더러 말을 하라고 하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근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결입니다. 우리는 노농홍군으로서 모두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입니다. 모든 홍군은 한 집안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안에서 잘 해결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냉정하고 또 냉정해야 합니다. 절대 장계석한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0: 소백이 맛이 짙은 그의 사천 사투리는 침통하게 들리였다. 진솔하고 간결한 연설은 그 자리에 모인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을 울리었다. 판단이 빠른 류백성은 주덕이 말을 끝내자마자 한바탕 연설을 했다. 혁명 형세가 아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쪼개지지 말고 뭉쳐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었다. 류백성의 연설은 주덕의 연설에 더욱 힘을 실었다. 장국도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하다가 억지로 성질을 놀랐다. 그는 입가에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매달고 말했다.
3: 단결, 물론 단결해야 합니다. 단결은 무상계급의 무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노선이 옳고 그런지를 가리지 않고 뭉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기회주의자들과 단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0: 이렇게 말하며 장국도는 주덕을 힐끔 보았다.
3: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박고, 특히 모태똥 같은 기회주의자하고는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0: 그러자 주덕이 굳은 얼굴로 반박에 나섰다.
1: 헝그리 창립된 이래 주덕과 모태똥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전역,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지요. 이 주덕을 보고 모태똥을 반대하라고 하다니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0: 그는 또 손바닥을 쭉 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1: 나를 뒤쪽으로 쪼갠다고 해도 나와 모태똥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할 겁니다.
0: 주덕의 말은 전동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쩌렁쩌렁 울리었다. 오늘 사람들은 하늘을 이고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거인 주덕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장국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가늠해 보았다. 발언을 더 하라고 하다가는 회장이 엉망이 될 것 같았다. 작은 일에 참지 않았다가

순위를 망치는 격이 될지도 몰랐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림시조항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장국도는 한껏 부드러운 얼굴로 림시조항정부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림시조항정부의 총서기와 조항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은 물론 자신이 맡았다. 그리고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박구 2인 이 사람을 당적에서 제명한 다음 수배 명령을 내렸다. 림시조항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양상군과 역검령에 대해서는 직위를 박탈한 뒤 조사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회사는 장국도의 의지대로 결의안을 만들어 토론도 없이 후닥닥 통과시키었다. 회의가 끝나고 홍군 1방면군에 속한 두 개 군단과 홍군 4방면군은 림시조항 최고 책임자 장국도의 명령에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무시무시한 협곡과 경류와 구름을 지고 아스라하게 솟은 설산이 이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가진 고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지나온 그 길을 이제 다시 더 힘들게 걸어야 하였다. 한 개인의 의지와 야망 때문에 수만 명이 이르는 전사들이 또다시 헐벗고 굶주려만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었다. 조무주 회의를 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일방면군과 헤어지었는지, 왜 북진을 한다더니 남하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궁금증이 늘어났다. 장주석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것이 우리 당 규약에 맞는 일인가? 적과 싸우는데 유리한 일인가? 이런 상황은 장국도가 짐작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장국도를 무조건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장국도는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다. 보위부 인원들이 몰래 감시를 하고 몇몇 대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기도 했지만 수근거리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었다. 이런 수근거림은 차분한 가랑비처럼 시작이 됐지만 점차 장국도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센 파도로 변해갔다. 하지만 역사가 평가지 않은 이상 모든 것은 흐리멍텅한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홍군 전사들의 앞길은 몽필산과 협금산의 눈보라 속처럼 흐릿하기만 하였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홍군 전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었다. 모태똥은 역사에 대해 예언을 한다. 이로부터 정룡이 다시 대해에 들어간다.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조항홍군이 이제 감숙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의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에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오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단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무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그는 개운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려 한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저밭에서 한 농사꾼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이 시간 제작의 박무림, 방송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매줄가를 마칩니다.
1: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2: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1: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2: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3: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유모라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 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 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노강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 501-73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도강중의원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도강중의원은 오랫동안 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이런 소개를 통해서 우리 전주각지 많은 환자분들이 도강중의를 찾고 계시는데 요즘에 들어서서는 우리 또 의료대화를 더 가강했습니다. 요즘 우리 이 도강중의원이 오신 우리 김성춘 선생님 여러 이런 그 중의학 방면에서도 이름이지만 특히 호흡계통이라든가 호흡도계통이라든가 호흡도계통하면 지금 호흡도계통이 질병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글씨로 호흡도 질병 이렇지 않습니다. 이 그 과민성 그 비염부터 시작해서의 우리 코가 계속 마르고 코피 나고 그다음에 근질근질대고 또 병원에 가면은 과민성 비염이라고 기근에 가서 탈과민제밖에 안 준단 말입니다. 그거 먹으면 잠이 막 자꾸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기시 이런 그 과민성 비염이랍니다. 폐에서부터 나오는 질병입니다. 특히 폐열이 세면서 이 폐점막이 싹 마르면서 근질근질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특히 이 봄가을에는 더합니다. 네. 가을에 들어서면은 모든 이런 그 체질이 좀 진액이 마르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0: 네.
1: 거기에 폐열 거정 세게 되면은 더하죠. 이래서 이게 다 폐열이 센 사람들이 그걸 치료 못하고 그냥 그 탈과민제 막 가려본 거 근질근질한 거 그저 억제시키는 거죠.
0: 네.
1: 폴민이라든가 슈스민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약만 써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호흡도 질병에서는 다 이 폐기가 부족하고 폐경락이 막혀있고 폐열이 세고 폐에 충분한 진액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0: 네.
1: 이거 중시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장기적으로 둬둔다 할 때 우리 폐암 것은 가죠.
0: 네.
1: 지금 전체 이런 사망률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은 또 사망되는 게 옛날처럼 집에서 상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0: 네.
1: 다이 사망되더라도 병원에 와서 이그 창주를 하면서 사망되거나 어쨌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추락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사망됐는가. 여기서 보면은 전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암입니다.
0: 네.
1: 그다음에 심내혈관계통 그다음에 이 당뇨라든가 이런데 암 중에서도 폐암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우리 훨씬 해서는 아이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막 열이 나고 열이 38도 이상 나고 뭐 가래가 있고 피 나고 가래에 피 섞여 나고 뭐 이래야 내 이게 호흡도의 질병에 걸렸구나 문제 생겼구나 하고 병원에 갈 때 늦었다 이겁니다. 이 과민성 비염이라든가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마른 기침이라든가 특히 가래에 있는 분은 무조건 가야 되죠. 이럴 때 자꾸 소염제 쓰고 탈과민제 쓰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도강중의 옷에서 김성춘 교수님 보이십시오.
0: 네.
1: 아주 용합니다. 이 호흡도 질병계통에서 다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연변병원 중의과에 계시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했고 상해 중의학 대학에 진수를 갖고 그다음에 성도 청도의 중의대학에서 또 진수를 했고 한국경희대학병원에서도 2년 동안 연수한 분입니다.
0: 네.
1: 배울 거 다 배웠고 림상 경험이 40년 이상입니다.
0: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도부처장님.
1: 네.
2: 예, 저는 동광중의원에서 조명감은 리맹길 선생을 보였습니다.
1: 네.
2: 저는 지방감도 있고, 이 당뇨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만 먹으면 그래도 당뇨이 아파서, 그래서 달걀을 못 먹었습니다.
1: 네, 달걀도 못 먹을 정도고,
2: 예. 예. 예. 입이 항상 썩었고,
1: 예. 예.
2: 그리고 또 뭐, 위축성 위염도 있답니다.
1: 네.
2: 그래 항상 그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면서 위가 쓰리던 게 정말 리맹길 선생님이 저 종약을 몇천 먹은 게 치료가 잘 되어서
1: 효과 있죠.
2: 예, 효과가 좋습니다.
1: 리맹길 선생님 본래 이 비위 방면에서 소문 있습니다.
2: 이게 정말 이 저 선생님 묘합니다.
1: 네.
2: 점차 나아졌다며 그랬대요.
1: 지방가도 나아지고 그 다음에 더부룩하고 자꾸 그 담낭에 열무리가 네. 위에 들어가면 입이 쓰단 소리를 시작이 합니다. 예, 밤에 깨거나 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씁쓸한 게 다 이 담즙싸니가 반류해서 장도에 들어가야 될 게 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다 위가 내리미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리맹길 선생님이 약 쓰면 그거는 금방 나사십니다.
2: 이게 여러 가지 그저내 이제 말한 그 집에 거짓일에 그저 호전되고 있습니다.
1: 네.
2: 치료를 또 공고히 하려고 내또 오늘 한번 들어가 보이려고 합니다.
1: 그런데 이 비위병원의 반복이 자꾸 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예. 좀 공고 단계를 오래 걸치십시오.
2: 예, 공고히 하려고 여러 번 댕기겠습니다.
1: 네.
2: 여행합시다.
1: 예. 이렇게 전화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도광 중에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약이 됐습니다.
2: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가도 되는 그 사람도 보이려고 하는데.
1: 언제로 하겠습니까? 오늘로 하겠습니까?
2: 예, 오늘로.
1: 예, 오늘 두 분이.
2: 예.
1: 됩니다. 오십시오.
0: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1: 예.
3: 네, 저는 저 김송춘이 선생님 탓이라고 예, 지금 나는 주약에 간이 좋지 않고
1: 네.
3: 그리고 조함이가 이
1: 조함이 그건 없습니까?
3: 예.
1: 조함이 얼마입니까?
3: 간이가 어쨌든 이 밥이가 딱 마셔서 냄새 맡아서 싫고 그래
1: 그러면 간이 확실히 문제 있습니다.
3: 나쁘다 이해입니다.
1: 예.
3: 좋지 않아서
1: 예.
3: 그래서 약을 병원에 약을 쓰고 이랬는데 어째 크게 낫지 계속 계속 그러라면은
1: 예.
3: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이 저 도광중이 찾아갔다고 하는데 김송춘이 이제 맞아.

0: 김성충이 그 선생님 만나는 게 토야 그 유급차 가다 보면 이제 벌써 예, 아, 한 번 가다 했는데 거기서 벌써 예, 장암이 들기 시작하고 그 밥맛이 약간씩 돌아서더라고 합니다.
1: 네.
0: 예, 그러면서 예, 벌써 옛날에는 이거 쓰기 전에는 밥이 냄새 맡아도 딱 싫다만
1: 간이 나쁜 사람들 그렇습니다. 기름기도 싫고 고기를 아예 못 먹고 밥맛이 없고 맥이 없고 이러던 분들 어 김성춘 선생님 약을 쓰면 지방가이오 조암에 높아서 간경화 초기 복수거증 또 이 선생 약을 쓰고 예, 예, 치료됩니다.
0: 예, 벌써 이 약이라는 건 오래 써서 그런 것보다 벌써 이게
1: 알기죠.
0: 나에서 뭐 알기 약간은 알기 나만
1: 맞습니다.
0: 네, 내 어제는 그 선생님 약을 두 번 개다 쓰니 확실히 내가 어제는 꺼지면서 바로 벌써 바로 단식을 더
1: 맛있어지.
0: 생각난다만
1: 예.
0: 이게 기원이라만
1: 예.
0: 예. 나도 오래 학생이 있는 게 아니라 좀 경험도 있다만 그래서
1: 이 선생님 약이 또 비싸지도 않습니다.
0: 예.
1: 예.
0: 그래, 어쨌든지, 이 선생님과 좀 약을 쓰면 되겠다면서,
1: 예.
0: 예. 예. 이렇게 환자들에게 기분 좋게 한다면.
1: 원래 이 김성춘 선생님이 이도가 아주 좋습니다. 태도도 예. 좋고,
0: 예.
1: 모두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예. 태도 아주 좋고, 조선족 분이고, 예. 아는 게 많아가고, 환자분들한테 예. 설명을 잘 해드리고, 예.
0: 예. 예. 빡빡합니다.
1: 예. 예.
0: 그래. 이래 어쨌든지 이렇게 이런 환자를 이 저 선생님 맨발 만나서 이렇게 그냥 병과 맞을 때 좀 근원을 좀 빼서 이거 좀 오래 쓰다 나도 이제
1: 간세포 재생은 180일이 걸립니다. 예.
0: 네.
1: 예, 좀, 네, 180이란 게 36에 18이지 않습니까? 네. 예, 한 반년씩 꾸준히 써보시오. 네, 그럼 간세포 네. 재생이 되는 겁니다. 간장은, 네. 간에는 세포가 재생이 되는 장기입니다.
0: 예, 네, 간에는 뭐가 이러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1: 네.
0: 떨어져야 암이 돼야 무슨 그때는 틀린 건데.
1: 네.
0: 그때 암이니까 이렇게 사람.
1: 이런 침묵이 장기, 간이나 콩파츠는, 예, 아파서 병원 갈 때는 그만다. 이게, 3분째 2는 망가진다 말입니다. 예.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0: 예, 내일로 요약하겠습니다.
1: 내일로 예. 예. 오십시오.
0: 예, 선생님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3: 예, 우리도 우리 집사람이 지금 저기 보이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1: 네.
3: 근데 예, 좀 혈압이가 가장 원정할 때지 그리고 머리가 예 항상 머리가 어지러워하고 이 배터리 참 아파 이 머리를 반 이 절반이가 반절이
1: 네
3: 예 그리고 이 손발이가 예 이 손발이 어떤데 한쪽 손발이 이 그 손끝하고 발끝이 자꾸만 절에 나면 이제
1: 한쪽이 그렇다 할 때면 이미 반신불수 올 징조입니다. 마가 마목이 온다 말입니다.
3: 예 그래 마목이 오면 자꾸만 뭐 진도 손가락으로 뭐 무슨 반응 속도 지르는 것은 진짜
1: 네
3: 감각이도 오고
1: 미세 순환 장애죠 모세 혈관에 다 막혀 있단 말입니다.
3: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눈에 못 자고 이랬습니다.
1: 그렇죠.
3: 예 조인만 선생님 치료를 이제 한번 받았습니다.
1: 아 그거 아주 잘했습니다. 조 선생님 이 방면의 전문가란 말입니다. 예 쓰고 보면 그 콕콕 바늘로 지른 것 같고 감각이 없고 예 마목이 오고 그다음에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고 이러던 증상들이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3: 예 벌써 약을 써서 한 4달 됐잖아요 진짜.
1: 예 감각이 오죠.
3: 오고 그다음에 하나는 잠부터 잠에
1: 예.
3: 하고 혈압도 매일마다 적응하면 조금 혈압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1: 예.
3: 예, 그래요. 선생님, 이거 내 원래 우리 친척들도 옛날에 이 조인만 선생님 치료를 받은 사람 많습니다.
1: 맞습니다. 조 선생님이 우리 연변 지역에서 본래 이름 있는 분이 돼서 환자량이 대단합니다.
3: 예, 그래서 우리 그 알고서도 그래. 이번에 우리 집사람도 그러니까 다 치료 아닌데다 정말 치료해보니 그 효과가 그런 게 좋습니다.
1: 네.
3: 예. 예, 선생님. 잘 만나서 이렇게 예, 또 선생님이 진단도 예, 이게 말 우리 본인도 말하는데 진단도 제대로 확실하게 나옵니다.
1: 그렇습니다. 진맥하고 이런 사진법을 이용해서 진단하는데 예, 증상 쫙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을 아예 해도 벌써 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음식 먹으면 탈이 나고 이것까지 다 말해줍니다.
3: 네, 그래 선생님 내일로 좀 이야기합시다.
1: 내일로 젊은 선생님 이야기입니다. 예. 예,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담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1: 네.
4: 예, 우리 형님은 전번 줄에 가서 또 참여하고 친구도 맞고 어전 네 번 그래 먹었어요.
1: 어느 선생 보였을까?
4: 절만 선생.
1: 예.
4: 예, 우리는 절만 선생 정말 좋습니다.
1: 예.
4: 환자들이. 예.
1: 장커들이 많습니다.
4: 예, 숨 흘리고 바보 벌써 입 가기 전에 다 떨고 제뿌리고 그래.
1: 아, 이민 선생님 마비 왔단 말이야.
4: 손이 말아, 예, 손이 말아, 아이들어서.
1: 예.
4: 후들후들 떨고 그러고, 아, 계속 대소변 받아냈습니다.
1: 예.
4: 오전 네 번 전략 갖다 먹은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확실하게 알깁니다.
4: 예. 숨이 그 흘리던 게 이렇고, 손발이 그렇게 그랬던 게 손가락 지금 됐다, 구부렸다 합니다.
1: 오, 그래, 많이 나섰습니다.
4: 예, 그래, 오늘도 또 가서 그냥 아는 게 약을 써라 하더랍니다.
1: 예.
4: 그래서 좋아질 때까지 계속 쓰자고, 오늘 또 예약하자 그랬는데.
1: 신경이 다 팽탄, 마비가 왔고, 당환이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면 또 효과 알깁니다. 예.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4: 한 번이 그러면 또 알리고 할까 영 주고 봐 한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약이 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예.
5: 저는 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십니다.
1: 예.
5: 그 위험이 또 소환되고 속이 그득해서 제대로 담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유무성 강정이 있었습니다.
1: 예.
5: 생긴 치료한 후에 밥을 영 맛있어 잘 먹고 있고, 국민성 강정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5: 그 다음에 또 이 허리다리 쪽이 아파서 예, 밀차를 밀고도 잘 먹고 그러는데 지금 밀차를 밀지 않고도 영 잘 걸어 댕기고 있습니다.
1: 예.
5: 그리고 2층에 그 뭐니까, 치과에 가서 예, 면이 들리려는데, 딴 데 사면 자꾸 아주 이뻐져서 예, 지금 예의는 맞지 않고 이러는데, 나중에 대주 가서 하는데 두분이 아랫발 날빠져 운니도 딱 맞고 용 다시 아이가도 됩니다.
1: 예, 틀리려 한 분들이 다 만족합니다. 다른 데가 하면 맞지 않아서 두세 번 땡기면 교정하고 이 힘들어 하는데 이분이 조선족 선생님으로서 그 환자분들이 이런 그 자문이 잘 되면서 이 이 틀리 그다음에 중지야 그다음에 잇몸 치료 그다음에 이빨 빼는 거 그다음에 소염 치료 이거 아주 잘합니다.
5: 예, 그래 우리 아저씨 그거 보고 나는 김명규 선생님이 치료도 받았다고 오늘 예약하고 우리 아저씨 아줌마는 그
1: 치과를
5: 예, 치과를 가겠답니다. 그래서 예. 예약했다 그런다.
1: 예, 치과 한 분 리명길 선생님 한 분이
5: 예.
1: 예약해드리겠습니다.
5: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사실 저희들 도강 중위원회 보면은 리명길 선생도 좋고 예, 최기명 원장님도 좋고 절만 선생님도 좋고 김성순 선생님도 좋고 다 명로중위들입니다.
2: 네.
1: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춘 교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각종 이런 호흡도 질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간선 예? 간하고 선은 우리 쌍둥이처럼 말합니다. 중에서는 예? 왜 그런가 간이 좋아져야 콩팥이 좋아져야 간이 좋아집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여보세요.
1: 네.
6: 예, 제가 지금 방송을 듣는데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 네.
6: 좀 심장에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1: 심장 무슨 병이라고 진단하십니까?
6: 우리 친구네 빵 차이고
1: 네.
6: 염려병원에서도 좀 무식한 말로 내매고 거저 와서 구급치료를 하는데 어제 그저께 가서 병원에 막 이래 정신 잃고 이래가지고 구급치료하고 왔는데 거저 그냥 지방병원에서 치료해라.
1: 네, 새가 어떻게 됐습니까?
6: 68세.
1: 아이고, 빵찬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심장에 그, 심방이 있고 심실이 있습니다. 예. 이래서 네. 그 부분에 와서 뜬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문제는 심장에 생긴 것 같지만 제일 문제점은 어디에 생기는가?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떨면은 혈소판이 응고되면서 빵찬이 있는 분들 결과적으로는 뭔가, 뇌경색이거나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중요한 바치관에 혈관이 막혀서 쓰러지거나 뭐 오존 아이 된다는 뭐 치료하기 힘들다는 이런 진단이

0: 중국이 나오죠. 예. 근데 중국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이 사람이 방찬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 뭐 단주원가에 그다음에 비위가 나빠면 또 이 혈이가 주어 흐려진다. 혼탁이 온단 말입니다. 예. 그다음에 혈지가 높은가? 아니면 이 사람 신경성을 오는 방찬인가? 이거 진단합니다.
1: 이 사람의 성격도 거의 어릴 때부터 이 두 개 무시가 말로 이렇게 혹이라고 등겁이 생겼거든. 그래. 예. 어제는 어찌겠는가. 영친한 동민들 나도 형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 무슨 자관, 무슨 자기 병이어서 이러니까 장수병원 가봐서 가봤는데 장수병원에서 어떻게 하게 어서 이건 치료를 못한다. 지금 네. 자지 못, 그냥 자지 않고 안자다고 아, 어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강수원님, 중요한 문안에 뭔지 해서 좋은 중이 비오면 소위는 소위고 중이는 중 얻어.
0: 맞습니다. 그거 생각 잘했습니다. 네, 네. 중소위를 결합하는 네. 것이 아주 좋고 또 이분은 이럴 네. 때는 중약을 쓰면 효과 봅니다.
1: 그래서 내가 지금 얘가 어제 퇴원에 왔다가 너무 안쓰러워서 지금 이래 문에 나고 괜히 이 마을이 용정이에요. 마을이 네. 예. 가서 불안해서 내가 그 친구지만 좀 제의를 해보자고 이래 문에
0: 아. 예. 예, 아주 그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예, 친구를 위해서 이렇게 잡은 것을
1: 해줬어요. 어떤 이 사람이.
0: 예.
1: 예, 그러니까 그 진단증 가지고 가면 돼요.
0: 예, 진단증 검사한 거 다 가지고 오셔서 예. 이 조일만 선생님 보이시오. 예.
1: 조일만.
0: 예, 조일만 선생님 보이고 약은 예. 먼저 일주일치를 떼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예. 감각이 옵니다. 이 약이 있는데 맞는가. 그러면 아. 벌써 빵찬이 오면은 가슴이 후들후들 떨린다거나 계속 머리가 오지랍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사지는 게 알기고 잠도 깊이 자고 그 다음에 쉽게 놀라지도 않고 이러면 그 다음에 좀 꾸준히 약을 쓰게 되면은 치료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특히는 나이가 아깝습니다. 예, 치료될 예, 희망이 예. 있는 나이입니다.
1: 예, 배가 이때 예. 복막이 같은 복막 전투문에 심해서 막 오고 다리 벗기고 소변도 못 넣고 이너지도 먹고 자꾸 무식이 많단 말입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그래요? 이 심장이 나쁘니까 나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자꾸 이게 붓긴단 말입니다. 예. 예. 예. 예.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 병 치료 못 하면 무슨 거 치료하겠습니까? 오십시오. 그래요? 예, 예.
1: 일단 내가 친구한테 말하고 내가 지금 어느 날 예약이 먼저 잠깐 이런 환자가 가니까 예약을 이제
0: 월요일부터 금요일 어간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화했기 네. 때문에 와서 전화번호 얘기하시고 이러면 과허비도 안 받고 예, 졸만 선생님 보이시고 치료를 네. 받아 보십시오. 예.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누구?
2: 네.
3: 예,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0: 됩니다. 두 가지도 됩니다.
3: 아, 그 뭔가 나는 내 걸음걸이를 몰랐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왼다리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옆팔이를 동그라미를 걸른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부위인가 어째 이렇습니까?
0: 그래 뭐 오른쪽에 어느 이 운동신경이 막혀서 왼쪽 다리가 그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단 말입니다. 예. 이 그 신경 지배를 받는 게 다리든 팔이든 머리에서 지배합니다. 중추신경이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왼쪽이 그를 딸 땐 오른쪽 혈관이 머리 혈관이 막혔다는 거 말합니다. 예. 두두면 큰 혈관이 막히면서 진짜로 큰 중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풍 조기 증상입니다.
3: 그거가 관계
0: 관계 있죠. 그게 혈액순환이 아이 되고 나올 이런 땀이라면 나오지 못하니까나 그게 배설이 아이 된단 말입니다. 예, 배출이 아이 되죠. 예, 혈액순환이 아이 되면 그렇습니다.
3: 아, 그러니까 예. 이것도 부위
0: 왔죠. 살짝 풍이 왔단 말입니다.
3: 그렇습니까? 예. 나와서 조금 걸자머니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조금 안에 걸으면 이 왼팔이에 이 발굽인데 좀 뻣뻣한 게 병활하지 못한 감각이 있습니다.
0: 그런 거는 MR에 찍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 오른쪽에 와서 혈관들이 여러 곳이 막혔을까 와서 조 선생님 치료를 한 석 달 내지 이렇게 선생님이 진단하겠지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가벼워지고 감각이 알기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큰 중풍으로 올 거 예방하죠.
3: 이 다리 이렇게 돌곰에 걸른 것도 일 없어집니까?
0: 일 없죠. 아직은 크게 진짜로 큰 혈관에 아이 막혔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예, 예, 빨리 치료를 하십시오.
3: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0: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이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그 호흡도 개통해서 좋고 간이나 콩팥이 개통도 좋고 간이라는 게 딱 간경화 간염만 간암만 간이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담낭염이라든가의 간경락이 소통이 아이디에서 오는 간위 치즈라든가 그 다음에 이 간이 나쁠 땐 이미 콩팥이 나쁩니다. 네. 간선 중에는 간선 쌍둥이 형제처럼 붙여 말하죠. 네. 예, 때문에 각종 그 뇨산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 다음에 신결석이 있다는 분들, 방광결석이 있다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콩팥이 나쁘다 할 때는 벌써 알기죠. 소변이 작고 신염이 있다는 진단도 오고 남성분들이 할 때는 전립선 비대도 오고 간 콩팥이 개통 다 김성춘 선생님 보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방면에서는 또 약을 쓰면 알깁니다. 김성춘 선생님 자체가 많이 배웠고 또 원래 우리 전주 쪽으로 연배병원 하면은 산자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년에 계셨고 중의과에 계셨고 또 이미 두통이라든가 편두통이라든가 왕거성 실매라든가 여성분들이 갱년기 종합증 또 갱년기 종합증 여성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성분들도 있는데 우울증 식물신경문란에 그다음에 이 간이나 담낭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들 호흡도 개통 질병 골과 개통 김성춘 선생님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0: 네.
1: 의사 자체가 태도도 좋고 또 진심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처방 질 때도 어떻게 하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약이 효과를 나겠는가 처방을 자꾸 연구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과 소통이 좋고 그다음에 싹싹하고 또 다 우리 그 조선 말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없으면 어디 아프다 뭐 이게 소통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진단입니다. 이 선생 진단이 아주 그 정확하게 나옵니다. 맥도 잘 짚고 그다음에 설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왕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가 모든 걸 같이 결합해서 진단하는데 뭐 MRI 찍는 것보다도 더 이 준확하게 나옵니다.
0: 네.
1: 때문에 이런 진단 치료 방면에서 저희들 도강중원에 계시는 김성춘 선생님 치료를 받고 예약하시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0: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고전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여러분의 편안한 쉼터,
1: 여러분의 일상과 함께하는 살롱 토크쇼. 안녕하십니까? 살롱 토크쇼에서 인사드리는 최명옥입니다.

오늘은 10월 7일 국경설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기나긴 국경설 연휴가 막을 내리고 내일부터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게 됐습니다. 7일간의 연휴 참 길면서도 짧았죠. 고향을 다녀오신 분들, 또 국내외 여행을 다녀오신 분, 아니면 그저 집에서 즐겨 찾아놨던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서 배달음식으로 재충전하신 분까지 각자의 방식으로 휴식을 만끽하셨을 텐데요. 하지만 이제 우리 앞에는 내일이라는 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침의 알람소리, 출근길의 혼잡, 그리고 쌓여있을 이메일과 업무, 되찾아야 할 생활의 리듬, 참 많은 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기다림을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하며 일상으로의 복귀를 할지, 준비한 따뜻한 차 한잔 나누듯 편안한 마음으로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연휴의 여운이 가시지 않는 지금, 내일 출근과 등교를 앞둔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상쾌한 마음가짐과 지혜로운 복귀 전략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과 함께 휴식에서 일상으로 상쾌하게 복귀하는 방법 주제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휴식 후 증후군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네,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닙니다만 우리 모두 공감하는 현상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 우리의 몸과 마음은 자유 모드에 적응합니다. 수면 패턴이 완전히 바뀌어서 저녁 늦게 자고 아침 늦게 일어나지요. 식사 시간도 불규칙해져서 평소보다 더 많이 먹거나 혹은 끼니를 거르기도 합니다. 한편 업무와 학업에서 완전히 벗어난 자유로움에 우리 뇌는 이게 정상이야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일부터 다시 출퇴근을 반복하라면 우리 몸은 당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시속 100km로 달리던 차를 갑자기 브레이크 밟는 것과 같다고 할까요? 네, 심리학자들은 이런 현상을 조난 스트레스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익숙한 패턴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연휴라는 새로운 패턴에 적응한 뇌에게 다시 원래 패턴으로 돌아가라면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저항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실질적인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아침 여러분의 알람이 울립니다. 따르릉 소리와 함께 몸을 일으켜야 하는데 그 순간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좋을지 단계별로 함께 고민해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팁입니다. 내일의 나를 위해 오늘 밤을 토사랍니다. 오늘 저녁은 취침 시간을 평소보다 30분에서 1시간 앞당기십시오. 연휴 동안 늦게 자던 패턴을 하루 만에 완전히 되돌리는 것은 무리입니다. 하지만 1시간 만이라도 앞당기면 내일 아침의 피로도가 확연히 달라집니다. 네, 스마트폰과의 이별하기입니다. 잠들기 1시간 전에는 블루라이트를 피해 주십시오. 대신 책을 읽거나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내일 입을 옷, 가방, 점심 도시락까지 미리 준비해 두십시오. 아침에 선택 피로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정신적 에너지가 30%는 절약됩니다. 이른바 결정 피로를 방지하는 전략입니다. 네, 두 번째 팁인데요. 기상 후 10분이 하루를 결정한다입니다. 알람은 한 번만, 다시 알람 기능을 반복하면 오히려 뇌가 더 혼란해집니다. 차라리 한 번에 일어난 것이 낫습니다.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받으십시오. 자연광은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고 세로토닌 생성을 촉진해서 뇌를 깨우는 데 가장 효과적입니다. 큰 숨 한 번, 심호흡을 세 번 하면서 오늘은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다짐해 보십시오. 의외로 이 작은 의식이 큰 힘이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잠든 사이 우리 몸은 수분을 잃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따뜻한 물을 마시면 신진대사가 깨어납니다. 네, 세 번째 팁인데요. 출근길을 마음 준비 시간으로 하는 것입니다. 출근길 버스 안에서 뉴스보다 음악이나 인터넷 라디오를 추천합니다. 특히 잔잔한 클래식이나 재즈는 심박수를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늘 할 일 중에서 가장 작은 것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이메일 확인하기, 출근 카드 찍기처럼 아주 간단한 것부터입니다. 이제 뇌에게 이제 일할 시간이야 라는 신호를 보내는 것입니다. 네, 출근길에 5분 일찍 도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유롭게 자리에 앉아서 커피 한 잔을 준비하며 하루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귀 첫날은 이렇게 하십시오. 네, 첫 출근날은 완벽보다는 시작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날부터 모든 것을 해내려 하게 되면 오히려 좌절감만 커지는데요. 전문가들이 제안하는 첫날 업무 전략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가장 큰 부담은 단연 쌓인 업무용 이메일입니다. 읽지 않은 메일을 보면 순간적으로 정신붕괴가 올 때가 있습니다. 해결책은 4D 방법론인데요. 읽을 필요 없는 메일은 바로 삭제하고 다른 사람이 처리할 수 있는 메일은 바로 전달합니다. 오늘 당장 처리하지 않아도 되는 메일은 나중에 읽기 폴더로 옮겨놓고 진짜로 오늘 처리해야 하는 메일만 추려서 우선순위를 매깁니다. 첫날에는 중요한 메일 10개에서 20개만 처리해도 성공입니다. 나머지는 내일로 미루셔도 괜찮습니다. 네 번째 팁이 되겠습니다. 하루의 첫 업무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부터, 신기하게는 작은 승리 효과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작은 성취를 경험하게 되면 그 기세를 타서 더 큰 일도 해낼 수 있다는 이론입니다. 첫날 아침 가장 먼저 할 일들로는 지난주에 하던 업무의 간단한 정리, 주간 업무 기획표 작성, 동료들에게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연휴 이야기 나누기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일부터 시작하면 나도 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이 생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회의는 점심 이후로 잡습니다. 가능하다면 첫날 오전에는 회의를 잡지 않는 것이 좋은데요. 오전은 이메일 정리와 업무 파악에 집중하고 점심 이후에 본격적인 논의가 필요한 회의를 배치하십시오. 네, 회의에 참석해야 한다면 적극적으로 메모하고 질문하는 것이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몸과 마음 함께 챙기는 회복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연휴 동안 느슨해진 몸과 마음을 다시 단단하게 조이는 것은 단순히 업무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활 습관 전반에 걸친 회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식사는 다시 규칙적으로 합니다. 연휴

동안 불규칙했던 식사 시간을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침을 꼭 챙겨 먹으십시오. 단백질과 채소가 포함된 아침 식사는 하루 종일의 에너지원이 됩니다. 점심은 너무 무겁지 않게, 그러나 과식하면 오후에 졸음이 쏟아집니다. 카페는 오후 2시 이후부터는 자제하는 것이 밤잠을 방해하지 않은 지혜입니다. 가벼운 운동을 하루 15분 하십시오. 연휴 동안 운동을 게을리했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출퇴근길에 한 정거장은 걸어보십시오. 그리고 점심시간에는 가벼운 산책을 해보십시오. 햇볕을 쬐며 걷는 것만으로도 세로토닌 분비가 촉진됩니다. 그리고 저녁에 집에서 10분간 간단한 스트레칭이나 요가 동작을 따라 해보십시오. 수면은 천천히 정상화됩니다. 네, 연후 패턴에서 평일 패턴으로 수면을 바꾸는 것은 하루 만에 되지 않습니다. 이번 주는 매일 30분씩 일찍 자는 것을 목표로 하십시오. 낮잠은 2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밤수면을 방해하지 않은 팁입니다. 그리고 자기 전에 명상 앱이나 잔잔한 음악으로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자, 잠시 이야기를 다른 방향으로 돌려볼까요? 우리는 방금 7일 동안 쉬었습니다. 하지만 잘 쉬었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들 얼마나 될까요? 네, 7일간의 연휴 다시 생각해보는 쉼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행 일정에 쫓겨서 더 피곤해졌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떤 분들은 집에서 뒹굴며 시간 낭비했다는 죄책감에 시달릴 수 있을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진정한 휴식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생산적 휴식이라는 그 함정입니다. 현대인들은 쉬는 것조차 생산적으로 해야 한다는 압박감에 시달립니다. 휴가 때 뭘 했니라는 질문에 멋진 대답을 해야 한다는 강박, 또 위챗 등 사회소통 플랫폼이 올릴 완벽한 사진을 위해서 휴식 시간을 쪼개는 황당한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휴식은 의미 없음을 허용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시간, 그냥 창밖을 바라본 시간, 생각 없이 누워있던 시간,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진짜 휴식일 수가 있습니다. 이번 연휴를 돌아보며 여러분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내 몸과 마음을 쉬게 해줬는가? 아니라면 오늘 밤이라도 진짜 쉼의 시간을 가져보길 바랍니다. 네, 연휴가 끝났다고 해서 그 경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연휴가 우리에게 남긴 것은 가족과 나눈 대화 속에서 발견한 작은 위로, 그리고 여행지에서 본 한 줄기 아름다운 노을, 단 한 권의 책에서 얻은 깨달음, 혼자만의 시간에 정리한 생각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갔을 때도 우리와 함께합니다. 연휴는 그저 휴식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새로운 시각을 더해주는 작은 모험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모두 진지하게 내일의 나에게 약속한 한 가지씩 해보실까요? 네, 나만의 첫날 선언문을 쓰는 것입니다. 작은 종이에 이렇게 적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내일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내일 첫 출근을 한 걸음 한 걸음 즐기겠다. 나는 내일 스트레스가 올 때마다 심호흡을 한 번 하겠다. 나는 내일 동료들에게 먼저 웃으며 인사하겠다. 나는 내일 업무가 밀려 있어도 내 시간을 소중히 여기겠다. 네, 이 작은 선언이 내일의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첫날에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는 이 계절 모든 것이 변하고 있습니다. 나뭇잎들은 잎을 떨어뜨리고 새들은 남쪽으로 떠날 준비를 하며 우리도 삶의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연이 두려워하지 않고 변화를 받아들이듯 우리도 일상으로의 복귀를 자연스러운 흐름의 일부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오늘 밤은 편안하게 주무시고요. 이제 내일 아침 햇살과 함께 새로운 시작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최선은 때로는 완벽하게 달리는 것보다 숨을 고르며 걷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내일의 출근길 여러분의 발걸음에 가벼운 음악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하루가 그리고 앞으로 일상이 비록 평범할지라도 그 속에 작은 기쁨과 따뜻함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계절은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깥을 한번 보실래요? 국경절이 지나면 어느새 가을이 깊어집니다. 낮에는 아직 햇살이 다사롭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휴식에서 일상으로 상쾌하게 복귀하는 방법 공유해봤습니다. 이제 내일 다시 새로운 출발을 할 여러분을 응원하면서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백세춘 황하구복액은 교고란, 지하수호, 화마인, 황정, 천막, 삼칠, 옥죽, 영지 등 진귀한 약재로 조성이 되는 OTC 국약입니다. 이끼 양혈에 작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간과 신장을 보호하는 효능도 갖추고 있습니다. 기혈 부족, 간과 신장이 허해서 나타나는 눈앞이 아찔해나고 어지러우며 불면증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한과기는 30병이 들어있으며 하루 3번 공복에 복용하시면 됩니다. 황하구복액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 및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건강에 관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황하 구복액은 한 곽의 가격 398원이고요. 6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2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문의 전화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오이시가루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간천 1층 우기대학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오늘도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 제품으로서 널리 알려진 황화구바약과 더불어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사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두 가지 제품은 국경절 좌우로 진행하는 아주 큰 우대 활동 내용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미리 들으시고 잘 제때 간파하고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황화구박액 한각의 가격이 398원인데요. 구복액에 속합니다. 하루에 3번 복용하시는데요. 식전 아침 점심 저녁으로서 공복에 복용하면 됩니다. 공복이라 하기 때문에 식전 1시간 전에 복용할 수 있는 것, 식전은 보통 30분 전으로 말하게 되어있는데요. 공복에 복용하는 황화구복액인데요. 한각은 열흘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12각을 싸면 10각을 물어라 드리는데요. 이 제품 자체는 너무 우수한 제품 자체에 속하게 되어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서 뭐 장수촌에 이름난 바로 장수대라고 불리는데 여기 바마현이라고 있습니다. 광서장적자치구 여기에서 장수의 비결이 전 세계에서 엄지를 꽂는 이런 장수 비결의 처방이 바로 황화구박에게 속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명사방 이 제품 자체는 한각이 598원인데요. 30일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으면서 식후 30분에 드시면 됩니다. 30분 좌우로.
2: 여러 가지 약 많이 써댔습니다.
1: 예.
2: 예. 그래도 이제 허든 무엇보다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명사방 쓰고 있는데, 나 지금 영 효과를 영 잘 보고 있습니다.
1: 아, 그럼요. 예, 예.
2: 예. 그래서 눈이 깔깔하고 자꾸 피드던 증상이 많이 없어지지, 눈물이 자꾸 나던 증상도 많이 없어지고, 예. 눈이 자꾸 건조하면서, 예. 자주 가려와서 많이 고생했는데, 지금 이 증상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아, 그렇죠. 눈병 치료에서는 알아줍니다. 그런 증상이 개선을 가져오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0: 바로 여기 우수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으니까 완전히 선택이 잘 됐습니다.
1: 네, 제가 그냥 눈이 부으면 자꾸 안개 낀 것 같아서 자꾸만 눈을 문지르고 문지르고 했는데 지금 이 증상이 없어지니까 예, 물소리를 똑똑히 볼 수 있어. 예, 정말 정신 난다 지금 사는 게 정말.
0: 그게 큰 효과입니다.
1: 예, 그래 나는 예, 이게 저기 뭡니까 눈이 시려 계속 벗어나고 예, 건강하기 위해서 오늘 지금 배달 받아 계속 또 쓰다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눈병 치료 제품에 있어서는 명서방의 우리 지구에 자리 잡은 지 꽤나 시간이 많이 갔는데 많은 분들이 40대 중후반부터 나타나는 여러 가지 안과 질병의 증상과 안과 질병을 해결함에 있어서는 이 제품이 여러분들한테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됐으니까 선택이 잘 됐으니까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1: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0: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3: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저는 이 황화구박을 한 석 달 먹었습니다.
0: 아, 그 황화구박의 선택 너무 잘 됐습니다. 예.
3: 예, 이 먹겠지만 어제 위에 소화해 줬어요. 병원이 소화 너무 아주 병원 가서 그런 사람이 죽소미염 있고 만성위염이 있답니다.
0: 예.
3: 어, 그래서 그거 다만 먹으면 그 꼴꼴이 나고, 그거 위에 딱 붙어서 그거, 그 명지 끝에 딱 대기해서 내려야 간단 말입니다.
0: 예.
3: 그래서 이거 약 먹은 게, 어, 벌써 한 달 먹고 뒤 시원한 감이라고 쭉쭉 내려가더란 말입니다.
0: 예.
3: 소화 잘 돼서 바보, 영, 지금은 바보, 그래서 한 두 달 먹고 완전히 그 위병이 나는 게 어디 간지 없습니다.
0: 예, 그렇죠.
3: 아, 매번 것만 먹고, 찬 것만 예. 먹고, 찬 것만 먹으면 설사하고, 매번 것 먹어도 설사하고 하는 게, 지금은 그거 먹어도 이렇습니다.
0: 그렇죠.
3: 어, 그리고 나한테 예, 예. 관절통이 있었어요. 관절통이 있어서, 허리 다리가 어떻게 하면, 그 관절통을 어디 있는가 보니, 이, 어, 저, 조간판 탈출해서 약발 썬징해서 그런 것들 한 마음에.
0: 예.
3: 길이 걸리 내리고도 잡아 땡기면 아프고, 장단지 그 가슴을 막 쫄아드는 것처럼.
0: 어, 여초의 문제가 생기면 내리 신경관이 졸바짐해서 압박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다리가 저리거나 마비가 오거나 그런 증상을 동반하게 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힘들어집니다. 예.
3: 그리고 심장이 딱 두근두근 놀라는 것도 그것도 많이 났지. 근데 이 약을 보내 설명서 설명서 보니까 장수촌에서 나온 약이지.
0: 장수촌에 이거는 전 세계에서 제일 장수의 비밀이 우리 몇백 개 나라에서 이 광서장적 자치구 어 여기 이 장수촌의 비밀이 지금 전 세계를 울리고 있습니다. 바마라는 바마현이라고 있습니다.
3: 바마 이 알았어, 거기
0: 예, 바, 장수촌입니다.
3: 먹기 싶어 했는데 멤버를 잘 만났어요.
0: 멤버를 잘 만났습니다. 예.
3: 예, 이게 B20으로 된 약이지. 그래서 이거 안전성이 있고요. 부작용이 없습니다. 이게.
0: 그렇습니다. 완전히 아, 믿어도 근데, 됩니다. 예, 예.
3: 나는 그 전번에 12하고 2번 먹었는데 아무래도 이 활동이 있을 때 더 써야 됩니다. 한 돌두각서 아직 계속 그 다른 약을 안 먹어도 이 여러 가지 병 다 치료하는 겁니다.
0: 어, 그렇습니다. 이 황화구박액을
3: 관절이 소화 뭐 심장이 그런
0: 호흡계통 예 심장과 뇌혈관이 호흡계통 관절이 다 좋습니다.
3: 계속 먹다 그랬다.
0: 예,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 선택이 너무 잘 되고 인정하는 예, 면이 아주 좋습니다.
3: 맞단 말이야. 예. 형님이 맛 잘 만났습니다.
0: 잘 만났습니다. 맞습니다. 예예예. 예,
3: 예. 예, 예.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0: 건강기원입니다.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황화구박액을 쓰고 있습니다.
0: 예.
4: 아, 예. 어, 혈압이 그냥 높았다 나빴다 파도가 많아가지고 예, 늘 골이 아프지 오지런증이 나지 담임 담이 아요지 자꾸 난 머리 소리가 이렇게 나 그저 쿵닥쿵닥쿵닥쿵닥 이런 그저 윙하고 이런 소리 나는 게래 그저 쿵닥쿵닥쿵닥 이런 것 계속 이랬습니다.
0: 그래요? 예. 예. 심각할 어. 정도입니다.
4: 예?
0: 심각할 정도라고, 예.
4: 예, 예. 예. 그렇지. 그러면 잠 못 자겠더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 그저 뭔가 잡생각이 많으면 잠이 안 오지. 이래서 예, 혈관약도 많이 먹었는데, 어째 효과가 바로 잘 나지 않고.
0: 기혈부족과 곰팡부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종합증상입니다. 예.
4: 그렇습니까? 예. 예. 아이 그래도 이제 황화구박액을 썼다면요 지금 나아지는 게 알립니다.
0: 예.
4: 어리거리서 돌라고 예 혈압조절도 예 좀 이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0: 예.
4: 나빴다 안 나빴다고 또 파도 많고 그 어떨 때는 팔다리 막 마보기도 오고요 무섭더라 말입니다.
0: 예.
4: 그래서 예 신발이 막 저리 나지 그리고 또 심장이 나빠갖고 예 만날 숨이 차고 놀라고 가슴이 침침하다 해서 더 말할 일이 없었습니다.
0: 아 어, 예.
4: 그래. 그리고 그 앞도 가슴이 아프지.

0: 어떨 때 너무 신나게 답답해. 그래서 막 일어나 앞에 어땠으면 좋을까를 모르겠다.
1: 예.
0: 그랬더니, 이 약은 먹을 것 같이 그런 좀 잘 달아줬습니다. 지금, 예.
1: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예. 그것도 소화가 잘 되게, 밥을 잘못 먹지. 그래서 이제 지금, 예. 소화 잘 되고, 밥맛이 없니. 밥을 지금 얼마나 잘 먹는지 모르겠습니다. 밥을 잘 먹으니 애기 나옵니다.
1: 그렇죠.
0: 예, 그리고도, 콩팥이 나쁘니, 사변차수도 다 갖고, 그죠? 밤낮이 사변도 얼마나 받는지도 모르니, 사변차수도 많이 줄어들었죠.
1: 예.
0: 난 이 한 가지 약으로 좀,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는 말고, 그만 약은 이 약이 좋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1: 이 제품 자체가 아주 전 세계를 울리는 이 처방이 영어 문자를 해서 국경 70주년에 전 세계 우리나라의 그 국경 활동에 참가하는 그 사람들인데 한 번씩 다 발급돼서 전 세계에서 여기 와서 지금 처방하고 있습니다. 여기
0: 네, 그래,
1: 예, 광서장도 다 지금 예, 밤하천에 와서 예, 예.
0: 예, 그래, 난 이 약 좀 오래 써보려고, 이번 활동 대회 좋을 때, 예. 조금 12가구 살려고 전화.
1: 그렇게 하세요.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2가구에 10가구 줍니다. 이번에 활동 특수하니까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0: 예. 예, 선생님 안녕히 계십시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부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3: 예, 황화구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한 15일 이제 먹었습니다, 선생님.
1: 예.
3: 예, 그래서 제가 그, 내가 생각한 게, 그 밤하현이란 게 그게 뭡니까? 그 장수초이란 말
1: 장수됩니다. 전 세계에서 알아주는 거기에는 기본어 장수의 비밀을 알아낼라 거기에 모두 오는데 그 비밀이 처방이 바로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복액입니다.
3: 예. 그러니까 황화구복액 우리 쓸 필요 있겠군요.
1: 그렇습니다. 거기서 나는 이 중약재가 바로 황화구복액에 들어간 중약재에 속합니다. 예.
3: 그렇습니다. 예. 전문가들이 뭡니까? 이게 밤하현 거기로 와서
1: 거기 와 참관합니다.
3: 잘 알겠습니다.
1: 잘하시네요. 예, 예.
3: 이번에서 직접 거기 와서 그래 와서 검사한 게 그 약이라면 여러 가지 많지만 이 항아구복액이 모두 다 복용했단 말입니다.
1: 그래 식욕과 양욕으로 다 씁니다. 양용으로 씁니다. 예, 예.
3: 그러니까 거기 불리지도 집안에 불리지도 영대할 만큼 한다.
1: 그렇죠.
3: 음연이라고 하는데
1: 예, 예.
3: 집안에도 그렇게 함량이 높은 게 없단다. 전 세계에.
1: 그렇죠. 예, 예.
3: 그래, 빈두가 안 든 게 다 재밌게 다 산 분들이, 아바이들이, 빈두가 안 닿아서 글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영정정함에 장수하게 그렇게 살고 있단다. 그래,
1: 예.
3: 나도 그거, 책을 내 얘는 한 20년도 거의 됐는데, 책을 봤더니, 확실히 이야기용 좋습니다. 네.
1: 장수 제품으로는 전 세계를 울립니다. 거기에
3: 네,
1: 그 10만 명이 33.4명이 그 100세 이상 노인인데 우리 연길로 놓고 말하면 250명 그 100세 이상 노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연길이 그렇게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3: 그렇습니다.
1: 그러니까
3: 예,
1: 이게 자, 황화구복액 이 비결이 우리에게도 전파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 확실합니다.
3: 확실히 이게 사실이란 예. 말입니다.
1: 250명이 우리 있어야 되는데 어디 그렇게 있습니까?
3: 예. 그래, 네. 이번에 우리 형제님도 또 두 분이 잡수겠단다. 예, 그래, 나도 먹고서 많이 사서
1: 그런다. 그렇게 하세요. 예, 하루 세 번.
3: 세 번입니다.
1: 예, 예. 예, 완전히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3: 어떤
1: 예.
3: 부작용도 없는지 이야기.
1: 아, 아무런 부작용이 없습니다.
3: 예, 정말 예, 그렇습니다. 예. 네, 먹어봤습니다.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기원합니다.
2: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예, 안녕하세요.
4: 예, 난 당뇨 있어서리, 이 황여구.
1: 황화구복에, 예.
4: 예, 황화구복에 쓰기 시작했는데, 용 좋습니다. 선생님이, 콩팥이 용 좋습니다. 예.
1: 당뇨가 제일 많이 상하는 게 콩팥을 상하고 심장을 상하고 어느 부분에 대한 많이 상하게 돼. 특히 콩팥을 통해서 혈당이 빠져나가게 되어 있으니까 콩팥이 많이 허해져서 콩팥이 허하게 되면 모든 공능이, 오장이 많이 자극받는데 이 제품이 당뇨 이 치료에서 콩팥이 든든하게 해주고 당뇨라는 게 보통 2형 당뇨로서 힘들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노인성 당뇨에 속하는데 이게 모든 평형 유지하는 데는 우수한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4: 예, 어쨌든지 이 황화구복액을 써보니까 지금 있잖아. 예. 그도 그 소변에서 예, 우유 같은 것도 나가고 예. 나가고 예.
1: 예. 예.
4: 그다음에
1: 그렇죠.
4: 소변에서 냄새 용쇄했습니다.
1: 그렇죠.
4: 그랬더니, 예, 그, 이거 쓰고 나 냄새도 없고, 그 우유 같은 게 나가던 것도 잃었고, 예.
1: 예.
4: 그리고, 예, 소변이 용 시원하게 잘 나가고, 예.
1: 그 우유 같은 게 나간다는 게 콩팥이 상당할 정도로 이상을 말합니다. 예, 예. 예.
4: 증언

0: 계속은 고치지 못한다.
1: 당이 뭉치져서 나가는 게입니다. 예, 예.
0: 예, 그런 게 지금 예, 그게 이렇습니까나, 예. 오이 몸이 영 생명되는 것 같고, 예. 그 다음에 이 심장이 그렇게 그도 이 관심병이서 통신하던 것도 지금 예, 이렇고. 답답하다 하면 예, 막 겨울에도 문을 열어놓고 살아야 된단 말이다.
1: 예.
0: 그런 게 예, 지금 그 증세가 다 이렇고, 예. 그도 이 위에 몸, 무 다치면 그도 이 열이 확확 나면서 몸 기차게 따라가는데 지금 예, 이렇습니다.
1: 그렇죠. 이 제품 자체를 견지하면 그런 점에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0: 예, 예 영 좋습니다. 이 몸이, 예. 온 몸 다 일시가, 예. 영 편안하고, 예.
1: 그렇죠.
0: 당의 화생증의 약을 얼마나 쓰러졌는지 모르는데, 이번에 이 황하고, 예. 네, 이거, 예. 지금 방송에 나오기 전부터 썼습니다.
1: 아, 그렇죠. 예, 예. 예.
0: 예, 굉장히 이전 예, 완전히 이름는 사람 같아요.
1: 그렇죠.
0: 예. 예. 예. 예. 그래서, 예. 그래도 그 양도 뭐 오래 쓰기로 해서 오늘이 12가 배달 받았고 된다.
1: 예,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잘 활용하시겠다면, 기본으로서 종합병원에 속합니다. 이 제품 자체는. 그러니까, 예. 선택이 잘 됐습니다. 예.
0: 예, 예. 선생님 좋은 양 소개해서 감사합니다.
1: 아, 늘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1: 지금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황화구복액, 여기에 들어간 성분들 자체는 호마련이라는 화마인이란 이런 성분이 들어갔는데 이 성분은 지금 뭘로 인정되는가? 거기서는 많은 그 탕할 때도 이게 들어가고 약품으로도 이게 처방 가운데도 들어가고 거기에서 나는 이 중약에 속합니다. 그리고 저구란이라는 성분이 들어갔는데 건비이기 역할하고 윤폐의 역할하고 양심의 역할을 심장은 든든하게 하고 소화계통 좋아지고 호흡계통 도와주는가 하면 호마늘 성분자 화마인이라 합니다. 불화째 마무란 마째 이날 이짠데 이 제품 자체는 드시게 되면 기본으로서 변이 잘 통합니다. 그리고 혈질을 조절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어서 지금 이 제품은 그 지방에서는 뇌황금이라 노황진은 뇌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2: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1: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입니다. 오메 여행지까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이륙 후 기장의 안내가 있을 예정입니다. 알찬 서비스에 흥을 주체하기 어려울 수 있으니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행 가이드 항공편 잠시 후 이륙하겠습니다.

여행을 원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 여행가에 대해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천영입니다.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 어디에서 휴가를 즐기고 계시나요? 1년 중 모처럼 주어진 긴 연휴에는 잠시 여행도 다녀오시고 가족과 함께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는 소중한 기회입니다. 여행은 익숙한 환경과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게 해주고 정해진 시간표와 업무에서 해탈되게 해줌으로써

마음의 무게를 내려놓는 첫 번째 즐거움입니다. 거창한 계획보다는 계획 없이 무작정 즐거움을 찾아 떠나는 여행 어떠신가요? 이번 연휴가 모두에게 즐거운 추억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곁에 살아 숨쉬는 무형문화 그 깊이와 아름다움을 발견하는 시간. 전통의 숨결과 현대의 감각이 만나 펼쳐지는 특별한 이야기. 무형문화 유산을 잇다 코너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이 코너는 우리 조상들이 물려준 소중한 무형문화 유산을 되새기고 그 속에 담긴 지혜와 정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공간입니다. 전통음악과 춤, 공예, 의식, 구전문학 등 다양한 무형문화의 매력을 깊이 있게 탐구하며 그 가치를 오늘날의 삶과 연결해보는 시간을 선사합니다. 단순한 과거의 추억이 아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감을 주는 살아있는 문화를 소개해서 이곳을 찾아주는 관광객들과 함께 무형문화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발견하고

우리의 멋을 더 풍요롭게 만들어가는 특별한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오늘은 어떤 무형문화 유산에 대해서 알아볼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전통복식과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조선족 전통복식 역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족의 선인들은 일찍 간단히 몸을 가리우던 원시사회의 단계를 거쳐서 복식문화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발전했습니다. 저고리와 바지, 치마가 모든 옷차림의 기본을 이루었었고 덧입는 예복으로 포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고리를 고대 문헌에서는 유라고 표시했었는데 길이가 엉덩이까지 내려오고 어설픈 왼쪽으로 여미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저고리의 깃과 섭, 돌연, 소매부리 등 부위에는 색다른 천으로 전을 둘렀고 허리에는 띠를 맨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바지는 고우라고 했는데 폭이 좁은 궁고, 폭이 넓은 대구고, 가랭이가 짧은 곤 등이 있었습니다. 치마는 길이가 길고 주름이 많이 잡혔으며 문헌상에서는 상, 군 등으로 기록했습니다. 과거랑 현재에서 복식문화는 어떤 변화를 갖게 됐을까요? 복식문화는 커다란 발전을 가져왔으며 전통 복식 특징이 점차 형성되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의관제도가 매우 엄격했었고 왕족, 사대부와 백성들이 있는 옷 이렇게 구별됐습니다. 남성 복식에서는 바지 가랭이가 그 전보다 더 넓어지고 두루마기, 창옷, 심의, 도포, 쾌자 등 다양한 겉옷들이 나타났습니다. 여성 복식에서는 저고리 깃 형태, 돌연, 베레기 등의 륜곽선이 직선적으로부터 점차 곡선적으로 변했으며 보다 여성스러워지고 부드러움이 흘렀습니다. 여성 옷으로 회장 저고리가 나타나고 화롯, 원삼, 당이 등 예복이 출현했으며 어린이와 젊은 여성들의 옷으로 색동 저고리가 나타났습니다. 유교의 남존여비 관념에 의해 여성들이 얼굴을 가리우는 습관이 생겼는데 이로 인해 쓰개 치마, 천에, 장옷 등이 출현하게 됐습니다. 총적으로 조선족 전통복장의 특징이라면 처한 자연환경과 생활양식에 걸맞게 만들어졌었는데 장기간 아한대 지방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복장은 내한과 내열에 적합한 저고리, 바지와 치마, 겉옷, 쓰개, 신발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또 오랫동안 온돌에서 좌식 생활을 해왔었기 때문에 복장도 이런 생활에 편리하게끔 여성 복장은 치마폭이 넓고 길이가 길며 남성 복장도 바지폭이 넓어 주저앉거나 서기에 편리하고 걸터앉아도 복에 흉하지 않게 만들어졌습니다. 조선족은 예전부터 흰 옷을 즐겨 입는다고 해서 백이민족이라고 불렸습니다. 현대에 이르러 조선족 전통복장은 여러 가지 변화를 가져왔는데 조선족 전통복장의 기본색은 흰색이며 계절에 따라 또는 신분에 따라 색상이 다르지만 대체로 맑고 연한 색상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백이민족이라 불리는 조선족은 먼 옛날부터 흰 옷을 즐겨 입었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깨끗하고 순결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의 정서와 갈라놓을 수가 없습니다. 흰색 외에도 옥색과 연분홍색, 연두색, 미색 등 맑고 밝으며 산뜻한 색깔의 옷도 입기 좋아해서 요즘은 다양한 색상들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전통 복장은 어른들뿐만 아니라 어린이들도 전통 복장을 입게 되는데 아이들의 전통 복장은 대체로 어떠한 색감을 고를까요? 조선족의 전통 복장은 많은 경우에 하나의 색 바탕에 여러 가지 색을 복잡하게 섞은 것이 아니라 되도록이면 단일한 색깔로 그 특징을 두드러지게 했습니다. 하지만 어린이들과 젊은 여성들은 오색 룡룡한 화려한 색깔 조합으로 된 색동 옷을 입기도 했습니다. 음양 오행 사상의 영향으로 오방색과 오간색의 조화로 만들어진 색동 옷은 무병장수를 기원하는 뜻이 담겨 있어서 섣달 금음날 아이에게 입혔습니다. 우리의 전통 복식은 단순히 순결과 청결함을 상징하는 흰색을 선호하지만 부드러운 색상 조합, 다채로운 색을 사용해서 아름다움을 표출해줍니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동북 지역은 사계절의 차이가 뚜렷하죠. 이런 자연 환경에 맞춰 계절별 복장이 구별돼 있는 것입니다. 조선족 전통 복장은 소재와 색상에서 기후와 계절의 특성이 맞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선조들은 봄과 가을에는 무명 혹은 명주로 지은 겹옷을 입었고 추운 겨울에는 무명이나 명주로 지은 따뜻한 소못과 겹옷을 입었었으며 여름철에는 배, 머시, 갑사 등으로 지은 시원한 풋옷을 주로 입었습니다. 또 계절에 따라서 대자연의 색에 맞춰 봄 옷은 살구꽃, 백꽃, 복숭아꽃, 진달래꽃 등 꽃 빛깔로 봄 정취를 나타내고 가을 옷은 도라지꽃, 들국화, 산나리꽃 등 경쾌하고 청아함을 자아내는 빛깔과 어울렸습니다. 여름 옷은 잠자리 날개 같은 한산 세모시나 꾀꼬리 빛깔 같은 안동포로 지어서 입었습니다. 옷을 입는 방식 하나하나가 존중과 격식을 나타내는 문화로 이어지는 것 역시 우리의 전통입니다. 조선족은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 것을 첫째가는 예절로 여겼습니다. 무엇보다 옷차림과 머리 쓰개,

신발 등을 항상 바로 해야 하고 나들이 할 때에는 속옷과 속치마, 속바지를 꼭 받쳐 입는 것이 예에 맞는 것이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특히 남자들은 바지에 데님을 가뜩하게 매야 하고 남녀 모두 저고리를 입을 때는 저고리 동정의 이가 꼭 맞게 여며야 하며 걸음은 반드시 나비 매듭이 지게 매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리고 무더운 날씨라 해도 걸음은 절대로 풀어 헤치지 않는 것이 예의였습니다. 성인 남자들은 맨발로 밖에 나다니는 것을 부끄러운 일로 여겼으며 머리쓰개를 쓰는 것을 예절로 여겼습니다. 예로부터 이러한 예의 문화를 중시하고 지켜오고 옷차림까지 격식을 갖추며 타인을 존중하는 미덕을 지켜왔기에 조선족은 깨끗하고 예의 바른 민족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조선족은 옷을 자주 빨아입었으며 동정도 어지러워지면 아무 때든 갈아댈 수 있게 예비를 마련해 놨습니다. 해서 조선족 여성들은 언제나 몸에 바느질을 건사해 가지고 다녔고 집집마다 빨래 방망이, 다듬이돌, 홍두깨 같은 빨래 도구와 다듬이질 도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어서 노래 한 곡 감상하시겠습니다.

현대에 와서 바느질 도구를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옷을 수선하는 일은 사라졌지만 청결과 예의를 중시하는 조선족의 미풍량속은 변함없이 전승되고 있습니다. 총적으로 조선족 전통복식에 대해 간결하게 마무리를 한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조선족 전통복식은 오랜 세월 우리 민족의 생활풍습, 기후환경, 미의식이 깃든 소중한 문화유산입니다. 복식의 가장 큰 특징은 선이 부드럽고 간결하며 활동성이 좋다는 점입니다. 옷은 저고리이고 아래에는 치마나 바지를 입습니다. 여성 복식은 저고리에 넓은 치마를 매치하는 것이 특징인데 허리 높은 곳에 치마끈을 묶어 몸매가 아름답게 드러나고 활동하기에도 편리합니다. 남성은 저고리 위에 두루마기를 걸치고 바지를 입으며 계절에 따라 봇옷을 더하거나 줄입니다. 소재와 색채에도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모시, 삼배 같은 천을 많이 사용했었고 부유한 사람들은 비단을 활용했습니다. 색상은 여로부터 자연스러운 밝은 색을 선호했습니다. 흰색은 가장 사랑받는 색인데 조선족이 깨끗함을 중시하는 민족이기 때문에 흰옷을 즐겨 입어 예전에는 백이 민족이라고도 불렸습니다. 계절에 따라 입는 옷도 구분이 뚜렷합니다. 봄, 가을에는 얇은 저고리와 치마를 입고 무더운 여름에는 모시옷으로 시원함을 느끼며 추운 겨울에는 솜을 넣은 솜 저고리, 솜 치마를 입고 두루마기를 걸쳐 추위를 막았습니다. 옛 조선족 여성들은 언제나 바느질 도구를 지니고 다니며 옷을 수선하고 꾸몄습니다. 집집마다 빨래 방망이, 다듬이 돌 같은 생활 도구가 있었고 옷을 깨끗하게 관리하는 풍습도 이어졌습니다. 식문화를 꾸준히 보급하고 전승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족은 아주 오래전부터 노동과 생활 속에서 슬기롭게 창조하고 계승해온 다양한 놀이문화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놀이 풍습이 세세대대로 전해 내려오면서 오늘날 우리의 전통 민속놀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이 민속놀이 중에는 널뛰기, 씨름 같은 순수 조선족 고유의 놀이도 있고 외래 문화의 영향으로 밖의 것을 받아들여 우리의 놀이로 슬기롭게 토착시킨 근해뛰기 같은 놀이도 있습니다. 그중 널뛰기, 근해뛰기, 씨름 같은 놀이는 세시풍속으로 보편화됐었고 아울러 오늘날 민족 전통 체육경기 종목으로도 자리를 잡았습니다. 독창적이고 포용성 있는 조선족의 풍부한 지혜로 창조된 이런 놀이를 오늘날 우리의 복귀한 문화유산으로 됐습니다. 먼저 널뛰기 역사 유래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민간으로 전해오는 널뛰기 유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러한 이야기가 있다고 합니다. 멀고 먼 옛날 어느 한 고을의 젊은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 억울한 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의 아내는 그리운 마음을 달래다가 고심한 끝에 다른 한 죄인의 아내를 꿰어 어느 날 남편들이 갇혀있는 옥담장 밖으로 갔습니다. 두 여인은 담장 밖에 낯다란 벼 집더미에 올라서서 까치발을 하며 담장 안을 들여다보려 애썼지만 높은 담장은 그들의 시선을 가로막았습니다. 이때 젊은 아내가 벼 집더미 위에서 내려와 두리번 두리번 사방을 살피다가 튕겨나가는 나다를 막으려고 갖다 놓은 널판자를 발견하고 인차 그것을 벼 집더미 위에 가로 얹어 놓았습니다. 그녀가 널판자의 한쪽에 앉자 널판자는 대뜸 그녀 쪽으로 기울어졌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같이 간 다른 여인이 반대편에 높이 쳐들린 쪽에 올라섰습니다. 그녀가 더 무거웠던지 널판자는 다시 반대쪽으로 기울면서 젊은 아내가 앉은 쪽이 순간 하늘로 높이 솟구쳤습니다. 그 틈에 젊은 아내는 뜻밖의 높은 담장 안을 들여다볼 수 있게 됐는데요. 슬기로운 두 여인의 지혜가 반짝 빛을 발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여인은 널판자의 양쪽 끝에 서서 엇바꾸어 발을 굴러가며 높이 뛰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난생 처음 해보는지라 비록 동작은 서툴고 땅에 여러 번 굴러떨어졌지만 두 여인은 그래도 순간이나마 높은 담장을 넘어 옥에 갇힌 낭군님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이 마을에 퍼지자 아낙네들은 저마다 널뛰기를 하면서 밀란으로 옥에 갇힌 남편들을 만나봤었다고 합니다. 그 후 이것이 점차 젊은 여인들의 놀이로 변해 전해졌다고 합니다. 봉건 윤리도덕의 억압으로 바깥 출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옛날 여인들은 주로 집 담장 안에서만 생활했었는데 울 안에 복숭아 나무도 담장 밖으로 가지를 뻗는데 하물며 이팔청춘의 꽃다운 여인들이니 더 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담장을 사이둔 바깥의 세상이 궁금했던 그녀들은 드디어 널뛰기 놀이를 창안해서 널판자를 힘껏 굴러 높이 더 높이 솟아오르면서 담장 밖의 세상 풍경과 남정네들의 모습을 훔쳐봤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아름답고 슬픈 이야기들은 어디까지나 전설이고 속설일 뿐 널뛰기는 근원적으로 디딜방아의 물리적인 원리를 지혜롭게 활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널뛰기 주로 어떤 명절에 하는 놀이였을까요? 널뛰기는 설이나 추석 또는 5월 단오 등 명절에 주로 여성들이 즐기는 역동적인 풍속 놀이였습니다. 널뛰기는 그 시설이 간단하고 장소나 계절에 구애 없이 언제 어디서나 놀 수 있기에 어린 처녀애들은 물론 나이 든 아낙네들도 매우 즐겨 놀았다고 합니다. 널뛰기에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주로 널판자와 고인목이 있습니다. 널판자의 규격에는 일치한 규정이 없으나 보통 길이 4m 내지 5m, 너비 40cm, 두께 6cm 정도로 되는 널판자가 있어야 합니다.

널판자 재질은 흔히 탄성이 좋고 질긴 홍송을 많이 선택합니다. 널판자는 중간 부분과 양끝 부분의 두께가 좀 다른데 중간이 두껍고 양끝이 좀 얇습니다. 이렇게 하면 양끝의 탄성이 더 세져서 올리 뛰는데도 편리하고 또한 사용 수명도 길어질 수 있습니다. 널판자 중간에 고이는 물건은 옛날에는 집단을 묶어서 놓기도 하고 가만히 흙을 넣어서 고정해 놓기도 했습니다. 지금은 나무로 만든 고잉목을 쓰는데 그 높이는 30cm 정도입니다. 평상시에 널뛰기 놀이나 운동 경기에서는 널판자가 앞뒤나 좌우로 움직이지 않도록 중간에 사람이 올라앉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보통 높이 뛰어오르기와 실수 없이 오랜 시간 뛰기를 위주로 했습니다. 널뛰기를 하면서 단조롭게 올리뛰기만 한 것이 아니라 재능이 뛰어난 여인들은 여러 가지 동작을 보기 좋게 하면서 묘기를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널뛰기의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비교적 전형적인 동작으로 대사리라는 것이 있는데 뛰어올라서 그대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몸을 한 바퀴 돌려서 내려와 제자리에 떨어져 쿵 하고 구르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높이 뛰어올랐을 때 두 다리를 앞쪽으로 쭉 내뻗쳤다가 내려오기도 하고 두 다리를 양옆으로 벌렸다가 다시 못 오면서 내려오기도 합니다. 조선족 고유의 전통놀이 널뛰기. 널뛰기는 조선족의 대표적인 명절 전통놀이로 주로 음력 정월 설날에 즐겼습니다. 두 사람이 널판지 양끝에 서서 번갈아가며 뛰어오르는 놀이인데 높이 공중으로 솟아올라 돌며 다양한 동작을 선보이는 놀이입니다. 정월에 널뛰기를 하지 않으면 1년 내내 발바닥에 가시가 박힌다는 옛 속담이 전해올 정도로 예로부터 사랑받아 왔습니다. 옛날 집안에만 머물러야 했던 부녀자들이 이 놀이를 통해 마음껏 뛰어놀며 스트레스를 풀고 서로 어울릴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오락을 넘어 활발하고 씩씩한 조선족 여성들의 기상을 보여주는 민속문화유산으로 오늘날에도 민속축제, 공연, 무대에서 자주 만나볼 수가 있고 소중한 민속문화유산으로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곁에 무형문화유산, 연변 조선족 자치주 무형문화유산인 조선족 전통 복식과 널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여행의 재미는 명소를 보는 것도 좋겠지만 낯선 사람과의 우연한 만남, 예상하지 못한 소소한 에피소드, 말이 통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따뜻한 정 또한 여행의 보물입니다. 길에서 겪는 작은 일, 웃겼던 일들, 따뜻한 모든 이야기가 여행 마치고 돌아온 뒤에도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여행 한번 다녀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 시간 프로 기획과 편집의 오밀한 진행의 정천룡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나서 자란 이곳만큼 정겨운 곳은 없을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이곳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모, 흥겨운 장단은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김혜자 작사, 박일성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상모춤 내 고향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강물이 흐르는 그 풍경과 그 강물에 깃든 우리의 추억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황상룡 작곡의 고향의 강물을 전해드립니다.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소매하는 장수의 비밀. 일상에서 실천하기 쉬운 건강관리법. 장수 비결에서 알차게 전해드립니다.
1: 의학자 장중경의 건센고는 밀방과 포지기술에 대한 발명특허를 갖고 있는데 질병을 잘 치료하고 약재가 경옥과 비추처럼 진귀하다 해서 건센고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만성질병 명약인 건센고에는 간단방, 폐센방, 건골방, 보혈방 네 가지 처방을 함유하고 있는데 출시된 이래 여러 만성질병을 치료하고 환자들의 회복을 가져다주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중노년에게 흔히 발생되는 128가지 만성병에 뚜렷한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건신고를 복용하시면 만성병을 빠르게 치료받아 건강한 몸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상세한 문의 전화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5호 매대입니다.

0: 가능하십니까? 건강은 행복한 삶의 기본입니다. 자신의 생활 습관을 점검하고 개선하여 튼튼한 몸과 마음을 기르기 위해 본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전 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전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아, 우리 국약 건신고 이번에 국경절하고 추석 명절을 맞이하면서 특대 우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섯 과학 사면 세 과학을 더 드립니다. 여섯 달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이고 열 과학 사면 열 과학 더 드리고 열다섯 과학에는 옛날에는 우리 열다섯 과학 더 드렸는데 지금 스무 과학을 더 드립니다.
0: 네.
1: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을 또 치료를 확실하게 하게 하느라고서리 침구 여덟 번 해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침우는 전면적으로 놔드리기 때문에 시간도 오래 걸리고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밖에 맞지 않습니다. 예, 본지방 사람들은 연결신에 하는 사람들은 우리 잘로 다 모셔다 드립니다. 외지의 분들도 일주일에 한 번씩 오기 때문에 다닐 수 있습니다. 또 이미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우리 혼춘에서도 오고 그 다음 왕청에서 다니는 분들도 있고 동문, 예? 용정은 가차번호가나 더욱이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 자문전화에 자문하시고 2880018번에 전화해서 오늘 사겠다 결정하는 분들은 웅담분 또 1680원짜리 한 과학을 드립니다. 이 웅담분 안에 모두 서른병살 들어있는 게입니다. 엄청 좋은 게입니다. 황금색 웅담분입니다. 예, 지금 웅담분도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서두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병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분기를 많이 걸었다는 분들, 자기 질병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정확한 치료를 받고 싶다 하는 분들, 개인적으로 저한테 직접 찾아와도 됩니다. 오시기 전에 미리 예약해야 됩니다. 제가 병원에 있는지 우리 진료소에 있는지 모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예약이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원래 기차역점 맞은편 우기병원 2층 중립과를 찾아오면 됩니다. 그래서 2880018번 전화치게 되면 저와 직접 상담할 수도 있고 직접 예약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취장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중약 처방, 우리 이 건신고 안에는 네 가지 처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첫감의 처방이가 반샤세신탕 처방입니다. 반샤세신탕은 우리 진구야오리에도 그렇고 상할론에도 그렇고 주요하게 우리 간단방에 속하는 겁니다. 간 담낭을 위해서. 우리 평상시에 자꾸 뭐 위축성 위염이란 진단 받고 있지 않습니까? 위축성 위염이든 전폐성 위염이든 위궤양이든 몽땅 이게 근원은 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치료할 때 위를 자꾸 치료하면 쓸데없습니다. 주요하게 간 담낭 이쪽을 집중적으로 치료해줘야 됩니다. 네, 그래서 저한테 와 자꾸 진단 받아라죠. 예, 그래서 반샤세신탕은 거기에 포함한 위축성 위염도 그렇고 전폐성 위염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간경화 복수 이것도 반샤세신탕 가족 치료하는 겁니다. 결국 반샤세신탕 이 신이란 건 심장이란 신체입니다. 그래서 심장에 이런 불편한 거 그걸 네, 시해해준다. 이래서 이런 이름을 단깁니다. 이 신은 심장이란 신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거는 위를 말하는 겁니다.

0: 이거는 우리 황제내경에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대 서적도 정말 제대로 본 사람들이 돼야 이것을 알지. 이 고대 서적 좀 보기 바쁩니다. 이 고대 말이 되놓거나 풀을 잘해줘야 이거 알 수 있죠. 잘못하면 잘못 이해해가지고서 이거는 심장을 치료한 약인가 해가지고 5분의 1 이렇게 시신탕 이거 쓰게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 비록 우리 위가 문제 생기게 되면 심장도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관심병과는 완전히 틀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가슴이 답답해 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어쨌거나 우리 중의학에서는 그 인양 우싱, 예, 그리고 相生相克 이걸 통해서 이 심장하고 위가 서로 엄마하고 아들이 이런 관계입니다. 예, 그래서 아들이 돈이 없을 때 자꾸 엄마한테가 돈 달라는 것처럼 절대 아들이 그 시퍼한테 가서 돈 달라 말을 못합니다. 시퍼는 무슨 뭐 어디다 쓰는가 말이 많죠. 근데 엄마는 뭐 어떻게 하서라도 꼬서라도 갖다 드리게 됩니다. 이것이 엄마의 이런 무아이가 대단히 위대하다 그 뜻이죠. 예, 그래서 아들이 누구인가? 위입니다. 그래서 위가 기가 모자란다 할 때, 근데 여기에서 전제 조건은 뭔가? 위가 기가 어째 모자라는가? 예, 위가 잘 움직이지 못하는가? 그렇지 않으면 위 안에 음식이 잘 내려 못 가는가? 여러 가지 원인입니다. 진단 제대로 해야 됩니다. 위에 기가 모자란다 할 때 자꾸 심장이 기를 뺏어옵니다. 심장이 엄마입니다. 그래서 아들이 도와줬기 때문에 자꾸 엄마가 돈다라는 것처럼. 그러면 우리 이 위에 각신은 누구인가? 각신은 비장입니다. 그래서 비장하고 기위, 이 기회, 비회 이런 말을 많이 하지요. 위에 기 모자란다 할 때 자꾸 그 비상의 기를 뺏어오는 법이 없습니다. 위에 올리 가서 심장의 기를 뺏어옵니다. 첫감에는 심장의 기를 빌어다가 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할 때 심장도 기 모자랍니다. 그러면 심장도 같이 영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심장 영향받는 거는 병원에 가서 신덴트에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병원에 가면 항상 마지막에 결과는 뭐인가? 이사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오는가? 심장에 문제 없습니다. 이랍니다. 근데 난 심장 지금 바빠 죽겠는데, 예, 이것이가 진단이용 중요합니다. 그래서 반샤시신탕은 잠은 이런 데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강의를 드릴 내용이 취장탕이란 겁니다. 건골 처방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처방은 정우탕, 폐곰파치 처방이죠. 네 번째 처방이가 사물탕이란 겁니다. 수우탕. 기실은 피를 보충해준 처방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피를 보충해준 처방. 이건 고대로부터 경전방입니다. 경전방이라는 것은 다른 약 과수구설이 뭐 대체를 할 필요도 없고 개변할 필요도 없다고 뜻입니다. 장기적인 림상 실험을 거쳐서 이미 다 검증된 게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사물탕은 꼭 기억하세요. 여기에 숙지 꼭 들어갑니다. 그리고 당귀 들어가고 바이솔 천슝 딱 네 가지 약재입니다. 그리고 취장탕 오늘은 제가 강의 드릴 텐데 샤오여 간초탕이라는 겁니다. 샤오여하고 간초이 똑같이었습니다. 수량이. 그래가지고 많이였습니다. 예, 이래서 이거는 한나라 때 장종진 쓴 그 상한론 여김에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중의각도에서는 그 수안간화인리론 그 기초상에서 나온 대표적인 이런 펑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안간, 수안이라는 거는 우리 시쿨다, 간이라는 거는 좀 달달하다 이런 뜻이죠. 수안간 이게가 들어가가지고서 시큼 맛이 하고 달달한 맛이 들어가서 화인 의미가 너무 우세를 차지하는 거 화가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어떤 질병을 치료하는가 주약이 인쉬해가지고 음이 허하면서 그 다음에 또 진액이 대량적으로 말라드는 몸의 수분이 몽땅 빠지는 허혈이 세지는, 예, 이런 질병을 치료하는, 야, 이런 치료 방식입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 전화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 주세요.
2: 예, 예. 저는 지금 그 건신고를 쓰고 있는 환자입니다.
0: 네.
2: 저는 여전히 머리가 몹시 아프고 갑자기 저기 눈이 캄캄해지면은 좀 빙빙 돌아가면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래 며칠이 예 진짜 집에서 예 아무런 일도 하기 쉽지 않고 어지럼증이 난다 하면은 너무나도 저기 막 골이 아프다 못해 하늘이 막 빙빙 돌아가는 것 같은 이런 증처가 많았어요.
0: 네.
2: 이래서 어떤 때는 말문이 막 막힐 정도로 말이 잘 나가지 않았어요.
0: 네.
2: 그러면서 어쩐지 걸음을 걸거나 어디에 밖에 나오면은 항상 이 귀에서는 계속 이 귀뚜라미 우는 이런 소리가 들려오고 정신이 끝이 않는다 말입니다.
0: 네. 네.
2: 그러다 보니까 내 손가락 하나 까딱하기 영 시렸단 말입니다.
0: 네.
2: 항상 이 불편하고 그러면서 그래서 안심이 밥 먹이 심해 가지고 정말 이 이번에 이렇게 그냥 건신고를 쓰면서 또한 이래 선생님이 또 친구도 이래 같이 겸해서
0: 네.
2: 맞으니까 진짜 이렇게 맥도 나고 어지럼증도 없어지고 머리에서 그냥 이렇게 기소리가 들리네 온몸이 매력도 그렇던 것이
0: 네.
2: 사적으로 이게 사라지더라 말입니다.
0: 네.
2: 예, 활동하려면 정말 옛날에는 몸이가 그냥 이렇게 매겹고 이래다나 아무것도 하기 쉽지 않던 게
0: 네.
2: 이 약을 먹으면서부터 활동하다는 이런 생각이 있고 집안 안에 그런 집도 거둘 수 있고 예.
0: 네.
2: 그렇단 말입니다. 예. 그래서 막 몇 달 동안은 계속 지금 먹고 있는 이런 중인데 하여튼 간에 혈압도 정상으로 또 돌아가고 혈압약을 끊었습니다 지금.
0: 네.
2: 예. 그래 정말 이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고 싶고 약은 정말 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0: 네.
2: 예. 그래 선생님한테 감사를 드리면서 이전에는 빌라빌라한 약을 다 써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런 효과도 보지 못하고 계속 몸은 계속 돌아돌며 계속 아프고 그랬단 말입니다.
0: 예. 네.
2: 그래 선생님이 말씀을 저기 진단을 제대로 내 가지고 이번에 정말 앵겔아 친구도 같이 하면서 이번에 또 활동이 있다 하니까니 약은 어차피 계속 이거 써야 되겠다는 걸로 예.
0: 네.
2: 예. 이번 활동에서 약을 좀 가지고 계속 약을 쓰려고 합니다.
0: 네, 예. 이번에 활동 제일 크게 합니다. 예. 빨리 써드리세요. 예. 2880018번
2: 예.
0: 전화 치세요.
2: 예. 예, 알겠습니다.
0: 네.
2: 수고하세요.
1: 안녕하세요. 단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아, 예.
3: 예, 건신고를 먹고 효과가 너무 좋아가지고
0: 네.
3: 좀 선생하려고 그런다.
0: 네.
3: 나는 어떤 몸이 있는가 하면 거기서 보기에는 몸이 건강한가 하고 펀펀한 것 같은데 골이 계속 어지럼증이 납니다. 난 보기에는 아무렇지도 않지 근데 나는 어지럼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0: 네.
3: 어떨 때는 앉았다 서먹어도 싱하고 그다음 또 누웠다 일어나도 싱하고 그럼 또 몸에 땀이 거서 갱년기 이미 어떤 지났는데도 거서 어쩌고저쩌고 자꾸 납니다.
0: 네.
3: 그래서 이것도 어디 가서 남들은 춤추다가 춤을 거서 한 시간씩 쳐도 뭐 땀이 안 나는데 난 1, 2분 춤을 벌써 땀이 거서 온몸에 땀 투수입니다.
0: 네.
3: 그래 이것도 내 보기에는 이게 큰 병이 같아서 병원에 가서 각 검사해 보면 큰 몸이 없다고
0: 진단해 납니다. 그런 거는. 예.
3: 예. 야, 그 주는 거 먹어도 또 쓸데 없습니다. 그래 또 이 말 정말 남들까 말하면 어디가 어떤 약 먹겠다 그래서 또 그래 기쁜 게 눌러서 또 거기 가서 나가서 약 또 사 먹고 그래 또 효과 나겠는가 해서 한 개료동 먹어도 쓸데 없다 그 말하면 한 개료동만 더 먹어라 이게 또 한 개료도 또 더 먹고 그래 아이들 다음 이번에 여기 마지막입니다. 요 세 번째 교도 먹

0: 먹으면 꼭 떨어질 게란 이래. 또 돈이 일단 투자했던 김에 어찌겠습니까? 걔 하나 더 먹으면 되겠다 하고 먹으면 돈만 버리지 아무 효과도 못 보고 3년 어간이 땀을 난 이걸에 예, 돈을 쓰고 썼습니다. 머리
1: 네, 어지럽고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예. 이래가지고 아 그런데 예, 내 친구가 근신고가 좋다고 이렇게 알려줘서 또 선생님 방송도 듣고 이랬는데 어 이게 이번엔 진짜 정말 좋은 게겠다. 에이 또 한번 올려보자 우선이
1: 네.
0: 이거 싸서 먹어봤는데 생각밖에 한 달이 채 아이래서 이 땀이 나든지 내 혼자도 감각이 어디 가서 남이 이렇게 무슨 멀당새가 춤추고 노래하는데 어 나도 좀 쳐볼까 효과 있는가 보다고 아니 10분 쳐도 이렇고 15분 쳐도 이렇고 이렇게 얘 효과 나타난다 그리고 얘 앉았다 서모 얘 어지럽고 누웠다 일어나도 어지럽던게 아침에 뭐 전화랑 오면 전화 소리 듣고 제거다 일어나서 소주를 받아도 어지러운 게 싹 없어졌습니다. 이게 세상에 정말 이렇게 좋은 약이 낸게 맞는 약도 있구나 싶은 게 너무 예 정말 신기한다. 그래서 내 같은 이런 예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분들은 예 내처럼 이런 정말 약이랑 숱한 걸 써봤겠지만 이 근심고를 한번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1: 예, 그래서. 말씀 고맙습니다. 예.
0: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좋은 약을 가져다 줘서 감사하고 이 또 이 사람들이 또 이 약 먹고 효과 남들이나 다 좋아하지 아이 좋아할 사람 어디 있습니까?
1: 그렇죠.
0: 그래서
1: 예.
0: 내만 행복을 느끼지 말고 여러분이 같이 행복을 느끼자고 이렇게 선생하는 겁니다.
1: 네.
0: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죄송합니까?
1: 예, 말씀 주세요.
3: 예, 전 선생님 오늘도 수고하신다.
1: 네, 감사합니다.
3: 예, 저도 역시 근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네.
3: 예, 나는 전신에 많은 병을 가지고 있다 보니 특히 빈혈이 돼가지고 항상 맥이 없어서 그 집에서 그 제대로 해야 되는 것도 영맥이는 큰 임무 됐습니다.
1: 네.
3: 그리고 예, 항상 그저 아침 먹고 누우면 정신이 깨지고 일어나고 정신 먹고 누우면 전화 깨지고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앞이 막 빙빙 돌아가네. 그 다음에는 손톱하고 발뒤치기 막 깨개집니다.
1: 네.
3: 그래놓고 걸기도 영 바쁘고
1: 빈모살이 그렇습니다.
3: 예, 그래서 이 근신고가 피에 많이 도움 준다는 데 이렇게 싸먹었는데 어제는 정말 이 떼개졌던 이 손톱하고 발뒤쪽에 암호를 붙었습니다.
1: 오, 예.
3: 예. 그러니까 지금 예, 맥이 좀 나고.
1: 그렇죠.
3: 그 다음에, 예, 이 위에 위축성 위험이 있어가지고 예. 항상 밥 먹기 싶은 생각이 없어서 그저 적게 돌아오면 뭐 아무거나 있으면 한두 개 재먹고 과실 있으면 한두 개 재먹고 이렇게 두고 했는데 이 약을 먹으면 선생님이 친구를 괴롭한 그때 선생님이 얘기하는 게 이제 이 위에는 적이 있어 그렇답니다.
1: 네.
3: 그리고 그 적을 지금 선생님 친구로 이래 해결하니까 지금은 밥 먹기 싶은 생각이 돌아졌습니다.
1: 네, 적도 씽기 네. 들어앉았습니다. 단단하게.
3: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나는 정말 이전에 저기 뭔가 거기 미생대학 있을 때 선생님께 한번 진찰 받았는데
1: 네.
3: 아유 나는 정말 예, 몇 년이 돌아올 병까지 진단한 이사는 내 그때 처음 만났습니다.
1: 아, 예.
3: 예, 이래서 야 정말 이 선생님이야말로 정말 진정한 진단하는 분이라고 그래. 그 다음에 선생님이 거기 없으니까 선생님 찾아야 방법이 없지. 그래 여행 이 방송을 듣고 찾아서 지금 치료하는데 네. 그 효과가 정말 상당히 좋습니다.
1: 지금 어머님처럼 10년 전에 기준 10년 전이죠. 예. 저를 한 게 10년 전에 제한테 병 받던 분들이 10년 후에 와 또 찾는 분들 많습니다. 지금.
3: 예. 그때 벌써 인상이 첫 인상이 그렇게 좋은 인상 받았길래
1: 예.
3: 후에 찾느라고 애를 써도 못 찾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만나서 이래 치료하는데 아니 정말 업무 태도도 좋지 어디면 우리처럼 이렇게 향수를 하며 치료하는 환자가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1: 네, 그렇지.
3: 정말
1: 네.
3: 선생님이 이슬도 놓고 정말 이득도 놓고 우리 환자들을 가족처럼 대해놓으니까 우리는 정말 병원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제집 가는가 생각하고 짐 맞으려고 이렇게 다니는데
1: 네.
3: 정말 이런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우리도 좀 신심이 있습니다. 그래도 남은 후반생이 오래 살고 못 살고를 떠나서 네. 사는 동안에 자기 발로 걸고 이래기만 했으면 이게 우리는 바람입니다.
1: 네, 그렇지.
3: 이렇게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신심이 가고 결심이 간다. 네. 이래서

0: 예, 꼭 앞으로도 이하고 계속 먹으려고 한다.
1: 네.
0: 예. 네. 수고하세요.
1: 예,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제 전화지요.
1: 네, 예, 예. 말씀 주세요.
3: 예, 선생님 수고 많습니다. 예.
1: 네.
3: 예. 오늘 이 귀한 시간을 이용해서 저는, 예, 저 혈백약 먹고 좀, 그거 좀 번식하려고 합니다.
1: 아, 예, 예, 예.
3: 예. 그러니 혈백약 나 저기 먹은 후에, 여러 가지 면에서 저기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1: 네.
3: 첫째는 이 혈압이 정상이고 두 번째는 맥박이 정상입니다.
1: 네.
3: 밥을 잘 먹으니 체중이 한 7근 올랐습니다.
1: 그렇죠. 예.
3: 예.
1: 원래 약간 다 맸죠. 예.
3: 예. 그 대변도 정상. 옛날에는 대변이 그냥 묽고
1: 그렇죠. 예.
3: 지금 안 되고 소리 배도 좀 아프고 이랬습니다. 그런 게 지금 딱 정상으로 다 돌아왔습니다.
1: 네.
3: 그래서 예, 저는 예, 여러분들 앞에서 예, 뭘 말하고 싶은가 하면 이 약을 싸고 돈을 판 것이 하나도 후회 없습니다.
1: 그렇지.
3: 너무나 잘 선택했다고 예, 저는 만족스럽습니다.
1: 예.
3: 예. 이 한 가지 약으로도 저는 여러 면을 이렇게 효과를 보거든요.
1: 네.
3: 그래서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저기 오랜 이런 병을 갖고 있는 이런 분들은 이 특히 신장이 나쁜 분들은 이 혈백항을 선택해서 노년에 좀 건강을 찾아서 하는 이런 걸 얘기하기 싶어서 오늘 또 다시 방송을 찾았습니다.
1: 예. 예. 예. 말씀 고맙습니다. 예. 예. 예.
3: 감사합니다. 예.
1: 네.
3: 이 환자들은 다 같은
1: 맞습니다. 다 그렇죠.
3: 무슨 약을 예. 비싸게 싸든 어떻게 싸든 간에 그게 자기 병과 맞으면
1: 네.
3: 이것이 최고의 정말 예.
1: 네.
3: 기쁨입니다.
1: 그렇죠.
3: 그래서 예. 나는 예.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야기하기 싶어서 예. 공고를 하고 싶어서 그래 이
1: 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일 하고 있죠 지금. 예,
3: 네. 네. 안녕히 계세요.
1: 예, 건강하세요.
3: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말씀 주시죠.
1: 酸甘화인이란 게 쏜 시쿠르다이. 기술은 이 시쿠르는 소요, 소요가 좀 시쿠 맛이고 좀 쓴 맛이죠. 그리고 쯔간초가 이게 간초, 뭐 이름 그대로 간. 달달하다 이 뜻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쏜간 이것이가 합작해가지고서리 기실은 취장탕 원래 처방은 딱 두 가지약밖에 없습니다. 소요하고 쯔간초. 예, 근데 소요하고 쯔간초 많이 들어가고 동등하게 동등한 수량을 해야 됩니다. 어느 게 더 많고 어느 게 적고 이래도 예, 이 효과를 잘 못 냅니다. 그래서 이것이가 동등한 그런 수량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약이 우리 진액이 빠져가지고 몸속에 이런 물이 모자라가지고 예, 허혈이 나서 이런 증상인데 예, 진액이 빠진 데서 목이 마른 데서 물을 먹어도 별 쓸데 없습니다. 특히 아까 그 환자분 전화한 것처럼 발두축이 막 대개진다. 예, 손끝이 대개진다. 다 이게 그 이 진액이 모자라 그렇습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1: 네, 말씀 주세요. 예.
4: 그 신고를 쓰는 환자입니다.
1: 예.
4: 예, 이 약 쓰기 전에는 예, 어디나 다 아이 좋았습니다.
1: 네.
4: 예. 온 몸이 오장육부 다 아이 좋았어요. 이 축성염도 있고 당뇨염도 있고 간염도 있었습니다.
1: 네.
4: 이 약 쓴 다음부터는 소화도 잘 되고 밥도 많이 먹어도 인수 소화 잘 되고 예, 간염도 전용 떨어졌습니다.
1: 네.
4: 당남이 아파서 계속 입이 쓰겁더니 당남도 입이 어제 쓰지 않습니다.
1: 네.
4: 그래 이 지금 온몸이 좋아져서 속이 편안하니까 나이 밤잠도 네. 잘 잡니다.
1: 그렇죠. 네.
4: 그리고 예, 눈도 아프고 눈물이 나고 눈이 깔깔하고 뿌옇게 보이고 막지 못하고 했습니다.
1: 네.
4: 근데 지금 이 눈이 맑아지고 어제 눈이 완전히 나사졌습니다.
1: 네.
4: 그래 예, 눈이 맑아지는 거나 정신합니다.
1: 네.
4: 이 약을 쓰니까 내 피부도 좋아지고 여기 빈혈이 있었는데 피를 많이 보충하니까 빈혈도 없어졌습니다.
1: 예.
4: 그리고 이 약 쓰지는 산토 발톱이 좀 어두웠고 푸르꾸무레하고 이랬습니다. 지금 예. 산토 발톱도 다 붉어졌습니다.
1: 예.
4: 그래 저는 이 약에서만 효과가 너무 좋아서 계속 쓰겠습니다.
1: 예.
4: 그래서
1: 그때
4: 올 때 오늘 약을 좀 많이 써놓겠습니다.
1: 네. 이번에 우대 활동 좋습니다. 2880018번 전화 치시.
4: 네. 고맙고 감사합니다.
1: 네. 건강하세요.
2: 안녕히 계십시오.
1: 김치 내기 모자라다 나까나 예, 입, 눈, 그 다음에 코 막 근소해 나면서

말라들죠. 그리고 피부가 지피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그 장단지 그짝에 쇼트 그짝에 막 이렇게 비닐이 막 떨어지고 이게 다 그 문제입니다. 그리고 알벤 이상 그러니까 대변이 너무 말라들면서 좀 대변 보기 좀 바빠.

0: 잖죠. 그러니까 우후 차오르 오후만 되게 되면 막 파도 치는 것처럼 불씨 콱 덮었다 추웠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얼굴이랑 벌거벌게 나고 어지럼증 나면서 귀에 소리 나고 이런 현상. 그 다음에 위 그쪽 부위는 자꾸 기침 기침 하면서 뭐 아프다 했으면 좋지 어쨌든 불편하죠. 그리고 간 그쪽에 자꾸 아파납니다. 예, 이런 현상을 치료하는 것이 뭡니까? 쑨간 화인 리론이라. 그래서 이 처방 이런 그 치료 방식은 예, 쌍한론이 타이양편이 나온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취장탕은 여기면서 그 기초상에서 우리 또 그 당뇨병 환자분들 특히 아랫다리라 맥이 없고 상처가 잘 아물지 못하고 정맥이 회류하는 게 잘 안 된다 그 뜻입니다. 그럼 이럴 때 취장탕 기초상에서 우슬하고 천궁이라는 약재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천궁은 여기 에 들어갔습니다. 우슬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우리인데 와서 환자분들의 치료할 때 왜서 치료 잘 된다는가? 기술은 제한테 와 정확한 진단을 받으라는 게 그 문제입니다. 지금은 진단 제대로 받게 되면이 거기에 따라서 약이 모자라는 건 제가 또 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르는 제가 딸로 여줍니다. 이런 사람들이 제가 말하는 거는 당뇨병 합병증을 인해서 이 발가락 이런 깨거나 비혈액 공급이 안 되고 그래서 이런 그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분들한테는 이런 처방을 제가 해드려야 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 취장탕은 주약의 근골, 뼈가 든든하지 못하고 자꾸 장 타오되어 있는 사람들, 장도 갑자기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한 대 붙어버린다. 붙어버린다는 게 뭔가 진액이 모자라게 되면 한 대 썩썩해집니다. 그래서 붙어버리는 겁니다. 소화에 잘 나가지 않거나 아랫다리 맥이 없거나 그리고 风湿비통 풍습성 이런 관절염이라 믿거나 예, 이런 방면에 치료하는 이런 처방에 속하는 게죠.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송 외로는 2880018번, 2880018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일상의 여유로움 그리고
1: 듣고 싶은 연년 노래
2: 듣고 싶은 연년 노래 들려주고 싶은 연년 노래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입니다. 첫 번째 노래는 삶의 안식처를 향한 그리운 발걸음입니다. 빅맨 작사 김봉호 작곡의 보금자리 살살살 감상하시죠. 따뜻한 안식처 같은 드러나니 느껴지시길 바랍니다. 누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그래서 가슴에 새겨진 거대한 품, 조국향은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신경 작사 류영근 작곡의 조국과 나를 박경수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이민덕 작사 백희남 작곡의 형제민족 우리 함께를 전해드립니다. 서로 다른 꽃들이 함께 피어 더 아름다운 정원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소중한 인연을 그립니다. 이상의 인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박영리 작사 송일 작곡의 형제미가 화목한 비상낙원을 보내드립니다. 화합의 기쁨이 가슴 가득 번지는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염소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서로를 이해하며 걸어가는 삶의 계정을 노래한 김동진 작사 최학산 작곡의 나란히를 안동수 마법자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60년 전 장백산 기슭 화룡시 상천촌에서 노래 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이 노래는 휴대폰 스크린에서 1억 8천만 회 재생되었습니다. 한 곡의 옛 노래가 어떻게 오늘까지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에 개를 벗어 두 번째 편인 한 곡의 노래와 인기 비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등을 열면 붉은 해 변강 비춘에가 여전히 인기를 끕니다. 이 노래는 2023년 한 해 동안 수백 개의 계정에서 3,200만 회 이상 재생됐고 틱톡 검색어 붉은 해 변강 비춘의 재생 회수는 이미 1억 8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리메이크해서 부르거나 2차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전 세대가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젊은이들은 노래 배경을 궁금해합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탄생한 옛 노래가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길림 백산 관광객 장욕입니다. 인터넷에서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정말 힘이 넘친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노래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열기는 단순히 흐름을 탄 것이 아닙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변의 문예 일꾼들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어가며 이 노래를 시골 들판에서 도시 무대로 고장에서 전국으로 불러왔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 가무단에서는 60년간 전승하면서 독창, 중창, 노래무용, 교향악, 편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골 들판의 문화혐인 공연에서부터 도시 무대의 정품 공연에 이르기까지 고향에서의 상시화 전파에서부터 전국 순회 공연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 변강 홍색 가요가 해마다 울려 퍼지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식지 않은 인기, 이 노래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답은 바로 노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선율을 들어보면 조선족 음악의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전곡은 4분의 4박자, 구절과 후렴 형식으로 됐고 가사는 조선족 민요 특유의 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렴 앞에 애해는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며 선창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조선족 특유의 장단 리듬인데 전국의 관중들이 이 음악을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도 아주 잘 형성됩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을 올리네는 바로 원봉거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며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해란강반 벽꽃피네는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전체 가사는 먼저 화폭을 보여주고 이어 행동을 담았으며 공허한 구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는 근본입니다. 1969년 이 노래는 9차 당대회 경축 헌정곡으로 지정됐고

0: 1972년 영화 백화쟁툰에 수록됐습니다. 방송과 영사막을 통해 이 변강의 노래는 전국 각지로 퍼져 수많은 가정에 다가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노래는 따뜻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동석이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았습니다. 마을의 로이 무용단이 공연 연습 중이었는데 공연곡이 바로 붉은 해 변강 비춘이었습니다. 습근평 동석이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며 예전에 촌 당지부 서기로 일할 때 마을 방송에서 자주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성원 김종일입니다.
1: 청석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청석이 앞에서 예전엔 춤을 추었습니다. 청석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전적 복장이 매우 곱고 홍타연자 벤자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0: 향촌의 확성기에서 시대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휴대폰 화면에 이르기까지 전파 담체는 바뀌었지만 노래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2: 2019년
0: 2019년 이 곡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음악 명함 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수들의 끊임없는 리메이크는 이 노래가 중화민족 우수 전통문화의 옥토에 깊이 뿌리내려 여러 세대의 공동한 정신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60년 동안 노래하는 사람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바뀌었고 노래 감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해란강반의 벚꽃 향기는 해마다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이 노래가 계속 인기를 얻는 것은 노래하는 분투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노래가 그려낸 아름다운 생활이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중앙중앙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연구 잡지는 그래 중앙통전부 부부장이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진서봉의 서명문장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깊이 관찰 실시에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고품질 발전 추동을 게재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해당 문장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정치적 성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역정을 돌이켜보면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중국 특색의 민족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근평 동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주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미중요의 대변국에 입각해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뚜렷하게 제기하는 바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병 총석의 중요 사상을 형성했고 막스주의 민족이론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공고히 하고 확장했습니다. 당의 민족사업 혁신이론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우리나라 소수민족의 면모, 민족 지역의 면모, 민족 관계의 면모, 주한민족의 면모에는 천지개벽의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의 민족사업은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근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근본 존칙으로 견지하고 이 중요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요구를 전면 관찰해 사상 인설, 리론 지도, 법치 규범의 체계적인 관통을 실현하는 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보장함으로써 민족단결진보사업이 기필코 정확한 정치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유력하게 추동하게 될 것입니다.
0: 그늘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 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 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다섯 가지 공동 이야기 괴렬 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 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다섯 가지 공동을 서사 맥락으로 우리 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일꾼,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구성된 전주 5가지 공동 선전강연관 대오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개를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사급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영상은 연변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취업 창업 여건이 좋고 양로 봉사가 좋으며 생태 환경이 좋은 발전 우세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전주 여러 민족 이민들이 변강을 지키면서 서로 어우러져 단결 분투해온 생동한 이야기를 몰입식으로 들려주고 희노애락 영용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지에 있는 연변적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고 변강에서 꿈을 이루도록 흡인해 우리 주의 고품질 발전 실현에 힘을 보태렵니다.
3: 올도록 훈촌시에서는 교정급식의 안전, 영양, 품질,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교정급식 전문 정돈 행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교정 전용 해민 대사를 가동하여 교정급식 품질을 일정 향상시켰습니다. 훈촌시 제6소학교 학생 대표들의 식당 조우분들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아둔 후 학급으로 돌아가 질서 있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포장에는 훈촌시 당위의 정부가 전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라는 따뜻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소년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훈촌시 제6수학 담임교원 랑점결입니다.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원들도 아주 흐뭇하지요. 이 요구르트 한 곽은 비록 작지만 아이들이 다음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들의 행복감도 높여주었습니다. 각 학교 식당 주방에서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긴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분들은 동일된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 작업모를 규범적으로 착용한 뒤에 식재료 초벌 가공, 정밀 가공, 조리 등 표준화 공절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QR코드만 스캔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방 작업, 식재료 가공, 환경위생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교정급식 제작의 공개 투명, 전 과정 조적 가능을 실현했습니다.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교정식당의 식사 환경도 일정 승격되었습니다. 훈촌시 제4중학교 부교장 식품안전총감독 장준봉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식탁에 식탁보를 깔고 의자에도 모두 방석을 씌웠습니다. 학생들의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일 경음악을 들어주고 식당의 모든 벽면도 새로 도색을 했죠. 식당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다급 연동 감독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시급 지도 일꾼들이 솔선하여 학교 방문 동반 식사 제도를 실시하고 시 교육국 지도부 성원으로 여러 학교를 다니며 동반 식사를 하며 학부모 대표들도 정기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동반 식사를 하면서 음식 품질, 영양 배합, 위생 안전, 봉사 세부 사항 등 여러 면에서 엄격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당위 교육사위원회 전임 부석이 학국선입니다. 교정급식 전문 정돈 사업을 전개한 이래 시당위와 시정부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전문회의를 열어 연구 포치를 했으며 상시적으로 학교 식당을 찾아 조사 연구와 감독 지도를 실시하면서 교정급식 체제 정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근 4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서원시 학생들에게 매일 요구르트 한 개를 나눠주고 식당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식당 조합원들에게 공익성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운영 비용을 낮추고 있죠.

0: 한 푼의 돈을 최대한 교정급식에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1: 연길의 한 작은 북카페가 요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가게를 경영하는 22살 마호상은 짧은 애심 안내문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고 있습니다. 연계시 공원가도 문삼원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가게에 들어서면 출입문에 붙어있는 사랑의 안내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잠시 수입이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게에 들어와 우리 직원에게 말씀해주세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해드릴 수 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 선의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박한 몇 마디의 글은 잠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연길이라는 도시의 일상 속에 깃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호성의 본적은 절강이지만 연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도시의 따뜻한 정은 그가 어려서부터 깊이 간직해온 성장의 기억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의 따뜻함은 그가 창업한 뒤 사랑의 도움 조치를 내놓게 된 초심으로 됐습니다. 연결시 문삼 리화 덕방 북카페 점장 마호성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가게를 열 수 있는 자원이 있고 플랫폼도 생겼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런 사랑과 정을 계속 다음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합니다. 마호성은 또 가게 내 독서 구역과 휴식 구역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사람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제공했습니다. 50여자로 된 그 사랑의 안내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의 일상 속에 마호성이 심어놓은 선의인 바 이 도시의 따뜻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도심 속의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인강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비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미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미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인생의 석양길을 따뜻하게 물들일 이야기.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하는 시간. 따뜻한 석양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영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잊고 살기 쉬운 일상 건강 팁을 알아보는 건강 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12시 30분에서 오후 1시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생방송실에 김 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부는 소프트 골드라고 하죠. 장약의 일품이라고도 합니다. 네, 먼저 추석 국경절 맞이 현금 환급 2.

0: 이벤트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동충하초 발효균분 3곽을 구매하시면 한 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한방건강백에 1개와 명절현금권 200원을 함께 드립니다. 6곽 구매하시면 4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러시아산 자연해삼선물 세트와 명절현금권 300원을 함께 드립니다. 9곽 구매하시면 11곽을 더 드림과 동시에 사은품으로 영양밥솥 한 대와 명절 현금권 500원을 추가로 증정합니다. 18곽 구매하시면 23곽을 더 드리고 사은품으로 가치가 3,000원에 상당하는 명절 선물 세트와 명절 현금권 1,000원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여기서 특별 안내가 있습니다. 매일 전화로 선착순위 10명 신청 성공하신 행운의 고객님에게는 가치가 198원에 달하는 코엔자임 Q12곽을 추가로 드리게 됩니다. 네, 가정과 나라의 화합, 건강이 함께하는 즐거운 명절. 네, 이번 쌍절 이벤트는 1년에 단 한 번뿐, 놓치면 1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선물 수량 한정되어 있고요. 소진 시 마감합니다. 무료 배달 번호 혹은 예약 주문 전화는 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자,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께서 그 동충하초 발효균분에 대한 우리 추석하고 국경절마 지구대 활동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려드리는데, 우리 이번 활동이 특점이라게 되면 약을 사실 때 약도 많이 드리게 있고 현금을 직접 드리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동해 명절을 건강으로 보내게 도와주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가을이 되게 되면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점적 주사를 맞는 분들, 그리고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을 쓰시는 분들을 하게 되면 우리 심혈관병을 치료해주고 또 병이 있었던 분들 다시 우리 예방 그 돌아오지 않게 예방할 수 있는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고, 그리고 독감으로 고생하신 분들 일반적인 감기약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그리고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그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 주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인 이런 약에서 잘 되지 않는 이런 독감도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이번 우리 활동을 잘 이용하시라고 알려드립니다.
0: 네.
1: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균은 처음으로 세일 때 발효종약이 과학기술 성과로 국내외, 그러니까 우리 국제의학계 권위기구에서 일치하게 공인하고 있고, 그리고 4,500m 고온이 악랄한 환경에서 자란 이런 약재로서 면역력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좀 중한 병이라도 동충하초 발효균에서는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초 강목 1892종 가운데 동충하초만이 유일하게 동식물이 동일체로 되고 있으면서 음양 조절, 그러니까 우리 겨울에는 벌레로 여름에는 풀로 되고 있으면서 우리 지금 그 음양 조절 차다 덥다 높다 낮다를 병행이 되게 치료해주게 되는데,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우리 제일 먼저 해결되는 것이 음양 조절입니다.
0: 네, 알겠습니다. 문의전화 먼저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두 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2: 예. 우리 내외는 예, 동충하초 발효균을 예, 선택해서 3년 넘어 먹고 있습니다.
0: 예.
2: 이전에 예, 많은 약을 예, 썼지만은 효과가 예, 그닥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의 강의를 예, 귀담아 듣고 이 약을 선택해서 예, 먹고 있는데 예, 지금 아주 날이 갈수록 예, 효과가 좋습니다.
1: 맞지요?
2: 예. 우리 아저씨는 원래 예, 면역력이 약해가지고 예, 봄과 가을이 되면 예, 항상 그저 감기에 달고 있고 예, 맥이 없어하고 피곤해하고 예, 머리가 띵해하고 예, 가져한 일도 잊어먹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동충하초 발효균을 예, 한 달 먹으니까 벌써 예, 효과가 알리는 게 알립니다.
1: 맞죠.
2: 그런데 예, 지금은 완전히 해결됐습니다.
1: 맞습니다.
2: 예,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됩니다. 우리 아저씨도 예, 저혈압입니다. 그래가지고 예, 항상 그저 머리 아파하고 누이에 뿌예.

0: 하고 예, 혈압이 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 예, 이상하다 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게 예, 지금 예, 그 혈압이 예, 완전히 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1: 맞죠.
0: 예, 그리고 음량 조절이 잘 됩니다. 예. 아, 심달이 나쁘고 폐가 나쁩니다. 우리 아저씨 심달이 나빠 옛날에는 예, 몇 번 예, 쓰러진 적도 있고 예, 그래서 심장약도 예, 한 1~2년 잘 먹었습니다. 어, 그리고 폐도 나빠가지고 치료도 많이 했는데 예, 그 후에 보니까 예, 신체가 예, 그나마 예, 처서지 못하고 예, 약해가지고 감기에 잘 걸리고 기침하고 이랬대다. 그래서 예, 동충하초 발효분을 선택해서 예, 그걸 먹은 후로 예, 벌써 어, 한 달 넘어서 먹으니까 예, 벌써 식사를 잘하고 예, 잠 잘 자고 하면서 예, 심장이 예, 가슴이 후원해하고 예, 그 기관지도 걸리지 않고 예, 아주 예, 그 저 쌔쌔하고 예, 좋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야, 이 동충하초는 예, 약 중에 최고구나. 백약이 무슨 최고라지만 정말 진짜 그 말이 맞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십이지당 위겨야 있어서 예, 위로 수술했다는데 예, 어제 그런지 예, 그 휴지로 그냥 설사하고 배 아파하고 이랬습니다. 그런데 예, 그거에 뭐 아무 약이나 먹어서는 쓸데 없더라고요. 그래서 동충하초 발효분을 먹은 후로 예, 이 증상이 예, 다 해결됐습니다.
1: 맞지요.
0: 예, 그리고 예, 전려성 비대가 있어서 예, 아, 그저 밤에는 쉬지 못하고 그저 일어났다, 그저 누웠다, 옆에 사람도 자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예, 저 이 동충하초 발효분을 예, 두 달 먹으니까 벌써 예, 오동 차수가 예, 줄어들고 예, 소변이 양이가 많아지면서 예, 속이 시원하다 하고 그랬습니다.
1: 맞죠.
0: 그러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 약이 이게 얼마나 좋은 약입니까? 아, 그래서 우리는 예, 두 내외간이 이 약을 예, 선택한 거에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1: 맞지요.
0: 그래서 예, 계속 그저 이 약을 넣어 살리사입니다.
1: 그래서
0: 예, 예, 전번에도 예, 약을 샀지만 예, 또 동서가 와서 예, 이번에 사는 데서 아홉 가구 예, 개가게 갑니다. 그래서 예, 우리 아저씨 것도 예, 아홉 가구 싸고 그래서 둘이 거 예, 열아들까지 살려 합니다.
1: 그러십시오. 약을 두 번 또 쓰지 또 오랫동안 무슨 수시를 하는 분들이라게 되면 예. 그 약을 많이 쓸 때 그리고 지금 예. 경제상에서도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예? 우리 예, 18각쌤이 뭐 경제상에서도 많은 도움이 되는데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0: 예.
1: 283-0606번에다 지금 인사 예. 연결하십시오.
0: 예. 우대가 너무 좋으니까 예. 예. 자꾸 예, 싸고 싶어요.
1: 맞지요. 예.
0: 예.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수고하십니다.
1: 예.
3: 내 측이 동충하초로 어떤 환자인데 이 뭐 내 먹는 그 중에서 아 내 정말 약을 강고약도 많이 먹고 증약도 많이 먹고 배에 내 많습니다. 근데 이 동충하초가 제일 와입니다. 정말 이 설명서에 나오다자마자 이게 저 누구나 저기 그 그냥 발을 한 게지 그리고 중약에 뭐 3배도 된다지
1: 30배
3: 아니 효과가 지도한지 유익권도 뭐 사망을 걸매했다니 모든 게 다 이게 치료 좋습니다.
1: 맞죠.
3: 그래서 오늘 이 활동할 측이 많이 싸다고 믿습니다. 그 열려도 깍살이 좀.
1: 맞습니다. 이런 게 예, 약을 그냥 여러 가지 약을 썼다가 잘 되지 않았던 분들이 지금 우리 그 약이란 것이 내가 먹고 내 병이 나아지면 좋은 약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보다도 좀 특수한 이런 약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게 사는 게 맞습니다. 283-0606번에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3: 예, 알았습니다. 수고하십시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여보세요.
2: 네.
4: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4: 네. 네. 수고하십니다.
1: 네.
4: 예.
1: 네,
4: 나도 이 동충하초의 발효분 한 1년 좀 넘게 먹고 있는데 여러 가지 면에서 효과 좀 봐서 한 번 좀 더 먹을까 해서 오늘 전화드립니다. 아우통 주문해서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어쨌든 네. 우리 처음 쓰신 분들은 뭐 지금 여러 가지 약을 써서 잘 되지 않으니까 예. 어땠 좀 의심스러워 하면서도 뭐 혹시나 해서 쌌다가 좋은 효과를 보게 되면 다시 그 다음번에 살 때게 되면 많이 사가지고 예. 우리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우리 또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경제상에서 도움이 되고 드리는 물품이 지금 또 많고 하기 때문에 현금도 직접 드리고 있지. 2832-0666번이다. 지금 인사 연결하십시오.
4: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1: 네, 건강하십시오.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안녕하십니까.
1: 네.
5: 예. 예, 동순화초 발효진분이 사문화사 그럽니다.
1: 예.
5: 예. 저는 지금 동순화초 발효진분을 먹고 있습니다.
1: 예.
5: 예. 지금 혈압도 지금, 예, 조절이 되고, 지금, 예, 수면, 이전에는 수면 장애를 심했는데 지금은 수면 장애가 해결됐습니다.
1: 예.
5: 예, 잠을 잘 자고 있습니다.
1: 맞죠.
5: 예, 심장이 이전에는 두문두문 이렇게 좀 후두두하고 좀 이렇게 좀 떨리고 이런 증상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증상이 없어졌습니다.
1: 맞습니다. 예.
5: 이 동순화초 발효견분을 먹으면서부터 없어졌습니다. 그리고서는 관절이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관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5: 예, 어디나 이렇게 좀 다닐 수 있고 이전에는 못 다녔습니다. 예, 이 동순화초 발효견분은 4,500m 안전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런지 약 효과가 뚜렷하게 좋습니다.
1: 맞지요.
5: 예. 그래서 저는 요번에 동순화초 발효견분을 더 싸자고 그럽니다.
1: 그러십시오. 이런 게 사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차 연결하십시오.
5: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예, 그러니까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기문은 인체 생명 통로를 열어주게 되는데 하나는 우리 간하고 신장이 해독하고 폐도 배설 능력이 회복되고 비장이 소화흡수 능력이 정상이 된다게 되면 우리 혈지라든가 담고촌 감유삼지가 개선됩니다. 그래서 우리 고혈지란 게 일반적으로 우리 담고촌하고 감유삼지 수치가 함께 높아갈 때 혈지가 높다고 말합니다. 혈지가 높게 된다면 혈성대가 높아가게 되고 동맥경화가 형성되면서 심혈관 질병, 중풍을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시작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 지금 요 가을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우리 지금 그 많은 분들을 심혈관 질병 때문에 병원이랑 가서 지금 점적수사랑 맞게 되는데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물 쓰신다 하게 되면 이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는 우리 심혈관 질병으로 인해서 그 후증으로 고생하던 증상이 우리 동충하초 그 발효기물에서 해결받을 수가 있을 뿐만 아니라 또 계절을 바뀜에 와서 재발하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반적으로 비장위 소화흡수 능력이 정상이 된다면 약물이 유해 성분이 충분히 흡수될 수가 있고 빠르게 에너지기로 전화되면서 그리고 우리 에너지기란 것이 지금 많은 분들이 몸에 여러 가지 병이 있을 때 맥이 없다는 분들 기부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와 혈이 충족해지는 것이 우리 비장위 그것이 원천으로 되고 있습니다. 기가 충족이 되면 우리 그 비장위가 또 기의 대원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병으로 맥이 없던 분들 맥이 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는 우리 동충하초 발효기물은 그 혈액이 순환을 조정해주고 혈관이라든가 경맥이 막힌 부분을 열어주게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약을 주지만은 우리 몸에 병이 있다게 되면 막혔기 때문에 우리 병이란 것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런 그 생명 통로를 열어줌에 대해서 경락하고 경락을 통하게 하기 때문에 인체 생명 보충의 통로를 열어줄 수가 있게 됩니다.
2: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6: 예, 선생님 두 분 안녕하십니까?
2: 네,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저도 이 동천화들 쓰고 있습니다.
1: 예.
6: 예, 저는 이거 어떻게 돼 이렇게 시작했는가 하면 몸 이게 밥을 못 먹었습니다. 위 나빠서 밥을 못 먹고 예. 그 다음에 심장이 나빠 호두도 떨게 모든 데도 놀라도 못 나갔습니다.
7: 그다음에 지침도 나고요. 지침도 어떻게 난지 짓는다 하면 그저 무슨 몇 번 짓는 것 같답니다. 어째서는 종합주의마 여러 가지로 많이 했습니다.
1: 그래야겠죠.
7: 그래서 내 이거 시작하던 한 4년 썼습니다, 선생님.
1: 아,
7: 길게
1: 네.
7: 썼습니다. 예, 길게 썼습니다. 그래, 선정화는 어떤가 하면 시장이 바보 마음대로 먹습니다. 12기장, 위계양, 결장염 이게 세 가지 배에 우선 10원에 있었습니다. 10원에 됐습니다.
1: 아, 예.
7: 예, 약을 또 써먹고 그때 보이고 예, 그랬을 때다. 그래서 내 이거 약을 썼는데 지침도 시장 아이 나고 예. 아니 신장도 좋아서 부두도 한 2층에 없어졌습니다. 잔대를 벗고 놓고 나고 예, 선생님.
1: 4년 복응했으니까 다 좋아져야 되죠. 예,
7: 예 맥의 폭로이가 다 좋아졌습니다.
1: 맞지요.
7: 혹시나 이게 예, 약이 좋은지 이게 예, 동전화도 정말 질이 있습니다. 써보니까나 예.
1: 맞습니다.
7: 그래서 내 이거 예, 썼는데 예. 오늘 정신에도 오이김치랑 막 먹었습니다. 못 먹었습니다. 밥도 못해. 밥도 쌀을 포지 않고 죽을 써 먹었습니다. 선생님.
1: 아.
7: 이랬는데 어전 이게 어전 4년 썼는데 예. 처음엔 내 두 봉지씩 안 채 먹었습니다. 길에다가 한 봉지씩 이렇게 견질해 먹는데 예. 용약이가 예, 이게 예, 동천하초가 이 방송에 나온 그 선생님 말씀하신 것 같이 용질이 있고 좋습니다 선생님.
1: 맞죠. 예.
7: 이 길에서 내 이거 썼는데 예, 시장 맥이죠. 맥이 납니다. 맥이 나요. 밥을 잘 먹으면 맥이 나지 기분이 좋지 관절도 일 없습니다.
1: 맞습니다.
7: 관절도
1: 예.
7: 예, 관절약 안만 써도 말을 잘 알아야 됐습니다. 배대병도 이것도 무슨 암과 한 가지 입대다 예. 이것도 효과 있고 예. 어제서나 여러 가지 표현해 선생님 이거 동천할줄 써서 효과를 많이 봤습니다. 얼마나 기쁜지 내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7: 건강이
1: 예.
7: 최고 아닙니까 선생님.
1: 맞습니다.
7: 예, 예. 건강해야 아직 어디 삽니까. 웃음이 살아야 되지 사람이.
1: 맞죠.
7: 그래서 이번 활동이 이 기회에 영 좋지 않습니까 시장.
1: 맞습니다.
7: 시장 예, 말씀 들어볼까나 우대도 많고 예.
1: 현금도 드리고
7: 정하고, 예.
1: 예.
7: 길게 어제는 누구입니까 내 일생인 이거 계속 쓰겠습니다 선생님.
1: 그렇게 하십시오.
7: 이번에
1: 예.
7: 예, 이번에 활동이 영 좋은데 내 거기 참가하자 길입니다 선생님.
1: 그러십시오. 이번 활동에 참여하는 게 좋습니다. 2832-0666번에다 지금 인찰 연결하십시오.
7: 예, 수고하십시오 선생님.
1: 예, 건강하십시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동충 하초는 고원의 눈 산 꼭대기에서 자라나는 신기한 약재로 겨울에는 벌레, 여름에는 풀로 고원 목민들에게 고원 진주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동충 하초는 중국의 9대 선초 중 으뜸으로 인삼 녹용과 함께 중국의 3대 명귀 몸보신 중약으로 여겼으며 백약의 왕이라고 칭했습니다.
1: 리시신의 본초 강목에는 동충하초는 음양 특성을 겸비하고 오장을 동시에 보충하여 질병을 치료한다. 고대 황제는 동충하초로 음양을 보충했고 황후는 동충하초로 오장을 조절했으며 대관 귀인은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동충하초를 사용했다 라고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0: 예, 속담에 의하면 생명을 구하는 선초 하나가 한 가족 3대를 지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동충하초는 음양을 보충하고 오장을 조절해주며 병을 치료하고 몸을 건강하게 합니다.
1: 상강중의관의 발효동충하초 균부는 각종 삼고증, 심내혈관 질병, 풍습골병, 폐질환, 위장질병, 신장질병 등 중로년들의 만성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지점 천성백화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100m 되는 곳에 위치한 연결시 상강중의관. 방송회 문의전화 0433-283-0666번, 283-0666번입니다.
2: 네, 계속 설명 주시죠.
3: 예, 그러니까 우리 혈관이란 것이 장통된다면 전신이 혈관이 있는 곳이게 되면 모두가 혈액 흐름이 아주 좋고 빠르게 되고 심근 조직이라든가 뇌신경 조직, 안저 조직, 신장 조직에 혈하고 산소의 공급을 보장받게 도와줄 수가 있고 위축된 세포 역시 포만하게 변해가지고 심장병으로 개인되는 협심증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치료가 될 수가 있습니다.
2: 네.
3: 뿐만 아니라 뇌중풍하고 우리 또 풍으로 인해서 기인되는 편탄 등이 복귀될 수가 있습니다.
2: 네.
3: 그리고 안저 시황막 병변 역시 시력이 회복됩니다. 지금 우리 그 동충하초 발효균물을 쓰신 이후로 눈이 잘 보이지 않던 분들이 눈이 좋아졌던 분들, 그거는 주약의 간하고 관계 있습니다. 중에서 말하게 되면 눈에 문제가 생긴다면

0: 그 원인을 간에서 찾게 되는데 우리 간 공능이 제대로 회복된다면 눈이랑 잘 보이지 않던 분들 시력이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소변이 빈번하거나 급하거나 배뇨가 깨끗하지 못하던 전립선 문제, 남성분들이 지금 우리 그 전립선 문제 때문에 소변이 자주 우리 그 화장실로 다니는 원인에서 잠을 자지 못하던 분들, 그러니까는 신장하고 방광이 합이 잘 됨을 해서 전립선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소변 문제도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 소변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던 분들 모두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리고 신염 등이 우리 정상으로 치료될 수가 있고 신체에 여러 가지 병하고 증상이 점차적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 가지 중약에서 해결되지 않았다게 되면 우리 그 당청아초 발효균분 선택하시라고 권장하는데 지금 우리 그 제가 그냥 해주는데 우리 70대에서 90대 되는 분들 우리 어쨌든 이 나이가 되게 되면 우리 오장육부의 모두가 기능이 하강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병을 갖고 있는 분들이 아주 많고 이러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방송에 해드리는 이런 약도 많이 들었고 또 중약도 많이 썼던 분들 그래서도 잘 되지 않으니까 치료를 포기했었던 분들 그리고 나이가 들어가지고 병원에 가면 치료 가치가 없다고 진단받은 분들 역시 우리 새롭게 신심을 갖고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 지금 여러 가지 약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다가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을 쓴 이후로는 모두가 좋은 효과를 보신 분들 그 약이란 것이 나한테 맞는 것이 있는데 내가 먹어봐서 내 병이 나아지게 되면 좋은 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시작했다게 되면 료종하고 주기를 견제해서 복용하시라고 권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 가지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그러니까 지금 우리 간하고 담낭으로 인해서 어떤 분들이 소변이란 노른색을 띠는 분들 이건 우리 담낭 때문에 우리 노른색을 띠게 되거나 미스겁고 토하는 증상 그러니까 우리 지금 그 간하고 담낭도 소화계통 증상인데 우리 이 지금 간하고 담낭 때문에도 미스겁거나 토하는 증상이 많은데 미스겁고 토하는 증상이 어떨 때는 위 때문보다 위보다도 더 중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도 우리 간 담낭이 이런 공능이 회복됨을 해서 이런 증상이 해결받을 수가 있고 이제도 말했지만은 우리 시력감퇴라 했던 분들 우리 간이 좋아짐을 해서 시력감퇴가 해결받을 수가 있고 담고춘이라든가 감유삼지 지방매 이런 작용을 해서 높은 담고춘이라든가 감유삼지가 혈액 속에 들어가는 걸 막는 이런 작용을 해주는 이런 것이 간이 공능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런 나쁜 노폐물이 우리 혈액에 들어가는 것을 막는 작용하는 것도 간의 한계 작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그 간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몸이 지금 우리 간이란 것이 그냥 얘기 드리는데 우리 오장육부 가운데서 제일 강한 장기가 간인데 간에 문제가 생긴다면 치료의 난제를 갖다 주는 건데 근데 이런 그 동청아초 발효균분은 일반적으로 난제를 가져갔던 이런 장기의 치료에서도 아주 좋은 효과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간병으로 인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되면 역시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장합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폐공능 저하로 인해서 나타나는 우리 요즘 가을이 되게 되면 감기랑 하시는 분들 많게 되는데 특히 우리 독감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일반적인 감기 되면 우리 면역력을 제거하는 이런 제품이라든가 우리 감기약을 먹어도 되지만은 독감이 왔다게 되면 일반적인 감기약에서 해결받을 수가 없게 되는데 우리 동청아초 발효균을 쓰신다게 되면 이 독감이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추적해서 치료해주기 때문에 이런 다른 약을 쓰지 않고도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감기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상업도 문제가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인후염이라든가 특히 우리 지금 바람이랑 많을 때 우리 바람을 맞게 되면 인후염이 발생한다면 우리 인후염은 제가 그냥 해두는데 중에서는 좀 중한 병으로 여깁니다. 인후염이 8개 경락이 지나가기 때문에 그 경락이 지나가는 장기에 문제가 생긴다면 꼭 인후에 문제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인후라는 것이 또 무슨 작용하는가 되면 우리 나쁜 노폐물이 머리로 올라가는 것을 막는 작용을 하는 것도 인후염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그 약방에서 파는 인후염약에서 잘 해결되지 않았다게 되면 동충하처 발효기문에서는 꼭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0: 우리 폐렴이라든가 기관지염이라든가 기관지 확장이라든가 오랜 기침이라든가 가래가 떨어지지 않는 증상, 우리 간공능, 폐공능이 해결된다면 모두가 이런 증상들이 해결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증상으로 고생하시는 분들 동충하초 발효균을 써보시라고 다시 한번 권장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2832-0666번, 2832-0666번입니다.

0: 복경 시간으로 1시를 알려드립니다.
1: 맞습니다. 조금만 더 천천히 걸었더라면, 한 걸음 일찍 멈췄더라면, 아니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과거의 어느 순간을 애써 되짚어 보기도 하죠. 하지만 기억은 지나갔고 시간은 흐릅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디로 돼갔느냐가 아니라 돼감은 끝에서 다시 어디로 향하느냐입니다. 돼감기 끝에 시작되는 또 하나의 용기를 위해 지금 이 순간을 함께 열어봅니다. 안녕하세요. 행복충전소에서 인사드립니다. 남경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고 희망의 꽃을 피운 명인과 명언을 소개해드리는 시간,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역사는 내 삶의 기쁨이자 연구의 대상이었다. 이 말은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명언인데요.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 명언 코너에서는 자신이 받은 자유를 개인의 특권으로 머물게 하지 않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확장하려 했던 정치인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인생에 대한 명언들을 알아보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는 한 계급에게 주어진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두 번째, 이 법안의 통과는 흑인뿐 아니라 차별을 느끼는 모든 시민의 시민적 지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이 밖에도 자유와 평등을 향한 투쟁은 지금 이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나라를 만들 것인가에 대한 문제다 등 명언이 있습니다.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이라는 이름을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눈여겨봐야 할 것은 그의 출생이나 어린 시절보다 그가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만들어 갔다는 점입니다. 1842년에 태어난 엘리엇의 초기 생애는 기록이 엇갈립니다. 미국 하원 자료는 그가 매사추세츠에서 태어났다고 기록하면서도 다른 당시 자료에는 영국 리버풀 출생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교육 역시 영국의 이튼 칼리지에서 공부했다는 본인의 설명이 있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역사학자들은 신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가 젊은 시절부터 언어와 문학, 법률과 역사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미국으로 건너온 뒤 신문 편집과 법률 공부, 정치 활동을 빠르게 자신의 삶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사실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그가 처음부터 정치인으로만 살아간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는 인쇄와 언론의 세계를 경험했고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 흑인 공동체를 대변하던 신문의 편집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신문은 단순히 소식을 전달하는 매체가 아니었습니다. 노예 제도가 폐지된 직후였지만 흑인들이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했다는 시대였기 때문에 신문은 자신의 목소리를 세상에 내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공간이었습니다. 엘리엇은 바로 그 공간에서 글과 말의 힘을 익혔고 이후 의회에서 보여준 뛰어난 웅변 능력은 이런 경험과 무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동료들은 그의 강한 기억력과 폭넓은 역사 지식, 정치적 상황을 꿰뚫어보는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집니다. 한 동료는 그가 사옥 스케롤리아니의 거의 모든 지역과 주요 인물, 정치적 역사를 기억하고 있었다고 회고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인상적인 장면 가운데 하나는 미국 하원 의원이 된 직후입니다. 1871년 하원에 입성한 그는 초선 의원이라는 이유로 뒤로 물러서 있지 않았습니다. 취임한 지 불과 열흘 만에 의회에서 발언했고 당시로서는 상당히 적극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가 단순히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발언한 것이 아니라 남북전쟁 이후 남부에서 다시 힘을 얻고 있던 세력과 흑인 시민들의 권리를 둘러싼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렸다는 사실입니다.

전쟁에서 패배한 남부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다시 정치적 권리를 돌려주는 문제를 두고 그는 그것이 너무 이른 조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시 미국 사회에서 이런 발언은 결코 가볍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갈등이 사라진 것이 아니었고 남부 곳곳에서는 흑인을 향한 폭력과 협박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엘리엇의 진짜 면모가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는 장면은 1874년 1월 6일입니다. 당시 의회에서는 공공시설과 교통수단, 학교 등에서 인종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한 시민권 법안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법안에 반대하던 쪽에서는 연방정부가 주 정부의 권한에 지나치게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계속해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이야기와 함께하겠습니다. 그 중심에는 남부연합의 부통령이었던 알렉산더 스티븐슨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엘리엇이 일어났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했던 남부의 정치 지도자와 노예제 폐지 이후 새롭게 정치적 목소리를 얻은 흑인 의원이 같은 의회에서 정면으로 논쟁하는 장면이 펼쳐진 것입니다.

엘리엇은 감정적으로 비난으로 맞서기보다 역사와 헌법, 시민권이라는 언어를 사용해 상대 론리를 하나씩 반박했습니다. 그의 연설이 특별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단순히 피해를 입은 집단의 대표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라는 나라가 스스로 내세운 자유와 평등의 원칙을 지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 연설에서 엘리엇은 미국 시민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그가 보기에 남북전쟁의 결과가 노예제도의 폐지와 흑인의 정치적 지위 변화에만 머물러서는 안 됐습니다. 법적으로 자유로운 사람이 됐다면 그 자유는 실제 생활에서도 작동해야 했습니다. 호텔이나 교통수단, 공공시설에서 차별을 받는다면 노예제도가 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시민권 법안이 단지 흑인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오늘은 흑인을 대상으로 한 차별을 막는 법이지만 원칙적으로는 누구든 부당한 차별을 받았을 때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만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남긴 표현 가운데 한 계급에게 주어지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는 취지가 오늘날에도 오래 남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의 또 다른 특징은 역사에 대한 깊은 관심이었습니다. 엘리엇은 역사는 내 삶의 기쁨이자 연구의 대상이었습니다.

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에게 역사는 과거의 이야기를 외우는 학문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어떤 법을 만들고 어떤 사회를 만들어야 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연설에는 고전 문학과 역사적 인물, 시와 헌법에 대한 언급이 자주 등장했습니다. 단순히 목소리가 큰 정치인이 아니라 상대방이 사용하는 론리의 뿌리를 찾아가 그 론리가 역사적으로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를 보여주는 연설가였던 셈입니다.

지금 뭘 하세요? 우리 함께해요. 비타민 같은 활력소, 행복 충전소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네, 당시 동료들이 그의 웅변 능력을 높이 평가한 것도 그런 이유였습니다. 그의 연설은 격정적이면서도 론리적이었고 때로는 문학적인 표현까지 더해졌습니다. 이러듯 역사는 내 삶의 기쁨이자 연구의 대상이었다라는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명언대로 또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철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대로 그의 연설은 노예제 폐지 이후 미국이 진정한 시민권 국가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록으로 남았고 특히 법 앞에 평등과 공공 영역에서의 차별 금지라는 문제를 정치의 중심에 올려놓았습니다.

비록 그가 살아있는 동안 모든 리상이 실현된 것은 아니었지만 역사는 때때로 한 사람의 생애를 그 사람이 이루어낸 결과만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어떤 질문을 남겼는가, 그리고 그 질문이 다음 세대에게 얼마나 오래 이어졌는가를 함께 바라봅니다. 오늘 마음에 새기는 명인명언 코너에서는 로버트 브라운 엘리엇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그의 철학 인생에 대한 이야기와 또 명언으로부터 그의 훌륭한 가치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품은 채 내일로 나아갑니다. 과거를 돌이켜본다는 건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겠다는 의지인데요. 오늘 하루 당신이 되감고 싶었던 시간들이 있다면 그것은 더 단단해지기 위한 준비였을 것입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김미, 진행의 남경원이었습니다.

0: 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1: 동지들!
0: 장국도가 사람들을 휘둘러 보면서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1: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2국제당이 무너졌을 때 위대한 레닌 동지가 제3제2당을 세우고 혁명의 깃발을 다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뒤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활기를 되찾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깃발이 온 세계에 펄펄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0: 어느새 그의 두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1: 우리는 이런 역사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황은 이미 고은이가 땅에 떨어졌고 당을 이끌만한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동지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레닌이 제2국제당에서 갈라져 나와 제3국당을 세운 것을 본받아 우리는 临시중앙정부를 출범해야 합니다.
0: 临시중앙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가라앉아있던 분위기가 갑자기 팽팽해지었다. 군급 간부 몇천 가우츠키가 누군지도 잘 몰랐고 그 가우츠키가 중앙의 지도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리송하였다. 하지만 临시중앙정부가 뭔지는 잘 알고 있었다. 느닷없는 이야기에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둘러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도 보이었다. 탁자 위에 놓인 등불만이 술렁이는 방안 공기를 따라 흐느적거리었다.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지자 장국도는 깜짝 놀랐다. 몇 날을 공들여 준비한 연설이었다. 자신을 레닌에 견주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킬 생각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호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세를 고치앉으며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었다. 황초도 초조한지 끊임없이 장국도와 눈길을 맞추었다.
1: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0: 장국도는 애써 웃으며 아래를 휘둘러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1: 누구든 먼저 말씀하십시오.
0: 그래도 나서지 않았다.
1: 우리 당과 홍군의 운명을 뒤흔드는 큰일을 두고도 할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까?
0: 장국도는 진창호를 보자 더 화가 치밀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장국도의 눈길이 자기한테 닿을라 치면은 하나같이 고개부터 숙이었다. 서양자는 왜 이래

0: 말을 시작할 때부터 입을 다물고 있더니 급기야 눈을 지그시 감고 졸았다. 정작 힘을 써야 할 때 이래서야 어디. 회의장이 숨막힐 듯 답답한 공기로 가득 찼다. 그때 장국도는 얼떨결에 궁둥이를 들썩이며 쭈뼛거리는 사람을 발견했다.
1: 아, 저 군장 동지, 먼저 말해보십시오.
0: 그는 덩치가 우람하고 큼직큼직하게 생겼는데 싸움은 잘하지만은 정치는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강사에서 출발한 때부터 내내 후방을 책임지느라 고생을 많이 해서 불평이 많았다. 그는 장주석의 이름을 부르며 발언을 하라고 하자 어깨를 으쓱이며 일어났다. 그는 강사를 출발해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할 때까지 주황을 지키느라 겪은 힘든 일과 가슴에 서린 울부를 몽땅 털어놓았다. 어느 지도자든 가리지 않고 불만을 뱉어내면서 앞뒤 없이 말했다. 그가 신뢰를 들어 생생하게 말하는 통에 사람들은 이따금 웃음을 터뜨렸다. 별 내용은 없었지만 침침한 분위기가 조금 거치였다. 장국도는 잔뜩 들떠서 맞장구를 쳤다.
2: 잘 말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죠. 중앙 지도자들이 이런 식이니 어찌 진심으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0: 하지만 회의장은 다시 길고 깊은 침묵에 빠지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았다. 만약 한두 사람, 설사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뜻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해준다면 그대로 밀어붙여 분위기를 몰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회의장은 쥐죽음도 조용하기만 하였다. 장국도는 마음이 바빠지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대 주덕에게 눈길을 돌리었다. 주덕은 쇳덩어리처럼 엄숙하고 위험있게 앉아있었다. 그동안 비바람에 부대끼고 햇볕에 그을려 얼굴은 까무잡잡하였고 몹시 여인 모습이었다. 오직 두 눈만이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다는 듯 부리부리하게 무서운 빛을 뿜었다.
2: 조총사령 동지가 말씀해 보시죠.
0: 주덕은 곧바로 입을 열지는 않았다. 서문할 전에 그는 벌써 집중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조항이 13군단을 거느리고 북진한 뒤 장국도가 아바에서 사천 서강 성당의 확대 회의를 소집하였다. 장국도가 회에서 우경괴조의자들을 거리낌 없이 공격을 하자 몇몇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덕을 보고 생각을 밝히라고 소리를 쳤다. 주덕은 부드러우면서도 대운하게 말했다.
3: 동지들, 북진 방침은 중앙에서 정하였고 저는 손을 들어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어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북쪽으로 나아가 일본 놈과 싸우려는 당중의 결정을 단호히 지지한다고 거듭 밝히겠습니다.
0: 류백승도 주왕의 북진을 지지한다고 나섰다. 남하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겁니다. 잘 싸운다면 한동안에야 백일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돌아오겠지요? 그러자 회의장 분위기는 대뜸 달아올랐다.
3: 동지가 북진 방침을 지지한다면 지금 떠나세요. 당장 떠나라 말입니다.
0: 누군가 주덕에게 소리를 쳤다. 주덕은 웃는 낯으로 느긋하게 대꾸하였다.
3: 저는 북진 방침을 찬성합니다마는 동지들이 기어코 남아하겠다면 저도 동지들을 따라 남아할 수밖에 없지요.
0: 그러자 누군가 또 외치었다.
2: 북진을 찬성한다면서 우리와 같이 남쪽으로 가겠다니 당신이야말로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도대체 북진할 겁니까? 남할 겁니까?
3: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총사령 자리를 내놓으세요.
0: 류백승은 화살이 총사령에게로 쏟아지자 큰 소리로 말하였다.
3: 지금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건을 심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주 총사령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0: 화살은 대뜸 류백승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소리를 웩웩 질러댔다. 회의는 북상은 도망주의고 남한은 공격노선이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끝이 났다.
2: 조총사령 동지가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0: 장국도가 또 다그치었다.
1: 장국도는 원래 고위급 간부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기울어지면 주덕과 류백승에게 압력을 줄이고 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하는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거듭 재촉을 하자 주덕은 몸을 일으키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주덕에게 쏠리었다. 주덕의 우묵한 눈에서 불꽃이 튕기었다. 하지만 그는 잠깐 말없이 서서 노기를 누그리더니 너그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3: 동지들, 저더러 말을 하라고 하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근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결입니다. 우리는 노농홍군으로서 모두 중국공산당이 이끄는 군대입니다. 모든 홍군은 한 집안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안에서 잘 해결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냉정하고 또 냉정해야 합니다. 절대 장계석한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1: 도백이 맛이 짙은 그의 사천 사투리는 침통하게 들리었다. 진솔하고 간결한 연설은 그 자리에 모인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을 울리었다. 판단이 빠른 류백성은 주덕이 말을 끝내자마자 한바탕 연설을 했다. 혁명 형세가 아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쪼개지지 말고 뭉쳐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었다. 류백승의 연설은 주덕의 연설에 더욱 힘을 실었다. 장국도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다가 억지로 성질을 놀랐다. 그는 입가에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매달고 말했다.
3: 단결, 물론 단결을 해야 합니다. 단결은 무상계급의 무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노선이 옳고 그런지를 가리지 않고 뭉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기회주의자들과 단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1: 이렇게 말하며 장국도는 주덕을 힐끔 보았다.
3: 모태동 주울래, 장문천, 박고, 특히 모태동 같은 기회주의자하고는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1: 그러자 주덕이 굳은 얼굴로 반박에 나섰다.
3: 홍군이 창립된 이래 주덕과 모태동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중국 전역,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지요. 이 주덕을 보고 모태동을 반대하라고 하다니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1: 그는 또 손바닥을 쭉 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3: 나를 뒤쪽으로 쪼갠다고 해도 나와 모태동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할 겁니다.
1: 주덕의 말은 전동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쩌렁쩌렁 울리었다. 오늘 사람들은 하늘을 이고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거인 주덕을 새롭게 알게 되었다. 장국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가늠해 보았다. 발언을 더 하라고 하다가는 회장이 엉망이 될 것 같았다. 작은 일에 참지 않았다가 큰 일을 망치는 격이 될지도 몰랐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临시조항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장국도는 한껏 부드러운 얼굴로 临시조항정부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临시조항정부의 총서기와 조항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은 물론 자신이 맡았다. 그리고 모태동, 주울래, 장문천, 박구 이 네 사람을 당적에서 제명한 다음 수배 명령을 내렸다. 림시조항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양상군과 역검령에 대해서는 직위를 박탈한 뒤 조사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회에서는 장국도의 의지대로 결의안을 만들어 토론도 없이 후닥닥 통과시키었다. 회의가 끝나고 홍군 1방면군에 속한 두 개 군단과 홍군 4방면군은 림시주왕 최고 책임자 장국도의 명령에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무시무시한 협곡과 경류와 구름을 지고 아스라하게 솟은 설산이 이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잦은 고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지나온 그 길을 이제 다시 더 힘들게 걸어야 하였다. 한 개인의 의지와 야망 때문에

수만 명이 이르는 전사들이 또다시 헐벗고 굶주려만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었다. 조무주 회의를 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일방명군과 헤어지었는지, 왜 북진을 한다더니 남하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궁금증이 늘어났다. 장주석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것이 우리 당 규약에 맞는 일인가? 적과 싸우는데 유리한 일인가? 이런 상황은 장국도가 짐작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장국도를 무조건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장국도는 자기 이름에 먹칠을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다. 보위부 인원들이 몰래 감시를 하고 몇몇 대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기도 했지만 수근거리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었다. 이런 수근거림은 차분한 가랑비처럼 시작이 됐지만 점차 장국도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센 파도로 변해갔다. 하지만 역사가 평가지 않은 이상 모든 것은 흐리멍텅한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홍군 전사들의 앞길은 몽필산과 협금산의 논보라 속처럼 흐릿하기만 하였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홍군 전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었다. 모태똥은 역사에 대해 예언을 한다. 이로부터 정룡이 다시 대해에 들어간다.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주황홍군이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이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에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뭇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조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노래가락 흥겨워 즐거운 이 시간
1: 함께하면 행복한 시간
0: 모두 함께 모여서 즐겨봅시다.
1: 오미란의 미녀광장.

시간의 속도, 그야말로 거침없다라고 표현을 해야겠습니다. 미래는 망설이며 다가오고, 현재는 화살처럼 스쳐가고, 과거는 영원히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요즘 시간에 대한 표현이라고 할까요?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미래를 지나치게 걱정하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시간의 속도에 우리의 삶의 걸음을 맞추면서 가야겠죠. 설마 뒤처졌다 해도 지금부터 천천히 꾸준히 나아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오늘을 잘 간직하는 것이 바로 시간을 대하는 가장 좋은 자세겠죠. 지나간 세월을 잠깐 당겨볼까요? 안녕하세요. 오미란입니다.

이어서 안땅장단으로 창작된 연변의 창작가요입니다. 안땅장단을 고음으로 말씀드린다면 덩, 따따, 쿵, 따, 쿵, 따, 덩, 따다따, 쿵, 따, 쿵. 박자는 4번의 4박자. 역시 흥겹고 경쾌한 장단입니다. 이 좋은 세월에 이어서 금방아 타령 두 곡 감상하겠습니다.

판소리에 대해 알아보고 감상하는 시간도 가져볼까요? 판소리에서의 장단에 대해서 잠깐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판소리에서 장단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장단을 친다라는 말을 많이 쓰기 때문에 장단이 북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만 알기 쉽습니다. 그러나 장단은 북치는 일과의 관계만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장단은 치는 것이기도 하지만 짜는 것이기도 합니다. 장단을 짠다는 것은 소리를 어떤 장단의 틀에 맞춰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때 장단은 소리와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장단이 맞다는 말도 사용합니다. 맞다는 말은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비교했을 때 쓸 수 있는 말입니다. 이를테면 판소리를 할 때 소리와 북의 장단이 맞다고 한다면 소리와 북의 장단이 서로 잘 어울린다는 뜻이겠죠. 그러므로 이럴 때는 장단이라는 말이 소리와 북 모두에 해당된다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민속음악에서는 장단의 틀이 어떤 음악 전체를 통제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이를테면 시나위 같은 음악은 여러 가지의 악기가 각기 다른 선율을 연주하면서도 장단의 틀만은 꼭 지켜나가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부조화의 조화를 실현합니다. 산조의 경우에도 전체 형식을 규정하는 것은 장단의 틀입니다. 가령 진양조, 중모리, 중중모리, 자진모리, 휘모리와 같은 형식적 틀을 지킵니다. 판소리를 가르칠 때에는 음정은 다소 틀려도 별로 상관을 하지 않지만 장단이 틀려서는 안 된다고 세심한 주의를 해줍니다. 그리고 영어의 측면에서 볼 때도 장단에 관한 영어가 굉장히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만큼 우리 음악, 특히 판소리에서 장단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장단은 매우 복잡한 개념입니다. 판소리 장단은 가장 쉽고 일반적인 수준에서 보면 서양 음악의 박자에 해당이 되는 건데요. 이 박자는 두 개 이상의 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연속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판소리 박자는 일곱 가지가 있습니다. 박자를 배울 때는 북을 치면서 배우게 되는데 북으로 칠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을 원박이라고 합니다. 원박은 실제 소리에 맞춰 북을 칠 때는 거의 치지 않고 이를 다양하게 변화시킨 변화형만을 쳐줍니다. 여기서 판소리 한 대목 감상하고 가겠습니다.

청이는 맹인 잔치를 열어놓고 아무리 기다려도 부친이 안 들어오니 슬피 탄식 우는 말이.

0: 눈을 끔적끔적 하더니만은 눈을 번쩍 떴구나.
1: 부처님의 도설인지 신봉사 눈을 떴지.
0: 신봉사 눈 뜬 바람에 수백 명 봉사들도 일시에 모두 태평으로 눈을 뜨는디.

요즘은 나날이 번영 발전하는 연변으로 관광객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는데요. 연변에서 즐길 거리, 볼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노래를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 풍경부터 독특한 민족 문화, 향토의 정취가 담긴 가락 속에 연변의 매력이 고스란히 녹아 있습니다. 귀에 익은 미녀 한 곡 한 곡마다 우리 삶의 이야기와 생활 정서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리용관 가수의 연변에서 즐겨보세를 통해 고향 연변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연변에 오면 두 곡입니다.

민족악기도 잠깐 만나보는 시간을 가져봐야겠습니다. 젖대로 연주된 음악인데요.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익숙한 민요인 닐리리아를 젖대 연주곡으로 만나볼까요? 마음과 마음을 연결시키는 것, 음악입니다. 흐려졌던 마음을 쾌청하게 만들 수 있는 것, 역시 음악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편집과 진행의 오미란, 녹음 제작의 박무림이었습니다.

조원 청심환은 침양 광조, 담양, 자담양, 홍화, 육도구, 복사삼 등 진균 충약제로 만든 전문 심장질병을 치료하는 약품입니다. 조원 청심환은 기혈을 소통하고 심폐를 요나라게 하며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장과 폐에 열이 심하고 가슴이 답답하며 룩골 부위가 아파나고 숨이 잘 올라오지 못하는데 좋은 치료 효과가 있습니다. 혈전을 용해시키고 쓰레기를 체외 배출시켜주며 다시 새로운 혈전이 생성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또한 혈액의 축산경화를 개변해 혈관의 탄성을 증가합니다. 지점 연결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분점에서 판매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몸과 마음의 건강 지키는 방법 함께 배워보는 건강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291-9333번, 291-9333번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대활동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심장질병치료약품 3곽을 구매하시면 1곽을 넣어드리고 9곽 구매하시면 3곽을 넣어드리는 방식으로 많이 구매하시면 더 많이 드리는 우대활동인데요. 기회를 잘 이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판매 지점은 연길신약대학방 및 주내 각 신약대학방 본점이고요. 무료 배달번호 혹은 상세한 문의 전화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도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심장병 전문 치료약품 초음 청심환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초음 청심환 이 제품 자체는 청심 치명 발매 아니라 다시 말해서 치명을 위지한 8가지 진기약제 조합으로 되어 있는데요. 부신 몽약 유한 회사에서 제조된 몽약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 공동 주체로 놓고 말하게 되면 심폐를 유난하게 합니다. 기혈이 잘 소통되게 하면서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합니다.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어 있고 가슴이 침침하고 부딪하고 룩골까지 아파나고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올리숨을 거기 힘든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특히 본 제품 자체는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 전형적인 증상이 있는데요. 심폐리 심한 증상을 개선해 줍니다. 그러면 심폐리 심하다는 건 뭘 말하게 되어 있는가 하면 여러분들이 계속 방송을 들으시고 복용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이 점에 대해서 심각한 대가 계시는 걸 알고 있는데요. 중에서의 일종 증상에 관한 학설입니다. 학설이라는 건 단순 한 가지 두 가지 이런 증상에 의해서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적 이론이 깊고 체계를 이룬 이런 데 관한 그 학설이라는 걸 말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심폐리 심하다는 림상표는 무엇인가? 주요한 림상표 가운데서 가슴이 침침합니다. 심장병 환자들은 벌써 우리 흉문하다 하지요. 이래서 가슴이 침침하고 기침을 잘 깃습니다.

0: 중증병한 자들 본인 혹은 곁에 사람들 지켜보세요. 가래가 성납니다. 가래 색깔이 진하고 입이 마르고 입이 쓰고 입에서 모진 냄새가 납니다. 거절하죠. 구취라고도 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이러한 증상을 모두어서 심혈이 심하다 이렇게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안녕하세요.
2: 예, 저는 이 전성 심한에 지금 도계전 오셨습니다.
0: 아, 예.
2: 예, 이래서 도계전 오셨거나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솔직히
0: 도계전 오셨으면 잘 썼습니다. 그렇게 예, 견제해야 됩니다.
2: 예, 예, 항상에 이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잘 올라오지 않지. 나가서의 활동도 좀 못하고 옛날에는 그냥 집에 가서 가만히 누워있고 이랬습니다.
0: 그래야 임시 편안하니까 그런 거죠. 결코 네. 그러면 안 되지만 방법 없는 방법이죠. 예.
2: 예. 네. 그리고 이발이라는 게 자꾸만 말라든지 이발 쓰겁고 그리고 기침이 있죠. 자꾸만 많은 기침이
0: 있죠. 예, 예.
2: 네. 기침이 자꾸만 시작이 나고 이러고 어쩐 데니 가슴이 아까 선생님이 보는 날 답답하면 어쩐 데니 숨 쉬는 게 이렇게 자연스럽지 못하고 잠깐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0: 아, 그렇죠.
2: 예, 네, 저희들도 이런 가끔씩하고 이렇게 손이 잘 올라오지 않는가 통하지 않는가 이런 거 그래서 이 약을 선택해서 저는 두 달 일까나 동해조정 지금 썼는데 완전 좋아졌습니다. 지금 예, 이게 뭐 나가서 어쩌나 한 시간씩 돌아다니고 와도 숨 찬 거 모르고 이런 이발 쓰겁고 예, 마루 가든 기침이 안 나든 거는 완전 이렇습니다.
0: 아, 그럼요. 예, 예. 심장병 치료에서는 예. 알아서죠, 이 제품이. 예.
2: 예. 그리고 가슴이 답답한 정서도 이렇고 마구 이 지금 쓴다면 영 편안합니다.
0: 아, 이전에 그런 일이 있었던가 싶게 회복을 가져오셨다 그렇죠.
2: 예, 항상 심장이 나서 근심하고 이랬는데 지금은 뭐 아무 나가 댕김에도 근심할 필요 없이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되어
0: 그렇죠.
2: 잘 잡니다.
0: 예.
2: 예. 그래 선생님 이거 안 좋고 좀 계속 더 쓰려고 해.
0: 그렇게 하세요. 예.
2: 앞달 더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이 제품 자체는 차수를 조절할 뿐 알수는 수말로 내려오면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예. 잘 견제하시기 바랍니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안녕하세요.
0: 네, 네 안녕하세요.
3: 예,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3: 저는 오랫동안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 가슴이 면하고 두근거리고 곁에서 말해도 놀라고 문이 열어도 놀라고 쇼지 울려도 놀라고 예, 라조 소리 나도 놀라고 예. 이랬습니다. 식은 땀을 살짝 흘리면서 예, 그리고 밴드 사기 넘지 못하고 거기다가 또 입안은 어째 그렇게 냄새 납니까? 야, 냄새 난다고 말을 못하지. 남이나 하나 쓴다는데 난 다섯 개도 모자이까 나 어디 가겠습니까?
0: 그래도 예, 예.
3: 예. 그래도 차이 선생님 강의 듣고서 이거 제각이에 한 가구 더 줍니다.
0: 예, 그렇죠.
3: 한 달 먹었는데 야 하나 하나 소실됩니다. 우선 먼저 예, 이빨이 아프던 게 낫고 입안이 냄새 나던 게 예, 그게 낮아지고 예. 그리고 밴드사게 못 눕던 게 그리고 가슴에서 그릉그릉 하던 게 그것도 없어집니다.
0: 그렇죠.
3: 기침 나던 걸 마른 기침도 싹 없어지고 하는 게 그리고 혈압 조절이 잘 되놓고 밤잠 잘 자고 있습니다.
0: 아,
3: 밤잠
0: 그러면.
3: 그렇게 자지 못했는데 야 몇 년 못 예. 잤는데 모릅니다. 그러던 게 예. 아이 그래 밥을 잘 먹고 할까는 군이 불어나고 할까 야 정말 약했습니다. 그러던 게 군까지 불어나까 아예 살 것 같습니다.
0: 그렇죠.
3: 새 생명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 좋은 정신만 써서 아까 배달 받아서 또 계속 장기적으로 쓰자 그래.
0: 예, 좋은 정신만에 시름 넣고 쓰시겠다면 심장병 때문에 건강에 큰 이상이 생기는 걸 완전히 피해갈 수 있을 겁니다. 열심히 쓰시기 바랍니다.
3: 예,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합니다.
0: 예, 안녕하세요.
4: 예, 나도 이게 좋은 정신만 쓰는 환자입니다.
0: 예.
4: 나는 수십 년 동안 심장에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기 중약도 많이 쓰고 광고약도 많이 썼는데 효과 못 봤습니다.
0: 예.
4: 그리고 선생님 강의 들으니까 이 좋은 정신만이 내게 맞겠다고 시작했었는데 어쩐 반년 썼습니다.
0: 아, 그래요? 예.
4: 반년 썼는데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4: 저녁이 되면 아이 숨이 딱 다 돼서 몇 번씩 깨어났다는데 그런 증상이 없어지고 심률도 예, 100이 넘던 건데 지금 정상으로 80이 됐습니다.
0: 예. 아, 너무 정상으로 돌아오셨네요. 예. 예, 예.
4: 여러 가지 면에서 많이 좋아져.
0: 예.
4: 숨이 찬 게 좋아지니까 계단을 오르내리기 쉽고 예. 계단 오르내릴 적에 그전에는 몇 번씩 셋다 오르내렸는데 지금은 그런 증상이 없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0: 예.
4: 그래서 앞으로 이거 계속 쓰려고 이번에 또 사자고 그럽니다.
0: 그렇게 하셔. 이 제품 자체는 견지가 중요합니다. 예.
4: 네, 감사합니다.
0: 아, 건강하세요.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저희들 설명드리고 있는 초원 정신환 이 제품 자체는 심장병 여러 가지 증상을 개선해주게 되었는데요. 어디에서 판매가 가능한가 하면 우리주내각 신약대학방 본점 여기에서 판매가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각의 가격은 199원인데요. 한각은 12일간 복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대정책이 실행되고 있습니다. 무릎 신약대학방 간판을 내붙인 데서는 똑같은 가격과 똑같은 우대정책을 실행하게 되었는데요. 3각을 싸면 1각을 드립니다. 한 달 반 복용할 수 있고 9각을 싸면 3각을 드리는데 이 정도 되면 넉 달 동안 복용할 수 있고 18각을 싸면 6각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이 정도 되면 여덟 달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때 한각의 평균 가격은 140원 자하밖에 되지 않으니까 시름 놓고 쓸 수 있는 우수한 심장병 치료 제품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심장병은 이제 위에서 많은 분들이 말씀 주셨지만 해도 심장에서 심장으로만 문제가 생기고 증상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때때로는 우리가 오해하기 쉬울 정도로서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심장병을 비롯한 여러 가지 증상 가운데서 제일 전형적인 증상은 움직이면 숨이 많이 찹니다. 숨이 많이 차니까 내 호흡계통의 단순 문제인가 이 방면의 치료에 매달리면 오히려 잠시적이지 장기적인 효과를 못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반드시 누워 자기 힘들어합니다. 반드시 누워 자자면 누가 내 가슴을 와서 꽉 누르고 있는 같은 감을 느끼는 이런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심률이 너무 빠르거나 늦거나 거르지 않대요. 정상 심률은 1분에 60차 벗어져야 됩니다. 7, 80차 자하면 되는데요. 너무 떨어져서 40몇 차, 빨리 떼서 100, 20, 30차, 1분에 이렇게 다며 위험 심률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40몇 차, 40차 건방 벗어지고 이 정도게 다며 병원에 가게 다며 심장내과에 가게 다면 치부치를 열어 할 겁니다. 기계 심장 박동기를 그거 열라고 할게 되어 있을 겁니다. 보석의 약법으로 치료해서 심박수가 지금 원래는 뭐 40몇 차 단계 지금 60몇 차까지 올라온 분들이 기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다시 검사하면 치부치를 열 필요가 없이 회복을 가져왔구나 이 정도까지 인정을 받는 분들 많이 계시고 있겠습니다.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잠자기 힘들고 머리가 아프고 어깨가 견주염처럼 띄엄띄엄 아프기도 합니다. 특히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어깨가 많이 아프다면 펑비커에 가서 통통커에 가서 펑비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근본 문제는 심장병 치료하고 나면 왼쪽 어깨가 아프거나 오른쪽 특히 왼쪽 어깨가 더 아파납니다. 늘 주먹으로 어깨를 이렇게 주무르고 두드리고 이렇게 했는데 제자리 했는데 왼쪽 어깨가 아프지 않는가 하면 오른쪽 어깨도 아프지 않네. 뭐 때문에 그러면 제자리 하란 말인가? 절대 아닙니다. 이 점은 무엇을 충분하게 말하는가 하면 심장병으로 인해서 어깨가 아픈 증상을 동반하게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심장병 치료를 하니까 어깨가 아프지 않더라. 이런 감을 느끼게 되겠습니다. 소화가 때때로 잘 되지 않아서 인위적인 강트림을 하게 되었습니다. 입금에다 억지로 힘줘서 트림을 하게 되어 있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입금에서 출혈이 잘 생기고 치아통이 생기거나 혹은 치아가 흔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이전에도 실례를 들었지만 해도 똑같은 심장병 환자가 한 환자는 갑자기 밤중에 병원에 요울링에 불려갔습니다. 가서 지자를 했습니다. 한 반년 지나니까

0: 흔들던 치아가 원 자국에 들어갔습니다. 주사를 하시는 분은 치아가 계속 흔듭니다. 치과방에 달려갈깡 말깡 하고 있는데 이 치료를 하면서 치아가 원 자국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있습니다. 심장병으로 입금이 출혈이 생기거나 치아가 흔드는 경우는 기본으로 흔히 보게 되어 있겠습니다.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하신이 부종이 잘 생깁니다. 하신이 그러니까 발목, 발등에서 부종이 잘 생기는데요. 심장 공능하고 콩팥 공능은 떨어질 수 없는 이런 사이로 되어 있으면서 콩팥 공능의 저하가 심장병을, 심장병이 콩팥 공능 저하를 호상 영향을 주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심장병 치료를 했는데 하신이 부종이 생기더니 부종이 쭉 빠지더라. 그리고 쉽게 놀랍니다. 어지간한 소리에도 쉽게 놀라서 자기 절로도 때로는 옆에 사람들은 무릎 쾅 닿는데 전화벨 소리가 나는데 다 놀라니까 정상인 사람은 그건 아무렇지 않죠. 심장병 환자가 이럴 때 쉽게 놀라게 되면 옆에 사람들은 호들갑 떤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심장병으로 이러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적지 않은 분들 가운데서는 다리가 저리고 마비가 오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심지어 발바닥에 헤맨을 들인 같은 감을 느낀다는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이런 점은 우선 심장병으로서 다리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면 곧 뇌혈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돼서 어느 순간에 쓰러지는 이런 후과도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무엇 때문에 이럴 수 있는가 하면 고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아래 다리 이런 데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되어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강다짐으로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고 있는데요. 무엇 때문에 심장에서 복강동맥에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못하는 정황하에서 이런 증상이 생길 수도 있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장병은 대체적으로 부정맥, 협심증, 심근경색 이렇게 나누게 되어 있는데요. 부정맥이라는 것은 심리부칠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1분의 60부터 100차까지는 정상 범위를 하지만 해도 평균 심률은 60차 벗어져서 7, 80차 사하면 됩니다. 협심증, 심장은 왼쪽 앞가슴이 있기 때문에 왼쪽 앞가슴이 아프면 내 심장에 있구나, 심장에 문제가 있구나 작아진다 합니다. 오른쪽 앞가슴이 아픕니다. 뒷잔등이가 아픕니다. 늑골까지 아파납니다. 모두 심장병으로 나타나는 구체 반사통 협심증에 속하게 되어 있겠습니다. 심근 경색은 보통 중도로 막혔다, 관상동맥이 막힌 정도를 말하는데요. 관상동맥은 심장 근육 안에 왕자형으로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관상동맥이 무슨 역할을 하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심장 근육을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면 심장 근육은 무엇인가? 우리 눈으로 보건대 내 주먹만한 크기가 내 심장 크기입니다. 그런데 겉에 있는 이 근육만 심장 근육인 게 아닙니다. 거기에 또 판막이 4개가 있습니다. 심방위 판막, 심실의 판막, 그리고 심방위에서 심실로 통하는데 판막이 2개, 모두 4개의 판막이 있는데 이걸 모두 해서 심장 근육이라 하게 되겠습니다. 이 심장 근육은 누가 살려주는가 하면 관상동맥이 거기에 충족한 양의 혈류를 보내주는 차원에서 심장 근육으로 하여금 재구실을 제대로 하게 하는데요. 특히 심장병 환자들 가운데서는 때때로는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병원에 진단을 받으실 때 입원했다 나올 때 진단에 팡찬이란 진단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런 분들은 각별히 주의해야 됩니다. 심방세동이라는 것은 판막이 이제 4개가 열렸다 닫겠다를 반복하게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 꽉 닫혀 있거나 너무 활짝 열려 있거나 혹은 보다도 떨거나 이런 경우에는 큰 증상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 가지고 소변이 막 새거나 쓰러지는 이런 경우까지 생겨서 판막을 이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생기게 되는데 열심히 좋은 정신만을 견지하면서 제가 제기하는 몇 가지 보조 제품을 적극적으로 추천합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방송 외로는 335-555번, 335-555번입니다. 네, 이 시간 방송 여기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60년 전 장백산 기슭 화룡시 상천촌에서 노래 한 곡이 탄생했습니다. 이 노래는 휴대폰 스크린에서 1억 8천만 회 재생됐습니다. 한 곡의 옛 노래가 어떻게 오늘까지 불려질 수 있었을까요? 오늘 붉은 해 변강 비춘의 개를 벗어 두 번째 편인 한 곡의 노래와 인기 비밀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틱톡, 콰이소, 소홍서 등을 열면 붉은 해 변강 비춘회가 여전히 인기를 끕니다. 이 노래는 2023년 한 해 동안 수백 개의 계정에서 3,200만 회 이상 재생됐고 틱톡 검색어 붉은 해 변강 비춘회 재생 횟수는 이미 1억 8천만 회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각지의 네티즌들은 나이를 가리지 않고 리메이크해서 부르거나 2차 창작 활동을 펼쳤습니다. 댓글창에서는 전 세대가 지난 세월을 회상하고 젊은이들은 노래 배경을 궁금해합니다. 지난 세기 60년대에 탄생한 옛 노래가 왜 오늘날까지 이렇게 큰 인기를 얻고 있을까요? 길림 백산 관광객 장욕입니다. 인터넷에서 처음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선율이 정말 힘이 넘친다고 느꼈습니다. 나중에 노래의 배경을 알게 되면서 큰 감동과 고무를 받았습니다. 이런 열기는 단순히 흐름을 탄 것이 아닙니다. 60년이라는 세월 동안 연변의 문예 일꾼들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이어가며 이 노래를 시골 들판에서 도시 무대로 고장에서 전국으로 불러왔습니다. 왕정 기자입니다. 연변 가무단에서는 60년간 전승하면서 독창, 중창, 노래무용, 교향악, 편곡 등 다양한 형식으로 시골 들판의 문화혜민 공연에서부터 도시 무대의 정품 공연에 이르기까지 고향에서의 상시화 전파에서부터 전국 순회 공연 교류에 이르기까지 이 변강 홍색 가요가 해마다 울려 퍼지도록 해왔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식지 않은 인기, 이 노래의 힘은 과연 어디에서 나올까요? 답은 바로 노래 안에 있습니다. 먼저 선율을 들어보면 조선족 음악의 토양에서 자라났습니다. 전곡은 4분의 4 박자, 구절과 후렴 형식으로 됐고 가사는 조선족 민요 특유의 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후렴 앞에 애해는 진성과 가성을 넘나들며 선창의 힘을 느끼게 합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조선족 특유의 장단 리듬인데 전국의 관중들이 이 음악을 쉽게 받아들이고 공감도 아주 잘 형성됩니다. 가사를 살펴보면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을 올리네는 바로 원봉거의 이야기를 노래한 것이며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해란강반 벽꽃 피네는 한 폭의 그림을 그려냈습니다. 전체 가사는 먼저 화폭을 보여주고 이어 행동을 담았으며 공허한 구호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의 마음에 깊이 닿을 수 있는 근본입니다. 1969년 이 노래는 9차 당대회 경초 헌정곡으로 지정됐고 1972년 영화 백화쟁춘에 수록됐습니다. 방송과 영사막을 통해 이 변강의 노래는 전국 각지로 퍼져 수많은 가정에 다가갔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이 노래는 따뜻한 시대의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근평 총서기는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았습니다. 마을의 로이 무용단이 공연 연습 중이었는데 공연곡이 바로 붉은 해 변강 비춘이었습니다. 습근평 총서기는 발걸음을 멈추고 공연을 지켜보며 예전에 촌 당지부 서기로 일할 때

0: 마을 방송에서 자주 이 노래가 흘러나왔다고 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민속무용대 성원 김종일입니다.
1: 총선께서 광동촌에 오셔서 우리는 총선지 앞에서 노는 춤을 추었습니다. 총선께서는 말씀하시기로 전적 복장이 매우 곱고 홍타연자 벤자는 60년대 노래 매우 듣기 좋습니다.
0: 향촌의 확성기에서 시대의 기억에 이르기까지 또 오늘날 휴대폰 화면에 이르기까지 전파 담체는 바뀌었지만 노래가 담고 있는 이야기는 변함이 없습니다. 연변 가무단 부단장 조성화입니다.
2: 2019년
0: 2019년 이 곡은 가장 아름다운 도시음악 명함 우수 노래상을 수상했습니다. 여러 민족 가수들의 끊임없는 리메이크는 이 노래가 중화민족 우수 전통문화의 옥토에 깊이 뿌리내려 여러 세대의 공동한 정신적 기억으로 자리 잡았음을 충분히 증명합니다. 60년 동안 노래하는 사람은 한 세대 또 한 세대 바뀌었고 노래 감상 방식도 바뀌었습니다.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르고 해란강반의 벚꽃 향기는 해마다 향기롭게 피어납니다. 이 노래가 계속 인기를 얻는 것은 노래하는 분투의 이야기가 여전히 이어지고 노래가 그려낸 아름다운 생활이 끊임없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중앙중앙정책연구실에서 주관하는 학습과 연구 잡지는 그래 중앙통전부 부부장이고 국가민족사무위원회 당조석이며 주임인 진서봉의 서명문장 민족단결진보촉진법 깊이 관찰 실시에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 고품질 발전 추동을 게재했습니다. 본 프로에서는 오늘부터 해당 문장을 간추려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중대한 정치적 성과를 방송해드리겠습니다. 당의 100년 분투 역정을 돌이켜보면 민족사업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중국 특색의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개척한 것입니다. 18차 당대회 이래 습금형 통지를 핵심으로 하는 당조항은 주한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전략적 전반 국면과 세계 100년 미중요의 대변국에 입각해 주한민족 공동체 의식 확고 수립을 신시대 당의 민족사업의 주선, 민족지역 재반사업의 주선으로 삼을 것을 뚜렷하게 제기하는 바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병 총석의 중요 사상을 형성했고 막스주의 민족리론의 중국화, 시대화의 새로운 경지를 개척했으며 중국 특색 민족 문제 해결에 정확한 도로를 공고히 하고 확장했습니다. 당의 민족사업 혁신리론의 과학적인 지도하에 우리나라 소수민족의 면모, 민족 지역의 면모, 민족관계의 면모, 주한민족의 면모에는 천지개벽의 거대한 역사적 변화가 일어났으며 당의 민족사업은 새로운 역사적 성과를 이룩했습니다. 민족단결진보촉진법은 민족사업 강화, 개진에 관한 습금평 총석의 중요 사상을 근본 존칙으로 견지하고 이 중요 사상의 12가지 반드시 요구를 전면 관찰해 사상 인설, 리론 지도, 법치 규범의 체계적인 관통을 실현해는 바 제도와 법률 차원에서 민족사업에 대한 당의 전면 용도를 보장함으로써 민족단결진보사업이 기필코 정확한 정치 방향을 따라 전진하도록 유력하게 주도합니다. 될 것입니다.
0: 그늘 주민족사무위원회에서 주도해 제작한 31부작 짧은 영상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 이야기와 31부작 짧은 영상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이 연변 민족 종교 공식 위책 개성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공식 사이트 연변 방송 애플리케이션에서 집중 방영되고 있습니다. 변강에서 정신고취, 연변 5가지 공동이야기 괴렬작품은 연변의 독특한 변경지역 위치 우세에 입각하고 5가지 공동을 서사 맥락으로 우리 주 여러 민족 대중들이 터전을 일구고 변강을 지키는 과정에서 서로 어우러져 분발 정진해온 생동한 사례와 선진 사적을 깊이 발굴했습니다. 우리 주는 기관 간부, 일선 교원, 기층 사업일꾼, 서부계획 자원봉사자, 전문 사회자, 박물관 해설원, 문화관광 종사자, 인터넷 긍정에너지 달인 가운데서 우수 인원을 선발해 31명으로 구성된 전주 5가지 공동 선전 강연관 대오를 조직했습니다. 이들은 진실한 정감과 실제 정경을 결합한 몰입식 선전 강연을 통해 중화민족 공동체 의식을 확고히 수립하는 데 조력하고 있습니다.

0: 연변에 돌아와 꿈을 이룬 사람들 개를 짧은 영상은 실경 촬영, 인물 이야기, 정경 재현 등 표현 형식을 활용해 귀향 인원들이 고향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겪은 마음속 선택과 결정을 기록했습니다. 조민족사무위원회 사급조사연구원 범은혜입니다. 영상은 연변의 민족 정책이 좋고 경영 환경이 좋으며 취업 창업 여건이 좋고 양로 봉사가 좋으며 생태 환경이 좋은 발전 우세를 충분히 보여줬습니다. 또한 전주 여러 민족 이민들이 변강을 지키면서 서로 어우러져 단결 분투해온 생동한 이야기를 몰입식으로 들려주고 희노애락 영용생사 운명을 함께하는 공동체 리념을 깊이 있게 해석했습니다. 이를 통해 외지에 있는 연변적 여러 민족 대중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창업하고 변강에서 꿈을 이루도록 흡인해 우리 주의 고품질 발전 실현에 힘을 보태렵니다.
1: 올도록 훈촌시에서는 교정급식의 안전, 영양, 품질,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교정급식 전문 정돈 행동을 전면적으로 펼치고 교정 전용 해민 대상을 가동하여 교정급식 품질을 일정 향상시켰습니다. 훈촌시 제6소학교 학생 대표들의 식당 조우분들로부터 요구르트를 받아둔 후 학급으로 돌아가 질서 있게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요구르트 포장에는 훈촌시 당위의 정부가 전시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추구합니다 라는 따뜻한 문구가 인쇄되어 있는데 소년 아동들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훈촌시 제6수학 담임교원 랑점결입니다. 아이들이 요구르트를 받아들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 교원들도 아주 흐뭇하지요. 이 요구르트 한 곽은 비록 작지만 아이들이 다음과 정부의 관심과 사랑을 느끼게 했고 그들의 행복감도 높여주었습니다. 각 학교 식당 주방에서는 학생들의 점심 식사를 긴장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원분들은 통일된 작업복을 입고 마스크와 장갑, 작업모를 규범적으로 착용한 뒤에 식재료 초벌 가공, 정밀 가공, 조리 등 표준화 공정을 엄격히 따르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QR코드만 스캔하면 언제 어디에서나 주방 작업, 식재료 가공, 환경위생 등 전 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어 교정급식 제작의 공개 투명, 전 과정 조적 가능을 실현했습니다. 안전하고 영양가가 있는 음식일 뿐만 아니라 교정식당의 식사 환경도 일층 승격되었습니다. 훈촌시 제4중학교 부교장 식품안전총감독 장준봉입니다. 우리는 식당에 식탁에 식탁보를 깔고 의자에도 모두 방석을 씌웠습니다. 학생들의 압력을 덜어주기 위해서 매일 경음악을 들어주고 식당의 모든 벽면도 새로 도색을 했지요. 식당을 더욱 따뜻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다급 연동 감독 체계를 수립했습니다. 시급 지도 일꾼들이 솔선하여 학교 방문 동반 식사 제도를 실시하고 시 교육국 지도부 성원으로 여러 학교를 다니며 동반 식사를 하며 학부모 대표들도 정기적으로 학교에 들어가 동반 식사를 하면서 음식 품질, 영양 배합, 위생 안전, 봉사 세부 사항 등 여러 면에서 엄격히 감독하고 있습니다. 훈촌시 당위 교육사위원회의 전임 부석이 학국선입니다. 교정급식 전문 정돈 사업을 전개한 이래 시당위와 시정부에서는 이에 깊은 중시를 돌리고 여러 차례 전문회의를 열어 연구 포치를 했으며 상시적으로 학교 식당을 찾아 조사연구와 감독 지도를 실시하면서 교정급식 체제 정돈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해마다 근 400만 원의 자금을 투입하여 전시 학생들에게 매일 요구르트 한 개를 나눠주고 식당의 수도 요금을 감면하며 식당 조무원들에게 공익성 일자리를 마련해 줌으로써 운영 비용을 낮추고 있죠. 매 한 푼의 돈을 최대한 교정급식에 사용을 해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먹고 영양 있는 음식을 먹으며 건강하게 먹도록 했습니다.
0: 연길의 한 작은 북카페가 요즘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조용히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이 가게를 경영하는 22살 마호상은 짧은 애심 안내문 한 장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덮여주고 있습니다. 연결시 공원가도 문삼원에 자리 잡은 이 작은 가게에 들어서면 출입문에 붙어있는 사랑의 안내문이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안내문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있습니다. 만약 잠시 수입이 없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가게에 들어와 우리 직원에게 말씀해 주세요. 식사 한 끼를 대접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답은 필요 없습니다. 다만 기회가 된다면 이 선의를 다음 사람에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박한 몇 마디의 글은 잠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세심한 배려를 전했을 뿐만 아니라 이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연길이라는 도시의 일상 속에 깃든 따뜻한 정을 느끼게 했습니다. 마호성의 본적은 절강이지만 연길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이 도시의 따뜻한 정은 그가 어려서부터 깊이 간직해온 성장의 기억입니다. 마음속에 새겨진 고향의 따뜻함은 그가 창업한 뒤 사랑의 도움 조치를 내놓게 된 초심으로 됐습니다. 연길시 문삼 리화 덕방 북카페 점장 마호성입니다. 저한테 이렇게 가게를 열 수 있는 자원이 있고 플랫폼도 생겼으니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과 도움을 주고 싶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이런 사랑과 정을 계속 다음 사람에게 전해줬으면 합니다. 마호성은 또 가게 내 독서구역과 휴식구역을 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무료로 개방해 사람들에게 잠시 머물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했습니다. 50여자로 된 그 사랑의 안내문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해 도시의 일상 속에 마호성이 심어놓은 선의인 바 이 도시의 따뜻함을 더해주었습니다. 연변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서태문, 남경원이었습니다.

0: 큰 도심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0: 키워갑니다.
1: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북경 동림당 특별첩인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북올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2: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1: 투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증, 로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해 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지구의 야생약재와 새로운 치료방법 파핵용제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신경활성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영해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대뇌신경마을 소통시켜주고 신경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판매 지점 연결시 상강중리관 원천성 슈퍼마켓, 지금의 동백 슈퍼마켓에서 서쪽으로 50m 떨어진 곳. 문의 전화 2417979, 2417979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매일 오후 3시 30분부터 4시 사이로 30분 동안 장약 심리방에 대해 또 소개하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생방송실 전화가 열려져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291-9333번, 291-9333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모시고 장약 심내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1: 네,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립시다. 예. 먼저 장약 심내방 우리 활동에 대해 말씀드립시다. 예. 이번 그 우리 활동은 국경절하고 추석에 이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하는 우리 활동이기 때문에 이 우리 활동이 아주 큽니다. 예. 예, 장약 심내방 한 곽의 가격이라 할 때 330원이죠. 예. 아홉 곽을 사시는 분들 100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500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내방 본약 한곽도 증송해 드립니다. 예. 그 외에 독일 기술로 된 나미 능량 락타틀 이불 한 채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예, 이 이불은 다른 이불에 비해 특수하게 가벼우면서 발열 작용이 독특합니다. 예. 예, 살균 작용도 해주고 이 이불을 덮고 자면 수면 질량이 많이 높아지죠. 예. 17곽을 사시는 분들 6개월 하고도 9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1610원도 드리고 또 장약 심내방 본약 내곽도 증송해드리고 또 독일 기술로 된 여러 가지 공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가열도 할 수 있는 믹스기 한 대를 증송해드립니다. 예. 예, 36곽을 사시는 분들 13개월 하고도 5일 드실 수 있는 양을 드리는 외에 현금 4752원도 드리고 장약 심내방 본약 6곽도 증송해드리고 양스 산타에서 추천하는 브랜드 제품 기카노 공기청정기 한 대를 증송해 드립니다. 예. 에, 우리 지금 여태까지 지금 장약 심내방을 소개해 드리면서 17곽을 사시는 분들 장약 심내방 본약 4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에, 이 한 곽이 원래는 60알이었는데 지금 100알로 온 후부터 한 번도 증송해 드려본 적이 없죠. 예. 그리고 36곽을 사시는 분들한테도 6곽을 증송해 드려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 이번에 예, 그 두 가지 큰 명절을 맞이하면서 공장에서 이렇게 큰 우리 활동을 하기 때문에 이번 우리 활동 기회에 예, 이런 우리 활동을 기다리자면은 이번 기회에 놓치기만 하면 1년을 더 기다려야 됩니다. 예, 아주 저로의 기회라고 생각되는데 이번 기회에 잘 잡으시면 좋습니다. 예, 예, 생방송에 참가해서 문의하시고 약을 선택하신다 할 때 예, 남경 동인당 유기농 양이젖에서 추출한 단백질분 하고 동인당 또 유기농 고칼슘 단백질분 가운데서 한 가지를 선택해 가질 수 있는데 한 통에 900g짜리입니다. 예. 예전에 단백질분들은 한 통이 다 400g짜리였습니다. 예. 예, 근데 이번에 900g짜리이기 때문에

0: 양이 아주 크죠. 예, 예, 우리 활동에 참가하실 분들 241-7979번으로 전화해 주는 게 좋겠습니다. 예, 예, 장약 심리방이라 할 때 예, 서상이 해발이 4,500m 이상 되는 설상고원지구의 야생약재와 아, 홍경천은 5,400m 이상에서 자란 야생약재입니다. 예, 서상에서 연황금이라고 하는 야생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습니다. 예, 예, 중약재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죠. 예, 약재가 어떤 환경에서 자랐는가, 아, 야생약재인가, 아, 오염이 있는가 없는가와 관계가 있고 토양이 좋은가 나쁜가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병원에 있으면서 보면은 서장이 야생약재는 들어올 때마다 가격이 단 얼마라도 오르지 내려가는 것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예, 예, 좋은 약재가 항상 좋은 치료 효과를 낳는 법입니다. 예, 예, 약재가 아주 우수한 이런 약재이죠. 예, 장약 심리방에 들어있는 약재들은 다 고가의 약재들입니다. 예.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예,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그저 뭐니까 저는 어떤 중환감 내 주머니 검사하기 장시식 노공스랍니다. 이런 데는 먹어봤습니까?
0: 아유, 장시식 노공에는 우리 이야기 아주 좋은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게 장시식 노공으로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이 아주 이렇게 많은데 일반적으로 병원에가 검사할 때 다 장시식 노공이라 합니다. 예, 이 장시식 노공은 뇌경색증의 한계 류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대뇌 깊숙한 곳이 작은 동맥의 경화가 오고 또 노폐물이 가라앉으면서 이렇게 생기는 이런 질병이고요. 그리고 또 혈전 형성으로 인해서 혈류가 차단되면서 아, 뇌조직 극부에 허혈성 괴사가 발생되면서 뇌혈관이 막히는 이런 병이죠. 예, 예, 이 장시식 노공은 주로 아, 장기적으로 고혈압이 있는 이런 분들이거나 아, 또 그런 당뇨병이거나 혈지 높아도 장시식 노공이 유발을 할 수 있는데 예, 고혈압이 또 있는 분들 아, 고혈압을 조절을 제대로 잘 못하면은 소동맥벽을 두껍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혈관 내경을 졸바지게 하기 때문에 결국 막히게 되죠. 예, 그런데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혈압, 혈당, 혈지, 뇨산이 높은 이 네 가지 균형이 아, 중요한 지표의 균형을 맞춰준다. 예, 그래서 쓰고를 해결해 주는 데서 아주 그 좋은 이런 우수한 약인데 또 그에 따르는 이런 성분들도 들어갔습니다. 예, 소홍화, 이 소홍화라고 아, 그 서장에서는 장홍화라기도 하는데 이런 소홍화라든가 황기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또 홍경천이라든가 청궁이라든가 또 담남성이 지룡 우슬이 들어갔기 때문에 장시식 노공으로 고생하시고 있다면은 저희가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 장시식 노공이 꼭 이 약을 쓰면은 아주 만족스러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2: 어, 근데 저는 예, 저 혈압이면 위혈압이 80몇이 되게 해야 된다.
0: 예, 기력과는 저혈압이 있는 이런 분들 보면은 항상 그, 이, 기력과나 피가 모자래 그렇습니다. 예, 우리 이 약은 기도 조절해주고 기와 혈을 조절 다 이렇게 그 보충해주는 이런 약입니다. 예, 그래서 혈을 보충해주면은 아, 그, 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 혈압이 낮은 분들 일반적으로 다 빈혈입니다. 예, 예, 그래서 아, 우리 약을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 예, 거리 두문두문이다 뽕 하고 예.
0: 거기 피란 모자라고 혈압이 자꾸 내려가는 게 뽕 하지 고지겠습니까 거기.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장시식 노공이 있는 이런 분들 뇌경색이기 때문에 어째서나 이거 막히면 소리 또 그런 증상도 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쓰는 게 좋겠습니다.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2: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3: 저도 고혈압이 있어서 예, 한 20여간 서양인 고혈압약을 여러 가지를 먹으니까 예, 간도 콩팥도 위도 손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0: 예,
3: 예, 정말 맨바로 선생님 강의를 듣고 지금 장약 심리방을 지금 먹고 있는데 7달 싸움 먹은 후에 선생님이 지도를 받으면서 예, 이틀에 한 번, 사흘, 닷새, 일주일 점차적으로 감량하던 때로부터 예, 선생님이 알려주는 록세 비법을 같이 썼는데 혈압 조절이 잘 돼서 예, 8달 만에 지금 심리방만 먹고 있어도 혈압 조절이 그렇게 잘 되고 있습니다.
0: 잘 되죠? 예, 예. 원래 잘 됩니다.
3: 그리고 저는 이렇게 뇌경색 여러 번 오면서 예,
0: 예.
3: 어지럼증이 자꾸 나고

0: 머리에서 소리 나고 귀에서도 소리 나고 심장도 좋지 않고 예. 예. 야 눈도 무거워서 또 이 손을 막 잡아당기 떴습니다.
1: 아 예.
0: 야 정말 사는 게 정말 무슨 사는 게 무슨 멋이 살았는지 예. 그래.
1: 네, 네 형제야 온 사람 다 그렇습니다 그만. 예.
0: 예. 근데 예. 이 약 먹으면서부터 어지럼증이 없어지지. 눈도 맑아 눈도 번뜩 떠지고 머리 맑아지고 정신이 바짝 나니 야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예.
0: 예. 그리고 관절이 아파서 예 자그마한 거리도 예 심해 그런데 관절이 좋아져서 지금 아무리 먼 거리 걸어도 지금 다리 아픈 줄 모르고 걸고 있습니다.
1: 좋습니다. 이렇게 그 관절이람 있는 분들한테 또 원래 그렇게 좋습니다.
0: 예, 예, 그래 내가 좋아지는 우리 남편도 지금 당뇨병증을 해서 예 소변이 자꾸 사지가 자꾸 저리고 잠도 오지 않고 해서 이약 중인데 야 이면에서도 효과를 여러 면을 지금 보니까 얼마나 좋아하는지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1: 예,
0: 예, 그 이약도 보니까 예 특별히 4,500m 이상 홍경선은 또 어떤
1: 맞습니다. 예.
0: 예, 야상약대고 서장에서 이런 한거머리 된 약대가 한 가지도 아니고 네 가지가 들어가지. 또 예, 하루에 세 번씩 예, 꼭꼭 먹으면서 예, 바짝 치료해 주니 정말 댕이 머리를 쳐들지 못하게 꽉.
1: 예. 그렇게 눌러주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0: 네.
1: 이게 혈액 속의 유효 약물 농도를 높여주면서 그 이 병세를 그 이 중한 이런 병세를 신속하게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세 번 먹이는 겁니다. 약을.
0: 네. 그래야 하니까 예, 중앙 중풍도 심장병도 관절도 혈압도 네. 그렇게 잘 되고 있을 때다.
1: 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비입니까?
0: 야 약은 네. 정말 먹어보니 정말 약은 좋은 약입니다. 이
1: 좋은 약이라는 게 우선은 실천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나흘만 있으면 저희가 이 장약 심리방을 5년 6개월을 강의드리고 있는데 정말 이 5년 6개월을 강의드리면서 어느 만큼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약을 쓰고 효과를 보는지 모른다. 저희가 정말 자랑하기 싶은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0: 맞습니다. 예. 먹어본 사람 이거 약
1: 그렇죠.
0: 예. 예. 먹어본 사람은 모른다 말입니다. 예. 그래 예. 한나스 문의학과는 우리 친구 오늘의 짐이 우리 동창 많이 하면서 만났는데
1: 예.
0: 우리 그 친구가 말하는 게 자기는 혈압이 낮고 그래서 예. 조금만 움직여서 앞뒤 가슴으로 땀이 쌀쌀쌀 내려오고 심장이 막 통제 난답니다.
1: 아, 예.
0: 예. 그래 이런 사람이 이런 약 쓰면 되는지 해서 문의해달라 그럽니다.
1: 아주 좋습니다. 예. 우리 몸에 이게 피가 부족하면은 혈압이 낮아집니다.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이 약과기 치료 범위에 보면은 피를 보충해 준다고 딱 적혀져 있습니다. 이 기와 혈을 보충해 준다고. 예. 예. 그리고 피를 또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갔죠. 예. 소홍화라든가 당기라든가 아, 또 황기가 배합이 아주 잘 됐습니다. 예. 그래서 혈액을 많이 보충해 줄 수 있고 아, 그리고 또 이 자연적으로 이 혈압이 낮은 분들 아, 그 이 보면은 이게 이런 걸 보충해 주면은 예, 혈액을 보충해주면은 혈압이 계속 올라가면서 또 예, 예, 그 정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 이런 분들이 요거 쓰는 게 좋고 또 조금만 움직여도 아, 앞가슴하고 뒷잔등으로 해서 땀이 좔좔 내려온다 잼까. 예. 이 땀은 이 심장액을 말합니다. 예. 예, 심장이 기가 부족하고 심장이 진액이 부족하다면은 부족해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이기 때문에 심장이 기하고 심장이 진액을 만들어줄 수 있는 성분이 들어간 약을 써야 되죠. 예. 우리 이 장약 심리방 보면은 심장이 기하고 아, 진액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성분이 예, 소홍화라든가 당귀라든가 소목이라든가 청궁 홍경천 그리고 지룡 황기가 들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점차적으로 좋아질 수 있죠. 예. 예. 그래서 우리 또 이렇게 지금 아, 그분이 또 보면은 심장이 통쇄난다 잼까. 예.
0: 네,
1: 예. 이 심장이 통쇄난다는 거는 아, 그 심교통 이게 심장병이 한 게 그 일종인데 심교통에서 나타나는 이런 증상입니다. 예. 그래서 통쇄난다 잼까. 예. 우리 이 약을 보면은 장약 심리방이 전문적으로 요거 심교통을 딱 치료해주는 약이라고 딱 적혀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치료 효과가 좋죠. 예. 오늘도 그 2시에 지금 저기 그 저희한테 전화 온 이분은 내 전번에도 한번 이게 말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한번 이 약을 지금 싸서 잡쌌는데 딸이 선천성 심장병이 돼가지고서리 그 약을 들고서리 연배병원이 그 심장내과의 기가 그 이학 박사한테 그 통을 가지고 가가 배웠단다. 우리 딸이 지금 선천성 심장병인데 이걸 먹어 되겠는가 하거나 그분이 그걸 이학 박사가 보던 게 영 좋은 이야기라며 맥이라며 기래던 게 오늘이 내한테 2시에 딱 전화 왔는데 선생님 정말 우리 딸이 한테서 정말 좋은 그 일이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거서에 이렇게 얼굴이 붓기고 거서에 다리 붓기고 거서 이렇던 게 지금 싹 내려갑니다. 요새 며칠 아이 되는데 이야기 먹은 게 야 세상에 정말 좋은 이야기입니다. 이래고 이제 2시에 지한테 전화 왔습니다. 확실히 이 약은 심장이나 거서에 이제 그 심교통이 있는 이분이 그래서 아주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쓰는 게 좋겠습니다.
0: 예, 그럼 예. 오늘 전화받아 쓰겠다면 그럽게다.
1: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십시오.
0: 예, 알겠습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저도 혈압 조절이 안 돼, 30년 서양 혈압약만 보며 살았습니다.
1: 예.
3: 와, 그러다 선생님이 단야신이만 강의를 듣고 단야신이만 먹기 전인데 혈압 조절이 얼마나 잘 되는지 몇 달 먹은 후 선생님 지도를 받으면서 혈압약을 적게 먹게 되고 또 선생님이 알려준 다른 한 가지 방법을 같이 썼는데, 야, 혈압 조절이 너무 잘 되니까, 야금 딸 만에 10년만 먹어도 혈압 조절이 정말 조금 잘 됩니다.
1: 잘 됩니다, 원래.
3: 예. 네. 그리고 나는 병원에 검사한 결과, 예, 굉장히 오른쪽 방팔이 있어서, 아, 항상 근심했습니다. 몸에 시합보다 다고 이게 언제 떨어질 거와.
1: 겁이 나지.
3: 예. 사는 게 불안하면서, 이래 고생하던데, 늑다방 먹고 검사를 해봤는데, 아니, 이게 방팔이 싹 녹아나갈 수도 없어졌습니다.
1: 예.
3: 아, 그럴까, 정말 큰, 큰 실 들었습니다.
1: 큰 실음을 들었지요, 예. 예. 빨리 이겼는데 없어진 게입니다, 늑달방에.
3: 예. 그러고도, 예.
2: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오이는 영덕과 아라노에 차고.
1: 그게 어째서, 이 그 잘 잡고 말씀하시오. 네. 신호가 네. 잘 나야 됩니다 어째.
3: 예, 네. 나는 그 머리 어지럽고 오해는 영 덥고 안에 네. 차고에 손발이 저리고 그리고도 저녁 시간으로 밤새 자꾸 잠 자지 못하니 야 아침에 이런 예 신예방 방송 들어서네 참 일을 하도
1: 아 그렇죠 예.
3: 예. 그리고도 나네 내 친구를 소개하는데 내 친구는 주사를 두개 하고 항상 머리 아프면 머리 검사를 여러 군데 맥했단다.
1: 예.
3: 야, 그리고도 자지 못해 연구를 했는데 야, 내 방송 그냥 들었는데 이 양은 뭐 보라고서 그래 이 사람이 세럼사이라 먹은 게 좋고 야 효과 좀 확실하다면서
1: 그러면서 원래 다 효과를 보는 약이지 그 뭡니까 그래 그래 예.
3: 그래 이번에 확도 대단히 좋은데 확도에 장관 36시간 다달마다 계속 불을 뽑겠던데
1: 아, 그럼 좋죠 예, 예. 2417979번으로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3: 예 알겠습니다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4: 예 우리 아빠에게 혈압 조절을 알려가지고 엄청 고사했습니다
1: 예
4: 예, 거기 나가서도 전립서 있고, 한 가지 마사지가 심장이 나쁘니까는, 예, 다 나빠져가지고, 소변을 잘 못 보고, 밤은 못 자고, 기실이 위에나빠 밥도 못 먹고, 발에 이거, 예, 그런 노공이 와가지고, 이거, 발을 걸지도 못했습니다. 일상적인 생활을 못했습니다.
1: 예.
4: 반 자리 못하고, 기구네, 바깥에서 못 댕기고, 이랬겠습니다. 소변을 볼라야 돼, 아니면 하려지는 게, 이거 들락날락하고, 돼, 10분씩 넘은, 비행기 역할에다가서, 내려게 그래서 체만질에 이래지고 신경질이 내 얼마나 낫겠습니까
1: 그렇죠
4: 무슨 앞에서 끼끼거리면 나 어제 다른 사람이 보기 불편해 정말 신경질이 정말 막 나고 썼습니다
1: 아 그렇죠
4: 앞에 사람인데 예. 그리고 이 발이 붓기고 예. 얼굴이 킹킹 붓기고 이래서 병원을 예. 아,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1년에 적어 다섯 네 번 갔댔습니다
1: 아유
4: 기실염병원이 그래 끊지는 못하고 그저 구급하고 소리 나오고 나오고 이래
1: 그렇죠 이제 원래 병원이 예, 서, 예, 거기 서일에 나서
4: 아이자고 밤에도 예, 한밤중에 앉아있고 이랬습니다 밤은 맥없어 걸지도 못하고 집안에 앉아있고 이랬더니 그 다음에는 어느 때 선생님 강의 듣고 이 서장량 좋다는 이야기 장량 저기나 기타만 듣고 이거 예서 써보자겠었는데 한 8단수니까 혈압 조절이부터 잘 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0: 선생님 가르치는 거에 방법을 쓰고
1: 예, 그렇죠.
0: 방법까지 이렇게 쓰니까 나 혈압조절이 더 잘 돼서 그 후에는 매 신뢰방만 먹어도 예, 이게 예, 혈압조절이 잘 되니까
1: 잘 되죠.
0: 아니 한 가지 좋았으니까 나 잘 되고 지금은 병원으로 아이 갑니다. 병원으로 아이 가고
1: 이 약을 드시면서 병원을 모르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0: 예, 병원으로 예. 아이 갈까 얼른 배나 돈이 전락하지
1: 편안하지
0: 내가 허리하자면 정말이 애 나서 내 너무 애 나서 허리원 그거 그런 걸이나 보션 카드까지 다 쐈댔습니다. 없는 것도 예. 예. 1년에 3만 원씩 내는 거냐 호리하게 해놨어. 예. 그래서 지금 어째 병원으로 아이 갑니다. 이 약이 정말 효과 영 좁아가지고 지금은 많이 좁아서 하려 저녁에 소변 보는 거는 밤에 한 번 아이 보면 그러고 그때처럼 그렇게 아이 가고 때깍때깍 누구나 그 다음에 그 병 비심해가지고 그래 한 거 여는 거 무릎 싸는 거 그것까지
1: 아 갈살로로 예.
0: 밥도 많이 먹으면 지금은 밥은 너무 먹어도 했습니다. 정말 지금은 왕왕 걸어다니고서 광장 나가서 놀고 아선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놀고 머리도 똘똘해지고 뭐 때가 다 압니다. 뭐야 뭐 하고 이래 모두 시야에 뺐습니다. 그렇지만 내 뒤에서 야 정말 애 났습니다. 굉장히 지금은 다른 사람을 새 사람을 변해서 얼마나 좋은데 걱정 많이 합니다. 신경질이 안 납니다. 나도 예, 심장이 나쁘고 맥이 없고 허리 아프고 다리 아프고 이래고 기억력이 이게 없어가지고 머리 그냥 얼빠 하나가 아파가지고 기억력이 없어가지고 무서워 기억하자면 정말 배하자면 알 것 같은데 돌아서 뭐 까빡까빡 해야 그래도 얼마나 신경질이 나고 소리 정말 애 나든지
1: 맞습니다.
0: 지금은 한두 번 아껴 해주면 정말 똘똘하게 잘합니다. 이 정말 사람 똑똑하게 만들어
1: 예.
0: 얼마나 좋은지 나는 정말
1: 좋은 일입니다.
0: 굉장히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야, 정말 다방면이 다 좋아지고 있습니다.
1: 예.
0: 우리는 활동할 때마다 싸고 우리는 두 냥손이 죽을 때까지 이 약만 먹고 살자 했습니다.
1: 다른
0: 것도 없고
1: 예. 그래도 된 말이야.
0: 정리 안 내네. 우리 저번에 배달 받아왔습니다. 우리 예. 아이돌 그걸 계속 먹으려고 그랬는데
1: 예.
0: 우리말 동네에 그런 거이나 안 놓고 왔는데 그 다음에 심장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 검사한 게 얼마 안 해서 어지러워 봐가지고 그래던 게 주제를 하라 하더랍니다.
1: 아.
0: 그 다음에 우리말 말했답니다. 주제를 하자 모두 이게 저기나 그 드럼 대제 부모입니까? 그래서
1: 약
0: 써보라고 우리도 그랬더니 영 좋다 해서 그래서 써본 게 저번에 선생님과 물어보고 썼는데 효과 확실히 난답니다. 좋답니다.
1: 그래서
0: 또 오늘도 써보겠다. 오늘도 36강 배달받겠답니다.
1: 아.
0: 전화 드립니다.
1: 예. 예. 241-7979번으로 그분 보고 전화하라 하십시오. 예.
0: 예. 241-7979. 예. 알겠어. 선생님 정말이 고맙습니다.
1: 예.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3: 네.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이 시간에 선생님 강의를 참 잘 듣고 있습니다.
1: 예. 감사합니다.
3: 예. 예. 그래 이 신뢰방이 지금 예, 어느 선생님이 강의하신 지 어떤 6년 서리 잡았네. 야, 어쨌든 우리 이제 한 20년 말씀 우리도 5년 다 살았습니다. 우리 남편이 부부 맞아서 예, 정말 참고서 다 했습니다. 전 다른 사람은 이 어찌나면 키 크고 좀 체질이 크고 그다음 이 뼈 굵다 말입니다. 그랬거나 중포 맞은 게 되게 맞으니까 이 사람이 좀 자기 신체만 해도 먹어봐서 이름 못 났었습니다. 그래 병원 3번 입원해도 낫지 않지. 단순약 쓰고 그래서 안마하고 뭐 쓰고 어찌해도 아이 나사가지고 그래 하루는 선생님 강의 듣고 어쨌든 이 무슨 어쩌든 약은 계속 나 어디게 들어봐야 되겠구먼.
1: 맞습니다.
3: 그래서 다 들어도 그래도 이야기가 좋더라 말입니다 선생님. 야, 네 가지 면항공을 지금 이야기, 약재없이 네 가지가 들어가고, 홍경천도 오토사병일 때 이사해라, 제 그모입니다.
1: 맞습니다, 예.
3: 야, 그니까 이런 약재, 네 가지 면항공을 지은 약이 이렇게 들어간 약재 어디 있을까?
1: 맞습니다.
3: 제가 들은 못 봤어. 예. 그러니까, 이게 고산지구 약재일까? 이게 이런 약을 써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했다 말입니다. 그니까 본인은 어떤 게 나는 죽음이 길밖에 없다든지 이 약재 이게 좋은 게 들어갔을까? 본인 쓰겠는 뭐해? 그래서 좀 희망 가지고 시심 가집니다 원래.
1: 예.
3: 그래서 아서 벌써 예, 한 달 되니까 그 혈압이 야 혈압이 양배 40까지 오다가 사람이 살겠으니까 얼굴도 뻘겋뻘겋고 심장이란 게 그래서 계속 뛴다 말입니다. 제 힘 그렇게 깨거나 그거 낙심해가지고 이 약을 쓰고 시작해서 또 선생님이 또 그 지도하에서 또 예, 혈압이 하고 그래서 뭔가 그 록세로법도 예, 시작했다 말입니다.
1: 예.
3: 그런 게 어찌면 그게 그렇게 좋았습니까?
1: 원래 그게 그렇게 잘 좋은
3: 어쩌면 그때 아이 그 혈압약 아이 잡사도 그 다음에 혈압이 조금 잘 되고 예. 본인이 정말 즐거워서 운동하다 매일 그래서 어선 한번 오후에 한번 예. 그렇게 나가지 아이 해마다 1년에 한 번씩 또 예. 병원에 검사하면 혈지 혈압 혈당 그, 뭐니까, 그런 게 다 통사가 나온다, 선생님.
1: 예.
3: 어, 그래가 본인 영수증만 얻은 조금 수명 연장했다고 그래. 또 우리 뿐인가.

0: 만 사람들이 지금 이제 앞에서 선생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러니까 선선성 심장병이 어떤 약도 아야 됩니다. 내가 그걸 안다. 우리 진짜
1: 선선성 심장병인데 그 이학 박사 앞으로 그 보고서리 좋다며 써라며 네. 그래야 게 그분이 엄마가 오늘 점심에 내 저 12시에 지금 내한테 전화 왔습니다. 오 네. 선생님 좋은 일입니다. 내 좋은 일을 알리자고 내한테 전화 왔답니다. 그래서 아, 지금 북진기 다 내리고 얼마 좋아하는데
0: 그거죠. 네. 그러니까 이게 네 가지 면 한국으로 된 약재 네 가지가 들어갔대. 그래서 그게 다 치러지겠다 하는 생각이 우리는 좀 치료해보거나 아이 그런 약재 좋은 약재 들어갈까 배에 치러지지 한우마에 배에 한우마 그분도 그게 배에 한우마도 더하지 선천적으로 했을까 배에 더하지
1: 맞습니다.
0: 그러니까 그 북진기 며칠 해서 손 많이 얼굴 북진기 내렸을까 엄마가 더
1: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른다. 네, 흥분돼서 내한테서 나왔어.
0: 세상 마음 다 한 가지지 그모니까 그러니까 정말 딸이 그렇게 나섰을까 정말 엄마 마음은 어디다 비교할 데 없이 정말 선생님께 그렇게 진상했다니 정말 우리들이 정말 같이 즐겁게 하기 싶다 마음다 마음이 그래서 보니까 이 변비란 것도 있지 않을까 선생님 30년 한 게 그건 어떤 약도 알겠대 굉장히 이기서 예, 생각합니다.
1: 예, 우리 시간이 우선 다 됐습니다. 예, 예, 예, 예.
2: 네. 이 시간 방송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장약 심리방은 서장 지역에서 몇백 년의 역사를 기록을 하면서 후세에 전해진 서장약으로서 국내에 수십 명 국위급 전문가들이 15년 동안 연구를 거쳐서 현대적인 고신 기술로 제조한 소분자 종약입니다. 장약 심리방은 해발이 4,500m 이상이 되는 설상 고원지구의 야생 약재와 새로운 치료 방법 특조 성분인 바액 용제 효소, 선진적인 초임계 생물 신경 활성 효소를 추출하여 신체에 막힌 곳을 뚫어주고 여외시켜주며 통하게 하는 방법과 신경세포를 빠른 속도로 수복해줌으로써 손상된 개인의 신경망을 소통시켜주고 신경 전달을 제대로 해주는 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장약 심리방은 기와 혀를 보충해 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경화, 관심병, 협심증, 심근경색, 고혈압, 뇌위축 등 질병에 뚜렷한 효과가 있고 뇌동맥경화, 뇌경색, 뇌출혈 후유증으로 인해 가슴이 두근거리고 황황해하며 흉부 압박감, 숨이 차고 머리가 어지럽고 무겁거나 사지가 저리고 입과 눈이 삐뚤어지면서 언어장애가 있고 반신불소, 걸음걸이가 원을 그으며 걷거나 팔을 굽히기 힘들고 정신이 흐리멍텅한 증상, 침을 흘리고 음식을 넘기기 힘든 증상, 대소변 장애가 있거나 변탄 마비 증상을 잘 치료합니다.

자, 시간 여행을 소재로 한 소설이나 영화가 참 많은데요. 예, 누구나 지나간 시절로 되돌아가 그때 못한 말을 전하거나 놓쳐버린 기회를 꽉 붙잡거나 혹은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는 등 이렇게 과거의 시간 속에 남겨둔 후회와 아쉬움을 품고 싶은 마음이 누구나 있습니다. 또 아직 다가오지 않은 미래로 가서 그때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지, 미래 세상은 어떤 모습인지 슬쩍 엿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만약에 과거나 미래로 잠깐 다녀올 수 있는 시간여행 티켓이 생긴다면 언제, 어디로 여러분이 가고 싶으신가요? 그곳으로 가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출발 라디오 속으로, 저는 리봉입니다.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의 생활 방송 교통 문의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동기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 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업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이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광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이 되겠습니다. 계속하여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 료의할 수 있겠습니다. 연계전화 0433-508-5115번, 0433-508-5115번입니다.

자, 하루 동안의 스트레스 신나게 웃으면서 털어내보는 건 어떨까요? 저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웃음 속에서 인생의 진리를 느껴볼까요?

0: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왕 할아버지가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습니다. 승무원이 음료수를 나눠주며 물었습니다. 손님, 무엇을 드시겠습니까? 왕 할아버지는 긴장하며 손을 저었습니다.
1: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0: 그러자 승무원이 미소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무료입니다. 순간 왕 할아버지는 눈이 번쩍이며
1: 그럼 나한테 모태주 한 병이랑 소고기 두 그릇 주게.
0: 승무원이 2초 동안 멍하니 있다가 웃음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손님, 저희는 주스, 커피, 차만 제공합니다. 그러자 왕 할아버지가 중얼거렸습니다.
1: 무료인 줄 알았으면 고속철을 탈 걸 그랬네. 고속철 도시락은 그래도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데 이걸 왜 이럴까?

0: 이어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느 날 연락을 거의 안 하던 옛날 동창이 소명에게 연락이 와서 소명아 안녕? 하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소명은 무슨 일인지 몰라서 감히 답장을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동창이 계속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1: 나 결혼하는 거 아니야. 애도 있어. 너한테 돈 빌리려는 거 아니니까 걱정 마.
0: 그제서야 소명이 안심하고 답장했습니다.
1: 오 그래. 아까 바빠서 못 봤어. 미안.
0: 그러자 동창이 말했죠.
1: 괜찮아. 내일 내가 식당을 오픈하는데 시간 되면 와서 축하해줘.
0: 결국에는 부조를 피하지 못했네요.

0: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소강이 고향에 돌아갔다가 마을의 노총각을 만났습니다. 노총각이 소강한테 물었죠. 너 여자친구 생겼니? 소강은 조금 부끄러웠지만 맞받아쳤습니다. 나처럼 뛰어난 사람은 안 급해도 돼. 그러자 노총각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1: 20년 전 나도 그렇게 생각했단다.
0: 좀 슬프면서 웃긴 이야기네요.

0: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결혼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집에서 늘 아내가 요리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음식이 너무 짜서 어쩔 줄 몰랐죠. 그래서 소명은 감히 불평 한마디 못했습니다. 아내가 자기한테 요리를 시킬까봐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런 우연히 아내가 밥을 떠준 다음 소명의 그릇에 소금을 한 움큼 더 뿌리는 걸 발견했습니다. 야, 이건 뭐 서로 요리를 안 하기 위해서 밥을 안 하기 위해서 계략을 쓰는 겁니까? 야, 구경 누가 이겼을지 궁금하네요. 이건 뭐 36개의 뭐 지력, 뭐 모든 지략과 모든 지혜를 함께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리철이 아내와 싸우고 난 후 얼굴에 몇 군데 긁힌 훈 자국이 생겼습니다. 엄마 집에 가서 밥을 먹는데 엄마가 물었죠.
1: 어이구, 너 얼굴에 왜 상처가 났니?
0: 그러자 리철이 말했습니다.
2: 아, 별거 아니에요. 집 고양이한테 할퀴었어요.
0: 밥을 먹고 아내와 함께 집을 막 나서려는데 엄마가 집안에서 소리쳤습니다.
1: 얘야, 너희 집 고양이가 핸드폰을 2층에 두고 갔어. 빨리 챙겨.
0: 야, 이 참 지혜로운 어머니시군요. 자, 이렇게 오늘도 재미나는 이야기들로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고 또 삶의 진리가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로 여러분 찾아뵐게요.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옵니다.

자, 이어지는 시간에는요, 중국 가전기업 경리 집단입니다. 글리 집단의 동명주 회장의 창업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동민주 여러분 들어보셨죠? 예, 중국 상업계에서 동명주는 빼놓을 수 없는 이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경리 에어컨이라면 국내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텐데요. 그녀는 경리 전기의 영혼 같은 인물이며 세계가 중국 제조를 사랑하게 하자는 슬로건을 몸소 실천하는 실행자이자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리한 철의 여인, 창업가, 전설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맹활약한

여성 기업가의 분투 이야기는 화려한 조명과 박수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운명의 전환은 36세였습니다. 1954년 동명주는 강소성 남경의 평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1975년 대학을 졸업한 후 화학연구소에서 행정관리직을 맡으며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평범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는 시련이 닥쳤습니다. 1984년 남편이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그녀에게는 겨우 두 살 된 아들이 남겨졌습니다. 이 뜻밖의 사건은 동명주의 인생의 전환점이 됐습니다. 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주고 자신의 운명에 도전하기 위해 1990년 36세의 동명주는 놀라운 결심을 합니다. 안정된 직장을 그만두고 8살 된 아들을 어머니에게 맡긴 채 홀로 남쪽으로 내려가 광동성 주해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우연히 구인 광고를 보고 당시 헬이라는 작은 에어컨 공장, 즉 경리 회사의 전신에 입사해서 최하층 영업사원이 되었습니다. 네, 그녀는 후에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때 나는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지 못했지만 사무실에 앉아서는 결코 답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영업업계에 첫 발을 디딘 동명주는 전혀 경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끈기와 집념은 그녀를 단번에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녀가 맡은 첫 번째 중요한 임무는 시장 개척이 아닌 전임자가 남긴 42만원의 부실 채권을 추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채무는 오래전부터 미납된 상태였고 상대방 도매상은 수없이 미루기만 했습니다. 네, 그러나 동명주는 물러서지 않고 빚은 갚는 것이 하늘의 리치라는 신념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녀는 40일 동안 상대방 사무실에 매일 찾아가 설득하고 리치를 설명했는데 결국 그녀의 끈기와 까다로움에 상대방이 굴복해서 물품으로 채무를 대신 갚았습니다. 트럭이 물품을 싣고 떠날 때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답니다. 나는 평생 당신들 같은 회사와는 거래하지 않을 것이다. 이번 채권 추심 경험은 당시 공장장 주강홍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고 마케팅 업계의 전설적인 사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지도 아래 경리는 연간 생산액 2천만 원에도 못 미치는 작은 공장에서 연 매출 2천억 원이 넘는 가전 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11년 전인데요. 2015년에는 500대 기업에 진입하기도 했답니다. 36세 홀어머니에서 2천억 규모의 비즈니스 제국을 이끄는 철권 지도자로 성장하기까지 동명주의 분투사는 저항과 극복의 전설입니다. 그녀는 극도의 성실함, 철칙 같은 귤, 그리고 규칙에 대한 집념으로 자신의 운명을 바꾸었고 중국 제조의 판도를 재편했습니다. 그녀는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끈기와 기여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인생에는 항상 압박이 따릅니다. 그 압박을 이겨내고 나면 비로소 자부심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답니다. 자, 오늘은 상업계 전설인 동명주의 이야기와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프로 진행의 리봉이었습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병원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현대병원 리관례 원장님 직접 모시고 각종 인한병과 난치병의 치료 원리에 대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생방송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내가 한번 인사 다시 드립시다. 저는 영길시 현대병원 원장 리관례입니다. 금년은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되는 해입니다. 우리는 이 22년

답답하시겠죠. 지금 환자들은 일반적으로 큰 병에 걸리면 무작정 큰 병원, 먼데 병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북경이나 상해 큰 병원에서도 치료 방법이 없다면 그건 참으로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잘 알지 못하고 계시는 난치병 치료에서의 몇 가지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황제내경에는 복부는 오장육부의 궁성이라고 했습니다. 만약 배가 딱딱하면 오장육부를 속박하면서 100가지 병이 생긴다고 하였습니다. 복부가 딱딱하면 오장육부가 마치 고무줄에 꽁꽁 묶인 것처럼 압박받으면서 피 흐름이 잘 되지 못하고 로폐물이 잘 빠질 수 없기 때문에 위장은 물리내고 간담낭, 비장, 췌장, 자궁, 신장, 방광, 뇨도, 전립선, 왕고성 체질에 이르기까지 각종 난치성 질병을 유발합니다. 만약 배 안에 있는 이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지할 수만 있다면 정말 수많은 현대 난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방지란 딱딱한 조직을 마주고 헤쳐놓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배 안에 있는 혈관들이 밀집하고 오장육부 여러 장기들이 꽉 차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그 누구도 감히 이 배 안에 있는 딱딱한 섬유화 조직을 방지해본 사람도 없었고 또 감히 손을 대버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만큼 복부 섬유화 방지 기술은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일호 공백이며 치료 금지 거역입니다. 하지만 현대병원에서는 21여간의 연구와 실천을 거쳐 이 천년 금지 구역을 돌파하고 복부 섬유화 방지 기술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인체 세포 재생 기술입니다. 수천 년간 전통의학은 로화는 되돌릴 수 없고 다스린 무릎 연골과 괴사된 뼈는 다시 살아날 수 없으므로 유일한 방법은 반드시 수술하여 인공관절을 바꾸어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길시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부는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로화는 되돌릴 수 있고 다스린 연골과 썩은 뼈는 다시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로 입증하였습니다. 이 부강주사료법을 핵심 주사 약물은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획득하였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핵심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현대병원에서는 지금까지 전통의학이 난치병이라고 여기던 수많은 불치병들을 치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래의 실례를 들어가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실 인체 왕구성 심장병, 협심증, 심근경색. 현대의학은 심장병이 발병 원인을 심장과 큰 혈관 내부에서만 찾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검사나 약물치료, 스텐트 수술, 한어로 말하는 신장 저지하는 모두 큰 혈관만 치료합니다. 이것은 현재 전 세계 의학계가 직면한 인지 오차입니다. 기실 인체에서 큰 혈관은 10%밖에 안 되고 100분의 90%는 모세혈관입니다. 우리는 림상에서 모든 심장병이나 혈관 질병이 발병 원인은 먼저 90%의 모세혈관이 병들고 나중에 심장과 큰 혈관이 병든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심장과 관계되는 모세혈관은 다만 이 흉강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주로 앞뒤 가슴 근육과 복부 조직 속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심장병이 돌변체 발병 원인은 심장이 박동력이 떨어지면서 혈관을 부풀려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단순히 피를 막게 하거나 혈관을 확장하는 약물을 써서는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혈관 주사를 맞을 때 여러분들도 보셨겠지만은 몸의 기운이 떨어진 환자는 혈관을 찾을 수 없어서 호사들이 주사침을 찌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환자가 기운을 회복한 다음에는 혈관이 저절로 부풀어 오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사침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심근경색으로 심장 혈관이 좁아지는 원리도 바로 심장 박동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혈관을 부풀려주는 힘은 바로 심장이 박동력입니다. 일부 환자들이 심장 지자를 두 번이나 해도 별로 치료 효과가 없는 원인은 바로 지자만 했을 뿐 심장 박동력을 강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첫째로 앞뒤 가슴과 복부의 섬유화 조직을 방리하여 90%에 달하는 모세혈관을 소통함으로써 심장병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며 둘째로는 인삼이나 황기, 부자와 같은 중약으로 심장이 양기와 힘을 보충하여 심장이 박동력을 강화해줍니다. 이것이 바로 북경이나 상해의 큰 병원에서도 치료할 수 없다고 하던 일부 난치성 심장병 환자들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하여 효과를 볼 수 있게 된 원인입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 데 병의 경중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3번 내지 5번 치료하면 난치성 심장병, 협심증, 초기 심근경색, 심부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할 점은 급성 심근경색이나 심장 기질성 질병은 반드시 현대의학으로 보급해야지 이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실면, 불안장애, 우울증, 정신병. 현대의학은 완고성 실면, 정서불안, 쪼리증, 우울증, 정신병을 담은 대뇌병이라고만 인정합니다. 그래서 진정제나 수면제와 같은 대뇌 억제제를 위주로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이런 치료는 증상만 잠시 가라앉힐 뿐 근본을 다룰 수 없으므로 환자는 평생 약물에 의존해 살아야 합니다. 김상 연구에 따르면 인체에서 세로토닌, 한어로는 쇠칭수라고 하는데 이 세로토닌은 정서를 안정시키고 수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세로토닌은 대장에서 합성하고 분비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엔돌핀도 그 절반 정도는 대장에서 분비합니다. 만약 대장이 굳어서 세로토닌과 엔돌핀이 분비되지 않는다면 바로 완고성 실면, 조리증, 우울증, 정신병이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부를 제2대뇌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다시피 배가 딱딱하면 정말로 백병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대뇌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복부의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대장과 세로토닌, 엔돌핀 합성 기능을 강화함으로써 정신질병이 저절로 치료되게 하는 것입니다. 치료 로정은 병의 정도에 따라서 14일에 한 번씩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완고성 실면, 쪼리증, 우울증 등 각종 정신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선천적인 유전인소, 뇌의 기질적 병변으로 인한 정신질환 환자는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면역성 질병, 과민성 질병, 피부성, 완고성 피부병, 자가 항체성 질병을 면역성 질병이라고 하는 게인데 홍반성 루푸스, 한으로는 홍반랑창, 잉피병, 간조중허증, 피지엔, 류풍습성 관절염 등이 있습니다. 과민성 질병이라면 음식 과민, 약물 과민, 과민성 천식, 과민성 비염, 과민성 피부염 등이 있으며 또 완고성 피부병에는 소보짐, 신경성 피부염, 백전풍 등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들은 증상은 각양각색하지만 발병 원인은 모두 비슷하며 치료 방법 역시 거의 비슷합니다. 물론 이 병을 알아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은 만약 이 병이 만성으로 되었을 때에는 현대의학은 별로 특별한 근치 방법이 없습니다. 주로 맨

압력 억제제로 격소를 쓰는데 그것은 증상만 누를 뿐 근본 문제를 치료하지 못합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면역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면역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아가 치유 능력의 힘으로 병을 치료합니다. 병이 오래다 보면 몸이 모두 약해졌습니다. 그래서 중약으로 상한 내장 기능을 바로잡고 원기를 보충합니다. 중한 환자들은 보통 약 석 달간 치료하면 신체의 구조적 손상을 처리하고 면역 기능을 정상화하여 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아가 면역성 질병이나 만성 과민성 질병 치료에 호르몬제나 격소 말하는데 면역 활성요법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국내적으로도 독창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다음으로 몸이 물이 차는 병. 몸이 물이 차는 병이란 폐나 심장이 물이 차는 병, 콩팥이나 골반, 뇌에 물이 차는 병, 간경화 복수, 암증으로 인한 복수 등 이런 병들을 말합니다. 현재 모든 병원들에서는 보통 물을 빼고 소염제로 치료하지만 물을 빼도 또 생길 수 있는 난치성 질환들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3초를 소통한 후 대변으로 독소를 배출하고 소변으로 물을 뺍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 효과입니다. 일부 엄중한 간경화 복수 환자들은 큰 병원에서 몇 달씩 치료했지만 복수가 줄어들지 않아 병원에서도 치료를 포기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심한 환자일지라도 부강주사료법으로 치료한다면 물을 빼지 않고 소염제를 쓰지 않고 보통 10일 내지 14일 정도이면 복수가 완전히 빠지게 치료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부강주사료법이 강력한 효능입니다. 다음으로 만성신염, 뇌독증, 전립선 비대. 배가 딱딱하면 신염과 뇌독증이 생긴다. 이것은 우리 현대병원에서 발견한 새로운 발견입니다. 전통의학은 만성신염과 뇌독증은 주로 자가 면역성 질병으로 인하고 독소로 인해 생긴다고 인정합니다. 때문에 치료 방법도 소염제, 인호제를 보유하고 나중에는 혈액투석으로 넘어갑니다. 저는 40년 임상을 통해서 만성신장병에는 변역반응이나 독소로 인한 원인 외에도 세 가지 발병원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하였습니다. 첫째, 배가 굳어지면서 섬유화가 신장으로 통하는 배안의 혈관을 압박하고, 둘째로 섬유화가 직접 신장을 눌러서 압박하면서 신장이 개화됩니다. 셋째로는 그 굳은 조직이 뇌도관을 눌러서 소변이 잘 배출되지 못하고 소변이 우로 역류하면서 신장을 손상시킵니다. 이상이 세 가지 원인 모두 배가 딱딱한 것과 연관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강 내 섬유화를 처리하고 신장과 뇌도에 대한 압박을 해소함으로써 완고성 신염과 초기 뇌도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전립선 비대. 전통의학은 전립선 비대는 전립선 내부의 문제므로 보통 전립선관을 확대하는 수술을 합니다. 말하자면 칼로 안을 깎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론과 치료 방법에는 문제점이 많습니다. 우리는 수심관의 임상을 통해서 전립선 비대증이 발병 원인은 전립선 내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주변이 조직이 굳어지면서 모세혈관과 림파관이 좁아지고 로피물이 빠지지 못하면서 전립선이 증대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또 치료 방법도 그렇게 해서 치료가 수술보다 얼마 더 우월하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뇌실금 아시죠? 전통의학은 뇌실금을 뇌도관력근, 방광관력근이라고도 하는데 방광관력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병이라고 인정하는데
기신은 방광 관리.

0: 관략근이 늘어나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관략근이 굳어지면서 요도관이 그 관략근이 닫혔다 열렸다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치료 방법은 전립선 내부를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전립선 외부야 요도 관략근 주변이 굳은 조직을 방리하여 전립선 비대와 소변이 잘 나가지 않는 증상, 소변이 작고 소변이 새는 뇌실금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하지 않고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두 번 내지 세 번 치료하면 완치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담낭염, 담결석, 신결석. 현대의학은 담낭염과 담결석이 근본 원인은 담낭이나 담관이 병들었기 때문에 보통 담낭을 수술하여 떼버립니다. 이 진단과 치료에는 오차가 많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초음파로 담결석 환자를 검사할 때 보면 담관이 상단은 확장되고 특히 담낭관이 우는 확장되는데 아래만 좁아진 거 발견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거든. 그러면 상단과 중단은 간부에 위치했고 하단과 유두부만이 배안에 위치했기 때문이다. 이로써 알 수 있는 바 담낭염이나 담결석이 근원은 담낭이나 담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복강 섬유화 조직이 담관 하단과 유두부를 압박해서 생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때문에 임상에서 일부 환자들은 담낭을 떼버린 다음에도 또다시 담관이나 간내결석이 생기게 됩니다. 신결석, 요도협착이 생기는 원인도 이와 같은 원리입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복부의 섬유화를 방지하여 담관에 대한 협착을 풀어줌으로써 만성 담낭염, 담결석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골관성 질병. 골관절 질병이라 하면 경추병, 요추병, 그 다음에 무릎 형성 관절염 여러 가지 있는데 저는 오늘 먼저 중척추관 협착증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이란 허추공전 사진 찍었을 때 척추관이 완전히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은 지금 세계 어디로 가나 모두 수술하여 치료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도 다 아시다시피 척추관 협착증 수술은 부작용이 많고 치료 성공률이 그리 높지 않습니다. 현대병원 부강주사료법은 수술하지 않고 이렇게 심한 척추관 협착증, 요추관 탈출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발한 척추 표면 방리술은 현재 국내외 공박이로서 오로지 영길시 현대병원에만 있는 독창적인 기술입니다. 다음으로 대퇴골 괴사, 퇴행성 무릎 관절염. 전통의학은 대퇴골 괴사와 연골이 다스리는 무릎 퇴행성 관절염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나중에는 반드시 인공관절을 바꿔야만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수만 명 환자들을 치료하는 가운데서 대퇴골 괴사와 다스른 연골은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은 강력한 세포재생 효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술하지 않고 대퇴골 괴사, 연골이 다스른 퇴행성 무릎관절염, 요추간반 탈출증, 아주 심한 척추관 협착증 등 전신 골관절 질병을 얼마든지 치료할 수 있습니다. 14일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뼈가 손상된 정도에 따라서 보통 3번 내지 5번 정도 치료하면 대퇴골도 괴사, 연골이 다스른 무릎 퇴행성 관절염, 요추간판 탈출증, 심한 척추관 협착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완고성 통증. 난치성 통증이란 아프긴 아픈데 원인을 찾지 못하는 통증. 여긴 또 신경성 통증, 혈관성, 중추성 통증을 말합니다. 현대의학이 대부분 치료는 진통제를 위조하지만 진통제는 잠시 통증만 멈출 뿐 약을 끊으면 또 아파납니다. 우리는 진통제를 쓰지 않고 각종 난치성 통증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부강수사료법이 치료 원인 무엇일까요? 첫째,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는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고, 둘째는 손상된 혈관과 신경막을 재생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세포재생 기능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부강주사료법은 천하제일통증이라고 불리는 3차 신경통으로부터 대상포진 후유증으로 인한 통증, 난치성 두통, 완고성 어지럼증, 그리고 모든 검사는 다 정상인데 원인 없이 계속 아픈 병, 배가 끊어지게 아픈 병, 그리고 원인 없이 음낭이나 여성들이 위험부가 칼로 째는 것처럼 아픈 것, 아픈 등 이런 각종 난치성 통증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양 암치료. 저는 국내에서도 국내적으로 최초로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을 개발하였습니다. 제가 연구 개발한 암치료 진도 주사기는 이미 국가 특허 고자 전리를 취득했습니다. 암을 치료하는 진도 립체 소실법은 체외 실험을 통해서 모든 암세포가 3분 내에, 이건 모든 암세포입니다. 어떤 암세포 상관없이 3분 내에 완전히 사멸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이 기술은 암국부 치료법으로서 능히 손으로 만질 수 있는 모든 암종양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 치료법이 가장 큰 장점은 수술하지 않고 화학료법, 방사선료법, 즉 화뇨나 방뇨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인체의 면역기능을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현대병원의 종양립체소실법은 국내적으로도 최초로 개발된 독창적인 치료법입니다. 지금까지 배가 딱딱하면 여러가지 난치병들이 생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배가 딱딱하면 암이나 종양과는 관계가 있을까요? 묻는데 그건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림상에서 암 환자들 검사할 때 보면 절대 대부분, 이거 절대 대부분입니다. 암 환자들은 배가 정도 부동하게 굳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예, 간암, 담낭암, 이선암, 위암, 장암, 직장암, 방광암, 자궁암, 란소암, 전립선 암과 같은 암은 물론이고 폐암 환자들도 눌러본 배가 딱딱합니다. 여기서 분명히 말씀드릴 것은 섬유화 조직이란 원래 하루 이틀 새 생기는 병이 아니고 적어도 10년이나 20년, 30년 오랜 시간을 지나면서 서서히 굳어져 온다는 것입니다. 이같이 절대 대부분의 암은 암으로 되기 전에 10년 전, 20년, 30년 전부터 벌써 배가 굳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께서 지금까지 그 원리를 모르고 계셨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만약 평소에 배가 딱딱한 것이 느껴진다면 절대로 등한시하지 마시고 제때에 치료하셔서 섬유화가 암으로 전화하는 것을 미리 막아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으로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치료합니다. 10살에 한 번씩 치료하는데 보통 3번 내지 4번 치료하면 딱딱한 복부 섬유화를 충분히 치료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 무통 치료법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구강주사료법이란 결국은 섬유화 조직을 방지하고 방지하는 동시에 세포제장 주사약을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만약 치료 부위가 작으면 국부 마취제로 치료하고 치료 부위가 넓거나 어떤 분들이 침맞기가 싫어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수면 무통치료법으로 치료합니다. 수면 무통치료란 환자가 잠든 상태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치료할 때 전혀 아프거나 불편한 감을 모릅니다. 치료는 약 15분가량 걸리는데 시술을 받고 깨어나면 치료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나 다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9가지 난치병 치료에 대해 간단히 소개했습니다. 물론 그 어떤 진료 기술도 만능은 아니며 모든 병을 다 고칠 수는 없습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부강주사료법도 만능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체계가 완전하고 선진적인 특세 치료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영길시 현대병원 건립 22주년. 지금까지 우리는 이학연구에서 끊임없이 탐구하고 개척해 왔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강주사료법이 확립을 위해서 8가지 국가특허 구호자전리를 신청 혹은 획득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은 멀고 맡은 사명은 무겁습니다. 앞으로 우리는 부강주사료법을 기반으로 수많은 세계적인 난치병 환자들을 치료하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은 난치병 환자들이 하루빨리 질병이 고통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우리 다 함께 노력합시다. 여러분들이 협식과 성원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현대병원 리관래 원장님께서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현대병원 지점은 북대 립체교 부근에 위치한 변방호텔역 오른쪽 6층 건물이고요. 방송외 문의 전화는 265-2120번, 265-2120번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뉴스입니다. 먼저 시간 방송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15차 5기는 전망기획 원년에 각 지능 고품질 생태 환경으로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바탕색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0: 각지에서 국경절 연휴 역귀송 고봉을 맞이하고 교통부문은 여객들의 출행을 전력 보상하고 있습니다.
1: 연휴 기간 문화유산과 옛 건축물 관광이 호황을 누렸습니다.
0: 장정 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아가자 계열 보도 오늘은 정례로 안내합니다.
1: 후티 무력이 최근 점령한 모든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유지하고 있다고 피로했습니다.
0: 뉴스여 시사 해설과 특집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1: 아래 상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0: 생태문명 건설은 중화민족의 영속적인 발전에 걸린 근본 대계입니다. 습금형 종성인은 더 높은 입지, 더 넓은 시야, 더 큰 용량으로 세로종에서의 생태환경 보호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하여 신시대 생태문명 건설의 세장을 엮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금형 생태문명 사상의 지도 아래 15차 5기는 전망계획 원년에 각지에서는 고품질 생태환경으로 고품질 발전을 지탱하고 탄소 감축, 오염 저감, 녹지 확대, 성장 촉진을 합동 추진하여 중국식 현대화의 바탕색을 더 밝고 아름답게 만들고 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청해호 선녀만은 유람객들로 붐볐습니다. 맑은 호수, 하늘을 날아에는 고운 새들, 고운 명주의 장엄한 풍경은 각지 관광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관광객들은 너도나도 발길을 멈추고 기념사진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호수인 청해호는 서부의 생태안전을 수호하는 중요한 병풍입니다. 2021년 6월 습금형 청소기는 청해호 선녀만을 찾아 청해호의 환경종합정비 상황과 생물다양성 보호사업의 성과를 현지에서 고찰했습니다. 청소기는 청해 생태계를 잘 건설하고 생태 자원을 잘 보호하며 국가공원을 잘 건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생태는 자원이고 재산이자 우리의 보물입니다. 청소기가 인도하는 방향을 따라 청해호 전류역은 다 자원적이고 립체적인 보호 체계를 구축하고 생태 관광 발전 경계를 과학적으로 확정했으며 수생태 환경 정비, 습지 보호, 그리고 호수 봉쇄 오류 보호 등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청해호 관광지 보호리용 관리국 진덕규 보국장은 산수와 삼림, 논밭, 호수, 초원, 사막을 통합해 계통적으로 관리하면서 호수에 유입되는 하천의 수질을 전부 2급에 도달시키거나 초과하게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한편 잉어물새, 보시 용량 개체군이 지속적으로 회복되면서 청해호 국가공원 건설은 이미 성과평가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관리국은 국가공원 건설의 차관에 고원의 명주를 잘 수호할 것입니다. 량원 생태 환경은 가장 공정한 공공제품이자 가장 보편적인 민생복지입니다. 하늘은 이 기간 더 맑아졌습니다. 올 상반기 국내 339개 지구급 그리고 그 이상 도시의 공기질 우량일수 비율이 동기 대비 4.5%포인트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국내 지구급 그리고 그 이상 도시의 검고 악취가 나는 수치를 기본적으로 제거했습니다. 국토 녹화의 주요 전장인 삼북 지역에서 녹색 만리 장성은 해마다 2,000평방킬로미터의 속도로 북상해 소진하고 있습니다. 국가림업 초원국 염진 부국장은 호르친 사지에 희소한 수림 초원 경관이 점차 회복되고 황하의 토사 류입량이 해마다 줄어들면서 다클라마칸 사막은 녹색 목도리를 작용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15차 5기는 전망 계획 기간은 삼북 공정 공략전의 결전 시기입니다. 우리는 우세 용량을 집중해 위험을 두려워하지 않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삼북 공정 공략전의 최종 승리를 확보할 것입니다. 록수 종사는 이민의 행복한 생활이 중요한 내용입니다. 당면 중대 생태 병풍을 지속적으로 공고히 하는 동시에 우리나라 생태 관리의 중심은 현장에 더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올 상반기 전국적으로 2,800여 개 복획 공원이 착공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녹색이 보이고 지문을 나서면 바로 공원에 들어설 수 있는 복획 공원 조성을 통해 거리와 골목은 녹색으로 단장되고 있습니다. 복건송 복조시는 이미 15개 복획 공원을 건설했습니다. 복조시 원림센터 계획발전처 주평초장은 복조록화, 용소식재 보호 행동을 깊이 있게 실시하는 한편 원림 갱신과 품질 제고, 공원 활성화, 문화특색 과시 사업을 추진해 고품질의 원림 록화로 도시의 녹색 바탕을 다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생태 환경 문제는 결국 발전 방식과 생활 방식의 문제입니다. 당면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규모가 가장 큰 청정 전력 체계를 건설했습니다. 신주 대제수 태양광 패널이 고비 사막에 펼쳐지고 풍력 발전 설비가 초원과 산 정상에 우뚝 솟아있으며 송전선이 종횡무진으로 녹색 에너지를 수송하고 있습니다. 련영성 연구시의 70만 킬로와트 해상풍력 발전 프로젝트가 최근 풍력 발전 설비 구매와 입찰을 시작했습니다. 련영성 발전개혁위원회 신에너지처 사원처장은 풍력과 태양광 자원의 우세를 충분히 활용하고 중점 풍력 태양광 발전 프로젝트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며 분산형 신에너지 발전을 과학적이고 질서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련영성의 신에너지 발전 설비 규모는 화력발전 설비 규모를 초월해 이미 전역에서 가장 큰 전원 류형이 되었습니다. 생태가 번영하면 문명도 번영합니다. 15조원의 전망계획 기간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이 과거를 잊고 미래를 계속하며 범위를 확대하고 품질을 높이며 생태 환경의 근본적 호전을 실현하는 관건적 단계입니다. 올 8월 15일 생태환경법전이 공식 시행되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 생태환경법치 건설이 새로운 경제에 들어섰음을 뜻합니다. 습금평 생태무명사상의 과학적 인도와 생태환경법전의 호위하에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성과와 혜택은 기필코 전체 인민에게 더 많고 더 공정하게 돌아갈 것입니다. 생태환경부 리고 부부장은 생태환경법전은 아름다운 중국 건설의 법치 보상일 뿐만 아니라 량원 생태환경에 대한 대중의 간절한 기대를 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법전의 요구를 단호히 관찰하고 실시하며 법전을 전면적이고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해 대중의 아름다운 생활을 잘 수호할 것입니다.
1: 7일은 국경절 연휴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날 각지는 역귀성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교통운수부의 실시간 판단에 따르면 7일 전국 고속도로 중 정체 구간은 37개, 주로 강소, 하북, 안휘, 광동, 산동 등 성에 집중됩니다. 이 밖에 하북, 호남, 안휘 등 성에 58개 고속도로 휴게소는 충전 차량들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철도 분야도 역귀성 이동량이 계속 높은 수위에 놓일 전망입니다. 교통운수 부문은 수송력을 늘리는 한편 세밀한 서비스를 통해 역에게 순조로운 역귀성을 힘써 보장하고 있습니다. 전국 여러 지역에서 역귀성 차량이 집중적으로 몰리면서 주요 고속도로와 국도와 상급도로, 간선도로의 차량 통행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5일부터 북경 주변과 하북성 주변의 여러 고속도로 차량 통행량이 동시에 증가하고 북경, 향강, 오문 고속도로 일부 구간은 북행 차량이 집중되었습니다. 하북성 공안청 교통관리국 왕일경찰에 따르면 단계별 조정 통제와 질서적인 통행 허가 방안을 완비화하고 장애물 제거 차량, 구조 인력과 전문 장비를 관건 지점에 배치해 신속한 대응과 신속한 사고 처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강서 서주의 상숙 대주 고속도로 백양호 휴게소 충전소에는 많은 신에너지 차량이 대기 중입니다. 일부 차주는 고정 충전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자 스마트 이동식 충전차로 충전해 대기 시간을 효과적으로 줄였습니다. 관광객 장 선생은 10여 분 정도 충전하면 된다며 충전 자리가 기본적으로 보상됐다고 말했습니다. 국경설 연휴 기간 소주는 백양호, 증호, 석패, 양징북호 4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 스마트 이동식 충전 차량 10대를 배치하고 구역 간 실시간 조정을 실시했습니다. 스마트 이동식 저장 충전 설비 운영기업 직원 서비 씨는 이동식 충전 설비의 가장 큰 장점은 유연성과 기동성이라며 상수기의 고정 충전기가 포화 상태에 이르면 현장의 충전 설비를 증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장강 삼각주 철도도 역귀성계 고봉을 맞이했습니다. 철도 부문은 여러 편의 야간 고속 열차를 증편해 여객의 출행 수요를 힘써 만족시키고 있습니다. 6일 중국 철도 정주국 관할구역 내 역귀성객들이 계속 증가하면서 료객량이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중국철도 정주국 정주료객 수송구간 고속철도 2팀 당 총지부석이 정효우는 주요 시간대와 인기 노선에 대한 수송력을 늘리고 차량 증평과 분산 출발 등 방식으로 수송력을 확대해 여객의 출행 수요를 최대한 만족시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역귀성객 흐름량이 증가하는 상황에 비춰서 여러 항공사는 인기 항로에 대한 수송력을 늘려 연휴 기간 여행객들의 순조로운 귀경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기간 박물관 문화유산 관람과 옛 건물 관광이 호황을 누리면서 문화관광시장의 소비 예비를 부단히 방출했습니다. 각지는 문화유산과 옛 건물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전통과 현대의 융합 속에서 대중이 즐거운 연휴 시간을 보내도록 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강서 남창의 한나라 해혼구국 요조공원은 관광객들로 붐볐습니다. 박물관에 전시한 말꽃 모양 금괴, 청동기, 간덕 등 문화유산은 소한 시기의 제도와 례이 생활상을 생생하게 보여줬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은 해혼구 류하묘에서 출토한 로노, 시경, 죽간 원본 앞에서 걸음을 멈추고 오래도록 지켜보았습니다. 남창 한나라 해혼후국 요적관리국 선전보급처 허용처장은 국경절 연휴 기간 많은 관광객들이 박물관을 찾아 한나라 문화유산을 가까이에서 관람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VR 몰입식 디지털 체험, 한풍 체험 등을 통해 2000년 전 해혼후국의 역사적 풍모를 의뢰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전지는 옛 건물의 공간 가치를 활용해 체험 소비의 새로운 장면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대국원은 문화관광판 연극 일수를 물에 올렸습니다. 관객들은 극장에서 연극을 관람하고 회랑 접견실 등 공간에서 깜짝 쇼를 체험하면서 연극의 매력에 흠뻑 빠져들었습니다. 지소동 감독은 중국 대국원 내 모든 구역에서 연극에 관한 전시를 진행하고 연극 속 배우들과 관객들이 몰입식 소통을 진행하도록 했다고 소개했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산소 태원 진사 박물관은 인산 인해였습니다. 관광객들은 걸음마다 펼쳐지는 다양한 풍경 속에서 사진을 남기고 깊은 역사의 맥락을 느꼈습니다. 관광객 료뇨사는 고대 건물을 매우 잘 보존했다며 특히 수지류소와 인상적이었다고 소감을 토놓았습니다. 국경절 연휴 기간 산서성 태원시 진사 박물관의 일평균 방문객은 연인수로 4만 명에 달했습니다. 문화유산의 안전과 관객들의 관람 체험을 보장하기 위해 박물관은 개방 시간을 1시간 반 늘리고 사전 예약과 인원 제한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박물관 대중접대부 염려여 부주임은 전 직원이 현장에 나서서 문명 관람을 유도하고 안내 봉사를 제공해 관내 질서를 보장했다고 밝혔습니다.
1: 계열보도 장정정신 이어받아 부흥의 길에서 힘차게 나가자 오늘은 청해로 안내합니다. 마가하 강변에 전해진 혁명의 불씨를 들어보겠습니다. 바이마는 홍군이 장정 과정의 청해성에서 유일하게 거쳐간 지역입니다. 1936년 7월 약 3만 명 홍군 장병들이 사천에서 북상해 청해 바이마현에 진입했습니다. 그들은 바이마현, 아르당향, 등탑향, 강열당향 일대에 두루 발자취를 남겼습니다. 청해성 당위원회 당사연구실 안고국 주임은 홍군은 청해 바이마에 진입해 마가하 계곡을 따라 행군하면서 군량을 조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기간 홍군은 당의 민족 정책을 엄격히 집행하고 북상 항일의 주장을 줄곧 선전하며 혁명의 불씨를 청장 고원에 뿌렸습니다. 홍군구에서 20여 킬로미터 떨어진 바이마현 등탑향 반전촌의 붉은별 희망소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일제히 칠률, 장정을 낭송하고 있습니다. 90년 전 홍군이 이곳 반전촌에 주둔해 있었고 군민은 밤낮으로 함께하며 물고기와 물처럼 떨어질 수 없는 깊은 정을 나누었습니다. 90년이 지난 지금 이 혁명의 땅은 새로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이마현 아르당향에서 당시 홍군이 지나갔던 황량한 산비탈은 현재 차 향기가 극한 장설차 재배 기지로 변모했습니다. 바이마현은 천혜의 자연자원에 힘입어 장설차 재배 기지의 표준화 건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차기업 관계자 정설매 씨는 최근 몇 년간 장설차는 재배, 채집, 수매, 가공을 거쳐 판매까지 이어지며 소득이 좋은 해는 연간 10,000,000원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바이마현은 홍색 문화를 개선하는 동시에 생태 보상과 공익 보호 관리 기제를 혁신해 2,300여 명의 생태 관리원을 고용하고 산림과 초원을 격자 방식으로 나누어 관리하면서 생태 보호, 산업 발전, 주민 소득 증대의 3중 상생을 실현했습니다. 마가하림구의 총 면적은 101,800헥타르로 삼강원 국가급 자연보호구의 보호구역 중 하나입니다. 청해성 마가하 림업국 도영명 부국장은 최근 몇 년간 림구에는 천연림 보호공정과 삼강원 보호구 건설 사업이 꾸준히 추진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덕에 현재 림구의 산림 피복률은 69.58%에 달하고 생물 다양성 보호 수준도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0: 국경절 연휴 광동성 동안성산업과학성 동부에서는 국가중대과학기술 기반시설이자 아시아 최초 세계 두 번째인 아토초 레이저 대형과학시설인 첨단 아토초 레이저 시설 동안 부분 건설이 한창입니다. 건설자들은 공사 최적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명절에도 일태를 지키며 준공 목표를 향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동안성산업과학성에 위치한 첨단 아토초

0: 레이저 시설, 동안 부분 건설 현장, 청결군의 곳곳에서는 작업자들이 질색기 외곽 밀폐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장시동 내부에서는 전기, 기계 설비 설치, 실내 장식, 초청정 시공 등 여러 공정이 교차로 병행되고 있습니다. 중국건축 일국건설발전회사 첨단 아터초 레이저 시설 동안 부분 프로젝트 호문준 경리는 모든 공정, 모든 오차가 밀리미터, 심지어 마이크로미터 단위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아터초는 인류가 현재 다룰 수 있는 가장 짧은 시간 단위로 1아터초는 100경분의 1초에 불과합니다. 중국과학원물리연구소 첨단 아터초 레이저 시설 총공정사인 조건은 원자 내부 전자의 율동과 전위는 모두 아터초 단위에서 일어나며 이 시설은 바로 미시 세계 초고속 카메라에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터초 레이저가 있으면 전자의 움직임 전 과정을 직접 포착해 과거에는 추측에만 의존해야 했던 미시적 작동 원리를 실제로 관측할 수 있는 생생한 영상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연구에서 요구되는 극한의 실험 조건을 건설공사로 옮기는 과정은 전례 없는 수많은 건설 난제를 안겨주었고 모든 수치가 건축 분야의 한계 기준에 육박했습니다. 중국건축 일국건설발전회사 첨단 아터초 레이저 시설 프로젝트의 림 좌강 총지휘는 팀의 혁신적인 시도를 설명하며 새로운 진동차단 시스템 도입, 기존 건설 공법 혁신, 5단계 청정관리 체계 구축 등 중국건축의 최고 기술로 대형 과학시설의 탁월한 기준에 도전한 말했습니다. 중국과학원 물리연구소 첨단 아터초 레이저 시설 상무부총지휘 풍직은 향후 첨단 아터초 레이저 시설 동안 부분은 중국 산란 중송 자원 등 대형 과학시설과 함께 하나의 사슬로 이어져 광동 향항 오문 광역 도시권에 서비스를 제공하고 전국으로 그 영향력을 확장하며 중대과학 최전선 문제의 돌파와 중대 성과 창출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특별기획 풍작의 소리. 오늘은 절강성 호주시 장은현 홍교진으로 안내드립니다. 가을의 정취가 깊어지는 가운데 14,000모 면적의 대합기 양식장은 수확철을 맞이했습니다. 디지털 기술이 전통 양식장에 힘을 실어주면서 양식 과정은 더 정밀해지고 품질은 더 안정적입니다. 아침 7시 양식업자 사홍 씨는 양식장 한가운데 서서 통발 그물을 천천히 걷어올립니다. 그물이 걸린 대합기를 대에 쏟으니 사각거리는 소리가 귀를 간지럽힙니다. 사황 씨는 올해 개 크기에 무척 만족했습니다. 사황 씨는 손에 받쳐든 개를 보면서 3량에서 3량 반 정도가 되고 다리도 꽤 단단하다며 살이 꽉 차고 품질도 상당히 좋다고 말했습니다. 개를 건져 올리는 와중에 사황 씨는 고객들의 전화와 메시지 답하느라고 분주했습니다. 대합계 출하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호텔이나 오래된 단골 고객들이 개 크기와 판매 가격 그리고 생산량이 어떠한지를 많이 문의했습니다. 90년대생인 사황 씨는 절강해양대학 수산양식학부 졸업생입니다. 신세대 농업인으로서 사황 씨는 기술뿐만 아니라 구상과 실행에도 능합니다. 2년 전에 수개와 암개를 분리해 기르는 방식을 도입하고 올해는 조기 성숙 품종의 대합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드론을 이용해 사료를 투입하고 수질지능형 자동관리 등 신기술을 적용했습니다. 사황 씨는 조숙 품종을 통해 성숙기를 보름에서 20일 정도 앞당겨 시장을 먼저 선점할 것이며 이것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개의 품질에 대한 사황 씨의 자부심은 직접 구축한 지능형 양식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깔린 여러 앱으로만 양식장의 수질과 수온 등 핵심 데이터를 확인할 수 있고 산소 공급 장치와 관측 장비를 원격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오전 12시 사황 씨가 리모컨에 비행 경로를 입력하자 사료를 탑재한 대형 드론이 양식장 상공을 돌면서 사료를 투여했습니다. 사황은 올해 처음 드론을 이용해 사료를 투입했다며 무엇보다 시간과 인력이 크게 줄고 투여 밀도도 고르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사황 씨는 정부의 호소에 따라 농업 문화 관광 융합 프로젝트에 착수했습니다. 지난해 가을에 양식업자들과 함께 고객을 양식기지로 초청해 대합계를 현장에서 맛보게는 행사를 열어 호응이 컸습니다. 많은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맛을 본 뒤 대량으로 구매했습니다. 생산한 게 중 60%는 관광객들이 현장에서 먹고 사가는 방식으로 팔리며 나머지 40%는 택배로 판매됩니다. 양식장은 사계절 내내 물이 마르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번 수확을 마치면 사황시는 곧바로 개묘 투입 준비를 시작합니다. 사황시는 태호만이 지닌 달콤한 맛을 위해서 1년 내내 분주한 시간을 보내도 힘들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0: 간추린 국내 뉴스입니다. 10월 6일까지 올해 서부육해 신통로 철도 해상 합동 운송열차의 물동량이 100만 표준 컨테이너를 돌파했습니다. 한편 통로의 원활한 물류 유지 능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됐습니다. 올 4, 4분기 전국 철도 운행 시간표를 조정하면서 통로에 두 개 전기열차 로선이 추가되면서 서남 지역의 대외무역 성장은 큰 지탱력을 얻게 됩니다.
1: 10월 6일까지 국경절 연휴 기간 영화 흥행 수입이 10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이 가운데 신탐의 흔적이 4억 원을 기록하면서 국경절 흥행을 견인했습니다. 현재까지 국경 연휴 기간 상영 횟수와 관광객 수는 모두 역대 동기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0: 예멘 후티 무력이 6일 예멘 남부 라히즈 주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지원하는 무장세력 집결지를 수십 차 공격하고 최근 점령한 모든 지역을 계속 통제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공개 영상에서 후티 무력은 드론과 미사일로 바부 알만다부 해협 인근의 종부군을 공격했습니다. 후티 무력은 바부 알만다부 해협 방향으로 병력을 집결하고 진입하려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시도를 수차 무산시켰다고 표했습니다. 지난 24시간 동안 사우디아라비아는 후티 무력 통제구역에 66차에 달하는 공습과 미사일 공격을 가했습니다. 예멘 정부군은 5일 타이즈 주의 홍해 항구 도시 무하를 수복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후티 무력 관계자에 따르면 6일까지 정부군은 여전히 주바부와 현지 군사 공항을 통제했습니다. 이상 보도를 마칩니다. 이 시간 담당의 김정익 강설이었습니다.

오늘은 중국의 긴 연휴까지 꿰뚫고 있는 부하라 중앙아시아 국경 관광 열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양에 지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부하라 고성의 거리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상인들의 호객 소리가 끊기지 않고 있습니다. 할빈에서 온 관광객 염홍 씨는 부모님과 함께 길가 로점의 그릇과 접시를 살피며 그 위에 빼곡하게 새겨진 화려한 채색 무늬에 깊이 매료되었습니다. 염홍 씨는 우즈베키스탄에는 비단의 길 위에 많은 역사 도시들이 자리했다며 사마르칸트, 부하라, 히바처럼 책 속에서만 보던 도시들이 큰 흥미를 끌었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방문하고 나서 염홍 씨는 정말 값진 여행이었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역사와 현대가 어우러져 공존하고 서로 다른 문명이 교차하며 익숙하면서도 새롭고 놀라운 아름다움이 큰 매력으로 다가섰던 것입니다. 다만 염홍 씨처럼 우즈베키스탄 여행을 선택하는 중국인들이 점점 늘고 있습니다. 2025년 6월 1일 양국 간 상호 비자 면제 협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양국 간 관광 열기를 한층 더 끌어올렸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관광위원회 공식 홈페이지 데이터에 따르면 비자 면제 정책 시행 후 중국 관광객 수가 기존의 3.5배로 증가했습니다. 현지에서 세밀화와 전통 공예품을 판매하는 상인 함라예프는 기자에게 지금은 부하라 전역이 중국이 10월에 7일간의 긴 연휴를 가진다는 것을 알고 있을 정도라고 전했습니다. 지난해 중국 국경절 연휴 기간 그의 작은 가게는 중국 관광객들로 가득 채워졌고 그 며칠은 그의 가게에서 가장 장사가 잘 되는 때였습니다. 중국과 상호 비자 면제를 시행하는 또 다른 나라는 린접국인 카자흐스탄입니다. 카자흐스탄 최대 도시 알마티 링근의 심부락 관광지에서는 천산 산맥의 가시가 겹겹이 푸르게 펼쳐지고 구름이 유유히 흐르는 가운데 항주에서 온 관광객 기약 부부가 케이블카를 타기 위해서 줄을 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기약 씨는 이번 여행은 즉흥적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비자 면제가 이곳을 선택한 중요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비자 면제 정책 덕분에 많은 중국 관광객들이 신강을 여행한 뒤 이리에서 국경을 넘어 이곳까지 오고 있습니다. 체류 기간이 더 긴 다국 여행을 선택하는 관광객들도 있었습니다. 장동 씨는 육로로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로 혼자 횡단할 계획입니다. 기사와 만났을 때 그녀는 이미 알마티에서 기르기즈스탄 이세크쿨까지 여정을 마쳤고 기르기즈스탄 제2도시 오시로 향할 예정입니다. 이후 그녀는 타지키스탄 후산트로 갈 계획입니다. 장동 씨는 이곳 사람들은 정말 친절하고 따뜻하다고 말했습니다. 기르기즈스탄 수도 비슈케크에서 오시로 가는 길에 짐이 너무 커서 버스에 타지 못하자 현지인들과 합성을 시도했습니다. 그녀는 차 안에서 내내 번역 앱으로 합성자들과 대화했습니다. 내릴 때쯤 그들은 그녀가 손님이라며 차비를 대신 내주기도 했습니다. 장동 씨는 감사의 표시로 세 사람에게 작은 중국 매듭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우즈베키스탄 수도 타슈켄트의 유명 명소인 성모승천 대성당 문 앞에서 관광객 주여산 씨와 탕소호 씨가 한창 즐겁게 사진을 찍고 있었습니다. 주여산 씨는 살간 휴가를 내 추석과 국경절 연휴를 연결하면서 신강은 물론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여러 곳을 여행할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이 일대일로 공동건설 국가들과 인적, 화물 왕래 편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천년의 비단의 길은 새로운 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를 찾는 중국인 관광객들이 꾸준히 늘고 있는 동시에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중국을 찾는 관광객들도 폭발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광주 백운 출입국 검사소 통계에 따르면 6월 2일까지 올해 백운 통상구를 통해 출입국한 중앙아시아 5개국 여행객은 이미 9만 명을 넘어섰으며 전년 대비 286.6% 증가했습니다. 그중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기르기즈스탄 3개국 여행객의 증가세가 특히 두드러지며 각각 전년 대비 258.4%, 351.9%, 660.6% 상승했습니다. 상과 물로 이어지고 민심은 서로 통합니다.
끊임없이 개방하는 중국과 중앙아시아는 날로 같은 주파수로 공명하며 같은 기운을 나누고 더 긴밀한 연결로 서로 알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장을 써내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의 긴 대륙까지 꿰뚫고 있는 부하라 중앙아시아 국경 관광 열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해설의 김정익이었습니다.

0: 심층 보도.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내외 첫점 문제와 주요한 사건 사변에 대한 보도와 논평을 전해드리는 중앙방송 전국 심층 보도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프로 진행을 맡은 최월단입니다. 오늘 학습시간 권에서는 습금평 국정운영론함 제4권의 내용을 보내드리고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해로 정해서 분발하자 권에서는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들만의 애청 부탁드립니다. 먼저 학습 시간입니다. 리구코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2: 学习是成长进步的阶梯，青年人正处于学习的黄金时期，应该把学习作为首要任务，作为一种责任、一种精神追求、一种生活方式。树立梦想，从学习开始，让勤奋学习成为青年远航的动力，让增长本领成为青年青春搏击的能量。
3: 배움의 길에서 전진하고
4: 배움의 전당에서 진보하는 학습 시간.

권력을 견지하고 인민지상주의를 견지하며 리론혁신을 견지하고 독립자주를 견지하며 중국의 길을 견지하고 천하를 품는 것을 견지하며 개척혁신을 견지하고 과감한 투쟁을 견지하며 통일전선을 견지하고 자기혁명을 견지해야 한다는 등 근본적이고 장구한 지도적 의의가 있는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을 개발했습니다. 이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체계적이고 완전하며 상호 연결되는 유기적인 전일체로서 당과 인민의 사업이 끊임없이 성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보장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불패의 지반에 설 수 있는 힘의 원천을 제시하고 당이 시종 역사적 능동성을 장악할 수 있는 근본적인 원인을 제시하고 당의 선진성과 순결성을 영원히 유지하면서 시종 시대의 앞장에 서서 나아갈 수 있는 근본적인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또한 이 열 가지 방면의 역사적 경험은 장기적으로 실천하는 과정에서 쌓은 소중한 경험이고 당과 인민이 함께 창조한 정신적 부로서 반드시 더욱 소중히 여기고 장기적으로 견지해야 하며 신시대의 실천 속에서 끊임없이 풍부히 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시대의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이 부분에서는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의 달성을 중심으로 해 전당은 바위 틈에 깊이 뿌리내리는 대나무의 강인한 의지로 기성 목표를 힘써 실현하고 백리길도 90리를 반으로 잡는 명석한 두뇌로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확고부동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당의 기본리론, 기본노선, 기본방략을 견지하고 새로운 발전 단계에 입각해 새로운 발전 리념을 관철하고 새로운 발전 구도를 구축하고 질 높은 발전을 추진하며 인민이 부유한 나라, 강성한 나라, 아름다운 나라 건설을 유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인민 대중과의 혈연적 연결을 영원히 유지하고 가장 광범한 인민의 근본 리익을 끊임없이 잘 실현하고 수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우환히 살고 안락에 죽는다는 말을 명기하고 항상 먼 앞날에 대비해 위험을 경계하며 신시대 당 건설에 새로운 위대한 공정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반드시 후계자를 양성하는 근본 대계를 잘 다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전당 전군과 전국 여러 민족 인민은 지난날의 고난과 찬란한 업적을 잊지 않고 오늘날의 사명과 책임을 다하며 미래의 위대한 꿈을 이루겠다는 각오로 역사를 거울로 삼고 미래를 개척하며 업무에 정진하고 굳센 의지로 전진함으로써 두 번째 백년 분투 목표를 달성하고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이라는 중국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 꾸준히 분투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동지들, 이번 전원회의의 주요 임무는 이 결의를 심의하고 통과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당중앙의 요구를 관철 실시하고 역사와 현재, 미래를 일관시켜 파악하며 깊이 사고하고 연구하고 토론하며 모든 정력을 집중하고 지혜를 모아 건설적인 의견과 건의를 내놓음으로써

0: 함께 이번 전원 회의를 성과적으로 진행하고 결의문 수정 작업을 원만히 완수해야 합니다.
1: 작은 불꽃 하나는 우리의 손끝을 따뜻하게 해주고 활활 타오르는 모닥불은 우리의 지친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한 방울의 물은 우리의 입술을 적셔주고 힘차게 흐르는 장강은 만무향전을 관계합니다. 한 사람은 한날락의 음악을 연주하고 교향악단은 웅장한 음악을 연주합니다. 한 지역의 풍토는 그 지역의 사람을 기릅니다. 여러 민족이 함께 단결 진보하고 함께 번영 발전하는 것은 중화민족의 생명이고 역량이며 희망입니다.
2: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이어 특집방송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건어입니다.
1: 중화민족 공동체를 구축하고 새로 정해서 분발하자.
0: 오늘은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따뜻한 다리를 놓은 북경 내몽골 주옥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며칠 전 내몽골 자치구 2026년 가사봉사 종사자 사전 교육 및 북강 가사봉사 종사자 시범 양성반 수료식과 가사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가 북경 거연지가 가사 양성기지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행사는 내몽골 수강생 80명에게 500여 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여 수요와 공급 량측의 고품질 취업을 위해 서로를 향해 다가가는 다리를 놓았습니다. 신린 골맹 출신 조생화는 주문형 직무지정 교육을 통해 양로 간호 기능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만족스러운 일자리도 찾았다고 감격스럽게 말했습니다. 이후 북경에 안심하고 남아 일하며 북강 강사 봉사의 명성을 저버리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내몽골 수강생 80명은 10일간의 체계적인 교육을 마치고 수료했습니다. 북경과 내몽골 두 지역의 인력자원 사회보장부 부문은 우수 가사봉사기업 23곳을 조직하여 취업 량방향 선택 채용 박람회를 열고 수강생들에게 일자리를 정밀하게 매칭해 제공함으로써 배운 기술과 직무 요구가 정확히 연결되도록 했습니다. 행사 현장에서 수강생 73명이 가사봉사기업과 취업의향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로해안 데 따르면 북강 가사봉사는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이 중점적으로 육성한 자치구급 특색 로무 브랜드입니다. 북경의 로인과 아동 가사봉사 시장 수요를 겨냥하여 올해 농목민 183명을 두 차례로 나누어 교육했습니다. 교육 내용은 산모와 영아 돌봄사, 양로 간호사, 아동 동반 돌봄사 등 3대 인력 부족 직업 종류입니다. 북경 전문가들은 이론 정밀 강의 플러스 실제 현장 실습의 이중 교육 모델로 수강생들이 배운 내용을 이해하고

0: 현장에서 활용하여 바로 취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교육이 끝나면 바로 취업, 수료 즉시 근무를 실현했습니다. 현재까지 100여 명의 농목민이 북경에 남아 성공적으로 취업했고 월 수입은 일반적으로 7천 원 이상이며 일부 최우수 육아사와 아동 동반 돌봄사의 월급은 만 원을 넘습니다. 내몽골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청 농목민업무처 루병처장은 자치구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문은 직무수요 플러스 기능교육 플러스 기능평가 플러스 취업봉사의 네 가지를 하나로 프로젝트형 교육 모델을 혁신적으로 시행해 산업발전에 적합한 고급기능 인재대우를 육성하고 북강 가사봉사 특색 로무 브랜드의 영향력을 높여 전국 가사봉사 시장의 고품질 발전에 강한 동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향후 일자리 연계 상황을 지속적으로 추적하여 취업봉사가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고 내몽골 수강생들이 북경에 남아 안정적으로 취업하여 소득을 늘리도록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1: 엄마, 창문을 왜 열어요? 밤새도록 창문을 닫고 있으면 방 안에 이산화탄소가 너무 많아서 숨 막히잖아. 그래서 창문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는 건가요?
2: 그렇지.
1: 그럼 엄마, 만약 우리 모두가 이산화탄소를 밖으로 내보내면 지구가 답답해하지 않을까요?
2: 그게...

0: 지구를 너무 오래 숨막히게 하지 마세요.
1: 이후 뉴스 추석 시간입니다.
2: 뉴스 추적.
1: 오늘 AI로 해설해드리는 뉴스 추석 시간에는 글로벌 시장을 향해 속도를 내고 있는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3: 중경국제박람센터에서 전기 오프로드 오토바이 한 대가 전시를 마치자 많은 관광객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어 복고풍 전기 오토바이, 도심 통근용 전기 오토바이, 고성능 전기 오토바이 차례로 등장했습니다. 전시 부스에서는 배터리, 모터, 지능형 제어장치 등 부품도 해외 구매자들이 특히 주목하는 제품이 되었습니다. 콜롬비아에서 온 구매상 에르난 올기는 각 전시 부스를 오가며 삼남, 빈삼, 베이 카이웨이, 규룡 등 신에너지 오토바이 브랜드를 중점적으로 살펴봤습니다. 그는 전기 오토바이가 바로 미래의 대세라며 중경에서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활력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신에너지 자동차와 오토바이에 대한 남아메리카 국가 소비자들의 수요는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2025년 한 해에만 콜롬비아에서 새로 등록된 오토바이가 100만 대를 넘었습니다. 특히 유류 가격 상승은 중국 전기 오토바이의 해외 시장을 더욱 넓혀주고 있습니다. 9월 19일부터 22일까지 제24회 중국 국제 오토바이 박람회가 중경에서 열렸습니다. 전시장 면적이 19만 평방미터에 달하는 이번 전시회에는 1120개 기업이 참가했고 전 세계 100개 이상의 오토바이와 전기자동차 브랜드가 등장해 3000대가 넘는 차량을 선보였습니다. 또한 80여 개의 국가와 지역에서 온 수천 명의 해외 구매자와 전문 관람객이 참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중요한 풍향계인 올해 전시회는 새로운 추세를 보여줬습니다. 신에너지, 오토바이와 배터리 전기, 지능형 제어 등 관련 부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중경은 중국의 중요한 오토바이 생산 기지입니다. 전국에서 생산되는 오토바이 3대 중 1대는 중경에서 생산됩니다. 현지에는 규모 이상 오토바이 완성차 기업 60곳과 규모 이상 부품 기업 431곳이 집적해 있고 전기 오토바이의 현지 부품 조달률은 60%를 넘습니다.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기간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 생산량은 312만 7천대로 동기 대비 63% 증가했습니다. 대배기량 내저 오락용 오토바이

0: 바이 생산량은 27만 5천 대로 동기 대비 54.5% 증가했습니다. 유류와 전기가 병행 발전하는 모습이 중경 오토바이 산업의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산업 사슬의 전환도 동시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종신산하 신남, 흥원산하 빈삼, 계위 등 브랜드는 신에너지 분야 진출의 속도를 내고 있고 신능한, 중창신항, 간복리튬전지 등 배터리 기업들도 신기술 제품을 선보였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장홍파 비서장은 신에너지 오토바이가 여러 국가와 지역의 도시교통체계의 중요한 구성 부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술이 진보함에 따라 업계는 친환경화, 지능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중국 신에너지 오토바이는 글로벌 시장에서 새로운 성장을 맞이할 전망입니다. 이번 전시회에서는 신에너지 차량의 활용 장면이 전면적으로 승격되었습니다. 계위그룹 산하 EJI 브랜드가 전시한 하임맥스, 태령의 비활유성 X9 등 모델은 도시간 장거리 주행과 도심 통근을 겨냥했습니다. 아폴로 RFN 경기용 모델은 이미 81개 국가와 지역에 수출되었습니다. 중경기륜과학기술 오프로드 전기 오토바이는 유럽과 미국 시장을 깊이 공략하고 있고 제품은 60개의 국가와 지역에 판매되어 연간 판매량이 5만 대를 넘습니다. 중국 공정원 원사 진청천은 전기 오토바이 산업의 대발전 시대가 이미 도래했다고 인정했습니다. 중국 자동차 전동화가 걸어온 길은 오토바이가 참고할 수 있고 복제할 수 있으며 심지어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현재 완성차와 배터리 기술은 이미 전면적으로 성숙했습니다. 신에너지가 가져온 변화는 업계 신흥 세력의 진입을 재촉하고 있습니다. 2024년에 설립된 장설 오토바이는 이전의 대배 기량 유류 오토바이로 빠르게 시장을 개척했고 지금은 전기 오토바이 연구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설 오토바이 창시자 장설은 이미 전기 오토바이를 만들기 시작했다면서 이 분야의 전망을 매우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연구개발은 실질적인 추진 단계에 진입했고 전기 오토바이 분야 진출에 필요한 관련 진입 요건도 확보했습니다. 설립된 지 겨우 2년 남짓한 새 브랜드인 장설 오토바이가 전기 오토바이 분야에 진출했다는 점은 신에너지가 일부 기업의 제품 선택에서 오토바이 산업 전체가 선택하는 중요한 기술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통계에 따르면 2025년 중국 오토바이 완성차 수출량은 1,336만 대, 수출액은 88억 5천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중 라틴 아메리카 지역으로의 오토바이 수출은 약 670만 대로 동기 대비 11% 증가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상회 류훈 부회장은 중국 오토바이의 해외 진출이 제품 수출 중심의 초기 단계에서 현지화를 심도 있게 추진하는 고품질 발전의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올 9위는 라틴 아메리카 지역의 도시교통 수요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택배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전기 오토바이 시장 잠재력이 매우 크다고 밝혔습니다. 중경의 수출 데이터는 신에너지 산업의 해외 진출 활력을 입증합니다. 올해 상반기 중경의 전기 오토바이와 전기자전거 수출량은 11만 7천 대로 동기 대비 130.5% 증가했고 수출액은 5억 1,500만 원으로 동기 대비 66.6% 늘었습니다. 한 번의 오토바이 박람회를 통해 산업 변혁의 큰 흐름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완비된 완성차 제조, 핵심 부품, 지능형 연구개발 등 전 산업체인 우세를 바탕으로 중경은 중국 오토바이 산업의 해외 진출에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중국 오토바이 산업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이 오토바이의 도시에서 빠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 나는 한 방울의 물입니다.
2: 나도 한 방울의 물입니다.
1: 나는 맑은 시냇가에서 왔습니다.
2: 나는 깨끗한 저수지에서 왔습니다.
1: 꽃밭에서 나는 꽃들의 아름다움을 책임집니다.
2: 수도꼭지를 제대로 닫지 않아 나는 하수도로 향합니다.
1: 나는 강과 하천에 흘러들어 농토를 관계합니다.
2: 먹물처럼 검게 오염된 나는 악취를 풍깁니다.
1: 물 자원을 아껴 물 한 방울의 가치를 발휘합시다.
3: 노래 한 곡 들으시겠습니다.

0: 지금까지 심층보도였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성과 진행의 절단이었습니다. 저희 방송의 기타 내용을 또 들으시려면 윈팅업을 내려받아 온라인으로 청취하시길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1: 복경 시간으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특별하게 만들어줄 정겨운 이야기가 찾아옵니다. 마음을 위로하는 따뜻한 대화가 들립니다. 나누는 기쁨, 함께하는 즐거움, 우리의 행복 이야기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1: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약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 종이 진료소는 장이약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탕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준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 종이 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덕길 중리진료소의 후원으로 보내드리는 건강자문 불호 시간입니다. 6시부터 6시 30분 사이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각종 질병에 대해서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선생님 모시고 덕길 중이 진료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예, 안녕하십니까?
0: 반갑습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1: 예, 연길시 덕길 중이 진찰부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덕길 중이 진찰부의 특별 우대 행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연길시 덕길 중약방 장약방하고 덕길중이진료소에서는 공동으로 추석하고 국경절 두 명절을 함께 맞으면서 5년 만에 가장 큰 우대활동 4대 보물급 장약우대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치수의 전주안하고 런칭장쥐, 런칭망쥐하고 조주다시 이 네 가지 보물급 장약은 약재의 조합도 특별하고 제조 공정이 엄격하면서 약성도 부드럽고 적용 범위가 아주 넓은 이런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 감로 장약만 있는 아주 귀중하고 또 신비로운 귀중한 보물급 장약으로서 이미 우리 덕길 장약방에 오셔서 지금 이 네 가지 보물급 장약을 쓰시고 건강을 회복하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보물급 장약은 인류의 건강하고 생명을 지켜줄 수 있는 국가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증된 국가 비밀 특허가 있는 이런 제조 기술로 제조한 아주 자랑스러운 보물급 장약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300년 이상 되는 국가 대기업인 감로장약유한회사에서 또 5년 만에 이 감로장약을 믿고 찾아주신 연변 환자분들에게 이런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서 지금 특별 행사를 진행합니다. 우리 4대 보물급 장약 치수의 전주환하고 런칭창죄, 런칭망죄, 조주다시는 각각 10곽을 사신다 할 때에는 5곽을 더 드리면서 또 각각 이 조주 다시를 한 곽씩 또 더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큰 행사 기간에는 덕길 중이 진찰부에서는 감로 장의 선생님이 진찰 비용을 또 받지 않습니다. 아주 좋은 기회고 또 환자분들이 바라던 아주 좋은 이런 활동입니다. 그리고 감로장약에서 이 4대 보물급 장약은 서장약재 체계에서도 광물질하고 귀금속을 핵심으로 한 고전적인 조합으로서 최고의 장의 기술로서 제조한 이런 약품입니다. 그리고 우리 덕길 중이 진찰부에서는 여러 가지 이런 질병, 만성질병하고 이난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감로 장의 교수님을 또 청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감로 장약 회사라 할 때에는 국가 대기업이고 300년 이상 되는 이런 기업이가 많지 않습니다. 이런 기업에서 감로 유한 회사에서 초빙한 감로 장의 전문가 선생님을 또 5년 만에 어렵게 모시고 전년적이고 순수하고 효과가 뛰어난 이런 감로 장약하고 서장 지역의 아주 특이한 전통 장의 치료법을 결합해서 각종 만성병하고 이난병을 효과적으로 치료해드립니다. 요즘 이미 우리 한 주가 지났죠. 이 한 주 동안 많은 환자분들이 오셔서 좀 특별한 이런 효과를 또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길 중이 진찰부는 전통 민족 의료 특색하고 현대화 의료를 결합한 이런 전승하고 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허가증이 있는 아주 정기적인

0: 중이 진찰부입니다. 그리고 덕길 중이 진찰부에서는 감로, 진찰부 우리 감로 장이 선생님은 중이세가에서 장이세가에서 태어났고 40여 년간 장이 풍부한 림상 경험이 있고 이덕이 아주 출중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순수하고 깨끗한 어떻게 보면 영혼이 좀 맑은 분이다. 좀 특수한 분입니다. 그리고 감로 장이 선생님을 모시고 또 감로 장이 도움으로 또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환자분들이 외지에 갈 필요 없이 우리 덕길 중이 진찰부에 오시면은 이런 유명한 장이 치료를 또 받을 수 있습니다.
1: 잠시만요.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2: 예, 이렇게 들으려니까는 그 진료소에 그 서장 이사가 오셨는데 그 친구나 여러 가지 이런 방법으로 이렇게 치료에 너무 용하시다는 말 듣고서 예, 자문하자고 그럽니다.
0: 예, 어떤 증사 있습니까?
2: 예, 저는 예, 증상이라는 게 예, 머리 휑하고 어지러우면서 예, 이렇게 신기 예민해서 그런지 예, 밤이나 낮이나 예, 잠을 잘 못 잡니다.
0: 예.
2: 잠 못 자니까 예, 항상 피곤하고 예, 정신도 안 나고 이렇게 흐리멍텅하고 예, 밥맛도 없고 예, 그냥 맥이 없이 매우 불편하게 지냅니다.
0: 네.
2: 그런데 그 진료소에 오신 그 서장 이사께서 이 친구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영 치료에 그 잘하신다는 이런 소문을 듣고서 예, 전화했습니다.
0: 네.
2: 혹시 제 같은 이런 증상에도 예, 친구나 같은 걸로도 치료해서 효과를 볼 수 있겠는가 해서.
0: 네. 그러니까 주요한 진단은 뭐인가? 혈압이 높습니까?
2: 혈압이 높습니다.
0: 혈압이 높고 불면증이.
2: 심장 관심병이 있습니다.
0: 예, 관심병이 있고, 예, 그리고 예. 또 이어서 불면증도 있고.
2: 예, 불면증?
0: 예. 그리고 마음이 좀 항상 불안하기도 하고,
2: 예, 예.
0: 때론 기분이 좀 잡치면서 우울하기도 하고, 예. 예. 예. 예. 이런 질병 치료에서는 우리 장이 선생님들이 아주 용합니다. 예, 예. 특별히 우리 장이에서는 예, 이런 정신적인 질병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육체적인 질병이 이면에서 예, 우리 감로 장약하고 결합해서 침구료법하고 그다음에 예, 혈액 방출료법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요법이 있습니다. 예, 이 같이 결합해서 치료하면은 이때까지 보지 못했던 그런 치료 효과를 봅니다.
2: 예,
0: 그리고 예, 본인이 또 특수한 이런 기술이 또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우리 덕길 중이 진찰부로 또 찾아가십시오. 우리 덕길 중이 진찰부 제가 전화번호를 알려드릴게요. 예, 하루에 10명만 보기 때문에 꼭 예약하고 가셔야 됩니다.
2: 예,
0: 8527111번에 예약하십시오.
2: 8527111번. 7111.
0: 예, 예. 지금이 우리 행사 기간에 지금 우리 사대보물급 장약을 행사하죠. 이 행사 기간에는 장의 선생님이 진찰 비용도 받지 않습니다.
2: 아, 예, 그렇습니까?
0: 예, 예. 그리고 이제 전화 연결하십시오. 예,
2: 예, 잘 알았습니다.
0: 예,
1: 건강하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3: 안녕하세요.
0: 예.
3: 예. 도저히 이제 우리 저 환자분이 말씀한 거 들었습니다. 그 덕길약방에 저기 서장 선생님이 오셔서 그 직접 이렇게 환자를 치료받는다는 소리 듣고 예.
0: 네.
3: 예. 저도 이 원래 이 위가 많이 좋습니다.
0: 네.
3: 선생님께 그래 문기하자 그랬다.
0: 네.
3: 그 위 오랑육입니다.
0: 네.
3: 근데 그것도 어떨까 그 술, 예. 술이다 했으면 좋겠는데 소화가 아이디 했으면 좋겠는데 이름이 계속 아프고 예. 전번에 어느지 한 3-4일 전입니다. 뗄뗄
0: 예.
3: 구부렸습니다. 땀이 나서 예. 쌍쌍 오르고 그 짱하다 못해 대짱하다 못해 이
0: 예. 예.
1: 여보세요.
3: 그래서 불쇠로 예. 저기 그 길건이 우리 진료소 있습니다.
0: 예.
3: 거기를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게 나를 위냉해서 그렇다는 이랬거든요.
0: 예.
3: 그러면서 무슨 그래서 예, 주사 저 치모 놓고 자꾸 외다 무서워 붙이고 예.
0: 네.
3: 그다음에 그 땡기로 한통 맞고서로 그리고 그 사람한 게 더부물에다 찜기를 하고 무슨 더부물을 먹고 이래라면 그랬디다.
0: 네.
3: 그래 그날은 그도 영해 그 바쁜 고비를 넘었습니다.
0: 네.
3: 이전에 대해 이 오늘 중요서 용화도 하면 거기 가서 중약도 쓰고 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이랬지만은 이 활동한 효과를 크게 못 봤습니다.
0: 네.
3: 그때뿐입니다.
0: 네.
3: 그런데 이번에 특히 그 장애학병에서 서장 선생님이 직접 왔다니까 내 같은 환자들이 가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도 되겠는가 선생님께 오늘
0: 네, 맞습니다. 요즘에는 오늘 환자분들이 치료를 많이 한 분들이 옵니다. 많이 했는데 치료할 때뿐이고 인차 또 그 병이 또 위라든가 또 혈과 이 혈압이라든가 또 머리 아프거나 소화 안 되면서 또 관절도 아프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를 아픈 분들이 이 장이 치료를 받으면은 이 장이 치료를 할 때는 지금까지 치료하던 방법과 다릅니다. 예, 약도 네. 다르고 배합하는 방법도 다르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 덕길 중이 진찰부에 오시면은 예, 이 장이 치료를 받으면 나사집니다. 예. 네. 그래서 예,
3: 그 여기 약방에 그 용하던 소린 들어도 예, 그도 가자 가자 하면서 그런데 이번에 특별히 선생님이 이렇게 여기 와서 한다니까 네, 오늘 그 네. 선생님이
0: 예, 예, 감로 장이 선생님이기 때문에 또 병도 또 경험도 40년이 있습니다.
3: 아,
0: 예,
3: 아.
0: 그리고 예, 중이사증하고 장이사증 두 가지를 겸비한 부입니다. 이중장이사증이 아. 있습니다.
3: 예,
0: 예, 근데 사람이 영 겸손하고 소박하면서 예, 환자분들의 영 알뜰하게 잘 봐드립니다.
3: 아,
0: 예, 그래 전화번호를 알려드리면 예, 꼭 전화기 예약하고 가십시오. 하루에 10명밖에 못 봅니다.
3: 아,
0: 예, 예, 예. 8527111번에 예약하고 예, 가십시오.
3: 8527111번. 예.
0: 일제 세 개입니다. 마지막에.
3: 아, 111번이에요.
0: 예, 예. 예,
3: 잘 들었습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0: 가십시오.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4: 우리 언니가 예, 2년 전에 중풀이 왔는데, 그 후유증을 해서 그냥 이 봉과 얼마 되면 그래서 계속 밴디라고 토하고 먹었는데도 그 혈압이 온통되지 않고, 머리 그냥 아프고, 심장도 예, 좋지 않고, 발달이 자꾸 더려합니다.
0: 예.
4: 또 지금 예, 갈바람이 이렇게 시작하니까 또 반복이 오기 시작해서 예, 방송 들어보니 서당에서 예, 이 이사 선생님이 오셨다는데 또 서당이 이사가 용하시다는 말은 여러 번 들었습니다.
0: 예.
4: 그래서 지금 이런 동화에서 잠을 아려 합니다.
0: 예. 맞습니다. 그런 질병들이 우리 외에서 서장 이 장기 치료를 모두 받겠다는가 하면은 이 진료 기술이가 다릅니다. 예, 우리 치료 방법이가 다르고 좀 특수한 치료 방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치료라도 안 되던 분들이 치료됩니다. 예, 지금의 우리 침도 예, 가보면 알깁니다. 이 침도 모양도 다 다릅니다. 이 장기가 쓰는 침이라든가에 그리고 이 방열요법도 또 침이 또 다릅니다. 위치도 다르고 예, 이런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치료를 해도 안 됐거나 혹은 나는 빨리 치료하기 쉽다 이런 분들은 예, 또 덕길 중이 문진 찾아가시면 됩니다. 전화에다 꼭 예약하고 가십시오. 예.
4: 예. 그래,
0: 예. 8527111번에 꼭 연계하고 가십시오.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십니까.
5: 예, 수고하십니다.
0: 예.
5: 간다당약에서 여기 약방도 하고 진료서도 한다고 그래 지금 방송하는데 나도 거기 참가해서 좀 한남 문의하자고 그런다.
0: 네.
5: 나는 뼈 영 아픈다.
0: 네.
5: 뼈 아파서 약 많이 쓰고 그래 많이 나가졌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찬바람이 또 떨어지고 안 그러는지 또 뼈 아픈다.
0: 네.
5: 뼈 아픈가 뭐에 그렇게 아픔이 있어요. 밤에 물에 자자 물에 허리 아파서 돌아는 기도 힘들고 다리 아파서 오고 하면서 이러고 그 다음에 중계를 오르자에도 다리 아파서 구두구두 소리 나면서 골피도 힘든다.
0: 네.
5: 그래서 밤에 물에 발음도 기도 못하고 이랬는데 기후 터다

0: 그래서 영안 이사 선생님들이 오셔가지고 그래 우리 연대네스의 환자들을 보신다는데 이렇게 아픈 사람이 어떻게 치료를 하면서 생명관에서 지금 문의하고 싶습니다. 예. 원래 충분히 치료를 해서 많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즘에 찬바람이 떨어지니까 이런 것 두려합니다. 또 이 아픈 게 대비 도서면서 영 아픔에서 방도 밤에 자지도 못하고 돌아는 귀도 흔들고 이랬습니다.
1: 네.
0: 그래 이 영아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치료를 하면 더 괜찮은가 우들이 못하고 네. 싶었습니다.
1: 맞습니다. 거의 이 우리 장기 선생님들은 특별히 지금 이 풍습 골병이라든가 퇴행성 관절이라든가 이 관절 질환 치료에선 또 특별히 용합니다. 예,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치료한 분들을 보면은 이 허리 아프고 무릎이 아프고 이런 분들이 치료해서 지금 효과를 상당히 봅니다. 예, 그래서 사람마다 치료 방법은 다릅니다. 그래 직접 오셔야 됩니다. 직접 오셔서 진찰하고 또 심내혈관 질환이 있는가 소화계통 질환이 있는가 이 골가질환이라도 이거 다 같이 결합해서 약도 배합하고 치료 방법도 설정합니다. 예, 그래 그래 내일에 이 우리 덕길 중이 문진부의 전화번호에 8527111번에 연계하시고 내일에 직접 오십시오.
0: 정말 용하신 분이라고 그게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1: 예, 치료 방법이 예. 환자마다 다 다릅니다. 그래 그래서 예, 직접 오셔야 됩니다.
0: 알겠습니다.
1: 예, 예. 오십시오. 예. 예. 예.
0: 그러면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3: 예, 나도 이게 소변이 자꾸 시원하지 못하고 해. 그래서 처약이랑 많이 쓰고 여러 가지 약은 마음도 큰 효과 못 봤습니다.
1: 네.
3: 반복이지. 그래 친구도 아, 그래 특히 저 서장의 용안 의사 오던데 나는 친구도 여러 가지 몇 번부터 해서 내게 와서까지 그래서 나는 낯이 쌀쌀하면 여기 더한다 이게.
1: 네. 맞습니다.
3: 그래 별로 여러 가지 약 쓰는데 효과 없으니까 이번에 가서 좀 보려는데. 내가 또 이런 도구가 어떻게 될 수 있습니까?
1: 예, 우리 장기 선생님의 치료가 예, 구복약물하고 외용요법 같이 예, 결합합니다. 예, 아. 결합해서 요즘은 예, 우리 내세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어제는 이 근육이라 인대란 좀 뻣뻣해나면서 걸는 게 장애를 많이 느낍니다. 예, 그래서 예, 직접 오십시오. 예. 이 사람마다 치료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리고 또 체질이 다르고 갖고 있는 기저질환이 다르죠. 그래서 한번 와서 보시고 진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셔. 예?
3: 예, 예. 예. 그럼 내일에 가서 됩니까?
1: 예, 이 하루에 10명밖에 못 보기 때문에 이 전화번호 8527111번에 예약하시고 가십시오. 환자를 이 장애 선생님은 환자를 한번 보는데 좀 시간이 걸립니다. 예, 그래서 꼭 전화 연계하고 가십시오. 예?
3: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4: 예, 저는 이 공간에 심장이 어제도 움직이니까 옛날에 좀 관심이 괜찮던 게 공간에는 답답하고 무겁고 예,
1: 네.
4: 깨우설이 저 뭡니까 빨리 드심률이 빠르단 말입니다.
1: 네.
4: 예, 그래서 뭡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 거기서 말하는 건 그것도 크게 딴 건 아예 봤지만
1: 네.
4: 관심제라고 말하는데 처약도 쓰고 댄디도 맞고 이래도 별로 큰 효과가 없습니다.
1: 네.
4: 요새 지금 방송 들으니까 장약방에 좀 저 용한 장애가 오셨다는데 네. 지금 보이려고 합니다.
1: 맞습니다. 그렇게 치료를 네. 많이 해도 잘 낫지 않는 분들 예, 우리 감로 장의 선생님이 오셨기 때문에 와서 예, 진찰을 해보고 그 다음에 치료 방법을 결정하죠. 예, 치료 방법이가 예. 약물이 배합요법도 완전히 좀 우리 장의 선생님이 하는 거는 아주 준학합니다. 예, 준학하기도 하고 예, 내복요법하고 외용요법 같이 결합하기 때문에 효과를 아주 선명하게 봅니다. 예. 예. 그래서
4: 그래 뭐 어떻게
1: 전화번호
4: 또 예약합니까? 가서 예, 소리 보입니다.
1: 예약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줄을 쭉 전부 나르는 너무 많이 앉아 있어서 예. 그 기다리는 사람도 좀 바쁘고 그 의사 선생님도 조급하죠. 예. 그래서 예. 8527112번에 예약하고 예. 시간까지 정해놓고 오십시오.
4: 예, 알겠습니다.
1: 예. 예.
4: 가도록 하겠습니다.
2: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1: 예.
5: 저는 일단 감히 이 단나이용 아이 좋단 말입니다.
1: 네.
5: 우선 이 시간도 오라고 해. 그래가지고 이 소화도 잘 안 되고 그냥 계속 그다음에 돌리냐고 입도 쓰고 겨우 이 뭔가 옆구리 특히 반면에 이제 옆구리 아파서 쓰리네. 밤잠 설수 때도 많고 예.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예. 또 간도 있지 않을까 예. 이전에 이가를 하고 이러면서 그냥 후에는 또 이 검사하면 또 예. 자가 점이 간 수치가 또 올라가고 예. 그리고 그다음 지방가열을 하고 이래갖고 사람이 간으로도 그렇고 그다음 이 단안으로서 지금 뭐 뭘까 뭐 잘 먹지 못하고 소화도 이래 깎인다면 사람 계속 이래 먹이고 이렇더란 말입니다.
1: 네.
5: 이렇게 병원 와서 약도 쓰고 그다음에 그래 이 소약도 내가 뭐 좀 많이 썼습니다. 그래도 예, 그래서 그때 보고 잘 아이 낫더란 말입니다.
1: 네.
5: 예, 이 뭐니까 장이 뭐니까 왔다는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1: 네.
5: 지나서에.
1: 예.
5: 또 장이 또 원래 또 이 예, 용하고 예, 좀 그렇지 않습니까? 예.
1: 예.
5: 이런 말을 많이 들었단 말입니다. 예. 저 뭐니까 그렇게 장이를 모셔 왔다는데 어떻게 좋은 방법이 있겠는지.
1: 그러니까 진단은 뭐니까?
5: 담낭.
1: 담낭이니까 지방간이 있고 담낭.
5: 예, 예, 예.
1: 담낭 질환도 있고 예.
5: 예.
1: 소화 안 되고 예.
5: 예, 예, 예.
1: 맞습니다.
5: 간도 예, 수치가 예, 좀 예약은 뭐 또 고도 있겠지 먹다가도 그다음에 좀 괜찮은가 들어가면 또 아이 먹고 이러면 또 내려가고 그다음에 네. 또 그 다시 검사하면 또 예, 수치도 올라가고 예, 이러니까 계속 또 예약도 이것저것 먹으니까 예, 좀 내 자강각이 좀 괜찮은가 들어가면 또 예약도 그 이래 그런지 하여튼 이렇게 예, 보동도 많고 예, 사람이 예가나 여러 가지로 또 예, 많이 좀 힘들다 말입니다.
1: 네. 알만한다.
5: 예.
1: 그래서
5: 예.
1: 지금 우리 장기 선생님들은 특별히 우리 장약이라 할 때에는 청열 해독이 위주기 때문에 이 간하고 담낭 이 소화계통 질환 치료에서도 효과를 예. 아주 잘 봅니다. 예. 그래서 환자분은 지금 검사한 것도 많죠. 예.
5: 예,
1: 예, 검사한 그 검사 단어 다 가지고 내일에 예. 이 듣길 진료소로 오십시오. 예, 오셔서 예. 예, 우리 장희 선생님이 진찰을 받으시고 그 다음에 치료 방안을 결정하면 됩니다. 예,
5: 침구도 있습니까?
1: 예, 침구도 있고, 예, 침구도 있고, 이 혈액 방출 요법도 있고, 예, 향증 요법 깨고, 예, 약물 목욕 요법도 있고. 예, 이런 여러 가지 우리 장의 요법이 많습니다. 요 치료법도 있고, 예. 예, 그래서 한다마다 지금 우리 중년 분들이 지금 약물 쓰는 이 과정 특정 보면은 그래서 무슨 약이 좋다, 무슨 약수 이렇게 하죠. 근데 이 장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환자를 딱 보시고 환자에게 맞는 약을 적합하겠습니다. 이러면은 예, 약물이 함량도 예방하거니와 또 약물이 부작용도 감소합니다. 그 불필요한 약물을 쓰지 않기 때문에 또 경제적으로도 많이 예, 저 효과를 또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우리 듣길 중이 진찰부로 직접 찾아오셔서 이 감로 장이 진찰을 받으시고 약 쓰십시오. 예, 전화번호 알려드릴게요.
5: 예, 예.
1: 예, 전화번호 예, 8527111번에 연계하십시오.
5: 111번.
1: 예, 그래서 시간까지 예약하고 오십시오. 예.
5: 예. 예. 위치가 대략 어떻게 됩니까?
1: 공원 정문 아시죠? 예.
5: 예.
1: 공원 정문에서 서쪽으로 50m 되는 곳에 가면은 예, 오른쪽에 예. 덕길 중, 장약방 덕길 중인문진 이렇게 크게 폐지를 썼습니다.
5: 예.
1: 예. 쭉 내려가다가 예.
5: 예. 예. 예.
1: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안녕하세요.
1: 예, 안녕하십니까.
6: 예, 집에 남편분이 문이

0: 또 알겠습니다. 네. 워낙도 이제 세운등도 있고 자꾸 이렇게 뭔가 그 곰탱이도 곰탱이처럼 나오고 예 눈곰탱이 나오고 눈도 조금 아프기도 하고 그랬는데 노공이 한번 왔다 간 다음부터 더 합니다.
1: 네.
0: 네, 그래서 세운도 세게 하고 눈곱이 계속 그러니까 눈곱이 나오고 또 이렇게 흐린 햇빛 오면 눈을 못 뜨고 가끔씩 아프기도 하고 예, 뭐 날아다닌 것 같고 그렇단 말인데 계속 예, 그 도띠당 약방에 그 서장에 명의들이 오셔서 진료를 한다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눈에 특히 좋은 약도 있고 치료 방법이 많답니다.
1: 예.
0: 그래서 좀 한번 가보고 좀 이분 좀 치료해드릴까 해요.
1: 맞습니다. 보고 그래야 된다. 예. 그래 8527111번에 예약하고 오십시오.
0: 네. 아 예약해야 되는가?
1: 예, 예.
2: 네. 시간이 다 돼서 내일 다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이 시간 방송 이만 줄일게요. 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3: 험준한 설산 고원에서 탄생한 고대의 지혜를 담은 장이양은 만성병과 이남병 치료에서 독보적인 장점을 갖고 있어 세계인들을 놀라게 합니다. 연결시 덕길종이진료소는 장의학과 현대의학을 융합시키는 특색을 바탁으로 전성혁신 표준화를 중심으로 하며 체계적이고 전면적인 의료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장이 특색있는 진료기술로 주요 질환을 집중적으로 치료하여 뛰어난 경쟁력을 보여줍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장기적으로 풍부한 장의학 지식과 임상 경험을 갖춘 장의 전문가를 모셔서 연변종의 환자분들에게 전면적이고 정확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덕길종이진료소에서는 오래된 역사를 갖고 있는 전통의학의 지혜를 계승 발전시키고 고품질의 진료와 약품으로 환자분들에게 건강과 편안한 삶을 선물합니다. 덕길종이진료소 지점은 연결시 공원 정문 서쪽 50m 되는 곳에 있습니다. 예약 및 문의 전화는 852-7111번, 852-7111번입니다.

네, 요즘 날씨가 참 많이 쌀쌀해졌는데요. 우리 친구들 옷 잘 껴입고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조심해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이쁜말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쁜이와 함께 풍부한 성구 속담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 가져볼게요. 바른말 이쁜말. 자연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하늘의 모습, 바람의 느낌이 달라집니다. 봄에는 따뜻한 바람이 불어서 땅 속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여름에는 푸른 나무와 들판이 녹색으로 물들며 생기가 넘칩니다. 가을에는 곡식과 과일이 알차게 익어가고 하늘은 한층 높고 맑아지며, 겨울에는 차가운 바람과 함께 하얀 눈이 세상을 덮기도 해요. 이렇게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의 변화 속에는 오랜 세월 우리 선조들이 자연을 관찰하며 깨달은 소중한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계절과 절기에 담긴 속담과 성구들을 함께 알아보면서 자연이 알려주는 삶의 이치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그럼 먼저 신나는 동요 듣고서 오늘의 내용을 시작할까요? 동요 풍년가을을 감상하겠습니다.

네, 동요 듣고 왔습니다. 먼저 봄에는 한시가 급하고 가을에는 하룻볕이 급하다라는 속담부터 살펴볼게요. 봄에는 농사를 시작할 때라 시간이 아주 촉박하고 가을에는 곡식을 거둘 때라 낮의 햇볕이 매우 소중하다는 뜻입니다. 봄에 씨를 뿌리는 시기를 놓치면 가을에 수확할 수 없고 가을에 햇볕이 부족하면 익은 곡식을 말리기 힘듭니다. 자연 속에서 때를 놓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주는 말입니다. 우리의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학기 초에 기초를 다지는 시기를 게을리하면 나중에 따라잡기가 힘들고 시험 전 소중한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 노력한 보람을 얻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때에 맞춰 해야 할 일을 차근차근 해내는 습관을 길러야 합니다. 다음은 대한이 소한의 집에 가서 얼어 죽는다라는 속담을 알아볼게요. 대한과 소한은 24절기에서 23번째와 24번째 절기인데요. 이 속담은 대한 때보다도 소한 무렵이 더 춥다는 것을 비교 이른 말입니다. 같은 뜻으로 추운 소한은 있어도 추운 대한은 없다. 춥지 않은 소한 없고 추운 대한 없다 라는 속담들도 있습니다. 이름만 보면 대한이 더 추울 것 같지만 실제로 소한 때가 한겨울 중 가장 추울 때가 많다는 선조들의 경험이 담겨 있습니다. 이어서 1년 지게는 봄에 있고 1일 지게는 아침에 있다 라는 속담을 볼게요. 이 속담은 그해에 할 일은 봄에 계획하고 그날 할 일은 아침에 계획해야 한다는 뜻인데요. 이래서 계획이 중요하고 시작을 잘해야 그 뒤의 일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봄은 한 해 농사의 시작이고 아침은 하루의 시작이니 시작부터 마음을 다잡고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매일 아침 오늘 해야 할 공부와 할 일을 간단히 정리하면 하루를 훨씬 알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 새 학기, 새 달이 시작될 때 자기만의 목표를 세우고 차근차근 해나간다면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아래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계절의 편지를 보내드립니다.

이제 한어 속담과 성구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먼저 秋收冬藏이라는 성구를 볼게요. 가을 추, 겨울 수, 겨울 동, 감출, 장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가을에는 곡식을 거둬들이고 겨울에는 그 거둔 곡식을 저장한다라는 뜻입니다. 자연의 순서처럼 열심히 노력한 뒤에는 그 결실을 거두고 잘 간직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가을의 수확은 봄부터 여름까지 부지런히 보낸 시간의 결과물과도 같습니다. 예를 들어 한 학기 동안 꾸준히 공부해서 좋은 성과를 얻었다면 그 지식을 잘 정리하고 기억해서 다음 학기의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노력의 결실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天高马飞라는 성구를 볼게요. 하늘 전, 높을 고, 말, 마, 살찔, 비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가을 하늘이 높고 맑고 말은 살이 통통하게 오른다라는 뜻으로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가을철의 풍요롭고 쾌적한 모습을 묘사하는 말입니다. 가을은 날씨가 선선하고 자연의 생명력이 가득한 계절인데요. 이런 가을의 좋은 환경 속에서 마음을 가다듬고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맑은 가을날 친구들과 산책도 하고 독서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갖고 평소에 하기 어려웠던 공부나 취미를 시작해보는 것도 멋진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秋高气爽이라는 성구를 살펴볼게요. 가을 추, 높을 고, 기운 기, 시원할 상의 한자를 쓰는 이 성구는 가을 하늘은 높고 공기는 맑고 시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 성구는 가을 특유의 맑고 상쾌한 기후와 분위기를 묘사하는 표현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면 마음까지 시원해지는 느낌이 들죠. 가을은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생각을 정리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예를 들어 여름 동안 놓쳤던 독서를 가을에 다시 시작한다거나 자신의 목표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습니다. 네, 동요 한 곡 듣고 돌아올게요. 동요 가을 소풍을 들려드립니다.

0: 네, 오늘 우리는 계절과 절기에 담긴 속담과 성구들을 배워봤는데요. 봄에는 시작을 준비하고 가을에는 결실을 거두며 겨울에는 쉬어가는 자연의 순서처럼 우리의 삶과 공부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 때를 잘 알고 준비하며 맑은 가을 하늘처럼 마음을 넓고 차분하게 갖고 나가기를 바라면서 오늘 바른말 이쁜말 프로 여기에서 마칠게요. 다음 이 시간에 또 만나요.
1: 이번 주 동요입니다. 이번 주에는 최선 선생님께서 작사하시고 림만호 선생님께서 곡을 쓰신 동요 나뭇잎 아기를 준비했습니다.

아기가 강물을 타고서 동동동 동동동 떠내려갑니다. 엄마 품을 떠나서 아빠 품을 떠나서 바다 세계 구경을

찾아서 낭만을 낭 찾아서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신비로움 찾아서 낭만을 낭 찾아서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하늘나라 여행을 떠나갑니다.

0: 김정희 선생님, 제작의 원미란 선생님이었습니다.
1: "우리가 매일 누리는 평온한 일상은 조국의 든든한 품 안에서 피어난 행복입니다. 위대한 조국의 오늘날이 있기까지 혁명 선열들이 흘려온 피의 역사를 우리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함께 앞 세대들의 혁명 정신을 이어받아 조국 건설에 힘을 이바지합시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일을 만들어 갑시다.

0: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복병 동인당 특별처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위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이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이, 조이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이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상인위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상인위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구골패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 뉴스입니다. 10월 6일 국경절 연휴 엿새째 되는 날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봉은 훈천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봉은 습금경 총서기가 김림성 당위 정부 사표보 청취시한 중요 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 초대회사한 중요 연설 정치를 깊이 관찰하면서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것을 견지하며 변경과 바다에 가까운 우세를 발휘하고 플랫폼 집결 능력을 제고해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계약을 체결하고 낙착되며 건설의 속도를 내도록 추동을 하고 착실하고 실속있는 대상 건설 성과로 실물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먼저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지휘 중심에 들어가 생산 경영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는 연변에서 생산액이 100억 원을 넘는 골간기업으로서 공업경제 운행을 안정시키고 경제 지속적인 창성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지탱 역할을 해봤습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이 주업을 잘하도록 봉사하는 동시에 시야를 넓히고 사로를 확장하여 1년의 산업사슬 연장, 보완 대상을 연구, 기획 유치하며 동박, 정밀, 동부속품 등 하류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동산업이 정밀 심층 가공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동을 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류산을 현지에서 소화하는 사업도 잘하고 실리카 대상이 조속히 낙착되도록 추동을 하여 류산이라는 자본을 최대한 남김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훈춘 어콩 석화 연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대상 건설 현장에는 8개의 대형 원료 저장 탱크가 우뚝 솟았고 노동자들이 탱크 구역 플랫폼과

0: 공해 도관을 둘러싸고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보은 현장에서 설비 설치 진척을 살펴보고 원료 공급, 제품 종료, 생산 투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일기 부대 설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경화와 주변 환경 개조 승격을 추진하여 연동시험 조정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LPG 심층 가공 세분화 분해를 단단히 조시하고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 화학공업 기초재료 생산을 둘러싸고 2기 대상 건설을 다같이 가동하여 제품이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 두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축의 대상은 주로 알루미늄재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해 알루미늄 합금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보은 여러 차례 대상 진척 정황을 현지 답사했는데 이번에도 시공 현장을 찾아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휘도를 걸고 일을 하며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전력을 다하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추진함으로써 대상 건설의 속도를 내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천시 석탄 저장 배급 기지 대상이 건설이 되면 최대 석탄 저장 능력은 50만 톤, 년간 물동량은 300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호가보은 시공 현장을 찾아 공사 기일 배치, 건설 진척, 설비 구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석탄 시장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해서 대상이 운행에 투입되는 즉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훈천시에서는 대상 건설이 지연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찾고 년내 생산 투입 목표를 견해하여 시공 역량을 동태적으로 조절 배치하고 환저격, 석탄 저장장, 선별 파수의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그치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를 잘 다잡아 대상이 연말 전에 건설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동북아 석탄 거래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보은 대상 시공 진도를 참답게 살펴보고 기업에서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발을 증가하며 원탄 생산 흐름선, 분리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그치 추진해 공사 진도와 시간 절점을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운영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훈천시 반석진 의료종촌 수광지혜 농업 대상 건설 현장에는 일부 조립식 온실 철골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가보은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온실 규격, 시설 부대 및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건설되면 바로 사용하고 형태를 갖추면 바로 생산하는 원칙을 기원지하면서 동별로 추진하고 한동씩 검수해 한동을 건설하면 한동을 사용을 하고 한동에서 효익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 본부와의 연기를 다그치어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독촉해 대상이 하루빨리 준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힘쓰는 동시에 기업이 상품 유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봄의 국제 물류창고 단지 대상은 주로 식량비축창고와 물류창고를 건설하며 완공 후 년간 콩 5만 톤, 용유 2만 톤을 가공을 하고 화물 4만 립방미터를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가봉은 원료 내원, 제품 종료,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에서 동북지역 겨울철이 오기 전에 귀중한 시공기간을 다잡아 시공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이며 연말 전에 주체공사를 완수하고 겨울철에는 질서있게 내부 장식공사로 전환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이 되고 생산에 투입되어 효익을 내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가보은 중점문화관광대상 진척 정황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나 의용원리 특색문화관광거리 대상 시공 현장을 찾아 전반기획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개조교회 기능배치 공사기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문화 관광 거리는 도시 기능을 완성하고 인기와 상업 기회를 집결하며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담재로서 훈촌 변경 관광 명암을 빛내고 도시 매력을 증강하는 데 직접적인 견인 역할을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하고 건물 외벽 갱신과 내부 공간 개조를 다그쳐 추진하며 부대 공공기초시설을 동시에 잘 건설해 연말 전에 개조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 구역의 전반 풍물을 정성껏 조성을 하고 점포 외관, 표식한판, 조명색 등 면에서 미학적 설계를 잘하여 생활 정취가 있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새로운 소비 전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조사연구에서 호가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천시는 구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우대 정책이 중첩되며 개방 플랫폼이 집결돼 전주 전성 발전 대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듬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구역 위치, 정책, 플랫폼 등 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배치 낙착시키고 봉사업의 양질 고효율 발전을 다그쳐 현역 경제의 질 제고와 규모 확대, 속도 제고와 돌파를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수입 자원 현지 가공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종합부세구, 호시무역구, 변경경제합작구 등 개방 플랫폼에 의탁을 해 수입자원 정밀심층 가공 선도기업들을 유치하고 청정에너지, 냉동해산물, 육류, 콩, 중약재 등 수입자원 가공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료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러시아 최종 소비시장과 깊이 연결해야 합니다. 완성차 및 부속품, 중고차, 기계전자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분해를 둘러싸고 정밀하게 배치하여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낙착시키고 더욱 많은 제품이 현지에서 가공되어 부가가치를 높인 후에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봉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경도시의 구역 위치 우세와 도시 기능을 완성해야 하는 객관적 요구에 입각하여 봉사업 능력 확대와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다국 전자상거래, 창고 물류, 봉사 업무 외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경영 형식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며 음식 숙박, 객거 건강 양생, 가사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되고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이 구품질 다양화, 편리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실물경제의 발전 가속화를 위해 토대를 다지고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직속 관련 부문과 훈천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 60년 전 붉은해 변강 비춘의 노래 속 화폭이 오늘날 현실로 됐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 곳곳을 돌아보면 노래 속 장관이 천리 변강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해 변강 비춘의 결을 보도 세 번째 편에서는 한곡의 노래와 계승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릅니다. 려염글은 어머니로부터 30여 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여러 민족 대중이 어렵게 놓은 이 수로는 알라리염은 고산별을 키워냈고 이곳 쌀로 지은 밥향기는 이 식당의 대표 간판으로 됐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개체 경영호 려염글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고 숭천 이 땅에서 자라서 이곳에 대한 정이 깊습니다. 정부에서 가게 외관을 정비해주면서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식당을 찾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활성화되고 숭선진 국문 상업거리의 경관 개선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계비 옆에는 새롭게 인기 촬영지가 조성됐습니다. 상천촌에서는 유효 농가 주택을 활성화해 민박 논밭 커피 캠핑장을 만들었고 2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관공 쉼터는 자가용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료령 안산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2: 동타양 照边疆
1: 붉은해 변강 비춘의 이 노래는 연변, 길림 그리고 동북 전역에까지 빛을 더했습니다. 오늘 달려보니 도로가 막힘없고 경치가 수려합니다. 개혁 개방 후 수십 년간의 거대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노래 속에는 또 하나의 가

0: 강 해란강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는 해란강반의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촌민들에게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10년 전 광동촌의 한 해 촌 집채 수입은 10만 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논밭에서 예전에는 한근 단위로 팔았지만 지금은 구역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논 한 구역을 확인해 가을이면 쌀을 택배로 집까지 가져갑니다. 같은 땅, 같은 노래였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1: 또 이양라.
0: 논밭의 가치를 높인 것은 땅을 가꾸는 농민들만이 아닙니다. 창업자 양련아는 광동촌에 뿌리 내려 논밭 문화 관광의 가치를 발굴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대규모 재배호 림충규입니다. 지난해 배호 100근에서 쌀 65근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이후 수확하면 67근에서 68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림성 명예문화관광집단 리사장 양련아입니다. 수확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신 있습니다. 2025년 광동촌에서는 관광객 연인수로 45만 여 명을 맞이했습니다. 광동촌은 연변 8개 현시의 활기찬 발전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오늘날 연변에는 과수만 줄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청현 균 배지 산업단지에는 모기버섯 배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은 3만 명의 취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노에서는 유기콩을 대면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우량 품종 보급 면적이 100만 무에 이릅니다. 2025년 전주 알곡 생산량은 38억 9,600만 근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위적인 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연변 입쌀 브랜드 가치는 100억 원을 넘으며 매년 5만여 톤의 고품질 중고급 쌀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됩니다.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농축산업, 민박, 전자상거래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훈촌에서는 통상구에 의탁해 다국 전자상거래를 크게 발전시켰고 킹크랩은 전용 항공편으로 몇 시간 만에 동남아에 도착합니다. 연변인민의 분투정신은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변두는 15호 전망계획에서 흥변부민 변강 안정공고 모범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 안정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현마다 분투해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으로 선정된 이래 연속 5차례 이 영예를 받았고 2차례 전국민족단결진보 시범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6월 중앙민족가무단 1급 배우이자 연변대학 교우인 변용화가 모교를 찾아 2026기 졸업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 아래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익숙한 선율을 들으며 변강의 분투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붉은 해 변강 비추내이지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험산을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길이 뚫렸고 열매가 무르익었으며 벚꽃 향기가 퍼지고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율은 연변 8개 현시의 참신한 모습을 담아 여러 민족 대중의 소박한 소망을 울리고 있습니다.
2: 10월 6일 저녁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25라운드 장촌 아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2일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남동지훈팀과 제26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0: 속에 명조와도 같은 아름다운 연길, 넘치는 인정으로 늘 푸르고 빛나는 도시 연길,
1: 풍부한 자원으로 행복한 인생을 꽃피워가는 내 고향 연길에서 상큼하고 푸른 꿈을 키워갑니다.

석양은 유난히 아름답고 저녁 노을은 유달리 황홀합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시대 석양 노을에서 함께합니다.

중화란 그 이름. 불로만 봐도 긍지와 자랑으로 설레입니다. 용기와 희망으로 차넘칩니다. 불러도 부르고픈 어머니 조국. 중화란 그 이름 눈부십니다. 그대의 아름다운 미래를 축복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석양노을 진행을 맡은 최명옥입니다. 가을이 깊어가면서 일교차가 커지고 몸 관리에 더 신경 써야 하는 요즘입니다. 오늘은 국학대가 남회근의 귀한 양생존 함께 나누고 건강장수에 실제로 도움되는 건강생활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네, 편안한 마음으로 함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국학대가 남회근 선생님은 유가, 불가, 도가, 의가 각 학설에 정통했으며 일생 수많은 강연과 저술 활동을 펼치고 95세 고령까지 살았습니다. 노년에도 정신이 맑고 머리가 서명했는데요. 오늘은 남회근 선생님의 양생존 정리했습니다. 남회근 선생님은 양생은 먼저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면서 심리상태가 모든 것의 근본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회근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생이란 무엇을 먹고 마실지만 따지는 것이 아니다. 양생은 마음가짐을 기르고 정서를 다듬고 식견과 품격을 키우는

것이다. 사람은 화가 나서 병들고 꽃은 물을 너무 많이 줘서 죽는다. 네, 그의 관점으로는 중증 질환은 대부분 정서와 연관이 깊으며 장기간 좋지 않은 정서를 안고 살면 반드시 병이 찾아옵니다. 그는 황제인의 경우에 뜻을 다스려 분노를 품지 말라는 말을 인용하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당부하길 양생하려거든 먼저 마음을 다스리라면서 평온하고 즐거우며 락관적인 것이 마음 다스리기의 최고 경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남효근 선생님은 수면은 양생 최고의 보약이라면서 편안한 잠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휘근 선생님은 수면을 매우 중시하며 직접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약이든 서약이든 나는 오직 잠만 믿는다. 편안한 잠을 잘 수 있는 것은 인생 최대의 복이다. 내 잠을 방해하는 일은 절대 하지 않는다. 네, 그는 자오오 수면법을 추천했습니다. 자시, 즉 밤 11시부터 새벽 1시와 5시, 즉 정심 11시부터 오후 1시에는 반드시 쉬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양생 관점에서 자시는 담경이 활발히 작용하는 시간인데 이때 잠을 자지 않으면 간에 직접 해를 끼치고 오래되면 심장까지 상해서 기혈이 모두 부족해집니다. 불면증 환자에게 남휘근 선생님은 간편하고 실용적인 방법을 전했습니다. 몸을 웅크려 아기 자세로 자라. 두 발을 모으고 두 손을 껴안으면 잠이 잘 온다. 네, 그는 사람이 자연의 순응에 태양의 리듬을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으며, 즉 해가 뜨면 나도 일어나고 해가 지면 나도 잠들어라는 것입니다.

남효근 선생님은 음식 섭취에서 적게 여러 차례 드시고 담백함을 으뜸으로 삼았습니다. 그는 채식 위조 식사를 주장했지만 억지로 금기할 필요는 없고 다만 담백함을 중시했습니다. 저녁에 죽을 먹을 때는 김치, 두부, 장아찌, 절인 오이 등 곁들인 반찬을 조금 곁들였습니다. 그리고 여름에 차가운 음료를 마시지 말고 겨울에 지나치게 뜨거운 음식을 즐기지 말라고 주장하면서 차가움과 뜨거움을 절제해 사계절의 흐름에 순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식사량에 대해서 남효근 선생님은 아주 솔직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를 가득 채우는 습관이 있어서 위가 조금 비면 배고프다고 느낀다. 사실 인체가 에너지 연료로 진정 필요한 량은 밥 한 그릇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낭비된다. 그는 만인병이 위장이 막혀 생긴다고 생각했기에 일주일 중 하루를 골라 금식해 위장을 비우는 것은 생리위생에 맞는 방식이라고 권했습니다.

남효근 선생님은 호흡양생에 있어서 자신의 숨소리를 듣고 아기처럼 부드러운 상태로 돌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가 전한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평범하게 가만히 앉아 가장 쉽고 분명한 방법은 다시 자신의 숨소리를 듣는 것이다. 억지로 호흡을 통제할 필요 없이 숨이 들고 나가는 느낌만 느끼면 됩니다. 몸 어느 한 곳이 불편하거나 막힌 느낌이 든다면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잠시 정좌하면 자연스럽게 기혈이 순조로워집니다. 또 육자호흡형 치료법을 전했습니다. 하, 호, 허, 취, 희, 사 여섯 글자로 심장, 비위, 간, 신장 3초등장부를 각각 조절하는 것입니다. 네, 이 글자를 소리내어 읽을 필요 없이 마음속으로 입 모양을 만들고 숨을 내쉬며 탁한 기를 배출하면 몸이 자연스럽게 통하게 됩니다. 네, 남효근 선생님은 정좌로 정신을 길러야 한다고 하면서 정신이 맑을 때 정좌해야 하며 격식에 억눌릴 필요 없다고 하셨습니다. 현대인의 바쁜 생활 리듬에 맞춰서 남효근 선생님은 실용적인 조언을 전했습니다.

네, 점자 초보자는 오랜 시간 앉으려 억지로 노력하지 말고 짧게 여러 차례 나누하면 됩니다. 한 번에 15분만 앉아도 충분하며 앉기 불편한 느낌이 든다면 일어나서 기혈을 돌려주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한 글자, 정입니다.

남휘근 선생님은 사람은 계절과 주야의 리듬을 따르면서 사계절에 순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남휘근 선생님의 양생지혜에서 순 한 글자가 중요한 자리를 차지합니다. 그는 인간인 자연 속의 작은 티끌에 불과한데 태양의 흐름에 거스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건강한 생활의 핵심은 태양을 따르는 것, 즉 해가 뜨면 나도 일어나고 해가 지면 나도 잠들어라입니다. 인체 건강은 규칙적인 양생에 달렸으며 경매기를 순환의 자연 법칙을 따르고 식사의 절도를 두고 생활의 규칙을 지켜야 심신이 화합할 수 있습니다. 남일근 선생님의 양생지혜 중 가장 꼽씹어 볼 만한 점은 아마도 양생을 잇는 것이 진정한 양생일 것입니다. 그는 중국 문화탐론에서 직접 밝히길 나는 양생하지 않는다. 몸을 잇고 자기 자신을 잊으며 심지어 수명의 길고 짧음, 시간과 공간마저 잇는다. 몸을 지나치게 중시하고 장수를 바랄수록 몸은 오히려 나빠진다. 네, 이 억지로 기르지 않은 양생의 경지는 진정한 무아 상태에 다다르면 몸은 자연스럽게 건강해집니다. 그는 세상 사람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매일 무엇을 먹고 어떻게 보양할지 계산하며 마음의 집착과 불안을 가득 품고 있으면 몸은 더욱 나빠집니다. 자연에 맡기고 따지고 걱정하는 일을 줄이는 것이 최고의 양생법입니다. 네, 그의 말대로 자기 자신과 몸을 잇는 것이 최상의 양생벌이가 아닐까요? 지금까지 남휘근 선생님의 양생조언 들어봤습니다. 네, 마음을 다스리고 자연의 순응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 비결이라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혈당과 관련해서 새벽 현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른 새벽, 즉 오전 3시에서 8시 사이에 혈당이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당뇨병 있는 사람에게서도 뚜렷하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은 새벽에 몸이 잠에서 깨어날 준비를 하면서 여러 호르몬이 분비하는 데서 비롯됩니다. 대표적으로 코르티솔, 성장호르몬, 글루카콘, 그리고 아드레날린 등입니다. 이 호르몬들은 간에서 포도당을 더 많이 만들어 혈액으로 내보내도록 돕고 동시에 인슐린의 작용을 일시적으로 약하게 만듭니다. 건강한 사람은 이에 맞춰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해 혈당이 크게 오르지 않지만 당뇨병이 있거나 인슐린 분비와 작용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아침 공복 혈당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혈당 관리에 어려움이 일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피로감, 배고픔, 짜증뿐만 아니라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의 위험을 커지게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건강매체 헬스는 여러 자료를 토대로 혈당 관리에 효과 있는 아침 습관 정리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으로 혈당을 관리하는 방법은 물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즉, 한 잔의 물은 혈액에 과잉한 포도당을 희석해주고 신진대사를 제거해주면서 안전하게 혈당을 조정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밤새 물을 마시지 않기 때문에 탈수 상태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이러한 탈수가 아침에 혈당을 높일 수 있습니다. 탈수 상태에서는 혈액의 수분이 줄어듭니다. 이는 물과 포도당 비율의 균형을 깨고 혈액의 포도당 농도를 더 높게 만듭니다. 연구에 따르면 물을 충분히 마시지 않는 사람은 정기적으로 물을 마시는 사람보다 제2형 당뇨병에 걸릴 위험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수분 섭취는 포도당에도 도움이 됩니다. 물은 코르티솔과 아드레날린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당뇨병 환자의 혈당 상승과 관련되기 때문입니다.

땀. 규칙적인 운동은 당뇨병 관리에 아주 좋은 방법 중의 하나로 몸이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는 몸이 생성하는 인슐린을 더 잘 활용해 혈당 수치를 건강 범위 내에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운동은 근육을 활성화해서 포도당을 에너지로 사용하게 만들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격렬한 운동은 아니더라도 스트레칭, 요가, 가벼운 걷기만으로 충분합니다. 연구에 따르면 식후 가벼운 운동은 혈당 조절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식단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 식사 시 시리얼이나 토스트 같은 고탄수화물을 섭취하면 혈당이 빠르게 민감해집니다. 대신 소화하기 쉽고 식후 혈당 급증을 방지하는 단백질과 섬유질이 풍부한 저탄수화물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저탄수화물 식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아침 혈당을 안정화하고 점심 및 저녁 혈당 조절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고단백 식사를 하게 되면 혈당이 느리게 꾸준히 상승해서 인슐린이 더 안정적으로 분비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섬유질이 풍부한 저탄수화물 식품은 당뇨병 환자의 인슐린 감수성 증가와 혈당 수치 안정화와 연관이 됩니다. 한마디로 아침에 물 한 잔 마시는 간단한 습관만으로도 혈당 관리에 도움 줄 수 있다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뇌 건강과 관계 깊은 정보입니다. 식습관만 잘 바꿔도 치매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치매 위험이 낮았습니다. 특히 염증 유발 가능성이 낮은 건강한 식단을 더 잘 유지할 수 있도록 알츠하이머병 관련 뇌 변화나 신경세포 손상, 뇌염증 반응이 이미 많이 진행된 고위험군에서도 치매 발병 위험이 20에서 30%가량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이 연구는 건강한 식단과 치매 위험 감소 간 뚜렷한 연관성을 보여준다면서 남새, 과일, 견과류, 통곡물 섭취를 늘리고 가공고기, 당 함유 음료 섭취를 줄이는 건강한 식단이 뇌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채소, 과일, 견과류, 통곡물을 자주 드시고 가공료 음식과 단 음료를 줄이는 것만으로도 뇌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어서는 장수와 직결되는 신체 두 곳, 대뇌와 면역체계에 관한 정보가 되겠습니다.

치매 고위험군일지라도 건강한 식단을 유지하면 치매 발병 위험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한 연구팀에서는 치매가 없는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식습관과 치매 발생의 연관성을 알아봤습니다. 연구 결과 건강한 식단을 잘 지킬수록

사람들은 모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 하는데 당신의 장수와 건강을 결정하는 핵심 비밀번호는 아마도 신체 두 가지 핵심 부위에 숨겨 있을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네, 최근 미국의 한 대학 연구에 따르면 대뇌와 면역체계가 젊은 상태를 유지하면 사망 위험을 56%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여러 개 젊은 신체 부위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망률이 일반인과 큰 차이가 없었다고 합니다. 11개 서로 다른 신체 부위 중에서 대뇌와 면역체계 젊은 상태만이 수명을 현저히 연장하는 열쇠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뇌 젊음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네, 이러려면 뇌를 건강하게 하는 음식 먹고 뇌를 자주 써야 하며 사교 활동을 중시하고 만성질환을 적극적으로 통제해야 합니다. 면역체계를 보호하려면 운동을 꾸준히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량질의 단백질을 많이 먹어야 하며 혈당을 조절하고 혈질을 낮춰야 하며 락관적인 마음가짐과 좋은 숙면은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뇌를 자주 쓰고 친지들과 어울리는 사교활동, 꾸준한 운동이 뇌와 면역력을 지키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네, 마른 어르신께서 공원기구를 자주 이용하시는데요. 어떤 기구가 노인분들한테 적합하고 또 어떤 기분은 피해야 하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원의 운동기구는 편리하고 무료여서 많은 도인들의 일상생활의 달린 선택지가 됩니다. 네, 매일 공원에 가서 잠시 몸을 움직이는 것은 많은 도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운동기구가 로인들한테 적합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주의해야겠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신체의 근력은 점차 약해지고 뼈의 인성도 떨어져서 젊을 때처럼 튼튼하지 않게 됩니다. 적합하지 않은 기구를 맹목적으로 사용하면 단련 효과를 거두지 못할 뿐만 아니라 신체 손상을 입어서 불필요한 문제를 겪을 수가 있습니다. 아래 로인의 신체 특징에 맞춰서 어떤 기구는 써도 괜찮고 어떤 기구는 스스로 피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로닝에 적합한 운동기구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좌식 다리 밀기 훈련기입니다. 네, 좌식 다리 밀기 훈련기는 로인에게 알맞은 기본 운동기구로 조작이 간단하고 신체 부담이 적습니다. 네, 앉아서 사용하는 고저이기 때문에 서 있을 때 생기는 균형이를 위험을 피할 수가 있겠고요. 하지 근력을 부드럽게 단련하고 하지 혈액순환을 개선해줍니다. 네, 사용할 때 천천히 밟기만 하면 되고 억지로 힘줄 필요가 없습니다. 단련 효과를 얻으면서 관절에 압력을 주지 않고 심폐기능을 높이는 데도 도움이 돼서 여러 재질의 로운이 일상적으로 쓰기 좋습니다. 다음, 상지 견인기입니다. 네, 상지 견인기는 주로 팔을 단련하며 조작 난도가 낮아서 로인의 신체 상태에 맞습니다. 손잡이를 천천히 당겨 팔 관절을 움직이면 상지의 뻣뻣함을 풀어주고 팔의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오래 앉아 생기는 팔의 혈액순환 장애를 막고 몸에 별도의 부담을 주지 않아서 로인의 신체 감당 능력에 부합합니다. 다음은 좌식 허리 등 마사지기입니다.

이 기구는 조작이 아주 간편합니다. 로인이 앉은 뒤에 요추와 등을 마사지 바퀴에 밀착시키면 허리와 등의 아픔, 뻣뻣함 같은 불편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네, 설계가 로인의 생리적 특징에 맞춰져서 몸에 추가 부담을 주지 않고요. 허리 등 근육을 이완시키며 국소 혈액순환을 촉진합니다. 일상적으로 허리를 관리하고 비료를 불어주는 실용적인 기구입니다. 다음은 태극회전기입니다. 태극회전기는 폭발적인 힘을 쓸 필요가 없어서 로인에게 아주 적합합니다. 원반을 천천히 밀면서 손목, 팔꿈치 등 관절을 움직이고 상지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또 어깨, 목, 팔의 뻣뻣함을 불어줍니다. 관절의 과도한 압박을 주지 않아 단련 효과를 보면서 운동 손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에는 피해야 하는 운동기구들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철봉, 평행봉입니다. 철봉과 평행봉은 상지 근력과 핵심 근력에 대한 요구가 높습니다. 로이는 나이가 들면서 근력이 약해지고 뼈의 인상이 떨어져서 뼈가 상대적으로 약해집니다. 온몸 무게를 지탱하기가 힘들어서 이런 기구 사용 조건을 채우기가 어렵습니다. 억지로 사용하면 팔 근육이 삐기 쉬울 뿐만 아니라 관절 부담을 키워서 관절 손상을 일으키고 또 지지가 불안정해 넘어져 허리나 다리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단순히 매달리는 것만으로 근육이 과도한 힘을 받아 아프게 되어서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로이는 이런 기구를 스스로 피해야 합니다. 다음은 허리 비틀기 판입니다. 허리 비틀기 판은 몸을 유연하게 돌려서 동작을 완성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허리에 큰 남력이 가해집니다. 로인의 허리 기능은 자연스럽게 퇴화되었기 때문에 돌릴 때 요추에 힘이 고르게 분포되지 못해서 통증과 뻣뻣함이 생기기 쉽습니다. 대부분 로인은 원래 허리 등 불편함을 겪고 요추가 비교적 약합니다. 허리 비틀기판을 쓰면 요추가 큰 비틀림 힘을 받아서 원래 했던 허리 등 통증이 심해지고 심하면 요추 추간판 탈출증이 발생해서 일상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허리를 굽히거나 몸을 돌리는 것조차 힘든 로인들은 꼭 허리 비틀기판 사용을 피해서 요추에 추가 상해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은 구름 사다리입니다. 구름 사다리는 두 손으로 가로대를 잡고 번갈아 이동해야 하는데 상지 근력과 균형 능력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습니다. 로인은 팔 힘이 약하고 반응 속도가 느려서 가로대를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잡고 있기가 힘듭니다. 네, 균형을 잃거나 소를 놓아 떨어진 상황이 생기기 쉬워서 넘어져서 다칠 위험이 있습니다. 게다가 구름 사다리는 대체로 높은 곳에 설치되어서 운동 중에 균형을 잃으면 결과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기구는 로인에게 적합하지 않으니 스스로 피하고 함부로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로인들의 운동에서 안전은 언제나 가장 첫 번째 전제입니다. 공무원 운동기구를 고를 때는 자기 체질에 맞는 기구를 우선적으로 고르고 운동 리듬을 잘 조절하며 자기 힘에 맞춰서 운동해야 합니다. 그래야 가볍게 몸을 풀면서 운동이 진정으로 건강을 지켜주는 좋은 습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총적으로 공원 운동하실 때는 꼭 안전 우선으로 하시고 자신의 몸 상태에 맞춰서 가볍게 운동하시길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많은 러인분들이 고충을 겪는 무릎 차가움, 과도하게 싸매지 않은 과학적인 보온 방법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에어컨실에 들어가면 무릎이 뚜렷하게 차가워지고 뻣뻣해지며 은은한 통증까지 느껴집니다. 그리고 날씨가 조금만 차가워도 쉽게 추위를 타는데요. 인체 주요 하중 부인 무릎은 피하 지방이 원래 적고 혈액순환 속도가 비교적 느려서 한뎅 자극에 비교적 민감합니다. 아래 일상생활에 맞춰서 간단하고 과학적인 보온 방법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상기초보온입니다. 일상기초보온의 중점은 한냉 자극을 피하고 국소순환을 촉진하는 것입니다. 날씨가 비교적 더워도 에어컨실에서는 될수록 반바지, 짧은 치마를 입지 않아서 근원적으로 찬바람이 무릎에 미치는 자극을 줄여야 합니다. 이 밖에 일상적으로 일어나 활동을 할 때 천천히 무릎 굽히고 펴는 동작을 2, 3회 이어서 해주면 좋습니다. 동작의 범위는 자신이 편안한 정도로 하고 억지로 힘을 줄 필요가 없습니다. 내 목적은 관절을 움직여서 무릎 주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한기가 쌓이는 것을 줄이며 가벼운 냉감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맞춤형 보온인데요. 드라마를 보거나 책을 읽는 등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있는 상황에서는 얇은 벨벳 소재의 느슨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면 좋습니다. 너무 꽉 조이게 착용해서는 안 되겠고요. 지속적인 보온에 중점을 둬야 합니다. 동시에 40분마다 한 번씩 일어나 발끝 들기, 발목 당기기 같은 간단한 동작을 해서 다리의 기혈순환을 이끌어 관절 안에 쌓인 한기를 빠르게 몰아내고 오래 앉아 생기는 차갑고 뻣뻣한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그리고 내부 소리로 보온을 해야 합니다. 중요학 이론에 따르면 무릎 냉감은 기혈 운행이 순조롭지 못하고 한사가 쌓인 것과 관련됩니다. 일상적으로 잠들기 전 미지근한 물로 발을 담그면 좋습니다. 물 온도는 따뜻하고 뜨겁지 않은 정도가 적당합니다. 발을 담글 때 발목을 가볍게 마사지하여 온몸의 기혈 순환을 이끌고 간접적으로 무릎을 보양해 초이를 타는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무릎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주변 근육을 천천히 주무릅니다. 매일 몇 분씩 꾸준히 하게 되면 무릎 주변 경락을 소통시키고 국소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한기가 쌓이는 것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무릎이 차가울 때 더운 물주머니, 핫팩 같은 발열 도구를 무릎에 직접 대곤 합니다. 이런 방식은 냉감을 빠르게 완화하지만 오랫동안 사용하게 되면 피부 화상을 입을 수 있고 근본적으로 혈액순환을 개선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무릎을 지나치게 꽁꽁 싸매는 것도 국소혈액순환에 지장을 줘서 무릎 주변 근육이 뻣뻣해지게 하여 관절 건강에 좋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옷을 많이 입기만 하면 보온이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과도한 보온은 다리에 땀이 나게 합니다. 땀이 증발한 뒤 도리어 무릎이 더 차가워지고 세균이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올바른 보온 방식은 적당한 보온, 순환 촉진의 원칙을 따라야 하며 극단적으로 과도하게 보온하거나 보온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오늘은 국학대가 남혁은 선생님의 양생지혜부터 혈당관리, 치매 예방식 습관, 뇌와 면역력 지키는 방법, 공무원 운동기구 사용요령, 무릎 보온법까지 건강에 유용한 여러 정보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따뜻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프로 편집의 리미란, 진행의 최명목, 제작의 손기옥이었습니다.

0: 이곳에 그녀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들의 꿈이 싹트입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일상 속, 끊임없이 이어지는 시간 속, 잊고 있었던 그녀들을 위한 주부 클럽.
1: 가정을 꾸려가면서 부모님들이 마주하는 일은 정말 다양하죠. 자녀 교육부터 건강상식, 아이들 놀잇감 안전, 생활 속 갖가지 궁금증까지 매일의 작은 선택이 우리 가정의 행복과 아이들의 미래와 직결됩니다. 오늘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는 새학기 군사훈련의 의미에서부터 아이 집중력을 높이는 식습관, 어린이 근시에 관한 오해 등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준비했습니다. 주부님들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주세요. 안녕하세요. 주부클럽의 이금입니다.

연결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 채널 한어 뉴스 종합 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 방송과 문해생활 방송 교통문해 방송 관광 방송 및 전매체뉴스 취재 편집 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입찰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시간대 대리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자격과 광고 경영자격을 갖추고 양호한 경영기록과 경영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입찰 신청 시 기업 영업허가증 부번 원번과 복사본, 법인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번 원번,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 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계속해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에 부합돼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었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연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회사는 여러 매체의 공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입찰 신청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항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부동한 교육 단계별 많은 학교에서 군사훈련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많은 학부모들께서 지금 이 세대에도 꼭 군사훈련을 해야 할까라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부 사람들은 이 반복적인 정식 보행과 오랜 시간 군자세를 유지하는 게 단순히 체력만 기르는 것이 아니냐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군사훈련의 진정한 의미는 체력 단련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군사훈련은 한 가지 소중한 정신을 우리 청소년들에게 전달하는 과정인데요. 바로 병사의 표준에 맞춰 스스로를 엄격하게 요구하고 또 강인하고 용기 있으며 쉽게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키우는 것입니다. 훈련 현장에서 이불을 가지런히 두부 모양으로 정리하고 단정한 자세로 우렁찬 구호를 외치는 모습도 단순한 형식이 아닌데요. 이 모든 과정을 통해 교류를 중시하는 마음, 책임감, 그리고 집단을 아끼는 의식을 단련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필수 과목 속에서 아이들이 흘리는 땀방울은 그들의 평생 자산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의 성장 환경은 해가 갈수록 많이 좋아졌죠.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하는데요. 평화로운 나라에 살고 있을 뿐 결코 위험이 전혀 없는 평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안정 속에서 위기를 생각하는 그 위기의식, 나라를 지키려는 마음은 절대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데요. 군사훈련을 통해

아이들은 나약한 마음을 털어내고 압박에 대처하는 능력을 기르게 되죠. 이것이 바로 앞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줍니다. 그래서 군사훈련은 단순히 고생을 자초하는 활동이 아니라 필요한 단련을 통해 몸과 마음의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기르는 소중한 시간인 것입니다.

대통령은 국방사업과 긴밀하게 연결됐습니다. 위기의식을 키우고 애국심이 내적 동력을 불러일으키며 청소년에게 기본적인 군사 지식과 훈련을 실시하는 건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에서 보편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기도 하죠. 우리나라도 중화인민공화국 국방교육법, 중화인민공화국 병력법에서 일반 대학교 학생은 재학기간 반드시 기본 군사훈련을 받아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권군 최초의 90년대생 운 20 기장 진사기는 이렇게 말했죠. 국방은 우리 행복을 지켜주는 방화벽입니다. 벽체는 직업군인이 만들지만 더욱 중요한 벽의 기초는 바로 우리 모두입니다. 벽체가 얼마나 큰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는 기초가 얼마나 깊게 다져져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군사훈련은 청소년에게 활력과 책임감을 불어넣는 과정입니다. 훈련장에 올려 퍼지는 우렁찬 구호, 뜨거운 태양 아래 힘차게 걷는 아이들의 모습은 마음속에 국방에 대한 관심의 씨앗을 심어줍니다. 그리고 뜨거운 애국심, 나라에 보답하려는 마음, 강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꿈을 일깨워주어 무너지지 않는 만리장성을 튼튼하게 쌓아가는 밑거름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부님들, 군사훈련 때문에 우리 애가 고생하는 건 아닌지 걱정하기보다는 군사훈련을 통해 한결 단단하고 의젓해진 우리 자녀들을 좀 더 의젓하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

이번에는 자녀 교육 가운데 모든 주부님의 가장 큰 관심사인 아이의 집중력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아이가 공부할 때 집중을 잘 못하고 산만해서 고민하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중력 문제가 오직 심리 행동 문제라고만 생각하지만 과학적인 식습관도 아이의 집중력을 키우는 중요한 비결이 되는데요.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즉 ADHD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게요. 이것은 아동기에 흔히 보이는 신경 발달 장애로 주요 증상은 집중력 저하, 과잉 행동, 충동 조절의 어려움 등입니다. 이런 증상들은 학업 성적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아이의 사회성과 정서 발달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광주 적십자병원 수학과 과장 겸 주임의사 나립영 이사는 많은 부모님들이 ADHD 문제를 오직 약물치료와 행동치료에만 의존해야 한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실 식이요법도 매우 중요한 보조수단인데요. 평소에 식단을 잘 꾸리면 뇌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신체 대사를 안정시켜 아이의 집중력을 효과적으로 높이는 데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께 일상 식단에 꼭 챙겨야 하는 네 가지 영양소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이 단백질은 도파민, 노르에피네프린 같은 핵심 신경 전달 물질을 만드는 기본 원료로 뇌의 각성 상태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꼭 필요한데요. 생선, 가금류, 달걀, 살코기, 콩 제품 등 고품질 단백질 식품을 끼니마다 빠지지 않도록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입니다. 오메가3 속 DHA와 EPA는 뇌세포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 신경 신호전달 효율을 높이고요. 뇌의 염증 상태를 개선하는 역할을 하죠. 관련 연구에 따르면 ADHD 아동의 뇌전두엽 피질 DHA 수치가 건강한 아이보다 38%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메가3를 꾸준히 보충한 뒤 아이들의 집중력 관련 지표가 뚜렷하게 개선된 사례도 많은데요. 이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으로는 바로 연어, 고등어 같은 심해 생선, 아마씨유, 그리고 호두 등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복합 탄수화물입니다. 흰 쌀밥, 흰 빵, 과자 같은 정제 탄수화물 대신에 식이섬유가 풍부한 복합 탄수화물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통밀빵, 현미, 귀리, 고구마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런 음식은 포도당을 천천히 내보내 뇌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공급받게 하고요. 혈당이 급격히 오르고 내리는 현상을 막아줍니다. 또한 포만감을 높여 아이가 단 음식을 자꾸 찾는 습관도 줄여줄 수 있어요. 네 번째는 각종 미네랄과 비타민입니다. 철, 아연, 마그네슘, 비타민 B군 같은 미량 영양소는 신경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데 빼놓을 수 없죠. 철분이 부족하면 도파민 수용체 기능에 영향을 미치고 아연이 모자라면 집중력 저하와 직결됩니다. 주부님들께서는 아이가 동물성 간, 살코기, 견과류, 짙은 녹색 채소, 전공류 등 골고루 먹어 영양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랄게요.

다음은 자녀 시력 관리에 대해 부모님들 사이에서 많이 전해지고 있는 오해를 한번 짚어볼게요. 아이가 너무 일찍 근시 안경을 쓰면 근시가 더 심해진다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이 아닌데요. 만약 근시가 있는 아이가 오랫동안 안경을 쓰지 않으면 사물이 흐릿하게 보이기 쉽습니다. 눈의 조절 부담이 계속 커지고 선모체근이 지속적으로 수축하면서 시각 피로가 쌓이고 결과적으로 근시 도수가 더 빨리 높아지게 되죠. 일반적으로 근시가 100도 이상인 어린이는 반드시 안경을 착용해 굴절 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아이가 시력 저하에 민감해서 자주 눈을 비비거나 잘 안 보인다고 얘기하거나 이미 시력 피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도수가 높지 않더라도 제때에 안경을 맞춰줘야 하는데요. 자신에게 맞는 안경을 적당한 시기에 착용하면 아이가 사물을 선명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눈의 피로를 덜어주어 근시가 빠르게 나빠지는 걸 늦출 수 있습니다. 시력 관리에 있어서는 근시 안경 자체가 눈을 망치는 게 아니라 제때에 교정하지 않는 게 오히려 시력을 더 악화시킨다는 점 우리 주부님들 꼭 기억하시기 바랄게요. 네, 가정은 행복의 시작점입니다. 자녀의 성장 과정에서 우리 부모님의 작은 지혜와 또 올바른 선택 하나하나가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오늘 주부클럽 행복한 가족 만들기에서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여러 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랄게요. 오늘 프로 편집의 최춘희 진행의 이금이었습니다.

0: 소리로 읽어보는 우리의 인생.
1: 문화로 다려내는 우리의 삶.
0: 라디오 전파의 삶의 주파수를 맞춰보세요.
1: 라디오 문화산책.

안녕하십니까. 라디오문화산책의 윤일입니다.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은 어떤 식품에 많을까요? 라디오문화산책 오늘의 건강 레시피 코너에서는 포화지방과 불포화지방의 구별점과

짙은색 남새를 많이 먹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이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노래 듣고 왔습니다.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 어떤 식품에 많을까요? 지방은 나쁘다는 인식과 달리 잘만 이용하면 건강에 도움될 수 있습니다. 1g당 열량이 9칼로리인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 살이 찌지만 지방은 우리 몸에 꼭 필요한 3대 영양소입니다. 지방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와 각 세포의 기능을 돕고 몸속 장기를 보호합니다. 지방은 화학적 구조에 따라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뉩니다.

지방을 구성하는 탄소가 단일 결합으로 이어지면 포와 지방, 이종 결합이면 불포와 지방입니다. 포와 지방은 녹는 점이 높아 실내 온도에서 대부분 고칩니다. 소고기, 돼지고기, 버터, 케이크, 아이스크림, 햄버거, 라면 등이 많습니다. 반면 불포와 지방은 녹는 점이 낮아 실온에서 액체 형태이며 올리브유, 카놀라유, 들기름과 같은 식물성 기름과 등 푸른 생선, 멸치, 김 등이 풍부합니다. 단 코코넛유, 팜유, 마가린 등은 식물성 기름이지만 포와 지방이 많습니다. 일명 나쁜 지방으로 알려진 포화 지방은 비만, 고지혈증, 고혈압 등의 위험성을 높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참가자 100만 명, 사망자 20만 명을 분석한 결과 포화 지방이 심장병과 암 등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다른 메타 분석 연구 결과 포화 지방을 많이 먹으면 인지장애 위험성도 유의적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지방이라 불리는 불포화 지방은 포화 지방과 달리 심혈관 질환과 두뇌 건강에 이롭습니다. 혈관을 청소하는 역할을 해 각종 염증이 생기는 것을 막습니다. 연구에 의하면 똑같은 양의 지방을 먹더라도 포화 지방 대신 불포화 지방을 섭취했을 때 혈중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춥니다. 포화 지방은 건강한 사람이 먹으면 큰 문제가 없지만 이미 중성 지방과 나쁜 콜레스테롤 쌓인 이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포화 지방을 많이 먹은 과체중인 사람들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포화 지방은 성인 기준 전체 에너지의 7% 미만으로 먹어야 합니다. 하루에 2000칼로리 에너지가 필요한 사람일 경우 포화지방은 140칼로리 이내로 섭취해야 하는 셈입니다. 지방의 적정 비율은 총 에너지의 15에서 30%입니다. 포화지방은 줄이고 불포화지방으로 이를 보충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미국 건강의료 매체 헬스라인 등에 따르면 불포화지방이 풍부한 식품에는 식물성 기름, 이를테면 올리브유, 들기름, 참기름, 콩기름, 옥수수 기름, 카놀라유, 견과류 및 씨앗류, 이를테면 호두, 아몬드, 잣, 해바라기 씨에 많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생선류인 고등어, 꽁치, 삼치, 참치, 멸치 등과 과일인 아보카도 등에도 많았습니다. 포화 지방과 불포화 지방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화학적 구조입니다. 포화 지방은 모든 탄소 원자가 수소로 포화되어 있으며 불포화 지방은 이중 결합을 포함해 일부 탄소가 수소로 포화되지 않습니다. 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고체이고 불포화 지방은 상온에서 액체입니다. 포화 지방은 과도한 섭취 시 심장 질환과 같은 건강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불포화 지방은 심혈관 건강에 유익합니다. 불포화 지방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단일 불포화 지방은 한 개의 이중 결합을 가진 지방으로 예컨대 올리브유, 아보카도, 견과류 등이 있습니다. 다중 불포화 지방은 두 개 이상의 이중 결합을 가진 지방으로 주로 생선 기름, 호두, 아마씨 기름 등에 포함됩니다. 오메가3과 오메가6 지방산이 대표적입니다. 그럼 포화 지방은 모두 나쁠까요? 포화 지방을 적당히 섭취하는 것은 건강에 해롭지 않지만 과단 섭취는 심혈관 질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특히 트랜스 지방이나 지나치게 가공된 지방은 건강에 더욱 위험할 수 있습니다. 영양 전문가들이 왜 짙은색 남새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할까요? 빨강, 주황, 노랑, 초록, 보라, 다양한 색상의 남새는 영양가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중국 주민 식생활 지침에서는 성인이 매일 300에서 500g의 남새를 섭취해야 하며 끼니마다 남새를 섭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짙은 색의 남새가 절반으로 혈당에 대한 인슐린 조절 효과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짙은 녹색 남새는 염독소와 플라보노이드의 가장 좋은 공급원 중 하나로 망막을 보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황색 남새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하여 비타민 A로 전환될 수 있어 눈의 피로 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짙은 녹색 남새의 풍부한 엽산은 뇌를 보호하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붉은색 남새는 리코펜이 풍부하여 적절한 섭취는 혈관 탄력을 높이고 혈중 지질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홍색 남새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고 항산화 능력이 강하여

신체 자유라틴카를 제거하고 혈관 탄력을 회복하며 종상동맥경화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저녁을 먹지 않는 것이 다이어트에 유리할까요? 이것은 흔히 볼 수 있는 잘못된 인식입니다. 체중 감량의 핵심은 인체 에너지 섭취량이 소비량보다 적어 에너지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게 되는 것입니다. 저녁을 먹지 않으면 한 끼 에너지 섭취를 직접 줄일 수 있어 단기 내 체중 감소를 이룰 수 있지만 이 방식에는 명백한 단점이 있습니다. 식사량을 통제하면서 하루 세 끼의 규칙적인 식사를 유지하는 것은 위장관의 정상적인 리듬을 유지하고 장내 세균총의 균형을 안정시키며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저녁을 먹지 않으면 공복 시간이 길어지고 다음 끼 내 공복감이 더 강해질 뿐만 아니라 과식하기 쉽고 일부 사람들은 밤에 저혈당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중 감량 기간의 저녁 식사는 담백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을 소량으로 먹고 에너지 섭취를 조절하는 동시에 단백질과 미량 영양소의 균형 잡힌 섭취를 보장해야 하며 심지어 단백질 섭취량을 적절히 늘릴 수도 있습니다. 또 체중 감량 기간에는 근육 강화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저녁을 먹지 않고 다이어트를 하여 영양 균형을 소홀히 하면 근육 손실이 발생하고 기초 대사량이 낮아져 건강에 좋지 않으며 쉽게 요요 현상이 오게 됩니다. 중리와 서희는 모두 전체 수면 시간을 보장할 수 없다면 밤 23시부터 새벽 3시까지 4시간 동안은 반드시 잠들 것을 권장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잠들다는 잠자리에 눕다가 아니라 23시 전에 숙면 상태에 진입한 것을 뜻합니다. 오후 23시, 다음날 새벽 1시는 12경락의 담경에 해당하고 담즙의 저장 및 배설을 책임지며 인체 양기 발달을 주도합니다. 자정에 잠에 들면 담력이 원활하게 빠져나가고 담즙 분비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다음날에 소화대사와 충만한 에너지의 기반을 다질 수 있습니다. 새벽 1시부터 3시에는 간경기혈이 가장 왕성하고 숙면 모드에서 간 해독 기능이 충분히 발휘되어 자가 복구가 완성됩니다. 장기간의 밤샘은 간혈을 소모하고 간암을 손상시켜 간세포의 회복 능력에 영향을 미치고 간의 해독 기능을 손상시켜 신체 저항력을 하락시킵니다. 멜라토닌은 밤 23시부터 다음날 7시까지 분비가 절정에 이르기에 잠드는 시간을 될수록 11시 전으로 하면 더 쉽게 잠들 수 있습니다. 영국 옥스퍼드 대학 등 여러 기관에서 유럽 심장병학회 산하의 잡지에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잠드는 시간과 심혈관 질환 위험은 유형 관계를 보이고 밤 22시부터 23시 사이에 자는 사람의 심혈관 질환 위험이 가장 낮다고 합니다. 또 새벽 1시부터 3시까지는 성인이 깊은 수면에 진입하는 절정기로 이때 신체 성장 호르몬 분비가 활발하여 세포 복구, 노화 지연, 저항력 강화에 도움이 됩니다. 대뇌는 이 시기에 대사로폐물 제거와 신경세포 복구를 능률적으로 수행합니다. 오늘 프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프로 편집의 박금철, 제작의 리국이었습니다.

민족 단결은 중화민족이 끊임없이 발전하는 힘의 원천이고 사회적 안정과 화합을 이룰 수 있는 중요한 토대입니다. 중국이라는 대가족에서 민족 단결의 새로운 역사를 수놓아가며 더욱 찬란한 조국의 내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 시대.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안녕하십니까? 현대인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관리의 중요성을 알리는 건강 프로 여러분들과 함께합니다. 네, 노강중이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에는 생방송실의 리 선생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나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도강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했고요. 예약 전화는 501-735번입니다. 아래에 리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네, 도강중의원에 대해서 설명드립시다. 사실 저희들 소개해드리고 있는 도강중의원은 오랫동안 우리 소개해드렸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또 이런 소개를 통해서 우리 전주각지 많은 환자분들이 도강중의를 찾고 계시는데 요즘에 들어서서는 우리 또 의료대호를 더 가강했습니다. 요즘 우리 이 도강중의원이 오신 우리 김성춘 선생님 여러 이런 그 중의학 방면에서도 이름이지만 특히 호흡도 계통이라든가 지금 호흡도 계통의 질병들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몇 글씨로 호흡도 질병 이렇지 않습니다. 이 그 과민성 그 비염부터 시작해서의 우리 코가 계속 마르고 코피 나고 그다음에 근질근질대고 또 병원에 가면은 과민성 비염이라고 기근에 가서 탈과민제밖에 안 준다 말입니다. 그거 먹으면 잠이 막 자꾸 오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기시 이런 그 과민성 비염이랍니다. 폐에서부터 나오는 질병입니다. 특히 폐열이 세면서 이 폐점막이 싹 마르면서 근질근질하다 보니까 거기에 조그만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특히 이 봄가을에는 더합니다. 네. 가을에 들어서면은 모든 이런 그 체질이 좀 진액이 마르는 쪽으로 가지 않습니까?
0: 네.
1: 거기에 폐열 거성 세게 되면은 더하죠. 이래서 이게 다 폐열이 센 사람들이 그걸 치료 못하고 그냥 그 탈과민제 막 가려본 거 근질근질한 거 그저 억제시키는 거죠.
0: 네.
1: 폴민이라든가 슈스민이라든가 그래서 이런 약만 써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근본적으로 우리 호흡도 질병에서는 다 이 폐기가 부족하고 폐경락이 막혀 있고 폐열이 세고 폐에 충분한 진액이 없기 때문에 생기는 질병들입니다.
0: 네.
1: 이거 중시해야 됩니다. 이런 걸 장기적으로 두둔다 할 때 우리 폐암 것은 가죠.
0: 네.
1: 지금 전체 이런 사망률을 따지고 보면은 지금은 또 사망되는 게 옛날처럼 집에서 상산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까?
0: 네.
1: 다 이 사망되더라도 병원에 와서 이 그 창주를 하면서 사망되거나 어쨌든 이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준악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서 사망됐는가. 여기서 보면은 전체 사망률이 제일 높은 게 암입니다.
0: 네.
1: 그다음에 심내혈관계통 그다음에 이 당뇨라든가 이런데 암 중에서도 폐암이 제일 높습니다. 이거 우리 훨씬 해서는 안 됩니다.
0: 네.
1: 그래서 이런 막 열이 나고 열이 38도 이상 나고 뭐 가래가 있고 피 나고 가래에 피 섞여 나고 뭐 이래야 내 이게 호흡도의 질병에 걸렸구나 문제 생겼구나 하고 병원에 갈 때 늦었다 이겁니다. 과민성 비염이라든가 만성기관지염이라든가 마른 기침이라든가 특히 가래에 있는 분은 무조건 가야 되죠. 이럴 때 자꾸 소염제 쓰고 탈과민제 쓰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 도강중

0: 오셔서 김성춘 교수님 보이십시오. 예. 아주 용합니다. 이 호흡도 질병계통에서 4년간 연구를 했습니다. 이분은 일찍이 연변병원 중의과에 계시면서 많은 환자분들을 치료했고 상해 중의학대학에 진술을 갖고 그 다음에 성도 청도의 중의대학에서 또 진술을 했고 한국경희대학병원에서도 2년 동안 연수한 분입니다. 네. 배울 거 다 배웠고 림상 경험이 40년 이상입니다.
1: 알겠습니다. 문의사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수고하십니다, 동수재님.
0: 네.
2: 예, 저는 동황중의원에서 조명감은 리맹길 선생을 보였습니다.
0: 네.
2: 저는 지방감도 있고, 이 당나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달걀만 먹으면 그것도 당나이 아파서, 그래서 달걀을 못 먹었습니다.
0: 네, 달걀도 못 먹을 정도고,
2: 예. 예. 예. 입이 항상 썩었고,
0: 예.
2: 그리고 또 뭐, 위축성 위염도 있답니다.
0: 네.
2: 그래, 항상 그 배가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면서, 위가 쓰리던 게, 정말 리맹길 선생이 이 저 종약을 몇천 먹은 게, 치료가 잘 되어서, 예.
0: 효과 있죠.
2: 예, 효과가 좋습니다.
0: 리맹길 그리고, 선생님 본래 이 피부의 비방면에서 소문이 있습니다.
2: 예, 정말 이 저 선생님 묘합니다.
0: 네.
2: 점차 나아졌다며 그랬대요.
0: 지방가도 나아지고 그 다음에 더부룩하고 자꾸 그 담낭의 열무리가 네. 위에 들어가면 입이 쓰단 소리를 세게 합니다. 예, 밤에 깨거나 네. 아침에 일어나면 입이 씁쓸한 게 다 이 담즙싸니가 환류해서 장도에 들어가야 될 게 위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이게 다 위가 내리미는 힘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예. 리맹길 선생님이 약 쓰면 그거는 금방 나사집니다.
2: 이게 여러 가지 내 이제 말한 그 집에 거짓일에 그것을 호전되고 있습니다.
0: 네.
2: 치료를 또 공고히 하려고 내 또 오늘 한번 누가 보이러 갑니다.
0: 그런데 이 비위병은 예, 반복이 자꾸 오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예. 예. 좀 공고 단계로 예. 오래 굴치십시오.
2: 예, 공고히 하려고 여러 번 댕기겠습니다.
0: 네.
2: 여행합시다.
0: 예, 이렇게 전화했기 때문에 우리 방송 끝나면 이 전화번호가 고스란히 도광 중에 넘어간다. 이렇게 얘기하면 예약이 됐습니다.
2: 예, 그리고 우리 집사람과 같이 가도 되는 그 사람도 보이려고 하는데.
0: 언제로 하겠습니까? 오늘로 하겠습니까?
2: 예, 오늘로.
0: 예, 오늘 예. 두 분이.
2: 예.
0: 됩니다. 오십시오.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3: 예, 두 분 수고하십니다.
0: 예.
3: 네, 저는 그 김성춘이 선생님 탓이라고 그게 지금 나는 주약에 간이 좋지 않고
0: 네.
3: 그리고 저함이가 이
0: 저함의 것은 없습니까?
3: 예.
0: 저함이 얼마입니까?
3: 간이가 어쨌든 이 밥을 딱 마셔서 냄새 맡아서 싫고 그래
0: 그러면 간이 확실히 문제 있습니다.
3: 나쁘다 이게 됐다.
0: 예.
3: 좋지 않다고요.
0: 예.
3: 그래서 약을 병원에 약을 쓰고 이랬는데 어째 크게 낫지 계속 그래서 그러라면은 그래서 이 방송 통해서 이 저 도광중이 찾아갔다고 하는데 그 김성춘이 이제 맞아 김성춘이 그 선생님 만났는데 초약을 일곱차 가다가 먹었는데 벌써 예 한번 가다 했는데 거기서 벌써 예 잠이 들기 시작하고 그 밥맛이 약간씩 돌아서더라고 합니다.
0: 예.
3: 그러면서 예 벌써 옛날에는 이거 쓰기 전에는 밥이 냄새 맡아서 딱 싫다만
0: 간이 나쁜 사람들 그렇습니다. 기름기도 싫고 고기를 아예 못 먹고 밥맛이 없고 맥이 없고 이러던 분들 네. 김성춘 선생님 약을 쓰면 지방가이오 조암에 높아서 간경화 초기 복수거증도 이 선생님 약을 쓰고 네. 치료됩니다.
3: 네. 벌써 이 약이라는 건 오래 써서 그런 것보다 벌써 이게
0: 알기죠.
3: 약간은 알긴 나만
0: 맞습니다.
3: 네, 어제는 그 선생님 약을 두 번 갖다 쓰는데 확실히 배가 어디 꺼지면서 파이 없어 바로가 단식을 더
0: 맛있어지고
3: 해가 난다만
0: 예
3: 이게 기원이라만
0: 예
3: 나도 오래 학평이 있는 게 아니라 좀 경험도 있다만 그래서
0: 이 선생 약이 또 비싸지도 않습니다.
3: 예
0: 예
3: 그래 어쨌든지 이 선생님과 이 좀 약을 쓰면 되겠다면서
0: 예
3: 그래서 이렇게 환자들 기분 좋게 한다만
0: 원래 이 김성춘 선생님이 이더가 아주 좋습니다.

0: 예. 모두 만나보면 아시겠지만 예. 태도 아주 좋고 조선족 예. 분이고 아는 게 많아가고 환자분들인데 예. 설명을 잘 해드리고 예.
1: 예. 예. 박사 갑시다.
0: 예. 예.
1: 이래, 이래 어쨌든 이렇게 이런 환자를 이 저 선생님의 말 만나서 이렇게 그냥 병과 맞을 때 좀 근원을 좀 빼자고 이거 좀 오래 쓰다 나도 이제
0: 간세포 재생은 180일이 걸립니다. 예, 네. 예 좀, 네. 180이란 게 36에 18이지 않습니까? 네. 예, 한 반년씩 꾸준히 네. 써보시오. 네. 그럼 간세포 네. 재생이 되는 겁니다. 간장은, 네. 간에는 세포가 재생이 되는 장기입니다.
1: 예, 네. 간에는 뭐가 이러는 거 아무것도 모르고.
0: 네.
1: 떨어져야 암이 돼야 무슨 그때는 틀린 건데.
0: 네.
1: 그때 암이니까는 그 사람.
0: 이런 침묵이 장기 간이나 콩파츠는 예, 아파서 병원 갈 때는 그만다 이게 3분째 이는 망가진다 말입니다. 예, 예. 약을 꾸준히 쓰십시오.
1: 예, 내일로 예약하겠습니다.
0: 내일로 예, 예. 오십시오.
1: 예, 선생님 안녕.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안녕하십니까.
0: 네.
3: 예, 우리도 이 집사람이 지금 저기 볼만 선생님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3: 근데 예, 좀 혈압이가 가장 원정할 때지 그리고 머리가 예, 항상 머리가 어지러워하고 이 배터터이 참 아파. 이 머리를 반, 이 절반이가 반쪽이.
0: 네.
3: 예, 그리고 이 손발이가 예, 이 손발이 어떤데 한쪽 손발이 그 손끝이랑 발끝이 자꾸만 덜해 나면 이제
0: 한쪽이 그렇다 할 때면 이미 반신불수 올 징조입니다. 마가 마목이 온다 말입니다.
3: 예, 그래 마목이 오면 자꾸만 뭐 진도 손가락으로 뭐 무슨 바늘 손톱 지르는 것처럼 진짜
0: 네.
3: 감각이도 오고
0: 미세순환 장애죠. 뭐 혈관에 다 막혀 있단 말입니다.
3: 예, 그리고 그 다음부터 눈에 못 자고 이랬습니다.
0: 그렇죠.
3: 예, 소일만 선생님 치료를 이제 한번 받았습니다.
0: 아, 그거 아주 잘했습니다. 조 선생님, 이 방면의 전문가란 말입니다. 예, 쓰고 보면은 그 콕콕 바늘로 지른 것 같고, 감각이 없고, 예, 마목이 오고, 그 다음에 머리가 어지럽고, 띵하고, 이러던 증상들이 나사지는 게 알깁니다.
3: 예, 박수 약을 써서 한 사날 됐잖아요, 진짜.
0: 예, 감각이 오죠.
3: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는 잠부터 잠을.
0: 예.
3: 하고, 혈압도 매일마다 측정하면 조금 혈압도 안정되고 있습니다.
0: 예.
3: 예. 그래요, 선생님. 이거 내 원래 우리 친척들도 옛날에 이 조인만 선생님 치료를 받은 사람 많습니다.
0: 맞습니다. 조 선생님이 우리 연변 지역에서 본래 이름 있는 분이 돼서 환자량이 대단합니다.
3: 예. 그래서 우리 그 알고서도 그래. 이번에 우리 집사람도 그러니까 다 치료 아닌데다 좀 치료해보니 그 효과가 그런 게 좋습니다.
0: 예.
3: 예. 선생님. 얼마나지 이렇게 얘도 또 선생님이 진단도 예, 이게 말 우리 본인도 말하는데 진단도 제대로 확실하게 나옵니다.
0: 그렇습니다. 진맥하고 이런 사진법을 이용해서 진단하는데 예, 증상 쫙 얘기하는 거 보면 말을 아예 해도 벌써 내 몸에서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내가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내가 어떤 음식 먹으면 탈이 나고 이것까지 다 말해줍니다.
3: 예, 그래 선생님 내일로 좀 예약합시다.
0: 내일로 절만 선생님 예약입니다. 예,
3: 예,
0: 예. 예 예약해드리겠습니다. 오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안녕하세요.
0: 네.
4: 예, 우리 형님이 전번 주에 가서 또 참여하고 친구도 맞고 어전 네 번 그래 먹었어요.
0: 어느 선생 보였을까?
4: 절만 선생.
0: 예.
4: 예 우리는 절만 선생 정말.
0: 그 예.
4: 환자들이
0: 잔커들이 많습니다.
4: 예, 숨을 흘리고 밥을 벌써 입 가기 전에 다 떨고 제뿌리고 그래.
0: 아, 이 민선생님 마비 왔단 말이야.
4: 손이 말아, 예, 손이 말아 아이 그래서
0: 예.
4: 후들후들 떨고 그러고 아 계속 대소변 받아냈습니다.
0: 예.
4: 오전 네 번 전략 갖다 먹은 게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0: 맞습니다. 확실하게 알깁니다. 예.
4: 숨이 그 흘리던 게 이렇고, 그 손발이 그렇게 그랬던 게 손가락 지금 했다, 구부렸다 한다.
0: 오, 많이 나섰습니다.
4: 예, 그래, 오늘도 또 가서 그냥 아는 새 약을 써라 하더랍니다.
0: 예.
4: 그래서 좋아질 때까지 계속 쓰자고, 오늘도 예약하자 그랬다.
0: 신경이 다 팽탄, 마비가 왔고, 당환이 왔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면 또 효과 알깁니다. 예. 예약해드리겠습니다.
4: 한 번이 그러면

0: 또 알리고 할까 용 주고 봐 한다.
1: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약이 됩니다.
0: 예, 감사합니다.
1: 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선생님 수고하신다.
1: 네.
3: 저는 김민길 선생님이 치료를 받으신다.
1: 예.
3: 그 위험이 있어서 안 되고 속이 그득해서 제대로 밥 먹을 생각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또 이 유무성 강증이 있었습니다.
1: 예.
3: 흡입 치료한 후에 밥을 영 맛있어 잘 먹고 있고 유무성 강증도 싹 없어졌습니다.
1: 예.
3: 그 다음에 또 이 허리다리쪽이 아파서 예, 밀차를 밀고도 잘 먹고 그러는데 지금 밀차를 밀지 않고도 영 잘 걸어다니고 있습니다.
1: 예.
3: 그리고 2층에 그 뭐니까 치과에 가서 예, 면이 들지렸는데 딴 데 사무에 자꾸 아주 이빠져서 예, 지금 예의는 맞지 않고 이러는데 딴 데 그 집집 가서 했는데 저번에 아래 빨다 빠져 언니도 딱 맞고 용 다시 알가도 됩니다.
1: 예. 둘리를 한 분들이 다 만족합니다. 다른 데가 하면 맞지 않아서 두세 번 댕기면 교정하고 이 힘들어 하는데 이분이 조선족 선생님으로서 그 환자분들이 이런 그 자문이 잘 되면서 이 이 틀리 그다음에 종주약 그다음에 잇몸 치료 그다음에 이빨 빼는 거 그다음에 소염 치료 이거 아주 잘합니다.
3: 예, 그래. 우리 아들 아줌마 그거 보고 나는 김명규 선생님이 치료도 받았다고 오늘 예약하고 우리 아들 아줌마는 그
1: 치과를
3: 예, 치과를 가겠답니다.
1: 예. 예, 치과 한 분, 김명규 선생님 한 분이
3: 예.
1: 예약해드리겠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1: 네, 사실 저희들 도강 중위원회 보면은 리맹길 선생도 좋고 예, 최기명 원장님도 좋고 절만 선생님도 좋고 김성순 선생님도 좋고 다 맹로중위들입니다.
2: 네.
1: 이름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성춘 교수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있는데 각종 이런 호흡도 질병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우리 간선 예, 간하고 선은 우리 쌍둥이처럼 말합니다. 중위에서는 예. 왜 그런가 간이 에 좋아져야 콩팥이 좋아져야 간이 좋아집니다.
2: 잠시만요.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4: 여보세요.
1: 네.
4: 예, 제가 지금 방송을 듣는데요.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1: 네.
4: 좀 심장에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어요?
1: 심장 무슨 병이라고 진단했습니까?
4: 우리 친구인데 빵 차이고
1: 네.
4: 연매병원에서도 좀 무식한 말로 내매고 거기서 와서 구급치료를 한데 어제 그저께 가서 병원에 막 이래 정신 잃고 이래가지고 구급치료하고 왔는데 거기서 그냥 지방병원에서 치료해라.
1: 네, 새가 어떻게 됐습니까?
4: 68세.
1: 아이고, 빵찬이라는 게 이렇습니다. 심장에 그 심방이 있고 심실이 있습니다. 예? 이래서 네. 그 부분에 와서 뜬단 말입니다. 예? 이래서 문제는 심장이 생긴 것 같지만 제일 문제점은 어디에서 생기는가? 혈관이 막히는 겁니다. 그렇게 뜰면은 혈소판이 응고되면서 빵찬이 있는 분들 결과적으로는 뭐인가 뇌경색이거나 관상동맥이 막히거나 중요한 빠치관에 혈관이 막혀서 그걸 쓰러지거나 뭐 우선 아이 된다는 뭐 치료하기 힘들다는 이런 진단이 나오죠. 예? 근데 중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걸 예, 이 사람이 빵찬이 오는 원인이 무엇인가? 뭐 단 주원가에 그 다음에 비위가 나빠면 또 이 혈이가 주어 흐려진다, 혼탁이 온단 말입니다. 예? 그 다음에 혈지가 높은가? 아니면 이 사람 신경성을 오는 빵찬인가? 이거 진단합니다.
4: 이 사람의 성격도 거의 어릴 때부터 이 뒤에 뭐시가 말로 이렇게 혹이라고 등겁이 생겼거든. 그래.
1: 예.
4: 어제는 어찌겠는가 영 친한 동민데 나도 영 마음이 안타까워서 아 무슨 자관 무슨 자기병이어서 이러니까 장수병원 가봐서 가봤는데 장수병원에서 어떻게 하겠어 이건 치료를 못한다 지금 가지 못하고 그냥 가지 않고 안 자다고 어제 가슴이 너무 아파서 그러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도강지원님 중위원님 뭔지 해서 좋은 중위 병원 소위는 소위고 중위는 중위고
1: 맞습니다. 그거 생각 잘했습니다. 예, 예. 중소위를 결합하는 것이 아주 좋고 또 이분은 이럴 때는 예. 중약을 쓰면 효과 봅니다.
4: 그래서 내가 지금 얘가 어제 퇴원에 왔다가 너무 안 들어와서 지금 이래 문에 나고 괜히 지금 이 마을이 용정이에요. 마을이 네.
1: 예.
4: 가서 불안해서 내가 그 친구지만 좀 제의를 해보자고 이래 문에

0: 예, 아주 그 정말 고마운 분입니다. 예, 친구를 예, 위해서 이렇게 잠은
1: 거서 했어요. 했어요. 오늘 이 사람이.
0: 예.
1: 예, 그러니까 그 진단서 가지고 가면 돼요.
0: 예, 진단증 검사한 거 다 가지고 오셔서 예. 이 조일만 선생님 보이시오. 예?
1: 조일만.
0: 예, 선생님. 조일만 선생님 보이고 약을 예. 먼저 일주일치를 떼드립니다. 그러면 자기 예. 감각이 옵니다. 이 약이 있는데 맞는가? 그러면 아. 벌써 빵찬이 오면은 가슴이 후들후들 떨린다거나 계속 머리가 오지랖다거나 이런 증상들이 나사지는 게 알고 잠도 깊이 자고 그 다음에 쉽게 놀라지도 않고 이러면 그 다음에 좀 꾸준히 약 쓰게 되면은 치료해야 된다는 게 없습니다. 특히는 나이가 아깝습니다. 예, 치료될 예, 희망이 예. 있는 나이입니다.
1: 예, 배가 이때 예. 그냥 복막이 돼 같은 복막전 때문에 심해서 막 오고 다리 벗기고 소변도 못 넣고 이너지도 먹고 자꾸 무식이 많단 말입니다.
0: 예. 네, 그러니까 이 심장이 나쁘니까 나 혈액 순환이 안 돼서 자꾸 이게 붓긴다 말입니다. 예, 예, 예. 예. 네. 얼마든지 됩니다. 그런 병 치료 못하면 무슨 거 치료하겠습니까? 오십시오. 네. 예, 예.
1: 진짜 내가 친구한테 말하고 내가 지금 어느 날 예약이 먼저 잠깐 이런 환자가 가니까 예약을 이제
0: 월요일부터 금요일 어간에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전화했기 네. 때문에 와서 전화번호 얘기하시고 이러면 과허비도 안 받고 예, 조일만 선생님 보이시고 치료를 네. 받아보십시오. 예.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3: 예, 누군가?
2: 네.
3: 예, 예, 선생님 한 가지 물어봐도 됩니까?
0: 됩니다. 두 가지도 그, 됩니다.
3: 아, 그건 뭔가 나는 내 걸음걸이를 몰랐는데 사람들이 말하는 게 이 맨다리를 이렇게 동그라미를 역할리를 동그라미를 울음에 걸른답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부위인가 어째 이렇습니까?
0: 그러면 오른쪽에 어느 이 운동신경이 막혀서 왼쪽 다리가 그렇게 동그라미를 그린단 말입니다. 예. 이 그 신경 지배를 받는 게 다리든 팔이든 머리에서 지배합니다. 중추신경이 머리에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왼쪽이 그럴 때 할 땐 오른쪽 혈관이 머리 혈관이 막혔다는 거 말합니다. 예. 두두면 큰 혈관이 막히면서 진짜로 큰 중풍으로 갈 수 있습니다. 중풍 조기 증상입니다.
3: 그렇습니까? 예. 이전에 16년 동안 두축에 감각은 모르겠다는데 방송에서 노래할 거네 같이 그거 하자까니 새끼 돌쇠면 말을 아. 못하겠더란 말입니다.
0: 예, 본래 이 중풍 조기 증상이 이 설화신경부터 마비 옵니다. 예, 말이 어눌하고 예, 본래는 민감한 사람이면 해뿌 뻣뻣한 게 알기는데 뭐 본인이 잘 모르겠는데 이런 노래 해보니까 알긴다 하면 이미 머리에 있는 혈관이 좀 많이 막혔습니다. 빨리 치료했으면 좋겠습니다.
3: 그래. 그리고 이 수영과 팔이라면 이래 모욕이라 하자면 오른팔이 어떻게 돼서 다 그런지는 몰라도 오른팔이 왼팔에만 때가 항상 더 많습니다. 이것도 예. 무슨 그거가 관계 있는지 몰라요.
0: 관계 있죠. 그게 혈액순환이 아이 되고 나올 이런 땀이라면 나오지 못하니까나 그게 배설이 아이 된단 말입니다. 예, 배출이 아이 되죠. 예, 혈액순환이 아이 되면 그렇습니다.
3: 그러니까 예. 이것도 부위
0: 왔죠. 살짝 풍이 왔단 말입니다.
3: 그렇습니까? 예. 이렇게 나와서 조금 걸자면 처음에는 모르겠는데 조금 안에 새 걸으면 이 왼팔이에 이 발굽인데 좀 뻣뻣한 게 병활하지 못한 감각이 있습니다.
0: 그런 거는 MR에 찍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무조건 이 오른쪽에 와서 혈관들이 여러 곳이 막혔을까 와서 조 선생님 치료를 한 석 달 내지 이렇게 선생님이 진단하겠지만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게 가벼워지고 감각이 알기고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특히 큰 중풍으로 올 거 예방하죠.
3: 이 다리 이렇게 돌곰에 걸른 것도 일 없어집니까?
0: 일 없죠. 아직은 크게 진짜로 큰 혈관에 아이 막혔기 때문에 희망이 있습니다.
3: 예.
0: 예, 빨리 치료를 하십시오.
3: 예,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예, 건강하십시오.
2: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예. 이래서 우리 여러 가지 이런 그 호흡도 계통에서 좋고 간이나 콩팥이 계통도 좋고 간이란 게 딱 간경화 간염만 간암만 간이 문제 생긴 게 아닙니다. 다 간낭염이라든가 이 간경락이 소통이 안 돼서 오는 간위 치즈라든가 그다음에 이 간이 나쁠 땐 이미 콩팥이 나쁩니다. 네. 간선 중에는 간선 쌍둥이 형제처럼 붙여 말하죠. 네. 예.

0: 각종 그 뇨산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 다음에 신결석이 있다는 분들, 방광결석이 있다는 분들, 그 다음에 이런 콩팥이 나쁘다 할 때는 벌써 알기죠. 소변이 작고, 신염이 있다는 진단도 오고, 남성분들이 할 때는 전립선 비대도 오고, 간 콩팥이 계통 다 김성춘 선생님 보시기 바랍니다. 예. 이 방면에서는 또 약을 쓰면 알깁니다. 김성춘 선생님 자체가 많이 배웠고 또 원래 우리 전주 쪽으로 연배병원 하면은 산자병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중년에 계셨고 중이과에 계셨고 또 이미 두통이라든가 편두통이라든가 왕거성 실명이라든가 여성분들이 갱년기 종합증 또 갱년기 종합증 여성만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남성분들도 있는데 우울증 식물신경문란에 그다음에 이 간이나 담낭에서 나타나는 모든 질병들 호흡도계통 질병 골과계통 김성춘 선생님 치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1: 네.
0: 의사 자체가 태도도 좋고 또 진심으로 환자들을 위해서 처방 질 때도 어떻게 하면은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이 약이 효과를 나겠는가 처방을 자꾸 연구합니다. 그리고 환자분들과 소통이 좋고 그다음에 싹싹하고 또 다 우리 그 조선말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없으면 어디 아프다 뭐 이게 소통이 가능하단 말입니다. 그다음 제일 중요한 건 진단입니다. 이 선생 진단이 아주 그 정확하게 나옵니다. 맥도 잘 짚고 그다음에 설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왕전이라든가 그다음에 원전이라든가 모든 걸 같이 결합해서 진단하는데 뭐 MRI 찍는 것보다도 더 이 준확하게 나옵니다.
1: 네.
0: 때문에 이런 진단 치료 방면에서 저희들 도강중원에 계시는 김성춘 선생님 치료를 받고 예약하시고 이렇게 오시기 바랍니다.
1: 잘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강중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2: 연길시 도강중의원은 연길시 백화 북쪽 신화서점 서쪽 50m 되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1층은 신약대학병 본점이고 2, 3, 4층은 도강중의원이며 의료보험 지정병원입니다. 도강중의원은 각종 최신 설비가 구조나게 갖춰져 있고 명망 높은 의사 선생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도강중의원에서는 각종 혈액검사와 소변검사 외에도 혈당, 혈지, 간기능, 심장기능, 채색 초음파, 요물화산 감균, 갑상선, 비뇨기 개통, 자궁, 유방, 남성 전립선, 골밀도와 미량원소 등을 검사해드립니다. 생방송실에 문의 전화하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은 등록비용을 받지 않습니다. 문의 전화 501-7355번, 501-7355번입니다.

0: 회의장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하였다. 고위급 간부들은 저마다 눈이 휘둥그레서 사벌이 놓인 신상처럼 우두커니 앉아있었다.
1: 동지들!
0: 장국도가 사람들을 휘둘러 보면서 귀가 멍멍할 정도로 소리를 쳤다.
1: 누구나 다 알고 있듯이 세계 공산주의 운동 역사에 카우츠키라는 이름난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제2국제당 지도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서 동지들의 믿음과 기대를 한 몸에 받던 사람이지만 아쉽게도 변절하고 말았습니다. 카우츠키와 그가 이끄는 제2국제당은 노동자 계급을 배반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혁명을 포기해야 합니까? 아닙니다. 몇 안 되는 사람들이 등을 돌렸다고 혁명을 멈출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2국제당이 무너졌을 때 위대한 레닌 동지가 제3제2당을 세우고 혁명의 깃발을 다시 높이 쳐들었습니다. 그 뒤 국제공산주의 운동은 활기를 되찾았고 공산주의 혁명을 위하여 싸우는 깃발이 온 세계에 펄펄 휘날리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그의 두 볼이 벌겋게 달아올랐다. 우리는 이런 역사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황은 이미 고은이가 땅에 떨어졌고 당을 이끌 만한 자격을 잃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건 동지들이 더 잘 알고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정의를 위해 머뭇거리지 말아야 합니다. 레닌이 제2국제당에서 갈라져 나와 제3국당을 세운 것을 본받아 우리는 临时중앙정부를 출범해야 합니다. 临시중앙정부를 세워야 한다는 말이 떨어지자 가라앉아있던 분위기가 갑자기 팽팽해지었다. 군급 간부 몇천 가우츠키가 누군지도 잘 몰랐고 그 가우츠키가 중앙의 지도자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아리송하였다. 하지만 临시중앙정부가 뭔지는 잘 알고 있었다. 느닷없는 이야기에 어리둥절해서 사방을 둘러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숙인 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사람도 보이었다. 탁자 위에 놓인 등불만이 술렁이는 방안 공기를 따라 흐느적거리었다. 분위기가 이렇게 썰렁해지자 장국도는 깜짝 놀랐다. 몇 날을 공들어 준비한 연설이었다. 자신을 레닌에 견주면서 사람들을 흥분시킬 생각에 기대가 컸다. 그런데 호응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그는 자세를 고치앉으며 사람들의 낯빛을 살피었다. 황초도 초조한지 끊임없이 장국도와 눈길을 맞추었다. 발언하실 분 없습니까? 장국도는 애써 웃으며 아래를 휘둘러 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말이 없었다. 누구든 먼저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나서지 않았다. 우리 당과 홍군의 운명을 뒤흔드는 큰일을 두고도 할 이야기가 없단 말입니까? 장국도는 진창호를 보자 더 화가 치밀었다.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앉아 있었다. 사람들은 장국도의 눈길이 자기한테 닿을라치면은 하나같이 고개부터 숙이었다. 서양자는 회의를 시작할 때부터 입을 다물고 있더니 급기야 눈을 지그시 감고 졸았다.

0: 장수를 출발해서 일사방면군이 합류할 때까지 주왕을 지키느라 겪은 힘든 일과 가슴에 서린 울분을 몽땅 털어놓았다. 어느 지도자든 가리지 않고 불만을 뱉어내면서 앞뒤 없이 말했다. 그가 신뢰를 들어 생생하게 말하는 통에 사람들은 이따금 웃음을 터뜨렸다. 별 내용은 없었지만 침침한 분위기가 조금 거치였다. 장국도는 잔뜩 들떠서 맞장구를 쳤다. 잘 말했습니다. 이건 실제 상황이죠. 중앙 지도자들이 이런 식이니 어찌 진심으로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회의장은 다시 길고 깊은 침묵에 빠지었다. 장국도는 눈을 크게 뜨고 이야기할 사람을 찾았다. 만약 한두 사람, 설사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 뜻에 힘을 싣는 발언을 해준다면 그대로 밀어붙여 분위기를 몰아갈 생각이었다. 하지만 회의장은 쥐죽은도 조용하기만 하였다. 장국도는 마음이 바빠지였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불편하고 부담스러운 상대 주덕에게 눈길을 돌리었다. 주덕은 쇠덩어리처럼 엄숙하고 위험있게 앉아있었다. 그동안 비바람에 부대끼고 햇볕에 그을려 얼굴은 까무잡잡하였고 몹시 여인 모습이었다. 오직 두 눈만이 모든 것을 꿰뚫을 수 있다는 듯 부리부리하게 무서운 빛을 뿜었다. 조총사령동지가 말씀해 보시죠. 주덕은 곧바로 입을 열지는 않았다. 서문할 전에 그는 벌써 집중 공격을 받은 적이 있었다. 조항이 13군단을 거느리고 북진한 뒤 장국도가 아바에서 사천 서강 성당의 확대회의를 소집하였다. 장국도가 회에서 우경괴조의자들을 거리낌 없이 공격을 하자 몇몇 사람들이 분위기에 휩쓸려 주덕을 보고 생각을 밝히라고 소리를 쳤다. 주덕은 부드러우면서도 대운하게 말했다.
1: 동지들, 북진 방침은 조항에서 정하였고 저는 손을 들어 찬성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지금 와서 어찌 반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북쪽으로 나아가 일본 놈과 싸우려는 당조항의 결정을 단호히 지지한다고 거듭 밝히겠습니다.
0: 노백승도 조항의 북진을 지지한다고 나섰다. 남하를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실패하고 말 겁니다. 잘 싸운다면 한동안에야 백일할 수 있겠지만 결국은 돌아오겠지요? 그러자 회의장 분위기는 대뜸 달아올랐다.
1: 동지가 북진 방침을 지지한다면 지금 떠나세요. 당장 떠나라 말입니다.
0: 누군가 주덕에게 소리를 쳤다. 주덕은 웃는 낯으로 느긋하게 대꾸하였다.
1: 저는 북진 방침을 찬성합니다마는 동지들이 기어코 남아하겠다면 저도 동지들을 따라 남아할 수밖에 없지요.
0: 그러자 누군가 또 외치었다. 북진을 찬성한다면서 우리와 같이 남쪽으로 가겠다니 당신이야말로 이중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인물이 아닙니까? 도대체 북진할 겁니까? 남할 겁니까?
1: 그럴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총사령 자리를 내놓으세요.
0: 류백승은 화살이 총사령에게로 쏟아지자 큰 소리로 말하였다.
1: 지금 우리는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사건을 심사하는 것도 아닌데 어찌 주 총사령한테 이럴 수가 있단 말입니까?
0: 화살은 대뜸 류백승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다. 사람들은 소리를 웩웩 질러댔다. 화인은 북상은 도망주의고 남한은 공격노선이라는 결의를 채택하고 끝이 났다.
2: 조총사령 동지가 먼저 말씀해 보십시오.
0: 장국도가 또 다그치였다. 장국도는 원래 고위급 간부들이 먼저 나서서 이야기하고 분위기가 기울어지면 주덕과 류백승에게 압력을 줄이고 했지만 누구 하나 먼저 이야기하려는 사람이 없으니 하는 수가 없었다. 장국도가 거듭 재촉을 하자 주덕은 몸을 일으키었다. 사람들의 눈길이 주덕에게 쏠리었다. 주덕의 우묵한 눈에서 불꽃이 튕기었다. 하지만 그는 잠깐 말없이 서서 노기를 누그리더니 너그러운 말투로 입을 열었다.
1: 동지들, 저더러 말을 하라고 하니 몇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근적을 앞에 두고 있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단결입니다. 우리는 노농 홍군으로서 모두
3: 중국 공산당 이끄는

군대입니다. 모든 홍군은 한 집안이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안에서 잘 해결해내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냉정하고 또 냉정해야 합니다. 절대 장계석한테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도백이 맛이 짙은 그의 사천 사투리는 침통하게 들리야 한다. 진솔하고 간결한 연설은 그 자리에 모인 공산주의자들의 마음을 울리야 한다. 판단이 빠른 유백성은 주덕이 말을 끝내자마자 한바탕 연설을 했다. 혁명 형세가 아직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쪼개지지 말고 뭉쳐야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야 한다. 류백승의 연설은 주덕의 연설에 더욱 힘을 실었다. 장국도는 얼굴이 붉으락 푸르락 하다가 억지로 성질을 놀랐다. 그는 입가에 부자연스러운 웃음을 매달고 말했다. 단결, 물론 단결해야 합니다. 단결은 무상계급의 무기가 아닙니까? 하지만 어떤 노선이 옳고 그런지를 가리지 않고 뭉칠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기회주의자들과 단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며 장국도는 주덕을 힐끔 보았다.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박고, 특히 모태똥 같은 기회주의자하고는 모든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그러자 주덕이 굳은 얼굴로 반박에 나섰다. 홍군이 창립된 이래 주덕과 모태똥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전국 전역, 아니 전 세계가 다 알지요. 이 주덕을 보고 모태동을 반대하라고 하다니 어림도 없는 일입니다. 그는 또 손바닥을 쭉 펴고 위에서 아래로 내리치면서 단호하게 말했다. 나를 뒤쪽으로 쪼갠다고 해도 나와 모태동 사이를 갈라놓지는 못할 겁니다. 주덕의 말은 전동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쩌렁쩌렁 울리었다. 오늘 사람들은 하늘을 이고 서서 세상을 호령하는 거인 주덕을 새롭게 알게 되어야 한다. 장국도는 눈을 가늘게 뜨고 상황을 가늠해 보았다. 발언을 더 하라고 하다가는 회장이 엉망이 될 것 같았다. 작은 일에 참지 않았다가 큰 일을 망치는 격이 될지도 몰랐다.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은 임시조항 정부를 세우는 것이었다. 장국도는 한껏 부드러운 얼굴로 임시조항정부의 명단을 발표하였다. 임시조항정부의 총서기와 조항혁명군사위원회 주석은 물론 자신이 맡았다. 그리고 모태똥, 주울래, 장문천, 박구 이 네 사람을 당적에서 제명한 다음 수배 명령을 내렸다. 임시조항의 너그러움을 보여주기 위하여 양상군과 역검령에 대해서는 직위를 박탈한 뒤 조사하기로 결정을 하였다. 회사는 장국도의 의지대로 결의안을 만들어 토론도 없이 후닥닥 통과시키었다. 회의가 끝나고 홍군 1방면군에 속한 두 개 군단과 홍군 4방면군은 임시주왕 최고 책임자 장국도의 명령에 따라 남하하기 시작하였다. 무시무시한 협곡과 경류와 구름을 지고 아스라하게 솟은 설산이 이들 앞에 버티고 서 있었다. 가진 고생을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어렵게 지나온 그 길을 이제 다시 더 힘들게 걸어야 하였다. 한 개인의 의지와 야망 때문에 수만 명이 이르는 전사들이 또다시 헐벗고 굶주려만 하였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이루어지었다. 전사들의 사기는 떨어질 대로 떨어지었다. 조무주 회의를 하기 전에는 무엇 때문에 일방면군과 헤어지었는지, 왜 북진을 한다더니 남하를 하는지에 대해서만 이해하지 못했을 뿐이다. 하지만 지금은 새로운 궁금증이 늘어났다. 장주석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일인가? 이것이 우리 당 규약에 맞는 일인가? 적과 싸우는데 유리한 일인가? 이런 상황은 장국도가 짐작했던 것과는 크게 달랐다.
장복도를 무조건 믿

믿고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둘 그를 의심하기 시작하였다. 장국도는 자기 이름에 묵치를 한 사람이 바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다. 보위부 인원들이 몰래 감시를 하고 몇몇 대세를 모르는 사람들이 고자질을 하기도 했지만 수군거리는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었다. 이런 수군거림은 차분한 가랑비처럼 시작이 됐지만 점차 장국도의 자리를 위협하는 거센 파도로 변해갔다. 하지만 역사가 평가지 않은 이상 모든 것은 흐리멍텅한 상태로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홍군 전사들의 앞길은 몽필산과 협금산의 눈보라 속처럼 흐릿하기만 하였다. 이름 없는 작은 마을이 홍군 전사들에게 잊을 수 없는 기억을 남기었다. 모태똥은 역사에 대해 예언을 한다. 이로부터 정룡이 다시 대해에 들어간다.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주황홍군이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의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에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뭇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조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장편 소설 대장정 99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죽을 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투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0: 무뎌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 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지킴이 연변신약대약방. 연변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우리와 세상의 관계를 탐구하는 문학의 창. 시대와 삶에 던지는 질문과 답. 우리 글, 우리 문화를 담아내는

0: 안녕하십니까. 문학살롱 진행을 맡은 남설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 연변시가학회 전임부회장 림금산 시인을 모시고 조선족 문단 시인 시작품 소개 시리즈를 준비했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1: 예, 수고합니다.
0: 네, 오늘은 어느 시인을 소개해 주시렵니까?
1: 예, 오늘은 예, 단행간 강철 공장을 포함해서 그 야근 분야에서 사업하면서 많은 시를 창작해낸 김준 시인을 소개하려 합니다.
0: 네, 네, 그러면 오늘도 먼저 김준 시인의 프로필부터 소개 부탁합니다.
1: 예, 김준 시인이 본명은 예, 김영준이고 1951년 5월에 화룡시 팔가자진에서 출생했습니다.
0: 네.
1: 그리고 1966년 8월에 팔가자 림업 자녀 중학을 졸업하고 1968년에 화룡시 승천진 원봉6대 하향지식청년으로 내려갔습니다.
0: 네.
1: 그리고 1970년 6월에 연변 화룡 강철공장 용광로 수리 노동자로 사업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1970년 10월 1일에 연변 일보에 김강이란 필명으로 천여작시 강철공인이 마음을 발표합니다. 그 후에 육속 차관공인이 노래 등 시와 문학작품 여러 편을 발표했습니다. 1975년 10월에 동북공학원 유색금속전업에 입학했습니다. 그때는 그 공릉변 대학생이지.
0: 그때는 추천할 때죠.
1: 예, 추천할 때죠. 그 후로 정년 퇴직까지 줄곧 야근 전업 분야에서 사업했으며 연길시 뉴음제품공장 기술공장장 연변 야금연구소 소장 등 직무를 역임했습니다. 2011년 2월 11일에 다시 또 그 창작적 충동을 받아가지고 연변일보의 시 쓰기 한기 등 작품을 발표하면서 정년 퇴직을 앞두고 다시 시단에 복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간에 좀 끊어졌죠. 예. 몇 년. 그러다 2014년 1월 23일에 또 연변 작가협회도 가입하고 2016년 12월에 첫 시집 수기한기를 연변대학 출판사에서 출판합니다. 지금까지 대략 200여 수시를 발표했고 현재 계속 지금 창작활동 진행 중입니다.
0: 네. 네, 그렇다면 김준 시인의 문학에 대한 생각은 어떠합니까?
1: 본인이 이렇게 피력하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자연 과목 학습을 중시하였지만 소설 읽기를 무척 즐겼습니다. 소학교 5학년 때 강철은 어떻게 단련되었는가라는 장편소설을 본다고 선생님으로부터 자기 머리보다 더 큰 책을 안고 본다고 고무하는 듯한 말도 들었습니다. 단순하고 유치한 어린 의식에서 소설 주인공의 용감한 성격과 또 따냐의 순진한 사랑이 은근히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 시대에는 학습 환경이 여의치 않아 무선전 등 자연과학 기술 학습을 하는 한편 문학 공부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당시 닥치는 대로 문학서적을 읽었는데 조선어로 번역된 러시아 책이 좀 많았고 구라파의 비판적 사실주의 경전 작품들도 들어 있었습니다. 고래끼의 문학론 네 권 가운데 한 권을 얻지 못해 술을 사들고 사초로 구걸하면서 끝내 자기 소유로 만들고 탐독하였습니다. 연변 화룡 강철공장의 첫 시대 노동자로 된 후 우뚝 치솟아선 용광로 앞에 1100도 붉은 쇠물이 콸콸 쏟아져 내리는 장쾌한 장면을 시적 계기로 잡고 쓴 강철공인의 마음이 나의 처녀작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 년대에 쓰고 싶은 충동도 받았지만 공업과 문학이란 엄연한 다른 세계와 사고방식이 있다는 이유로 스스로 억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년 퇴직 후 새 삶을 계획할 때 단연코 문단 복귀를 선택하였으며 2011년 2월 11일 연변일보의 수기 한기를 발표하고 새롭게 새 시대의 문학 공부를 시작하였습니다. 2014년 2월 11일 연변 작가협회에 가입하고 2016년 12월 첫 시집 수기 한기를 출간했습니다. 지금 서산에 지는 해를 향해 거기 조금 섞어라 못다한 정열 속삭여 보았구나 소리치며 나의 문학 인생을 달구고 있습니다.
0: 네, 어쩌면 김준 시인의 이 고백

0: 그것도 또 한편의 문학 작품처럼 안겨온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시작품을 감상하면서 또 선생님의 시앗을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감상할 시는 제목이 시입니다.
1: 시 김준. 모르고 덥석 쥐었다. 아, 뜨거워. 얼결에 데운 상처에서 정감이 활활 타오른다. 시대의 숨결을 덮이며 룡호를 달구는 불덩이.

0: 이 시는 이 제목 자체가 시인데 작자는 처음 시를 접촉할 때 그 놀라움과
1: 입니다. 예, 이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련인입니다.
2: 연인 김준. 못 잊어 느닷없이 꿈결 타고 유령처럼 갈마드는 님. 그대는 내 청춘의 전사. 언가 핏속에 스며들어 떨쳐버릴 수 없는 존재. 봄이면 연푸른 은신녀, 여름이면 뜨거운 땡볕, 가을이면 불타는 단풍, 겨울이면 순결한 흰눈. 사계절 함께 숨쉬어도 무르에 빗긴 달림처럼 보면 한 움큼에 잡힐 듯, 잡으면 흐트러져 없는 님. 아, 못 잊어. 고요한 가슴 속을 휘저 마음의 불길을 지펴주는 내 평생의 연인, 시 아가씨.

0: 예, 이 시는이 그 시를 자신의 연인처럼 인격화해서 읊조리고 있습니다. 사실 시는 이 김준 시인한테 있어서 연인 같은 존재죠. 봄이나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두가 이 시로 다가오니까. 헌데 일단 이 한 움큼 잡으면 흐트러져 없어집니다. 그래서 더욱 가슴을 불태우며 쫓아 달립니다. 나중에 시를 내 평생의 연인 시 아가씨라고 그 미묘하고 아름답고 설레게 하고 마음의 불길을 지펴주는 또 자신의 빗속까지 스며든 자신의 연인으로 품어 안습니다. 역시 시를 쫓아 마음 달구며 동분서주하는 시인이 소박한 감정을 풀어냈습니다.
1: 예, 이어서 감상할 시는 제목이 숙의 향기인데 예, 이 시는 또 이 시집의 제목으로도 떠올라죠.
0: 예, 그렇죠. 예.
2: 속의 향기 김준. 왜 쑥을 우러르는지 아십니까? 모양은 꽃처럼 아름답지도 못하고 산과들에 흔하게 자라난 그렇게도 볼품없는 에오라지 풀. 쨍쨍 햇볕에는 피곤한 듯 해나르니 호적거리는 자태. 빛바랜 푸른색 장단에 맵시 낼름 아예 없는 풀잎. 소나무처럼 억대하지도 못하고 나리꽃처럼 아롱지지도 않은 그 가엾이 살아가는 풀쑥을 무엇하고 찬사할 보드리오까. 쑥은 진짜 향기로운 풀이랍니다. 한아름 가득 안고 숨 들이키면 한가슴 부듯이 차오르는 냄새. 쓰고 떨고 토분한 독특한 향기. 저기 거칠은 벌판 어디서나 투정없이 억센 뿔이 내리고 무성하게 자라나 고요히 설레이는 언제나 소박스러운 그 모습. 봄이면 푸른싹 야채로 되고 때로는 제 몸 가로내어 쑥떡 되고 지어는 자신을 태워 모닥불 되는 생명으로 향기 내뿜는 고매한 풀. 쑥은 바로 나의 귀감이랍니다. 시샘 없이 소탈한 모양새.

0: 무겁고 진득한 그 향기. 어쩌면 삶의 이념 깨우쳐주는 듯 내정령 쑥처럼 살고 싶답니다. 그처럼 수수하고 겸손하게, 그처럼 완강하고 억세게, 그처럼 짙은 향기를 풍기며.
1: 이 시는 또 연변일보의 개혁 개방 후에 연변일보 본인으로 말하면 제일 처음 발표된 이 시는 모두 세 개 부분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부분에서는, 즉 앞부분의 세 개련에서는 이 쑥의 부족한 점을 나열 합니다. 뭐 쑥은 꽃처럼 아름답지 못하다, 쑥은 또 산과들 아무데나 흔하게 자라고 모양도 별 볼품 없고, 맵시넬륨 아예 없고, 해나른하게 허우적거리고 등등이. 또 쑥은 소나무처럼 억대하지도 못하고 나래꽃처럼 아롱지지도 않고 가엾이 살아가는, 이것이 첫 부분입니다. 이시 두 번째 부분은, 즉 4, 5, 6년은 쑥의 우점을 읊었습니다. 즉 쑥은 진짜 향기로운 풀이고 한아름 가득 안고 숨들이키면 한가슴이 뿌듯이 차오르는 냄새, 쓰고 뚫고 터분한 독한 향기를 내는 또 쑥이죠. 그리고 저기 거칠은 불판 어디서나 억센 뿌리 내리고 언제나 소박스러운 그 모습, 때로는 제몹 가루내어 쑥덕대고 자신을 태워 모닥불, 그 목이 풀리 모닥불 되며 생명으로 향기 내뿜는 고매한 풀입니다. 예, 그리고 그 우점 결점을 다 라를 한 다음에 세 번째 부분, 즉 마지막 연에서의 쑥처럼 수수하고 겸손하게, 또 완강하고 억세게, 그리고 짙은 향기를 풍기며 살아가려는 시인의 의지를 뿜어냅니다. 좋았습니다.

0: 네, 계속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작은 풀의 애원입니다.
1: 작은 풀의 애원 김준. 바람아 불지 말아다오. 온 밤 정성껏 모여진 이슬들이 내 몸 위에서 속삭이고 있단다. 별들처럼 다정하고 소송처럼 반짝이는 순정으로 아롱진 밤이슬. 이제 새날이 밝으면 이별의 눈물로 떨어지고 옥구슬로 산산이 부서지거늘. 바람아 제발 고요해다오. 밤이여 조금이라도 길어다오.
2: 예, 이 시도 아주 독특하게 썼습니다. 시는 지금 제목에서 쓰다시피 작은 풀의 애원이라는 표제 밑에 자신을 작은 풀로 하여서 지금 바람한테 애원하는 식으로 써내려갔습니다. 그럼 왜 애원하느냐? 바로 자기 몸 위에 이슬들이 모여 앉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바람이 불어 이슬이 풀아지에서 떨어지면 깨지니까 그게 두려운 거죠. 별들처럼 다정하고 수정처럼 반짝이고 순정으로 아롱진 그런 이슬이기 때문에 더없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죠. 나중엔 바람한테 애원할 뿐만 아니라 밤한테도 애원한 밤이요 조금이라도 길어다. 이 시는 이렇게 옥구슬 같은 이슬이 바람 때문에 리베르 눈물을 떨구며 산산이 부서질까봐 두려워하는 시인의 마음을 자연의 힘을 빌어 진솔하게 읊조르고 있습니다. 시인의 대자연에 대한 불같이 뜨거운 마음이 잘 투영된 막진 시입니다.
1: 첫사랑 김준. 그대 흐느끼는 날숨이 내 폐부에 감돌아치고 그대 심장의 달림질이 내 가슴뼉을 울려주고 그대 애머픈 채취에 내 혼신 취해버리고 그대 달아오른 체온에 내 온몸 활활 불타는 그토록 사무치게 그리운 내 사랑하는 고향 산천아.

0: 이 신은이 고향 산천에 대한 끝없는 사랑을 여러 가지 수법으로 읊조리고 있습니다. 신은 우선이 고향 산천이 흐느끼는 날숨이 자신의 피부에 깊이 감돌아친다고 합니다. 다음 또 고향 산천의 그 심장이 달림질이 자신의 가슴뼈를 울려주고 고향 산천의 애못분 채취가 자신의 혼신을 취해버리게 하고 또 고향이 달아오른 체온에 자신의 온몸이 활활 불타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몸의 여러 부위에 자극주는 고향 산천이 날숨, 심장이 달림질, 애못분 채취, 달아오른 체온 등등이 그의 폐부와 가슴뼈과 혼신과 온몸에 전해지는 그런 그 짜릿한 감동을 진솔하게 외치고 있습니다. 고향 산천을 위해 끝없이 사랑하는 시인이 사무친 그리움을 깊이 느낄 수 있는 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새하얀 천사입니다.

새하얀 천사 김준. 나가리 나가리 한처럼 되뇌이시더니 끝내는 떠나셔야만 하리까. 새하얀 머리빨, 새하얀 명주옷, 새하얀 옷고름, 새하얀 보선자림에 아지랑이 일렁이는 언덕에서 섬처럼 가벼운 구름 타시고 안 오니 천년만년 흐리는 하늘나라에 가시는 어머니. 못가리 못가리 못단 사랑이 무거워 못단 효심이 사무쳐 저 산꽃나무에 서린 혼백 하얗게 피어오른 꽃고름 바람이 흐느끼는 꽃까지 떨어져 흩날리는 꽃잎들 새하얗게 가시려다 새하얗게 남으시고 새하얗게 울고 있는 마음에 새하얗게 살아계시는 어머니.

0: 예, 이 시는 예, 하늘나라로 가신 어머니에 대한 끝없는 사모의 마음을 읊조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노래함에 있어서 예, 먼저는 어머니가 드니시던 말씀을 예, 쓴 다음에 어머님께서 떠나실 때의 외모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하얀 머리빨, 새하얀 명조업, 새하얀 옷걸음, 새하얀 벗은 차림 모두가 새하였습니다. 이는 어머님들이 옷단장이죠. 그 다음 어머님께서 가시는 장면을 내 묘사하고 있습니다. 떠나는 곳은 아리랑이 일렁이는 언덕이고 가는 길이 도구는 솜추른 가벼운 구름입니다. 구름을 타고 가시었습니다. 그리고 닿을 곳은 안오니 천년만년 흐르는 하늘나라입니다. 떠나시는 어머님이 그 주변 분위기를 아주 깨끗하고 안온하고 예쁘게 묘사했습니다. 다음에 시적자는 어머님을 안 보내려고 소리소리 외치는 그 리우를 수고했습니다. 못가리 못가리 못다한 사랑이 무거워 못다한 효심이 사무치오. 여기서의 못다한 사랑과 못다한 효심이 못 보낸 리우입니다. 결국에 아들이 간절한 염원에 어머니는 몸만 가시고 마음은 아들이 가슴 속에 하얗게 살아계신다고 합니다. 참 이 마음 짠한 예, 효심이시라고 생각합니다.
1: 네, 이어서 감상할 시 제목은 산과 숲.
2: 하얗게 정지한 눈썩임을 계절마다 색다른 참신한 향취. 오가는 말은 없어도 다정하게 울리는 발걸음 장단. 너의 침묵에 노크하면 석연히 열어주는 드넓은 가슴. 어느결 취해버리는 나는 아예 너를 내각으로 안고 너는 나를 묵묵히 품어주며 서로 서로 진정을 토로한다. 사나 친구야, 왜 그다지도 말이 없느냐. 너의 웅숭한 깊이를 보여다오. 사는 무언으로 대답한다. 나의 신념은 지구 심장에 있고 나의 노래는 침묵에 부르노라. 어허, 그쯤 이야기 나누노라면 나는 산의 향기에만 취해 그다 크지 않은 세상 속에서 산을 탄 내가 과연 높은가 환장한다. 야호

예, 이 시는 이 산을 즐기는 작중 주인공이 산과 함께 연인처럼 연애를 하고 함께 술을 마시는 멋진 장면을 설치해놓고 결과적으로 산을 노래한 그런 시입니다. 시인은 이 산을 인격화해서 산과 함께 나란히 앉아 술을 마시는 장면을 아주 형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산의 여러 가지 조음점과 대자연의 정취를 파내고 있습니다. 뭐 대자연 향이 좋다고 권하고 꽃잎에 맺힌 참이슬을 또 권하고 짙은 녹음 속의 샘침물을 권하고 산열매의 고인 과일즙을 권하고 하얗게 정제된

0: 눈썩임을 돋거나 계절마다의 색다른 참신한 향취를 권합니다. 모두 다다의 산속에 무진장하게 넘쳐있는 걸 권합니다. 그리고 늘 침묵하는 산은 놓고만 하면 드넓은 가슴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가 취해버리면 산은 또 나를 묵묵히 품어주며 진정을 토로하는 나중에 산은 웅숭깊은 깊이를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자기 그 신념은 지구 심장에 있고 자기 노래는 바로 침묵 그 자체라고 고백합니다. 이슬은 이렇게 산, 즉 대자연의 심장의 소리를 파헤쳐내고 침묵의 깊은 뜻을 파헤쳐냅니다. 대자연의 드넓은 사색의 깊이와 심장의 박동 소리를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인간은 이 대자연 앞에서는 하찮은 존재로밖에 안 되죠. 그래서 많은 걸 대자연에서 얻고 대자연의 품속에서 자연을 따라 배우고 자연을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자연의 가르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을 시인은 노린 겁니다. 시 마지막에 야호 야호 하고 외치는 바로 그 자체가 바로 대자연의 높고 깊음을 목적껏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1: 이런 면에서 보게 되면 이 시인들이 그 자연과 홀로 마주한다서 자연과 그 뭐니 대화를 하면서 그 느낀 감수를 시로 쓴 작품이 많은데 여기서 아마 전형적인 작품이 그 리베기 그 월하 독작이라는 아마 그 시가 아닌가.
0: 야,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완전 대작이죠.
2: 다음 감상할 시 제목은 선바위입니다.
3: 선바위. 룡정명동의 선바위 앞에서 김준 차마 눈을 감지 못해 눕지도 아니하고 지난 세월을 굽어보며 장공의 우뚝 치솟았는가.
1: 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았습니다.
0: 예, 수고하셨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우리의 고향 연변은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 곳입니다. 어디를 가도 내가 나서 자란 이곳만큼 정겨운 곳은 없을 것이고 누구를 만나도 이곳 사람들만큼 따뜻한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김동진 작사, 김덕윤 작곡의 사랑스런 연변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박춘희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빙글빙글 돌아가는 상모, 흥겨운 장단은 우리의 어깨를 들썩이게 만드는데요. 김혜사 작사, 박일성 작곡의 한선녀 가수가 부른 상모춤 내 고향 사랑을 전해드립니다.

고향의 강물이 흐르는 그 풍경과 그 강물에 깃든 우리의 추억을 노래한 가요. 리상각 작사 황상룡 작곡의 고향의 강물을 전해드립니다. 박경숙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부부를 노래한 가요 한 수 전해드리겠습니다. 조례화 작사 박성철 작곡의 부부의 노래를 강화 출애령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두골테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통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 외용약 기준 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0: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 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 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문의 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노년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2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연길시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10여 명의 의술이 탁월한 중의 전문가와 고급 물리치료사가 있으며 정기적으로 국내 이름 있는 전문가를 초청하여 중의, 조의 및 중서의 결합, 침구, 정골, 안마 등 물리치료 등 다원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체화된 종합성 중의진료관입니다. 길태중이 진찰부에는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내과, 소화기내과, 내분비내과, 신장내과, 피부과, 침구과 및 보청기 검사실 등 전문과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통증과는 각종 골관절 통증에 탕제, 혈류주사, 침구, 의기 등 치료법을 사용해 최상의 효과를 내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에 라디오 생방송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1층에 위치해 있으며 문의 전화로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을 들으셨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중국 연변을 중심으로 동북아 전역을 향해 정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연변 지역 사회와 우리 동포들과 함께 중국 조선족 민족문화를 선도해가는 비전 있는 방송을 지향합니다. 연변라디오 조선호 요소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각종 질환과 건강 상식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1: 주요 질병 예방과 관리 요령을 알기 쉽게 전합니다.
0: 건강을 지키는 방법, 건강의 기초가 되는 정보로
1: 당신의 건강한 삶을 지켜드립니다. 장수시대.
2: 질병 치료약품 명사방은 진례, 매미껍질, 황연, 염차전자 등 21가지 동물성 약재와 식물성 약재의 조합으로 된 OTC 치료약품입니다. 특히 진례, 매미껍질 등 진귀약재의 조합은 간을 도와 눈을 밝게 하고 심장을 도와주며 상처의 열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증상과 안과 질병들을 치료해줍니다. 눈이 마르고 텁텁하며 바람 맞으면 쉽게 눈물이 나고 안통이 느껴지며 시력이 점점 모호하고 빛이 싫어지며 비문점, 물체가 변색돼 보이고 빗돌게 보이는 등 여러 가지 안과 질병 증상들을 개선시켜주며 백내장, 녹내장, 황반구 병변 및 황반 변서, 당뇨 합병증으로 인한 안과 질병 치료에 좋은 효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점 연결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역 우기대약방 2호 매대 방송회 문의전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몽속통은 전전자 방해, 해금사 침략, 딜바의 육개, 인공사향 인공우황, 진주 수곽농축분 등 29가지 진귀한 중약재로 조성된 큰 처방입니다. 일약 2제로 된 처방으로 부복과 치매를 따라 붙이는 고약이 따라갑니다. 약 효과성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오래 치료해도 효과가 잘 나지 않고 중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을 잘 치료하는 우수한 몽약입니다. 오염없는 몽골 대촌에서 자란 중약재로 조성된 몽속통은 청열 해독하고 마음의 안정을 찾게 하며 경락을 소통시키고 근육과 골격을 튼튼히 하며 피부를 윤활하게 합니다. 또한 백내병, 즉 대뇌 척추주의신경염과 반신불수 풍습, 류머티즘 관절염, 근육 위축 신경마비, 간과 신장이 상하고 온욕 열병 등 오래 치료해도 잘 낫지 않은 난치병을 해결해줍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학방 2호매대입니다. 방송 후 문의 전화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장수루우방은 순충약으로 된 OTC 감류 국약입니다. 맥동, 천동, 숙지화학, 텍사, 산소유, 진주, 구편 등 28가지 진귀한 약재로 된 장수 제품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근본을 다지고 원기를 회복시켜주며 감기가 막히고 비장이 허해서 생기는 입마름, 야간 식은땀, 수족심, 열감 증상과 손발이 차고 반응이 둔하며 허리다리가 시큰거리고 신장 기능의 저하로 나타나는 증상과 일찍 백발이 생기는 등 증상을 개선해줍니다. 장수로방은 건강하게 장수시켜주는 진귀한 약재들로 구성이 된 큰 처방입니다. 9g으로 된 환약으로 하루 식전 한 번씩 저농도 소금물 혹은 따뜻한 물로 복용하시면 빠르게 기운이 차오르고 머리가 맑아지며 숙면에 도움을 드립니다. 장수로방 무료 배달 번호는 501-7766번, 501-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2호 매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시대 건강자문 프로 시간입니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는데요. 방송을 들으시면서 문의하실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256-1111번, 256-1112번입니다.

국경절 맞이 대형 우대 활동 알려드리겠습니다. 멍석통 약품은 한 곽의 가격 4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3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안과 질병 치료 약품은 한 곽의 가격 598원이고요. 7곽을 사시면 5곽을 더 드리고 15곽을 사시면 15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장수 로방 약품은 한 곽의 가격 198원이고요. 20곽을 사시면 10곽을 더 드리고 40곽을 사시면 30곽을 더 드리면서 1,000원 현금권을 드립니다. 이외로 방송에 문의하시고 약품을 구매하시면 OEC가로 한 곽을 함께 드립니다. 무료 배달 번호로는 501-7766번,

5012-7766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에 위치한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천 1층 우기대 앞방 2호 매대입니다.

0: 아래 박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1: 지금 오늘 이 시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한테 장수로방 더불어 멍석통과 눈병 전문 치료약품 명서방 이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게 되어 있겠습니다. 저희들이 설명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제품 이제 우대활동을 구체적으로 위에서 설명드렸는데요. 이번 우대활동은 보통 때 우대활동을 훨씬 넘어서 큰 규모로 진행하는 우대활동에 속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주약의 우대활동이라는 것은 여러분들한테 작은 가격으로서 큰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준다. 이 뜻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장수로방께 198원 하는 데 한 곡에 6일 동안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궁의 의의 황지를 장수하게 하는 의의 처방에 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한마디로 쉽게 말하자면 장수로방은 오장육부를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이지만 해도 제일 돌출하게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뭐 오장을 든든하게 해주는 장수의 비결이 바로 여기에 실려 있습니다. 40각을 싸면 30각을 주고 천은 행군권을 빼줍니다. 이 정도 게다면 이 장수로방은 이번 기회에 사시게 되면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기회입니다. 하루에 한 번만 그것도 아침에 뭐 공복에 듭니다. 공복이라는 것은 식전 1시간 전에 드시는 걸 말하고 식전이라 하게 되면 식전 30분을 말하거나 식후 뭐 이렇게 말하는 식후 30분 이렇게 말하게 되었지만 해도 공복에 든다는 것은 완전히 그 빈속에 드셔서 흡수가 철저하게 되게 하는 이런 그 복용 방법에 속하는데요. 장수로방은 바로 한각은 엿새 동안 198원인데 이번에 우대정착하면 100원 좌우밖에 되지 않습니다. 큰 우대활동이니까 여러분들한테는 이 장수로방 한번 시도해보는 게 기회입니다. 장수로방의 제일 특점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여기에 들어간 특수한 성분이 녹각교라든지 구변이라든지 구변이라는 건 곰팥 이 부속을 말하는 겁니다. 빨리 효과를 보게 여성 남성 모두 효과를 보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입니다. 그리고 멍석통 이 제품 자체는 이름 그대로 멍약에 속하는데 빨리 통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제품 자체는 498원 한각을 하는데 15일간 복용할 수 있는 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뭐 15각에 10각을 주고 1000원 현금권을 뺏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한각의 가격은 한 200원 분하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인정합니다. 명서방은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지만 해도 598원에 30일 복용할 수 있는데 15각에 1000원은 빼주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기회를 이용하시게 되면 눈을 구하는 데 있어서 기본으로서 하나는 돈이 높든 낮든 지간에 우선 효과성에 완전히 우리가 마음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데 명서방은 우리 지구의 난들의 눈병치료에서는 알아주는 우수한 성분으로 되어 있으면서 오징어는 안과 질병은 이 제품을 쓰셔서 해결되지 않는다면 다른 제품으로 이심갈 정도로서 이 제품이 그런 우수한 그 효과성을 나타내는 제품이니까 이번 기회를 잘 살려서 여러분들이 좋은 눈을 찾고 막힌 혈관을 뚫어주고 장수의 비결은 곰팥을 든든하게 해주는 차원에서 여러 개 기관을 동시에 그 돌봐주는 장수로방 이 몇 가지 제품을 적극적으로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0: 네, 문의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우리 이마부에 9년에 이렇게 80일 생다. 근데 멍성통에 조금 좀 먹고 왔다 말입니다.
1: 예.
2: 그래 이제 요약 이제 두토 썼던 한 달 썼습니다.
1: 예.
2: 예, 그런데 좀 머리 어지러운 게 고개 좀 났고, 예.
1: 두토 쓰면 한 달입니다. 한 가게 보름이니까. 그렇죠.
2: 두토 다 샀다 때, 예. 그래, 그래서 얘기해라고. 집이 저기 영성 지신이 있는데,
1: 예.
2: 근데 이렇게 한 달 샀으니까, 예, 머리 어지러운 게 났고, 머리 좀 이렇게, 머리끼 자꾸 빠졌단다. 그게 머리끼 빠지는 게 이제 술 빠진다.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여기 그런 역할을 충분하게 하는 성분이 거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2: 예, 그리고 머리 어지러울 때 이제 눈도 예쁘게 나면, 눈도 자꾸 예쁘게 나면 그게 더 불편하다. 그게 머리 어지러운 게 났으니까, 그 다음에 눈이 뿌연 게 예. 났으니까, 그 다음 이야기 내내 맞겠다고 소리. 그게 심장도 아니 좋단다. 심장도 지밀세가나. 어제는 깨거나 자기는 어제는 약이 거서 해마들어도 이야기 좋다는 겁니다.
1: 예.
2: 뭔고 약이거나 우리가 그렇죠. 먹어보지만 약 먹을까 이거 좋다는 게랍니다. 그래서 여번 우리 하더니 참가하다가 내 물어볼 거는 장수로방에 대해서 우리 언니 좀 이렇게 약간 좀 어딘가 하면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어떻다고 할까 맥이 없는데요. 예. 허리를 좀 세게 다쳤단 말입니다. 예. 예. 그리고 또 예. 저와 아이들고 예. 자꾸 올라 도화깍지라고 예. 그래서 화음하게 되면 비늘이랍니다.
1: 아, 예, 예. 비늘이면은, 기본, 구분 폐위해서야 되는 근본을 지키고 원기를 돌아서는 이런 제품 써야 되는데 이 제품이 제일 비늘이게 되면 빨리 돌아서는 제품이 이 제품인데 이거 쓰게 되면 금방 이제 여러 가지 증상 개선을 가져오지 말래도 개선을 가져오기 쉬운 제품이 바로 장수로바입니다.
2: 어 그렇습니까? 제 그 장수로바 알약입니까?
1: 장수로바의 이게 완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2: 예, 예 이게 좋답니다. 싸겠답니다 선생님.
1: 예. 예.
2: 장수로바이
1: 예. 어쨌든 너한테 이게 좋대 꿈일까요? 장수로바이 큰 그 우왕상충환처럼 그런 그 완약입니다.
2: 아
1: 그런데 그저 아침에 일어나서 그거 깼는데 어 그렇게 그 완약이 혹시 간에 위에 부담이 가면 어떻게 콤파체 부담이 가면 어떻게 그거 치료해주는 제품이기 때문에 오히려 공복에 들라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식전 한 시간 전에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게 되면. 빨리 해결받습니다. 완약입니다.
2: 그렇습니까?
1: 예, 예.
2: 빈혈이 심하답니다.
1: 아, 빈혈을 해결해주는 데는 이 제품 자체에 들어간 성분들이 여기에 특수한 성분이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 들어간 성분들
2: 예.
1: 자체가.
2: 얼마 대단할 예. 수 있죠, 예?
1: 네, 됩니다. 빨리, 예, 녹각교라든지 단삼이라든지 지황이라든지 숙지황이라든지 이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빈혈이 오히려 좋습니다. 보충하는 거는 내려오는 게 오히려 힘들지 보충하는데 이 기본 여기 우수한 성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빨리 돌았습니다.
2: 알았습니다. 예, 예. 보충하는 게 좋다면 싸겠단다.
1: 그래라 하셔. 예, 예.
2: 예, 예. 예. 수고하시오.
1: 예.
0: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나도 선생님이 뭔가 강의하는 장수로방 방송 듣고서 두 달 동안 먹고 있습니다.
1: 예.
3: 예, 먹어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1: 예.
3: 위가 그냥 더부룩하고 소화 안 되고 껄껄이 자꾸 나고 식구물이 자꾸 올라와서 무슨 먹지 못해 됐습니다.
1: 예.
3: 그래서 다른 약을 먹기는 많이 먹고 무슨 이사도 팔고 무슨 약을 먹느라 하기는 많이 역설질한 것도 그냥 나을 것처럼 하면서 낫지 않으면 낫지 않고 자꾸 반복이 나타났다 계속 한 가지 때다.
1: 예.
3: 그래서 이 장수로방 그래서 방송 듣고 먹었는데 이 두 달 먹었는데 이게 많이 다 해결됐습니다.
1: 바로 그렇습니다. 예. 이 장수로방이 장수하자면 뭐 오장육부가 편해야 되는데 예. 위공도 좋아야 되고 콤파치 좋아야 되고 간이 좋아야 되고 심장이 좋아야 되는 건데 예. 이 제품이 바로 그런데 종합적으로 좋은 예. 다른 데 없는 성분이 여기 많이 들어갔습니다.
3: 그러니까 예. 위가 소화 잘 되면서 숙고도 내려가거나 위도 좀 편안하고 껄껄이 해결되고 지금까지 어제 두다 먹었는데 한 번도 반복 안 나타나 너무 좋습니다. 나타나서.
1: 아 바로 그렇습니다. 예.
3: 예 그리고 콩밭에도 많이 도와줘서 원래 내 콩밭이 호화합니다. 그래서 소변도 질끔질끔 보고 또 소변 볼 때 저리기도 하고 이랬댔습니다. 근데 그것도 많이 나아지고 저녁이면 뒤에서 자꾸 소리 나더라만 나는
1: 콤바지 하니까
3: 자자 하면 또 무슨 위 자꾸 소리 나고
1: 그렇죠.
3: 자관에 이게 자꾸 거기만 딱 신경 영향 거기만 자꾸 감이 집중돼서 자지 못했댔습니다. 그냥 뒤로 걸으면서 조금 깨나면 또 소리 나고 또 소리 나고 그랬는데 이 소리 지금 돌란다.
1: 어 그렇죠. 콤바지
3: 난다.
1: 콤바지 구분 폐위안에서는 근본을 지켜주고 원기를 돋아준 차원에서 예. 콤파치 든든해진다는 걸 말합니다.
3: 예, 예. 그러니까네 자기 못하는 잠을 지금 요즘에 잠을 너무 잘 자고 깨나고 예. 맥이 나고 몸에 기운이 나고 맥도 나고 이렇습니다. 기운이 나 다리도 내내도 맥이 오는 게 확 알린다 지금.
1: 아 그렇죠.
3: 예.
1: 바로 그렇습니다.
3: 그리고, 예, 나는 이렇게 효과를 잘 보고 있는데 뭔가 뭐 우리 언니가 지금 뭔가 뭐 이 뭔가 멍소통 정말 두터 싸서 먹었단다. 예, 굉장히 지금 두통 연결 한 달 먹었답니다.
1: 예.
3: 굉장히 영 좋다며 그랬다. 또 내 연세기 왔댔다 말이다. 그러니까 머리 그냥 동기만 씩 얼마나 무거운지 기도

0: 비슷하게 먹었단다.
1: 예.
0: 머리가 지금 많이 가벼워졌단다.
1: 아, 그렇죠. 예, 예.
0: 예, 그리고 혈압이 또 좀 높던 게 언성이 잘 되고.
1: 경락이 수통되니까 혈압이
0: 예.
1: 정상으로 돌아오고, 머리가 무겁던 게 경락이 수통되니까 머리가 가벼워지고, 예, 예. 예.
0: 그래, 다리도 그렇게 무겁던 다리도 요즘 엉기적으로 그랬던 게, 다리 가벼우니까 빨리빨리 걷게 된다, 미랬대다.
1: 아, 그렇죠. 예,
0: 그래서
1: 예.
0: 먹던 순간에서 이 아이도 지내는데 이렇게 딱 맞는가 하면 효과 빠르다 미랬대다.
1: 아, 그렇죠. 효과 빠릅니다. 심지어 예. 어떤 분들이 그 텔레비 그 각본에 대한 거 제가 보게 되면 한 100페이지 예. 되는 거 봤는데, 어떤 분들 사흘 만에 벌써 침대에 누워서 다리를 내려오지 못하고 다른 사람 안아 일구고 내려오고 이렇게 했는데 다리가 떨어지면서 침대에서 다리 바닥 내리딛게 됐다 이렇게 하는 분들 사흘 만에 그랬던 분들 다 있습니다. 물론 그치. 사흘에 다 해결된다는 것이 아니라 효과가 빠르게 되니까 그러면서 예. 점차 회복 가져올 수 있다는 그 기초를 말하는 예. 겁니다.
0: 그러면 머리도 헷갈지 너무 이렇게 효과 빠르다며 이러면서 그러면 나는 어제 약을 또 대답 받았는데 장수로 봤는데 우연히 오늘이 그 뭐
1: 멍석통
0: 예 멍석통 국경에서 활동이 있다면서 배달 받겠다고 이랬대다.
1: 그렇게 알아하세요. 언니분은 예. 이 제품을 잘 선택했으니까 예. 열심히 쓰시게 되면 하나는 잡혀오는 걸 막아주고 지금 예. 정도에서 회복을 가져오는데 이 제품이 확실한 효과성을 예. 나타내게 되어있으니까 믿고 쓰실 필요 있습니다.
0: 이렇게 한번 내게서 왔다 가니까 자꾸 반복해.
1: 그렇죠. 2차, 3차로 그게 무섭죠. 예, 예. 예.
0: 다시 제품 오지 말아야지 이렇게 계속 먹겠다면 이래서 오늘 또 배달 받기시오.
1: 어, 그렇게 하세요. 배달 전화번호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0: 네, 501-7766번입니다.
1: 예. 그럼요. 예, 예.
0: 예, 감사합니다.
1: 예, 건강하세요.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제가 장수여방 먹고 예, 많은 면에서 효과 잘 보고 있습니다.
1: 예.
3: 이 약을 먹기 전에는 예, 소변이 잦아서 밤에 자지 못했습니다.
1: 예.
3: 지나게 다섯, 여섯 번 일어나고 난민에 밥 못 자랐단 말입니다. 그리고 저기 손발이 차고 예.
1: 아, 순환장애입니다.
3: 예, 위가 나빠서 민에 서 안 돼서 밥 먹지 못했고 항상 내겼고 예. 그리고 허리 아파서 걷기도 바쁘고 이런데 저기 이 약을 좀 세게 먹으니까 나 이제는 많이 위에서 말한 증상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1: 그렇죠.
3: 예. 그리고 예, 기관지 나빠서 예, 항상 그저 방귀도 달고 살고 기침가래가 심했단 말이야. 감기 나오면
1: 주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너는 네 이 호흡계통을 관리하지 않는다면 혈액 가운데 산소가 들어가지 못하는데 당신의 호흡계통에 문제가 단순히 내 숨이 차서 가래가 성해서 기침 기쳐서 이게 좀 불편한 그 증상 자체가 진일 벌어서 제일 심각하게 영향 주는 거는 심장혈에 산소를 공급하는 데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임시 불편한 것도 문제지만 해도 예.
3: 예. 그래서 이 기침 가래가 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1: 그렇죠.
3: 기침 감기가 면역력이 올라갔는지.
1: 바로 그렇습니다. 이 제품 자체가 면역력을 높여주는 데는 빠릅니다. 예.
3: 예. 감기를 면역력이 나는 모습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한 가지 약을 넣으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며칠을 하다 얼마나 좋습니까?
1: 그렇죠.
3: 예. 먹기도 옳고. 그래, 저 약이 하다 효과 좋으니까 계속 쓰려고 하고, 예. 농성포문이라 하기시오.
1: 예.
3: 우리 동서가 예, 저기 동풍님이 뽕 왔다 갔습니다.
1: 예.
3: 예, 몇 번 왔다 가서 예, 이렇게.
1: 몇 번이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다시 쓰러집니다. 예, 예.
3: 예, 그래 병원에도 몇 번 입에 냈다 나오고 있는데 지금 반신을 잘 쓰지 못하고 예, 제가 심장이 온정 안 돼가지고서 난리나 저라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고 예. 그런단 말인가. 겨우 가슴이 많이 답답하고 침침하다 하고 겨우 이 낯이 항상 열이 얼어붙은 것처럼 붉어버렸습니다.
1: 예.
3: 그리고 저기 이 낯에 바바나 묻어도 예 감각은 모른단 말입니다.
1: 예.
3: 그 사람이 모르 나
1: 중추신경 마비가 왔습니다. 예예.
3: 예. 저기 저는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1: 얼굴이 붉어붉게 된다는 달아오른다는 거는 그게 큰 문제점 말합니다. 심장열이 너무 번친다는 걸 말합니다. 그게 이제 터지게 되면 큰일 납니다. 어느 순간에 2차로 또 쓰러질 수 있습니다.
3: 네, 그래 자꾸 예, 치료를 포기하겠단 말입니다.
1: 좋은 세월인데 왜요? 예.
3: 예, 그래서 내 방송 듣고 이 몸속 벌졌다니까 나 좀 그거 써보라고 해서 그랬더나 선생님과 문의를 해서 저기 좀 쓰겠다고 그래서 문의한다.
1: 이 멍석통은 막힌 걸 통하게 해주는 데는 지금까지 하는 여러 가지 많은 약품들이 나

0: 왔는데 이 제품이 그 중에서 빠른 효과를 보는 우수한 성분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제품은 1약 2제로 되어 있는데 드시고 어느 그 지면에 따라서 붙이고 이러는데 붙이는 건 하루 야두 시간만 딱딱 붙이면 모두 그 한강 안에 야두펠이 네펠에서 두각이 있는데 야두펠이 들어있으니까 그거 붙이고 드시고 이렇게 하게 되면 효과가 빠릅니다. 이 제품 자체는 특히 여기에 포함된 성분들 자체가 우수한 성분들이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물소뿌리 농축분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에 인공사양이라든지 침양이라든지 여기에 아주 다른 데서 찾기 어려운 7개 항이 포함된 경락을 잘 소통시켜준 이런 성분이 들어가고 소화가 잘 되고 기억이 잘 되고 변이 잘 통하고 눈잔 통변해준 치자도 들어갔고 그 열과 한이 제대로 잘 병행되지 못한 걸 이거 해결해주는 이런 좋은 성분이 담양이라든지 비파라든지 이런 성분이 들어갔으니까 이 제품을 제때 사용만 하신다면 지금 상태에서 회복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2차로서 또 세포에 오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충분하게 할 수 있는 성분이 여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1: 예, 알았습니다. 그냥 쓰도록 하겠습니다.
0: 아,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예,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안녕하세요.
3: 예, 뭐 소통 지금 이 나도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예.
3: 야, 너무 좋습니다. 나 이 당뇨 있으면서 한 2, 3년 전에 눈코에 들어왔다가 한 다음부터
0: 예. 어, 그랬어요? 예, 예.
3: 예. 얼굴이 그도 푸들푸들 눈이 푸들푸들 입에서 춤이 주로 나와도 감각 잘 몰랐단 말이야.
0: 예.
3: 그리고 혈압이 그냥 160 200까지 올라가서니 혈압약 하루에 두 번씩 달고 있어도 그냥 혈압이 떨어질 줄 모르고 이래던 게 안공하는 그냥 그러마 욕구 다녔단 말입니다.
0: 어.
3: 네, 먼 길은 못 가고
0: 예.
3: 그랬던 게 몸소통을 이번에 이거에 선생님 강의도 굳이 썼는데 오용 좋습니다.
0: 그렇죠. 이 제품 그런 데는 명품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3: 예, 혈압 조절 이용 잘 됩니다.
0: 예.
3: 130, 135에서 그쪽으로 떠오고 있었어요.
0: 정상을 돌아왔네요. 예, 예.
3: 아,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식사 잘하니까 맥이 나오고 예.
0: 그렇죠.
3: 아프면 예, 무슨 생각 못하던 게 지금은 기억이 딱딱 돌아와서 영 좋습니다.
0: 소화를 촉진시켜주는 성분이 들어갔고 기억이 빨리 돌아서는 네. 이런 성분이 여기에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이 제품 자체를 믿고 쓰면 그 환자분은 근심 걱정 없이 원래 정상인으로 돌아오는 이 길에서 활발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
3: 어둠 정사에 같습니다. 얼굴이랑 하나도 까딱이럽습니다.
0: 그렇죠.
3: 예,
0: 예, 예.
3: 식사도 잘하고.
0: 예.
3: 선생님, 내 지금 우리 동생이 이제 풀이 살짝 왔단 말입니다. 한 사흘이 됐는데 지금 병원 아이가 집에서 그냥 무슨 혈압약 먹고 그것도 그랬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몸소통 지금 쓰다 그리는데
0: 아, 이제 말씀하는 거 들어보니까 맨발을 잘 물으셨는데요. 그런 환자들이 네. 쓰게 되면 기본 해결받지 않을 이유가 없을 정도로서 효과를 빨리 보게 돼 있으니까 이제 그거 조금만 더 뭐 늦춘다 하게 되면 심각할 정도로 쓰러질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초기니까 빨리 이 제품 자체를 견제하라 하세요. 이번에 우대학당이 항차 좋으니까 예.
3: 네, 그래 병원 가지만 이 몸소통이 한번더 써보고 그러다
0: 예.
3: 약간 화질에 괜찮다고 그래. 그래, 혈압 조절은 혈압약으로 조절하라고서 먼저.
0: 그렇죠.
3: 그래, 이 소통 쓰면 혈압도 조절되고 용 좋다고 그랬대. 그림 그리자여서. 그래, 오늘 이게 선생님 배달 받겠습니다.
0: 그렇게 하세요. 501-7766에 전화 넣으세요.
3: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4: 여기 지금 당미로바 지금 쓰고 있습니다.
0: 당수로바, 예.
4: 그냥 자꾸 머리랑 귀신나지고 어지럽지 위에서 자꾸 소리나지 이라 특히 밤에 소변 사투랑이 자꾸 이래서 내가 지금 당수로바 지금 선택했었는데 좀 많이 났습니다 지금.
0: 그렇죠. 예예.
4: 나든 것도 많이 났고 귀에서 자꾸 소리나든 것도 많이 났습니다.
0: 그거 낫지 않을 이유가 없을 겁니다. 예예.
4: 이게 왜 소변 사투랑 같은 것도 좀 많이 줄었지 암소변 차순대는 많이 들어졌습니다, 이거.
0: 예.
4: 예, 이분이 약 조금 더 배달 받겠습니다, 이거.
0: 어, 이 제품 자체는 일단 믿고 쓰시겠다며 효과성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특히 이제 말씀한 몇 가지 증상 보겠다면 곰팥이 허하고 원기 부족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종합 증상에 속하게 되어 있으니까 이 제품 자체를 드시겠다면 빨리 효과를 보게 되어 있을 겁니다. 드시겠다면 곧 효과입니다. 어, 열심히 이 제품 자체를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4: 됐습니다. 수고하시오.
0: 예, 건강 기원입니다.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안녕하세요.
5: 예, 저는 지금 저기 농소통 갖다 쓰고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5: 예, 야, 이야기 예, 이제 얼마 안 있었는데 효과 참 빠른다.
0: 막힌 거 열어주는 신경 노공 여기에 막힌 거 열어주는데 제가 여러 가지 제품 접촉해봤지만 해도 여기에 들어간 성분처럼 우수한 성분이 적습니다. 예.
5: 예. 이 머리가 난 항상 예, 머리, 이 모길부터 자꾸만 오리 뻗쳐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예.
5: 자꾸 이게 어떻게 되면 되지? 머리, 그리고 머리 절반이 변두통이구나 아프고 있지 않습니까?
0: 예. 변두통이란 게 혈관증 두통입니다. 그게 혈관 경련입니다.
5: 예. 그리고 모기가 항상 뻣뻣함에 한참 문드려주고.
0: 경동맥에 문제가 있습니다. 예.
5: 예. 그리고 이 손끝하고 발끝이 있지 않습니까?
0: 예.
5: 잠깐만 절에 나오고 있죠.
0: 아유, 신경말초염인데 피가 끝까지 갔다 돌아서지 못해 그렇습니다.
5: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몸이가, 예, 전신이가 그냥 차갑습니다, 항상.
0: 정말. 아, 순환장애가 심각할 정도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5: 예. 예. 내가 이랬는데 지금 내 이하가 갔다 잊었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예, 벌써 한 보름쯤 가다 봐서 이런 증상들이 차 알기 때문에.
0: 아, 알깁니다. 보름 쓰면 예. 알기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예, 예.
5: 머리가 아예 아프고, 예. 그 다음에, 예, 이제 몸이가 벌써 따뜻해 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0: 그렇죠. 예.
5: 예. 그리고 지금, 예, 이 잠도 옛날에 자꾸만 신경을 잃어가지고 잠도 매일 못 자고, 예, 머리 아프고 이랬는데, 잠도 지금 요즘에 참 잘 잡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예, 원래는 한 3시간씩 밖에 못 잤습니다.
0: 예.
5: 그런게 지금은 그래도 한 6시간씩 허리답니다, 지금.
0: 아, 이게 바로 심장 공동이 좋아지게 하면서, 잠을 편안하게 주무실 수 있게 하는 이런 성분들 갖고 심장 공동이 좋아지니까 예, 오히려 잠도 잘 오고 그렇습니다. 예, 예.
5: 네, 네, 네. 그리고 이게 또 다른 것보다도 나 조금만 어디 긴장하는 게 되면 숨이 너무 참해. 이 혈이 뛰는 게가 있으니까 심리가 뛰는 게가 완을 130, 40개씩 올립니다.
0: 와, 어느 순간에 쓰러지면 일어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예.
5: 그래서 내가 항상 그 약을 갖춰놓고 있습니다.
0: 예.
5: 백가당 먹고 이러면 한참씩 이러고
0: 예,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지단지 약이라고 하는데 수시오 주시왕 같은 거 계속 뭐 몸에다 지니고 다닌다고 하지 않습니까? 무서워서 그렇죠. 예.
5: 이번에 이 약 좋은 약 만났습니다. 이번에 이 약 효과에 벌써 수업은 얼마 안 되니까 효과가 잘지고 또 효과가 좋습니다.
2: 네, 그럼요. 시간 성황기로 오늘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선생님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방송의 문의 전화는 502-7766번, 502-7766번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입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중국 길림성 연변조선족 자치주 수부도시 연길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말 방송입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매일 아침 5시 30분부터 밤 11시 10분까지 연변 지역과 동북아 지역을 가청권으로 정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0: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언론의 재기능 수행을 위해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1: 연변조선호 뉴스종합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의 해당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조선어 뉴스종합방송은 아침 5시 30분에 시작해 밤 11시 10분까지 방송됩니다. 오늘은 2026년 10월 8일 목요일, 음력으로는 8월 28일입니다. 아래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프로그램들에 대해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35분 라디오 극장, 5시 55분 가요 산책, 6시 연변 가요 데이트가 방송됩니다. 6시 20분 매주 일가, 7시 연변 뉴스, 7시 20분 열린 방송 라디오 시대가 방송됩니다. 8시 5분 라디오 극장, 8시 25분에는 매주 일가, 9시 살롱 토크쇼가 준비됐습니다. 10시 여행 가이드, 10시 40분 연변 가요 데이트, 11시 30분 연변 노래가 좋아, 12시 연변 뉴스, 12시 20분 가요 산책 시간입니다. 1시 행복 충전소, 1시 40분 라디오 극장, 2시 민요 광장, 3시 연변 뉴스가 준비됐습니다. 3시 20분 매주 일가, 4시 출발 라디오 속으로, 5시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6시 30분 모여라 어린이나라로, 6시 50분 가요산책, 7시 연변뉴스가 준비됐습니다. 7시 20분 행복한 세상 정다운 목소리, 8시 주부클럽, 8시 40분 라디오 문화산책, 9시 30분 라디오 극장, 9시 50분 가요산책, 10시에는 문학살롱이 방송됩니다. 10시 40분 연변 가요데이트, 밤 11시 10분에 연변 라디오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이 전부 끝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많은 애청 기대합니다.

0: 라자구가 열리자 부대는 좁고 구불구불한 골짜기를 따라 전진하였다. 주황홍굴이 이제 감속으로 들어가려면 맨 마지막으로 넘어야 할 민산의 앞에 있었다. 민산은 오르막길 20리, 내리막길 30리에 이르는 높은 산이었다. 비행기가 끊임없이 와서 소란을 피웠다. 하지만 사람들은 앞서간 부대가 하드풀을 점령했다는 소식을 듣고 사기가 올라 힘든 줄도 몰랐다. 모태똥은 낡은 외투를 걸친 채 말이 올라 대우를 따라 천천히 갔다. 골짜기는 점차 넓어지었고 들판은 누렇게 익어 이제는 수확할 때가 다 된 곡식들로 가득하였다. 산 밑에는 양떼가 보이었고 멀지 않은 길가에서는 몇몇 아이들이 소를 타고 장난을 치고 있었다. 멀리 마을에 있는 농가에서는 밥 짓는 연기가 피어올랐다. 눈에 익은 풍경을 보니 이제야 한족들이 사는 지역에 들어선 것 같았다. 날씨도 많이 서늘해져서 길가에 있는 버드나무잎이 누렇게 시들기 시작하였다. 모태똥은 개운한 마음으로 시를 읊조렸다. 앞서거니 뒤서거니 가던 호위병들도 즐겁게 웃으며 밭에서 돌아오는 농사꾼들을 바라보았다. 때마침 조밭에서 한 농사꾼 내외가 걸어나왔다. 반가운 마음에 홍군 전사들은 말을 걸었다.
1: 형님, 저기 앞에 보이는 마을 이름이 뭡니까?
2: 대초탄이라고 하죠.
0: 그 농민이 순하게 웃으며 대꾸했다. 하드풀은 여기서 뭡니까?
1: 25리쯤 더 가면은 이럴 겁니다.
0: 야, 금방이겠네. 코앞이군요. 사람들이 너도나도 흥분해서 말했다.
1: 아주머니, 우리가 이 대초탄에 오니 좋습니까?
0: 누군가 익살스레 물었다.
3: 그러면요, 좋지요.
1: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3: 그놈이 노대장리 군대를 쫓아냈잖아요. 그놈들은 아주 나쁜 놈들이라니까요.
0: 홍군 전사들은 와그르르 웃음을 터뜨렸다. 오랫동안 백성들과 떨어져 살며 느끼던 외로움이 순식간에 녹아내리었다. 모태똥도 마루에서 따라 웃었다. 심호위병이 큰 포드나무가 몇 그루 서 있는 길가 비탈 아래 널찍한 빈터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1: 문석 동지, 저기서 쉬었다 가시죠.
2: 좋지, 그럽시다.
0: 모태똥은 말에서 내리며 박고와 장문천 그리고 들것에 누워있는 왕가상을 돌아보았다.
2: 하드풀이 거의 다 도착을 하는데 여기서 좀 쉽시다.
0: 박고와 락보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말에서 내리었다. 왕가상도 들것에서 내려 나무 아래로 갔다. 그들은 비옷과 외투를 깔고 자리에 앉았다. 호위병들은 바쁘게 물통을 꺼내고 밥통을 열어놓았다. 밥통에는 고제에서 가지고 온 볶은 보리쌀이 들어있었다. 사람들이 막 음식을 들려는데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1: 저기 좀 보세요. 주부수석 동지가 옵니다.
0: 사람들이 고개를 들고 바라보니 졸레가 지팽이를 짚고 천천히 큰 길을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아직도 걸음걸이가 썩 편해 보이지는 않았다. 호위병 홍국과 들것이 뒤를 따랐다.
2: 을레 동지, 이리 오세요.
0: 모태똥이 손을 흔들었다.
2: 이리 와서 숨 좀 돌리십시오.
0: 박고와 장문천, 왕가상도 소리를 쳤다. 졸레는 걸음을 멈추더니 이쪽을 바라보고 웃으며 걸어왔다. 여전히 초췌한 얼굴에 병색이 푹 배여 있었다.
2: 어서 앉지.
0: 모태동이 곁에 깔린 외투를 툭툭 쳤다.
2: 걸을만 합니까?
4: 괜찮을 것 같아서 한번 걸어본 겁니다.
0: 졸레가 웃으면서 말했다.
2: 졸창 들것에만 누워있다가는 진짜 폐인이 될 것 같아서요.
0: 이렇게 말하며 모태동의 곁에 있는 외투 위에 앉았다.
1: 주부추석 동지는 진작부터 내려서 걸으셨어요.
0: 흥국이 말했다. 모태똥은 얼굴을 돌려 주울래 수척한 모습을 바라보았다.
2: 을래, 당신이 몸져 놓으니 내가 너무 힘듭니다.
0: 졸레가 한숨을 내쉬면서 대꾸하였다. 평생 이렇게 아파보기는 처음입니다. 동지들이 아니었다면 나는 진짜 잘못했을 겁니다. 평소에 너무 쉬지 않았으니 한 번에 몰아서 쉬는 거지.
1: 그때 북쪽에서 흙바람을 일으키며 말 두 필이 달려왔다. 기병통신원들이 보이었다.
5: 보고드립니다. 몬속 동지, 섭정지휘원께서 아주 중요한 시문이라 하면서 보내왔습니다.
1: 한 통신원이 신문을 건넸다. 국민당이 표현에는 산서일보였다. 신문을 들여다보던 모 대통령의 눈길이 어딘가에 멈추었다. 한참 들여다보고 있더니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흔들었다.
0: 이젠 집에 다 왔군.
1: 무슨 말입니까?

0: 들여다보았다. 국민당 군대의 공산당 비적 도벌 소식이 실렸는데 섬서 북부에 규모가 큰 적색구역이 있다고 쓰여져 있었다. 류지단과 서해동이 이끄는 홍군이 모두 그곳에 있다는 것이었다. 강서 있을 때 섬서 북부에 소베토 구역이 있다는 말을 들었지만 장장에 오른 뒤로는 소식을 알 수가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집을 눈앞에 두었으니 이제는 어디에 근거지를 세워야 할지 토론할 필요가 없었다. 와, 이렇게 반가운 소식이라니! 사람들은 너무 기뻐서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다른 통신원이 다가와 등에서 흰 보따리를 불어놓았다. 여기 또 있습니다. 섭정지휘원이 갖다 드리라고 했습니다. 통신원이 묵직한 보따리를 풀어놓기가 무섭게 오이병들의 환생을 질렀다. 새하얀 떡을 구워왔는데 웬 떡이 꼭 수레바퀴만 하였다. 사람들은 이렇게 큰 떡은 처음 봤다며 야단 법석이었다. 이건 무슨 떡이지?
1: 고코이라는 군 밀가루 떡인데 내가 예전에 천진애랑 북평서 살 때 먹어보았거든. 아주 맛이 있습니다. 양고기를 넣어 만두로 빚어 먹으면 더 맛있지요. 졸레가 빙긋 웃으며 말했다. 그래요? 그런데 이 떡이 꽤 질긴데 호위병 칼로 좀 잘라줄까요? 볶은 요리는 나중에 먹읍시다.
0: 모태동의 소리를 치자 호위병이 달려왔다. 떡을 잘라놓기가 무섭게 둘러선 사람들은 떡을 한 조각씩 집어들고는 맛을 보았다.
1: 동지들 놓아서 먹어봐요.
0: 모태통이 두 통신원을 불렀다.
1: 저희들은 먹었습니다.
0: 떡 보따리를 지고 온 통신원이 대답하였다.
1: 그런데 하드프가 얼마나 큽니까?
0: 모태통이 웃으면서 물었다.
1: 무공을 지나온 뒤로 그렇게 큰 마을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기껍게 맞아주던가요? 어제 우리가 하드프에 들어서는데 마을 사람들의 거리를 가득 메우고 우리를 맞았습니다. 물가가 아주 싼 고장이었죠. 돼지고기 한 근에 얼마쯤 하지? 100근이 넘는 돼지도 운전 다섯 입히면 살 수 있습니다. 살찐 양 한 마리는 운전 두 입히고요. 운전 한 입으로 닭 다섯 마리를 살 수가 있고 10전이면 달걀 수십 개를 살 수가 있어요. 게다가 로대창이 쌀이랑 밀가루를 몽땅 버리고 간 바람에 먹을 곳은 넉넉합니다.
0: 그 통신원은 하두프가 무척 마음에 드나 보았다. 모태통이 웃으며 또 물었다.
1: 동지들, 생활은 어떻게 하고 있어? 사람마다 운전 한 입씩을 나눠받았습니다. 게다가 중대마다 모두 잘 먹으라는 지시가 떨어져서 하루 세끼 고기 반찬에 배부르게 먹고 있어요.
0: 통신원이 싱글벙글 웃으며 말했다.
1: 오랫동안 배를 골다가 갑자기 많이 먹게 되면 탈이 나는데,
0: 모태통이 걱정스럽다는 듯 말했다.
1: 그렇지 않아도 우리 통신원 몇 사람은 너무 배가 불러서 제대로 움직이도 못합니다.
0: 모두들 하하하 웃음을 터뜨리었다. 통신원들은 곧 인사를 하고는 말을 타고 돌아갔다.
1: 모속 동지, 저기 서르신 일행이 오십니다.
0: 호위병이 소리를 쳤다. 고개를 들고 보니 노인 몇 분이 걸어오고 있었다. 사통립은 여전히 품이 넉넉한 고동색 두루마기를 걸쳤는데 아래로 빨간 바지가 삐죽히 미어져 나와 있었다. 재팽이를 짚고 목에는 집신을 걸고 있었다. 사각제는 한 손에 재팽이를 들고 다른 한 손에는 람프를 들었는데 걸음걸이가 몹시 지쳐 보이었다. 님백근은 군복 우도시 너무 길어 무릎을 덮을 지경이었고 안경에 햇빛이 반사되어 멀리에서도 반짝이는 것이 보이었다. 동필무만이 차림새가 단정하였다. 몸에는 외투를 걸쳤는데 군인답게 허리에 권총을 차고 각반도 규정대로 잘 통여매고 있었다. 모태동은 얼른 일어서서 로인들을 맞았다.
2: 서선생님! 동어르신, 사어르신, 리머르신, 이리 오셔서 숨이나 돌리세요.
0: 다른 이들도 모두 일어섰다. 로인들이 자리를 나누어 앉아 모태똥이 구운 밀가루 떡을 들고 와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는 산

0: 가서 일부를 보여주면 말아야 돼.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희망이 보입니다. 노인들은 뜻밖의 소식에 기뻐서 입을 다물지 못하였다. 사각재가 실로 대충 매달아 귀에 걸고 있던 안경을 벗고는 눈물을 닦았다. 오호, 과연 그러하니 내가 살아서 여기까지 오리라고는 정말 생각지도 못했네. 동필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처럼 기쁜 날에 시가 없어야 되겠나? 의원지, 벌써 시를 지어 놓았겠지? 어? 어서 읊어보게. 맞습니다. 한번 읊어보세요. 사람들이 노도나도 소리를 쳤다. 모태똥은 천천히 시를 읊기 시작하였다. 홍구는 원정의 코난 겁내지 않거니 만수천산 넘는 것도 예사로 치네. 면면한 오령은 잔잔한 물결이련가. 옹면 오몽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금사각물 철썩이는 구름벼랑 따스하고 대도화에 가로 걸린 쇠밧줄 차가워라. 더더욱 반갑구나 민산의 천리눈. 삼구는 다 지나고 웃음꽃 피우네. 시를 읊는 동안 사람들은 저마다 생각에 잠기었다. 우리 홍군이 해낸 이번 장정은 실로 위대하네. 인류 역사에 여태껏 한 번도 없었던 일이 아닌가. 이것은 중국 공산당의 자랑이고 우리 민족의 자랑이기도 하네. 동필무가 무릎을 치며 말했다. 그럼 어르신께서 제 시를 한번 평가해 주십시오. 아주 기백이는 시야. 대구가 깔끔할 뿐만 아니라 기상이 웅장해서 더욱 멋지네. 이를테면 웅장한 오몽은 흙덩이 일덩이 듯하네 라는 구절이 아주 빼어나지. 웅장한 오몽산을 흙덩이에 견주었으니 이 흙덩이를 밟고 지나온 우리 홍군은 하늘을 지고 서있는 거인이 아니겠나. 이런 기백이 없었다면 우리 당이 어찌 장정을 승리로 이끌을 수 있겠나. 어? 사람들이 너도나도 고개를 끄덕이었다. 모태똥이 웃으며 말했다. 어르신께서 좋게만 봐주신 겁니다. 과찬이십니다. 백덕회와 역금령, 리부춘, 양상군, 등발, 라메도 잇따라 도착을 하였다. 그들도 소식을 듣고 기뻐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부대는 계속 진군하였다. 두 시간 반도 채 안 되어 하두프에 이르렀다. 하두프는 500여 가구밖에 되지 않는 마을이었다. 중심가라고 해보았자 가게들이 다닥다닥한 긴 거리 하나뿐이었다. 하지만 먼 길을 걸어온 홍군 전사들한테는 으리으리한 대도시나 다름이 없었다. 부대가 오자 백성들이 다투어 구경을 나와서 넓지 않은 거리를 가득 메웠다. 모태똥과 지도자들은 벌써 말에서 내려 몰려든 사람들 속으로 천천히 걸어들어갔다. 조금 뒤 림표와 서병진, 좌군이 마중을 나왔다. 그들은 지도자들을 크고 널찍한 중약방으로 안내하였다. 중약방 뒤뜰에 의자가 많이 있어서 사람들은 의자에 앉아 물을 마시며 쉬었다. 모태똥은 담배를 붙여 물고 웃으며 말하였다. 섭동지, 그 신문들 어디에서 얻었습니까? 참 큰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여기 우체국이 하나 있는데 국장이 도망갔거든요. 서병진이 웃으며 말했다. 천진 익세보, 대공보와 같은 신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신문들을 좀 가져다 줘요. 몇 달 동안 세상을 등지고 살았더니 답답해 죽겠다니까. 그리고 나서 물하다. 여기서 선서 북부 근거지까지 얼마나 되지? 700리 남짓합니다. 우리야 벌써 2만 4천리를 걸었으니 그쯤은 새발의 피지. 모대똥이 담뱃재를 털며 웃었다. 지도자들의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채창 등용초 하자진 류영 리엥도가 시끌벅적 웃고 떠들면서 들어왔다. 모태똥이 웃으면 말아야다. 우리 여성 동지들은 왜 이제 오시나요? 어? 이곳 아랑네들이 막 잡아끄는 바람에 마을 사람들 집에 들렸다 왔거든요. 하자진이 웃으면서 작은 소리로 대답하였다.
1: 류영이 이만하면 내가 임무를 잘 완수한 셈이지? 어?
0: 임무 아니요?
1: 동지들 결혼 추진위원회 주임 임무 말이에요. 벌써 잊었나 보군.
0: 모태똥이 담배를 한 모금 빨고는 말했다.
1: 락버 동지가 자꾸 신호를 보내도 모르는 척 했잖아. 기어코 장정이 끝나야 어쩐다 저쩐다 하면서 말이요. 이제는 장정도 끝나가는데 어떻습니까?
0: 류영은 입을 삐죽이 내밀고 웃더니 대답하였다. 때가 되면 제가 알아서 처리할게요.
1: 그렇지. 내가 듣고 싶은 말이 바로 그겁니다.
0: 모태똥이 웃으면서 말하였다.
1: 하지만 때가 되면 한턱 내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2: 장편 소설 대장정 100번째 시간을 마칩니다. 지금까지 기획 허복순, 낭독 서태문, 녹음 제작 정설매, 감독 정홍매, 총감독의 리용민이었습니다.

0: 시대의 거울인 우리 가요.
1: 멀리 떨어져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하나가 되는 시간.
0: 우리 가요와의 행복한 만남. 연결.

음악 있는 곳에는 사랑이 있고 사랑이 있는 곳에는 연변 노래가 함께합니다. 오늘도 우리 노래 함께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아입니다. 오늘도 예쁜 사랑하시면서 즐거운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림의 작사 김봉호 작곡의 김선희 가수가 부른 우리 사랑을 오늘 시간의 첫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고향이라는 한 단어 속에 담긴 깊은 정과 아련한 추억을 노래한 가요. 최선숙 작사, 황영하 작곡의 고향은 전해드립니다. 김은연 가수가 불러드립니다.

우리 모두의 고향인 사랑하는 연변을 가슴속에 다시 한번 새겨보시길 바라며 문춘산 작사 정기송 작곡의 인향자 가수가 부른 사랑하는 연변을 전해드립니다.

두 사람의 아름다운 인연과 변함없는 사랑을 노래합니다. 김광룡 작사, 문윤자 작곡의 최승화, 방혜란 가수가 부른 부부를 전해드립니다.

백신 인생을 건강하고 즐겁게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가길 바라며 김인덕 작사 손홍범 작곡의 강화가수가 부른 백신 인생 행복하게 살아보시를 전해드립니다.

매주일과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초가을의 속삭임을 준비했습니다. 아름다운 가을 전경을 그린 이 노래는 자연의 변화 속에서 만물이 성숙해지는 계절의 온기와 포근함을 노래합니다.

0: 구골패는 여러 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구골패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반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판매지점은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매대입니다. 문의전화는 295-5666번, 295-5666번입니다.
1: 북경 동림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리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종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0여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1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한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해결해줍니다. 하루에 한 번 혹은 여러 번 바르고 안마해주면 오랜 관절 통증도 해결됩니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안심하고 쓸 수 있는 최신 관절치료 제품입니다. 국가외용약 비준번호가 있는 제품으로서 믿음성과 효과성이 좋은 제품입니다. 문의 전화는 501-7755번, 501-7755번입니다. 판매 지점은 기차역 맞은편 우기병원 3층 305호실과 중관촌 1층 우기대약방 3호 매대입니다.

활기찬 만년, 튼튼한 건강, 어르신들을 위한 유익한 정보와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합니다. 건강한 만년.

전문가들로 모여있는 의료보험 지정병원 길태종이는 환자들의 건강 지킴이로서 많은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연길시 길태종이 문진부는 10여 명의 경력이 풍부한 중의 전문가와 국가급 물리치료사가 진료에 참여하여 최상의 치료 환경을 제공합니다. 신경내과, 심장내과, 골과, 호흡기내과, 소화기내과, 갑상선과 모두 갖춰져 있을 뿐만 아니라 중의 정수, 조의 특색과 현대 진료법을 융합시켜 침구, 정골, 추나, 물리치료, 정맥주사, 혈류주사 등 다원화의 진료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국내 명의들을 초청해 진료하고 완선화된 품질로 환자들의 만족도를 제고시키고 있습니다. 건강을 지켜주는 최고의 선택, 길태중이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점은 연길시 활력성 원신세기 쇼핑광장 1층 서시장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연계전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0: 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소한 습관이 건강을 만듭니다. 오늘 건강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저희 방송은 매일 아침 6시 30분에서 7시 사이로 길태중의 문진부의 후원으로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네, 오늘도 생방송실에 박선생님 모셨습니다. 방송을 청취하시면서 각종 질병에 관해 문의가 필요하신 분들은 생방송실 전화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91-9333번, 291-9333번입니다. 네, 길태중이 문진부 지점은 연길시 서시장 북쪽에 위치한 활력성 1층이고요.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네, 아래 박선생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안녕하십니까?
0: 네, 반갑습니다. 자세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예. 여러분들 국경절을 잘 지냈지요?
0: 네.
1: 예, 알려드릴 소식이 있습니다. 네.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의 수청량 원장을 찾아서 예, 진료를 받을 분들이 주의해야 됩니다. 예. 예, 오늘 어제 말이죠. 예, 가족의 일이 있어가지고 출장을 갔는데 예, 월요일에 오시기를 바랍니다. 잊어먹지 네. 마시오. 예. 공탕하게 되면 예, 기분이 내려갑니다. 예. 우리 길태중이 문진부에서는 이달 9일하고 10일 그러니까 금요일하고 이번 주에 토요일이 됩니다. 또다시 장촌의 명중이로 불리우는 서장성 주임이사를 특별 요청해가지고 예, 우리 연변의 환자들 위해서 방문하게 됩니다.
0: 네.
1: 서장승 주임이사를 놓고 본다 할 때 중리세가 출신인데 쓰자라 합니다. 현재는 장춘시 관성구병원에서 사업을 하는데요. 중립과 주임직을 맡고 있어요. 림상 경험이 상당히 풍부한 분인데 일찍에는 장춘시 우수이사상에 또한 여러 차례로 되는 각종 영예상을 수여받은 분입니다. 임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이 항상 다음과 같은 원칙 환자의 병증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에 확진하고 조기에 말이죠 정확한 치료를 하는 원칙을 중시하면서 중요하게 특색을 살려가지고 정체관념하고 변전 논치 하는 방법으로 개초와 진료 모식을 채용해 오면서 확진율, 호전율, 치유를 높여서 많은 환자들이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이 서장성 주임이가 우리 연변에 와서 환자를 진찰하는 모습을 관찰해 보게 되면 일반 중의 선생님들하고 다른 말이죠 특점이 있습니다. 보통 우리 중의 선생님들은 환자를 진찰할 때 오른손이 아니면 왼손으로 한 손으로 진맥을 하는데 이 서장승 주임이사는 두 손으로 동시에 진맥을 합니다. 이 진맥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는가 하게 되면 이분이가 환자의 말이죠 장부의 공능이 어떠한가에 기혈 운행 과정이 어떠한가 음양 분포 정원이 어떠한가 이런 것을 말이죠 포착하고 특히 이분이 말이죠 저 특장을 본다 할 때 이 진맥을 통해서 환자가 말이죠 어떤 원인으로 어느 부위에 우리 이학적으로 말하면 병조랍니다. 예. 병조에 어느 부위에 어떤 질병이 발생했는가. 특히 보게 되면 종류성 병변이라든가 낭동성 병변, 결절성 병변. 우리 현대의학에서 말하게 되면 어떠한 이기로 검사를 하지 않게 되면 말이죠. 제대로 말이죠. 제때 보완하기 바쁜 이런 질병들을 말이죠. 이분이 진맥을 통해서 능히 말이죠 파악합니다.
0: 네.
1: 파악한 다음에 말이죠 우리 중약의 특색을 살려가지고 환자를 말이 환자에게 처방을 내드린데 최근 말이죠 우리 회란 대학에 되면 그 처방이 더 효과가 좋아서 말이죠 환자들이 말이죠 박수 갈채를 받고 있습니다.
0: 네.
1: 구체적으로 놓고 본다 할 때 이분이 어떤 질병을 잘 치료하는가에 이걸 조회를

0: 그래야 말이죠. 이분이 내일하고 모레 문진을 하는데 내가 이 범주에 속하는가, 예? 이분이 말이죠. 이 특장을 알아야 말이죠. 예? 병을 말이죠. 보러 올 수 있거든요. 심혈관계통질병에서 놓고 보게 되면 관심병이라든가 심교통이라든가 고혈압이라든가 저혈압에 그리고 뇌경색에 이러한 말죠. 심뇌혈관계통의 질병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풍습성 관절염이라든가 뉴머티스성 관절염에 한우를 레이펑스라 하는데 이러한 말죠. 질병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각종 류형이 말죠. 결절성 병변 여기에 보게 되면 유선결절이라든가 갑상선결절, 폐내결절 이러한 말죠.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리고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담낭결석, 간내결석, 신결석, 방광결석, 소뇨관결석 이런 결석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1: 네, 알겠습니다. 문의자나 문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2: 네.
0: 안녕하십니까?
2: 네,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2: 아, 우리 집사람이, 고리 아프고, 고리 아프고, 그 다음에는, 허리도 아픈 게, 그, 친구랑 게 많이 났습니다.
0: 예, 어느 분을 봐였습니까?
2: 아, 강추수 선생님께서 배운 게 효과 많이 보고 있습니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2: 예. 그래, 오늘 가다가 또 연락을 하자, 그럽니다.
0: 예, 연락이 다 됐습니다. 예. 예. 치료를 잘 받으세요. 예.
2: 예.
1: 예,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3: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3: 두분 선생님 수고하십니다.
0: 예, 예.
3: 내가 오늘 김태중이 문집으로 가자고 그랬는데, 전번에.
0: 예.
3: 박윤도 선생님을 보였는데.
0: 예, 어떤 정화에서 보였습니까?
3: 머리 싱하고 어지럽고, 그 다음에, 골이 아프고.
0: 예.
3: 잔돌이 또 뭐니 하고 나면, 따갑고 이래서, 빈기도 있고 이래서, 두 번 치료를 했는데, 영, 효과 좋습니다.
0: 예, 이게 뇌 공혈부족 현상인데, 예. 박윤도 주임이가, 림상경염이 상당히 풍부한 분입니다. 예.
3: 그치, 그래서 내가 두 번 보고서 괜찮으니까, 우리 둘째 아바이 모시고 가는데 그 아바이도 내가 비슷한 머리 휘잉하고 단돌이 땀나고 이래서 저도 따갑고 이래서 여러 어디가 뭐 땡지도 맞고 뭐 침도 맞고 동양도 있어서 아이 되는데 내가 나선 거 보고서를 같이 가자고 해서 그래 모시고 가는데
0: 예.
3: 효과 영 좋단다.
0: 예, 좋은 소식입니다.
3: 예, 오늘 길에 같이 두 분이 같이 가자고 그립니다.
0: 예.
3: 예약해 주세요.
0: 예, 예약이 됐습니다. 꼭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3: 예 알만합니다.
0: 예, 예, 예.
3: 예.
0: 건강하세요. 예.
1: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4: 아, 여보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4: 아, 기타 비노리죠. 예,
0: 예. 예.
4: 아, 국회의원에서 잘 지냈습니까?
0: 예, 덕분에요. 예, 예.
4: 아, 내가 오늘에 그런 독일 그 강수민이 또 가서 침도 맞고 좀 약도 떼다 그랬다 오늘.
0: 무슨 증상들이 나타납니까?
4: 내 주변 정수 빼려서 이런 좀 이런. 좀 어떤 때 정신 헐트부라고에 그 행동 좀 불편합니다.
0: 예예예. 예.
4: 그래 지금 오늘이 국경들 치고 그랬네 지금 오늘 좀 가보자고서 그랬네 그 어떻게 무슨 얘기가 이게 먼저 연결해야 되지 그.
0: 예 연결됐습니다. 과거를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찾아가시면 됩니다. 예.
4: 자 아, 그럼 오늘 가겠습니다. 예예
0: 예. 예, 예. 지름 놓고 가세요. 예.
4: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계속 말씀 주시죠.
0: 그리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말죠. 가슴이 늘상 답답하고 두근닥거리고 머리가 어지럽거나 또 아프고 이러한 병증을 서장성 주임이가 말죠. 잘 치료합니다.
1: 네, 잠시만요.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5: 예, 선생님 수고를 합니다.
0: 안녕하십니까?
5: 예, 나는 저기 강철수 선생님은 병원을 환자입니다.
0: 예, 어떤 정화에서 치료받습니까?
5: 나는 골갈로 고생 많이 했습니다.
0: 진단 받았습니까?
5: 예, 그렇지. 진단은 많이 받았지만 골갈로 지금 앓고 있었는데
0: 예.
5: 지금 저 강철수 선생의 치료를 두 번 받고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0: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5: 예, 무릎 관절이 몹시 아파서 아, 많이 하고 거리 나가서 저 몇 백 미터 못 걷고 쉬고 쉬고 했다는데 예.

0: 땅본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1: 예.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1: 예. 아, 이게 나는 좀 위가 너무 아파서 설사도 세게 하고 그래서 저기 친구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 뭐.
0: 네.
1: 이 사람은 영화다 갔어요.
2: 어느 분을 보입니까?
1: 아, 어디 한 번도 못 봤죠.
2: 아, 그랬어요?
1: 예, 장투는 뭐, 온 이사가 뭐 영화다 하면서 친구들이요.
2: 아, 그, 저, 내일하고 모레 문진하는데, 예, 명중입니다. 서장승 주임이사에.
1: 예.
2: 예, 쌍리를 쉬인다. 예. 우리말로 서신데.
1: 예.
2: 예, 연계됐습니다. 내일로 합시다.
1: 예, 그럼 수고하시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땀뿐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2: 예.
3: 예, 그 원장 선생님 예약하시오.
2: 아,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3: 예, 그 손발이 차가워서 시리고 그리고 또 손도 좀 저리고 했단 말이죠. 손끝이 많이 저리고.
2: 예, 기혈이 잘 통하지 못하는구만요.
3: 예, 그래서 한번 봤습니다. 그런 게 손발 잡은 것도 많이 나서졌는데 지금 동삼전에 한번 좀 더 보자고 그랬다.
2: 예, 그러면 월요일 날 우리 예약합시다. 이분이 급한 일이 있어서 어제 장춘을 갔습니다. 예, 네. 월요일 날로 예.
3: 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0: 네, 땅뿐입니다. 여보세요.
4: 예, 수고하십니다.
2: 안녕하십니까.
4: 그 9일 날에 오신다는 당신의 그 서점이사를 좀 예약합시다.
2: 이미 보였댔습니까?
4: 보였는데 효과 현저히 좋고 그래서 아무래도 보이는 바하고 좀
2: 그, 예, 그러도록 해야 되죠. 예. 무슨 증상들이 나타났대까?
4: 지금 가만히 앉아있으면 아무런 감각도 없는데
2: 예.
4: 일어서서 골짜면 숨이 차는 이런 감각이 좀 있단 말입니다.
2: 예.
4: 호전 많이 됐는데 아무래도 뿌리를 뽑아야 되겠습니까?
2: 그렇죠. 예.
4: 예.
2: 다, 예. 그럼 내일로 우리 연결합시다.
4: 예, 그렇게 합시다.
2: 예, 건강하십시오. 예.
4: 수고.
0: 땅뿐입니다. 예. 여보세요.
5: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5: 안녕하세요. 저기 저는의 그 지인이 소개를 해서 그 박윤덕 주인이 저 이사한테 가서 비화됐습니다.
2: 예, 무슨 증상들이 있습니까?
5: 이 머리 양쪽 태양일용 아프면서의 혈압이 예. 올라가고 이쑥구기 여기가 자꾸 저리고 그래가지고 예 지인이 소개를 해서 거기 가서 약 두 번 전약도 먹고 이런 게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2: 예.
5: 예.
2: 좋은 일입니다.
5: 머리 막 저림에 아프고 하던 게 지금 그 증상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 한번 가서 약도 써볼까 하고 지금.
2: 예.
5: 예약을 어떻게 하는가 문의해 보느라고.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오전에 오셔야 됩니다. 예. 이분은 오전만 문진합니다.
5: 네. 감사합니다.
2: 예. 하루빨리 건강하십시오.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땅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6: 예, 오세요.
2: 안녕하십니까.
6: 예, 안녕하십니까. 예, 기태병원입니까.
2: 예, 예.
6: 예, 제가 그 지금 이거 머리에 그 피부병 걸렸는데 어서 한 10년 됐는데
2: 예.
6: 자꾸 예, 급식 몇 개씩 떨어지고 이랬거나 그 친구가 얘기하는 게 그 기태병원에 그 피부과에 그 김주임이가 이거 잘한다고
2: 하네. 예, 맞습니다.
6: 예, 오늘 좀 예약하자고 하는데.
2: 예, 예약이 됐습니다.
6: 아, 됐습니까?
2: 예, 예. 그냥 오시면 예. 됩니다. 예.
6: 아, 예, 예. 감사합니다.
2: 예. 예. 예.
0: 안녕히 계십시오. 땀본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2: 안녕하십니까.
7: 예. 나는 기태병원의 강철수 선생님의 환자예요.
2: 예, 어떤 상황에서 치료받습니까?
7: 중간에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2: 예.
7: 손발이 저래서 밥을 밥 먹기 힘들었어요.
2: 예, 여러 가지 병증이 있고.
7: 맞았는데, 예. 꽃가루 보는 것 같아서.
2: 예.
7: 뭐 맞으려고 가요.
2: 예, 그러도록 합시다. 이분이 침술에 아주 용합니다. 예.
7: 예.

0: 예약이 됐습니다. 그냥 오셔서 침을 맞으면 됩니다.
1: 그렇습니까?
0: 예, 예, 그렇죠. 예.
1: 알겠습니다.
0: 예,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예.
2: 네,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3: 예.
0: 안녕하십니까?
3: 예. 네, 그, 박창모 선생님께서 가래 많고 숨이 차고 하던 게 전약 두 번 썼는데 효과가 좋습니다.
0: 예.
3: 오늘 가다 뵙겠다. 이렇게 예약해 주시오.
0: 예, 연결됐습니다. 기관지만 기관지가 좀 심한 것 같아요. 네.
2: 네.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네.
0: 안녕하십니까?
4: 예, 안녕하십니까?
0: 예, 말씀하세요.
4: 저는 이 방송을 예, 하루도 빼놓고 듣는 사람입니다.
0: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4: 그래서 예, 그 장춘에서 온 선생님이 그렇게 두 손으로 같이 진맥을 하고 환자가 말 안 해도 병을 쏙쏙 짚어내 진단을 잘 내린다는데 나도 한번 치료를 받아보기 싶어서
0: 예. 합니다. 그러면 내일로 합시다.
4: 예, 그걸 잘 해주시오.
0: 예예예. 예, 예. 예, 연결됐습니다. 예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5: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5: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그, 이, 진주에 아파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온몸이 엄청 아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여기서 치료를 많이 했습니다.
0: 예.
5: 예, 석결과를 보지 못해가지고, 많이 힘들었는데, 최영리 선생님한테 갔을 때 지금 침이랑 맞고, 또 약도 먹고, 이래서 많이 도와줬습니다.
0: 예, 예.
5: 예, 그래서 조금 더 치료하려고 예약합니다.
0: 예약이 됐습니다. 이분이 근 40년 침을 놓은 분입니다.
5: 아, 역시 예. 용서가 좋습니다.
0: 예, 예.
5: 예, 예. 감사합니다.
0: 예, 건강하세요. 예.
2: 다음 분입니다. 여보세요.
6: 예.
0: 안녕하십니까?
6: 예, 수고하십니다. 선생님.
0: 예, 예, 예.
6: 저는 그 9월 달이 그 얼수증으로 인해가지고 막 하늘 땅이 빙빙 돌면서
0: 심했구만요.
6: 예, 연비병원에 가서 어제 치료를 받았단 말이다. 그래, 치료를 받고, 예, 그 정도는 괜찮아졌는데, 그냥 어지럽고, 예, 위하단 말이다, 사람이.
0: 예, 예.
6: 그래가지고, 이 방송을 통해서, 그, 박창호 주임이 이 어지럽증을 잘 치료한다 해가지고, 그 골달에 가서 치료를 받았는데, 지금 이 국정절 기간에 그냥 약 먹었단 말이다. 경기 효과 영 좋습니다.
0: 예, 이 병이 잘 치료 안 되거든요. 예.
6: 예, 정신이 맑으니까 기분도 나고 사람이.
0: 예, 그렇죠.
6: 좋아졌습니다.
0: 예. 예.
6: 네, 요 국경절 쉬고 지금요 한번 더 가보려고 예약합니다.
0: 예. 우리 국경절에 그저 국경절 날만 쉬고 예, 계속 문진했습니다. 그냥 오세요.
6: 그렇습니까?
0: 예, 예.
6: 지금 이 오늘 상발하는 날을 기다려.
0: 이야, 전번에 내 제가 말씀 올렸는데요. 하루밖에 쉬지 않는다고.
6: 맞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 박성호 씨한테 예약드립니다.
0: 예, 연계됐습니다. 그냥
6: 예,
0: 오세요. 예.
2: 예.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7: 여보세요?
0: 안녕하십니까?
7: 예, 예, 안녕하세요. 네. 박윤도 선생님 그 예약하셔서 그래요.
0: 예, 무슨 증상이 있습니까?
7: 네, 마을 들어가서 머리가 자꾸 띵하면서 휑하고 귀가 윙 소리 나는데 그리고 가끔씩 가다 정신이 깜빡깜빡 하면서 왔다 갔다 이렇게 뇌경열이 왔다 갔다 해요.
0: 예, 뇌경열 부득이 있구만요.
7: 예, 저번에 가서 예약 빼와서 썼는데 좀 나서 효과 있는 것 같아서 한 번 더 쓰자고 그래요.
0: 예. 그냥 오전에 오세요, 예?
7: 예.
0: 예. 네, 공유는 부족이 있는 것 같습니다.
7: 그냥, 예. 그러니까.
0: 예. 예.
2: 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분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8: 예,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8: 예. 전에 발이 아프고 목이 줄이 붙이고 그래서 여러 병원 다녔는데.
0: 예.
8: 치료 받았는데 그닥 잡제다, 효과가.
0: 예, 검사는 해봤습니까?
8: 예, 그, 발이 아프고, 예, 잠깐 이 목이 줄이 붙이면 그러면서 그래 딴 데 병원이가 검사하는데 별로 효과가 좋지 않더라. 그래 친구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길태병원에 최영리 선생님한테 침을 맞았는데 괜찮다고 그럽니다.
0: 예, 예, 그렇죠. 예. 예.
8: 그래서 거기 좀 가려고 예약하려고 합니다.
0: 예, 그냥 오세요. 연기에 다 됐습니다. 예.
8: 예.

0: 예.
1: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전화 받습니다. 여보세요.
2: 대선아 맞아요?
0: 예, 맞습니다.
2: 예, 지금 우리 마을에 산 언니가 안내 있는데 혈압과 그 언니 늘상 혈압이 높고 어지럽고 머리 어지럽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하여튼 증상이 영 안 좋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길타 중에 장촌 이사를 보냈어요.
0: 그런데 예.
2: 증상이 너무 좋아서 허전돼가지고 예, 날아가서 내 증상이 또 예, 그 언니가 비슷해요.
0: 예.
2: 그래서 예, 장촌 이사를 보이자고 예약합니다.
0: 예, 그럼 내일로 합시다.
2: 예, 감사합니다.
0: 예, 서주임입니다. 싱슈이의.
2: 예, 서주임입니다.
0: 예.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잠깐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3: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리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급 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제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피부 고민을 끝내고 건강한 피부를 되찾는 기회 놓치지 마십시오.
1: 계속 설명 주시죠.
0: 이 서장승 주임이사는 이외에도 완고성 실면증, 우울증, 조리증 이러한 말이죠. 병증들을 잘 치료하고요. 그리고 소화계통, 비뇨기계통, 호흡계통에 관계되는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또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하는데요. 경추병이라든가 견주염이라든가 경견종합증이라든가 요추간판 돌출증에 퇴행성 관절염, 좌골신경통, 족근통 이러한 말죠. 골관절계통의 질병도 잘 치료합니다. 그리고 말이죠. 남성과 질병하고 부인과 질병 치료에서 조회를 보입니다. 그리고 모종 말이죠의 피부병에 여기에 보면 습진이라든가에 대상포진이라든가 청춘보드라지라든가에 소보짐이라든가 이러한 말조의 질병들을 예로 들 수 있는데 이런 말조 피부과 질병 치료에도 조회를 보이는데요. 이분이 치료하는 범주가 말조의 림상 경험이 풍부하다 보니까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를 하고 있는 원인은 사실에 이 사고 환자가 맞아야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저런 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연변에서 서의도 보였고 중의도 보였고 말이죠. 이 의사 저 의사 보였는데 사실은 치료 효과가 그닥지 않더라 할 경우에는 이런 국가급 전문가들이 오셨을 때 진료를 받으면 치료 효과가 말이죠. 저울이라고 예견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했지만 우리 숙청량 원장을 찾아서 진료를 받은 분들이 주의를 해야 됩니다. 오늘은 오지 마시고 이분이 출장 갔습니다. 월요일에 오시도록 예약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림상에서 보게 되면 머리가 어지럽다 하는 말씀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현대의학에서 놓고 본다 할 때 뇌공혈부족 현상이라 하는데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대뇌에 공급하는 말이죠. 혈액이가 감소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뇌조직이가 말이죠. 최소의 최양에 혈이 부족하고 산소가 부족하면서 림상에서의 일련이 표현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환자분들은 늘상 말이죠. 머리가 어지럽다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어지러우면서도 또 머리가 아프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기억력이 몹시 떨어지고

0: 주의력이가 떨어지고 집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늘상 말이죠. 사맥이 나른하다 하고 팔다리가 말이죠. 마모에 마비되거나 절연하는 현상이 있고 어떤 분들은 말이죠. 마치도 안과 질병이 발생한 것처럼 무엇을 보게 되면 아주 그 말이죠. 모호에 잘 보이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 문제를 말이죠. 제때 풀어나가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단잔식 노출시 상태라는데 요건 좀 경감이다. 더 심하게 되면 우리 CT라든가 MRI를 찍게 되면 말이죠. 노공수 진단을 받게 됩니다.
1: 네.
0: 현재는 말이죠. CT를 해봤거나 MRI를 찍어봤는데 이 말이죠. 진단은 나오지 않는데 제가 아까도 교대를 했지만 이 뇌공열 부족 현상을 말이죠. 우리 제때 해결하지 못하게 되면 어느 날인가 말이죠.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 이겁니다. 우리 임상에서 보게 되면 많이는 고혈압으로 고생하거나 저혈압으로 고생하면
1: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주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길태종이 문진보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이 시간 방송 여기서만 줄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2: 복경 시간으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연변 뉴스.
1: 연변 뉴스.
2: 안녕하십니까. 연변이었습니다. 10월 6일 국경절 연휴 엿새째 되는 날 성당의 상무위원이며 주당의 석인 호가복원 훈천에서 대상건설, 산업발전 등 정황을 둘러싸고 조사 연구했습니다. 호가복원 습금평 총서기가 길림성 당위 정부사표보 청취시한 중요연설과 중화민공화국 창건 77주년 경축초대회사한 중요연설 정치를 깊이 관찰하면서 실물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하는 것을 견지하며 변경과 바다에 가까운 우세를 발휘하고 플랫폼 집결 능력을 제고해 더욱 많은 중대 대상이 계약을 체결하고 낙착되며 건설의 속도를 내도록 주동을 하고 착실하고 실속 있는 대상 건설 성과로 실물 경제 기반을 튼튼히 다져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호가봉은 먼저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를 찾아 기업 지휘 중심에 들어가 생산 경영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길림자금동업위원회사는 연변에서 생산액이 100억 원을 넘는 골간기업으로서 공업경제 운행을 안정시키고 경제 지속적인 창성을 추동하는 데 중요한 지탱 역할을 해봤습니다. 훈천시에서는 기업이 주업을 잘하도록 봉사하는 동시에 시야를 넓히고 사로를 확장하여 1년의 산업사슬 연장, 보완 대상을 연구, 기획 유치하며 동박, 정밀, 동부속품 등 하류 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동산업이 정밀 심층 가공 단계로 연장되도록 주동을 하고 제품 부가가치를 부단히 높여야 합니다. 동시에 기업의 료산을 현지에서 소화하는 사업도 잘하고 실리카 대상이 조속히 낙착되도록 주동을 하여 류산이라는 자원을 최대한 남김없이 이용해야 합니다. 훈춘 억홍석화 년산 100만 톤 청정에너지

LPG 심층 가공 대상 건설 현장이라 8개의 대형 원료 저장 탱크가 우뚝 솟았고 노동자들이 탱크 구역 플랫폼과 공해 도관을 둘러싸고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호가보훈 현장에서 설비 설치 진척을 살펴보고 원료 공급, 제품 종료, 생산 투입 계획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시간대를 단단히 주시하고 역량을 집중하여 일기 부대 설비를 설치하는 동시에 공장구역 도로 경화와 주변 환경 개조 승격을 추진하여 연동시험 조정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LPG 심층 가공 세분화 분해를 단단히 조시하고 프로판, 부탄, 프로필렌, 부틸렌 등 화학공업 기초재료 생산을 둘러싸고 2기 대상 건설을 다같이 가동하여 제품이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이 두 연산 50만 톤 재생 알루미늄 원형 축의 대상은 주로 알루미늄재 가공 생산 흐름선을 건설해 알루미늄 합금 등 제품을 생산합니다. 호가보훈 여러 차례 대상 진척 정황을 현지 답사했는데 이번에도 시공 현장을 찾아 건설 진척을 살펴보고 공사 기일을 역배치하고 지비도를 걸고 일을 하며 시공 역량을 통과하고 건설 속도를 다그쳐 전력을 다하여 공사 기일을 앞당기고 진도를 추진함으로써 대상 건설의 속도를 내고 하루빨리 운영에 투입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훈촌시 석탄 저장 배급 기재 대상이 건설이 되면 최대 석탄 저장 능력은 50만 톤, 년간 물동량은 300만 톤에 달하게 됩니다. 호가복은 시공 현장을 찾아 공사 기일 배치, 건설 진척, 설비 구매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석탄시장 형세가 지속적으로 좋아지고 해서 대상이 운행에 투입되는 즉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가 있습니다. 훈촌시에서는 대상 건설이 지연된 근본 원인을 정확히 찾고 년내 생산 투입 목표를 견해하여 시공 역량을 동태적으로 조절 배치하고 환저격, 석탄 저장장, 선별 파수의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하는 동시에 설비 반입과 설치를 잘 다잡아 대상이 연말 전에 건설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동북아 석탄 거래 중심 대상 건설 현장에서 호가보훈 대상 시공 진도를 참답게 살펴보고 기업에서 기계 설비를 충분히 투입하고 시공 작업발을 증가하며 원탄 생산 흐름선, 분리 작업장 등 공사 건설을 다그쳐 추진해 공사 진도와 시간 절점을 앞당김으로써 대상이 조속히 운영 조건을 갖추도록 확보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훈촌시 반석진 의료종촌 수광지혜 농업 대상 건설 현장에는 일부 조립식 온실 철골이 이미 세워져 있었습니다. 호가보훈 기업 책임자와 깊이 교류를 하면서 온실 규격, 시설 부대 및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강조했습니다. 건설되면 바로 사용하고 형태를 갖추면 바로 생산하는 원칙을 기원지하면서 동별로 추진하고 한동씩 검수해 한동을 건설하면 한동을 사용을 하고 한동에서 효익을 내도록 해야 합니다. 훈촌시에서는 기업 본부와의 연기를 다그치어 기업이 투자 강도를 높이고 건설 속도를 끌어올리도록 독촉해 대상에 하루빨리 준공돼 생산에 투입되도록 힘쓰는 동시에 기업이 상품 유통 경로를 원활히 하고 러시아 시장을 개척하도록 적극 도와야 합니다. 부메 국제 물류 창고 단지 대상은 주로 식량 비축 창고와 물류 창고를 건설하며 완공 후 연간 콩 5만 톤, 육류 2만 톤을 가공을 하고 화물 4만 립방미터를 분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호가봉은 원료 내원, 제품 종료, 판매 경로 등 정황을 상세히 문의하고 나서 기업에서 동북지역 겨울철이 오기 전에 귀중한 시공기간을 다잡아 시공 조직을 강화하고 건설 효율을 높이며 연말 전에 주체 공사를 완수하고 겨울철에는 질서 있게 내부 장식 공사로 전환해 대상이 조속히 건설이 되고 생산에 투입되어 효익을 내도록 힘쓸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가복은 중점문화관광대상 진척 정황에도 큰 관심을 기울였습니다. 그날 우룡원리 특색문화관광거리 대상 시공 현장을 찾아 전반기획 정황 소개를 참답게 청취하고 개조계획, 기능배치, 공사기간 등 정황을 상세히 요약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특색문화관광

0: 거리는 도시 기능을 완성하고 인기와 상업 기회를 집결하며 소비 잠재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담재로서 훈촌 변경 관광 명암을 빛내고 도시 매력을 증강하는 데 직접적인 견인 역할을 합니다. 시공 역량을 통괄하고 건물 외벽 갱신과 내부 공간 개조를 다그쳐 추진하며 부대 공공기초시설을 동시에 잘 건설해 연말 전에 개조를 완수하도록 확보해야 합니다. 거리 구역의 전반 풍물을 정성껏 조성을 하고 점포 외관, 표식한판, 조명 색등 면에서 미학적 설계를 잘하여 생활 정취가 있고 사람들이 머물고 싶어하는 새로운 소비 전경을 힘써 조성해야 합니다. 조사 연구에서 호가법은 다음과 같이 지적했습니다. 훈촌시는 구역 위치 우세가 뚜렷하고 우대 정책이 중첩되며 개방 플랫폼이 집결돼 전주 전성 발전 대국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를 기반으로 제조업을 주도로 하는 리듬을 확고부동하게 견지하며 구역 위치, 정책, 플랫폼 등 면의 우세를 충분히 발휘하여 투자 규모가 크고 견인 역할이 강한 일련의 제조업 대상을 배치 낙착시키고 봉사업의 양질 고효를 발전을 다그쳐 현역 경제의 질 제고와 규모 확대, 속도 제고와 돌파를 힘써 추동해야 합니다. 수입 자원 현지 가공을 확대, 강화해야 합니다. 종합부세구, 호시무역구, 변경경제합작구 등 개방 플랫폼에 의탁을 해 수입자원 정밀심층가공 선도기업들을 유치하고 청정에너지, 냉동해산물, 육류, 콩, 중약재 등 수입자원 가공산업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켜 원료 판매에서 제품 판매로 전환해야 합니다. 러시아 최종 소비시장과 깊이 연결해야 합니다. 완성차 및 부속품, 중고차, 기계전자제품, 경공업, 일용품 등 분해를 둘러싸고 정밀하게 배치하여 일련의 양질 기업과 중대 대상을 낙착시키고 더욱 많은 제품이 현지에서 가공되어 부가가치를 높인 후에 러시아 시장에서 판매되도록 추진해야 합니다. 현대 봉사업을 대대적으로 육성 발전시켜야 합니다. 변경 도시의 구역 위치 우세와 도시 기능을 완성해야 하는 객관적 요구에 입각하여 봉사업 능력 확대와 질 제고 행동을 깊이 실시하고 타국 전자상거래, 창고 물류, 봉사 업무 외주, 자동차 애프터마켓 등 경영 형식의 규모를 지속적으로 장대시키며 음식 숙박, 객거 건강 양생, 가사 봉사 등 봉사 공급을 풍부히 하고 최적화해야 합니다. 생산성 봉사업이 전문화되고 가치사슬의 고급 단계로 연장되도록 추진하며 생활성 봉사업이 구품제의 다양화, 편리화 방향으로 발전하도록 촉진하여 실물경제의 발전 가속화를 위해 토대를 다지고 지탱을 제공해야 합니다. 주식속 관련 부문과 훈촌시 정부 주요 책임자들이 조사연구에 참가했습니다.
1: 험산을 파헤쳐 보물을 캐고 강물을 가로막아 산에 올리네. 60년 전 붉은해 변강 비춘의 노래 속 화폭이 오늘날 현실로 됐습니다. 331 국도를 따라 연변 곳곳을 돌아보면 노래 속 장관이 천리 변강에서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오늘 붉은해 변강 비춘의 결을 보도 세 번째 편에서는 한 곡의 노래와 계승 발전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원봉거의 물은 여전히 힘차게 흐릅니다. 려염글은 어머니로부터 30여 년간 운영해온 식당을 물려받았습니다. 당시 여름족 대중이 어렵게 놓은 이 수로는 알알이 염은 고산벼를 키워냈고 이곳 쌀로 지은 밥향기는 이 식당의 대표 간판으로 됐습니다. 화룡시 숭선진 개체 경영호 려염글입니다. 이 노래를 들으며 자랐고 숭선 이 땅에서 자라서 이곳에 대한 정이 깊습니다. 정부에서 가게 외관을 정비해주면서 관광객도 점점 늘어나고 식당을 찾는 손님도 많아졌습니다. 331 국도 연변 개방 관광 대통로가 활성화되고 숭선진 국문 상업거리의 경관 개선 사업도 순조롭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경계비 옆에는 새롭게 인기 촬영지가 조성됐습니다. 상천촌에서는 유효 농가 주택을 활성화해 민박 논밭 커피 캠핑장을 만들었고 2만 8천 평방미터 규모의 관공 쉼터는 자가용 관광객들을 맞이합니다. 료령 안산 관광객 광만상입니다. 붉은해 변강 비춘의 이 노래는 연변, 길림 그리고 동북 전역에까지 빛을 더했습니다. 오늘 달려보니 도로가 막힘없고 경치가 수려합니다. 개혁 개방 후 수십 년간의 거대한 변화를 실감할 수 있습니다. 노래 속에는 또 하나의 강, 해란강이 있습니다. 2015년 7월 16일 습금평 총서기는 해란강반의 화룡시 동성진 광동촌을 찾아 촌민들에게 알곡도 브랜드를 내세워야 가격도 좋고 효익도 좋습니다 라고 당부했습니다. 하평 기자입니다. 10년 전 광동촌의 한 해 촌 집채 수입은 10만 원 미만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00만 원이었습니다. 같은 논밭에서 예전에는 한근 단위로 팔았지만 지금은 구역 단위로 팔고 있습니다. 도시 사람들은 논 한 구역을 확인해 가을이면 쌀을 택배로 집까지 가져갑니다. 같은 땅, 같은 노래였지만 삶의 모습은 달라졌습니다. 논밭의 가치를 높인 것은 땅을 가꾸는 농민들만이 아닙니다. 창업자 양련아는 광동촌에 뿌리내려 논밭 문화관광의 가치를 발굴했습니다. 화룡시 광동촌 대규모 재배호 림충규입니다. 지난해 배호 100근에서 쌀 65근이 나왔습니다. 10월 10일 이후 수확하면 67근에서 68근까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길림성 명예문화관광집단 리사장 양련아입니다. 수확량을 더 높일 수 있습니다. 걱정 마세요. 자신 있습니다. 2025년 광동촌에서는 관광객 연인수로 45만 여 명을 맞이했습니다. 광동촌은 연변 8개 현시의 활기찬 발전을 보여주는 축소판입니다. 장백산 아래 사과배 열리고 라는 노래 가사가 있는데 오늘날 연변에는 과수만 줄지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왕청현 균 배지 산업 단지에는 모기버섯 배지가 가지런히 쌓여 있는 가운데 해당 산업은 3만 명의 취업을 이끌고 있습니다. 도노에서는 유기콩을 대면적으로 재배하고 있으며 우량 품종 보급 면적이 100만 무에 이릅니다. 2025년 전주 알곡 생산량은 38억 9,600만 근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권위적인 브랜드 평가에 따르면 연변 입쌀 브랜드 가치는 100억 원을 넘으며 매년 5만여 톤의 고품질 중고급 쌀이 북경, 상해, 절강 등지로 판매됩니다.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고향으로 돌아와 농축산업, 민박, 전자상거래 분야에 뛰어들고 있습니다. 훈촌에서는 통상구에 의탁해 다국 전자상 거래를 크게 발전시켰고 킹크랩은 전용 항공편으로 몇 시간 만에 동남아에 도착합니다. 연변 이민의 분투 정신은 6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연변주는 15호 전망 계획에서 흥변 부민 변강 안정 공고 모범구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기했습니다. 이 안정은 구호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마을마다 현마다 분투에서 이루어내야 합니다. 주민족사무위원회 부주임 방국동입니다. 연변은 전국민족단결진보 건설사업의 발원지입니다. 1994년 처음으로 전국민족단결진보 모범집단으로 선정된 이래 연속 5차례 이 영예를 받았고 2차례 전국민족단결진보 시범지로 선정됐습니다. 올해 6월 중앙민족가무단 1급 배우이자 연변대학 교우인 변용화가 모교를 찾아 2026기 졸업식에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무대 아래 7천여 명의 학생들이 익숙한 선율을 들으며 변강의 분투 정신을 이어받았습니다. 노래는 여전히 붉은 해 변강 비추내이지만 오늘 이 노래를 부르는 사람들은 더 이상 험산을 파헤치지 않아도 됩니다. 길이 뚫렸고 열매가 무르익었으며 벚꽃 향기가 퍼지고 고향을 떠났던 젊은이들이 돌아왔습니다. 선율은 연변 8개 현시의 참신한 모습을 담아 여러 민족 대중의 소박한 소망을 울리고 있습니다.
0: 10월 6일 저녁에선 2026 중국축구협회 갑급 리그 제25라운드 장촌 아태팀과의 원정 경기에서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1대1로 무승부를 기록했습니다. 10월 12일 연변 용정 크시안팀은 홈으로 돌아와 남동지훈팀과 제26라운드 대결을 펼치게 됩니다. 연변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담당의 아나운서 남경은 서태문이었습니다.

0: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1: 열린방송 라디오 시대.
0: 고향은 지금.

0: 네, 안녕하십니까. 고향은 지금 코너의 리미란입니다.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주 기상 부문에서 오늘 아침에 보내온 일기예보에 따르면 오늘 낮부터 밤까지 전조각지는 개였던 데로부터 구름이 많겠습니다. 낮에는 2, 3급의 편동풍이 불겠고 밤에는 1, 2급의 편서풍이 불겠습니다. 전주 최고기온은 섭씨 영상 24도, 최저기온은 섭씨 영상 6도 입니다. 공기오염 기상저건지수 1급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에 이어 벼 가을 거지를 계기로 기계화 조학에서 꼭 필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네, 올해도 풍성한 수확을 거두기 위해 그리고 안전한 가을 거지를 위해 오늘 방송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1: 연변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한어 조선어 종합채널 한어 뉴스 종합방송 조선어 뉴스 종합방송과 문해생활방송 교통문해방송 관광방송 및 전매체 뉴스 취재 편집센터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해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 내용을 방송해드리겠습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 신청 조건은 독립법인 경영 자격과 광고 경영 자격을 갖추고 량완 경영 기록과 경영 실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와 합작 경험이 있는 광고 회사 혹은 문화미디어 회사여야 합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 기업 경영 허가증 부본 원본과 복사본, 법인 대표 증서 및 신분증 부본 원본, 회사 소개,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 매체 그리고 신매체와 합작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광고 경영 자격증서 복사본, 위탁 입찰자 소개 및 연락 방법 등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 회사는 본 방송국 공고에서 명시한 기타 입찰 모집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경쟁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의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00

1호번입니다. 계속해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국 위성 채널의 광고 시간대 대리 경영권을 전국을 대상으로 공개 입찰할 때 관한 공고입니다. 입찰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광고 경영 기한은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1년입니다. 이번에 공개 입찰하게 되는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는 관련 신청 조건이 부합되어야 하고 신청 시 각종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입찰자 및 법인 대표, 대상 책임자가 인민법원에서 공포한 성실신용 피집행인 명단에 들어갔을 경우 입찰에 참가하지 못하고 련합체 입찰을 접수하지 않습니다. 이외 입찰 회사는 여러 매체의 광고를 동시에 입찰할 수 있는 바 묶음식 경영을 할 수 있습니다. 공개 입찰 신청 시간은 2026년 9월 21일부터 10월 11일까지입니다. 관련 상세한 사항은 연변정보황 인터넷 사이트를 조회해 료회할 수 있습니다. 연계 전화는 0433-508-5115번입니다.

0: 네, 먼저 농업 정보입니다. 일전 길림성 인민정부 판공청에서는 집대의 종합리용을 지지할 때 관한 약간의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조치는 집대 로촌 소각 금지 구역을 명확히 하고 집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며 집대 수집 비용을 잘하고 금융과 과학기술의 지지 강도를 높이고 집대 소각을 엄하게 단속하며 조직 실시를 강화하는 등 여섯 가지의 내용을 명확히 했습니다. 그중 집대의 과학적인 현지 비료화를 추진하는 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치를 내놓았습니다. 첫째, 전형적인 흙토지 지역의 현시에서 흙토지의 보호 및 리용 프로젝트를 실시하도록 지지하여 집대 등을 이용해 만든 유기 비료로 추가 시비 작업을 할 경우 성에서 확정한 년간 임무 면적에 따라 최저로 150원을 무당 보조합니다. 둘째, 보호성 경작 프로젝트를 지원해 집대 피복률을 높입니다. 집대 피복률이 60% 이상인 경우 무당 보조금 상한선을 80원으로 정하고 이를 토대로 줄가리 작업 집대의 농경지 현지 분쇄에서 파종이 가능한 정지까지 이르는 작업, 심층 밭가리 작업 등 작업 중 하나를 실시한 경우 무당 보조를 25원 추가해 보조 상한선을 105원으로 인상합니다. 성내 전역에서 집대 피복률 30% 이하의 보조를 취소하고 밭태우기가 확인된 농지에 대해서는 보조하지 않습니다. 셋째, 집대 자원량이 비교적 많은 현에서 조항급 초급 알곡 생산 규모 현 20% 장려 보조, 집대 종합리용 성급 프로젝트 등 자금을 이용해 집대 현지 비료화 작업을 추진하도록 지원하며 가을철 옥수수밭 심층 밭갈이, 옥수수 때 분쇄물의 토양 속 혼합 매립 등 집대 전량 현지 비료화 작업 또는 논의 로타리 치기, 집대 매립, 평지 등이 1차성 작업, 수확 후 농가리, 로타리 치기, 가을철 결빙전 혹은 봄철 해동 후에 평지 작업을 수행할 경우 무당 80원을 보조합니다. 네, 다음은 고향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일전 왕청현 2026년 우수 농민 양성 및 벼 생산 안전 공급 보장 양성반의 수강생 50명이 구역 간 현장 견학과 실습 훈련에 참가했습니다. 수강생들은 선호하여 장촌, 길림시 등 성내 여러 지역의 10개 량질 벼 재배 실습 훈련소를 찾아 각지의 재해 후 벼 생산 회복 및 질 향상, 규모화 재배, 전과정 기계화 작업, 디지털화 농업관리 분야의 선진 경험을 학습했습니다. 네, 수강생들은 이번 학습에서 배운 선진적인 기술, 성숙한 경험, 혁신적인 모식을 벼 생산 및 재해 후 생산 회복 사업에 적용하고 표준화 기계와 디지털화 재배 기술을 전역에 보급해 왕청현 벼 산업의 질 향상, 능률 증대, 생산 안정, 공급 보장을 위해 강력한 에너지를 불어넣을 것이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화룡시 양수 에너지 발전소 대상 건설이 통풍동 굴착진척이 순조롭게 1000m를 돌파하면서 이 대상이 지하터널 공사는 중요한 단계적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화룡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는 동북 지역 최초로 주간 조절 능력을 갖춘 양수 에너지 저장 발전소로 대상이 완공되면 친환경 보조 배터리가 돼 길림성 전력망이 절전기 조절, 저부하 충전, 에너지 저장, 주파수 조정, 전압 조정 및 긴급 사고 대비 등 중요한 기능을 발휘하게 되며 동북 지역의 에너지 구조를 최적화하고 신에너지 소화를 촉진시키며 탄소 고봉치 탄소 중립 목표 실현에 이바지하는 데 전략적 의의를 가지게 됩니다. 네, 최근 지331 관광통로가 개통되면서 변경마을에는 관광역참이 들어섰습니다. 이를 계기로 도시가정과 농가의 1대1 뜨락 도급계약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도시가정에서 평경마을 농가의 뜰락을 임대해 휴일이나 휴가철에 농가에 들려 원하는 남새를 직접 재배하는 방식입니다. 농약을 치지 않은 유기농 남새를 먹을 수 있는 외에 심고 가꾸고 수확하는 체험을 즐길 수도 있습니다. 농가에 머무는 동안 맑은 공기를 마시고 수려한 변경 풍경을 감상하며 순박한 천민들과 교류할 수 있는 것도 큰 매력입니다. 1대1 뜨락 도급 계약은 뜨락 경제의 새 형태로 거듭날 수 있으며 천민 소득을 높이고 농산물이 팔리지 않아 버리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도시와 농촌 주민 사이의 소통과 경제 교류를 촉진하고 향촌 관광과 체험 경제를 결합한 새 업태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드락 경제 새 형태를 통해 당지의 민박 음식 관광 산업도 연동시킬 수 있습니다. 춘시 왕청현 등 지역의 여러 기업들이 시장 소비와 소비 승격 추세에 초점을 두고 포장이 정교하고 식감이 독특한 선식 옥수수 제품을 잇따라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또 가공 기술에서 품질 검사, 판매 경로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문을 엄격히 틀어지고 소비 시장을 적극 선점함으로써 기업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높였습니다. 총 3천만 원이 투입된 왕청현 왕소미 선식 옥수수 생산 기지에서는 왕청진 배초구진이 여러 총과 연동해 기업 주문 플러스 농가 재배에 주문 모식을 보급하고 재배로부터 가공 온라인 판매에 이르는 완전한 산업사슬을 구축해 현지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증가를 이끌고 있습니다. 훈춘 변경 경제의 합작구에 위치한 훈춘 길도 농업 유한회사 생산 가공 구역들에서도 일사불란한 생산 장면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올해 약 2천만 이삭의 선식 옥수수를 수확할 계획입니다. 회사에서는 향후 더 많은 훈춘시 향진의 우수한 재배농들과 협력관계를 맺는 한편 량질의 옥수수 새 품종을 꾸준히 시험 도입하고 생산기술을 최적화해 보다 높은 시장 수요를 충족시킬 전망입니다.
1: 농업은 지역 발전의 튼튼한 버팀목입니다.
2: 농업은 새로운 경제 장성점입니다.
1: 농업은 곧 우리의 문화이고 자존심입니다. 지식경제시대, 현대농업은 곧 과학입니다. 끊임없는 품종 개량과 기계화 작업,
2: 친환경 농법과 산업화 경영, 효율적인 정보 공유와 현대적인 유통체계,
1: 저투입 고산출, 고품질 고효과성,
2: 우리가 가고 있는 현대 농업의 길입니다.
1: 신뢰받는 농업, 경쟁력 있는 농업,
2: 특색 있는 농업, 희망 있는 농업,
1: 화학용농이 만들어갑니다.

0: 왔습니다. 넘마다 벼가 익어 황금 물결이 출렁이고 농민 여러분은 한해 농사에 결실을 거두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야 할 텐데요. 이 가을 거지는 기쁨이 계절이지만 그만큼 해야 할 일도 많고 마음도 바빠지는 시기입니다. 네, 오늘 시간에는 벼 가을 거지를 앞두고 조농기계관리본소의 현애선 과장님과 함께 벼 가을에 필요한 조치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네, 올해 벼 농사 어떻게 보십니까?
1: 네, 올해 우리 주 벼 생산을 보게 되면 모내기 이후 기상 조건이 올해 벼 작황에 가장 영향을 미쳤지만 네. 전반 작황으로 볼 때 우리 주 벼 농사는 대체로 평년 수준 이상의 풍년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0: 네.
1: 봄철 기후를 보게 되면 벼 육모 시기 기온이 비교적 온화해서 네. 씨 뿌리는 작업이 순조롭게 진행되었습니다.
0: 네.
1: 여름 성장기에는 적절한 강수량과 일조 시간이 확보되어 벼의 가지치기와 이삭패는 과정이 량화했습니다.
0: 네.
1: 가을 벼알이 익는 시기에도 큰 냉해 집중 호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네. 벼알 성숙이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0: 네.
1: 전체적으로 볼 때 량화한 상황이지만 일부 지역에는 소나기가 내린 원인으로 네. 부분적 논이 벼대가 넘어지는 현상이 소량 발생했습니다.
0: 그렇네요.
1: 이런 논은 상대적으로 수확량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역별 편차도 존재하는데 네. 일조가 충분했던 평지논은 작황이 매우 좋습니다.
0: 네.
1: 우리 주는 고랭 지역이라 서리가 일찍 내릴 위험이 있습니다.
0: 네네.
1: 때문에 늦은 품종은 서리 피해를 입지 않도록 서리 오기 전에 빨리 수확해야 합니다.
0: 네.
1: 그리고 기계 수확을 할 때에는 벼의 수분 관리, 락립 손실, 바로 벼알이 떨어지지 않게끔 신경 써서 수확량을 확보해야겠습니다.
0: 네.
1: 정적으로 올해는 대풍년까지는 아니지만 평년보다 좋은 중풍년 수준입니다.
0: 그렇네요. 네. 여러모로 우리 땀 흘린 보람 지금 수확하는 계절이지 않습니까?
1: 네.
0: 네, 이 마지막 수확까지 잘 해야 되죠. 우리 가을 거지에 대비해 그렇다면 재배 농가들에서 해야 할 일들 어떤 것들로 짚어볼 수가 있겠습니까?
1: 네, 이제는 벼 농사의 마지막 환절인 가을 거지만 남았습니다.
0: 네.
1: 벼 농가들에서는 1년 동안 수고한 결실을 거둘 때가 되었는데
0: 네.
1: 우리 주를 보게 되면 보통 첫 서리가 내린 다음 가을 거지를 시작합니다.
0: 네.
1: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 주에서 가을 거지가 제일 적합한 시기가 보통 10월 10일 정도입니다.
0: 네.
1: 그 전에 소부분 가을 수확을 하지만 대면적은 아마 이때부터입니다.
0: 네.
1: 네, 지금은 기계화 수준이 높아져 보통 농가마다 가을 거지는 기계로 합니다.
0: 네.
1: 따라서 가을 거지를 잘 하자면 가을 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에 대한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0: 그렇죠.
1: 점검을 잘해서 일단 수확에 들어서면 농기계가 고장 없이 수확을 마무리 지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0: 그러네요. 기계화 가을이어서 농기계 점검 우리 점이 있다 우리 말씀 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 기계화 가을 거지에서 지금 가을이가 조금씩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네. 봅니다. 가을 거지 적정기를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맞는지요?
1: 네. 벼 수확 시기는 단순히 달력 날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0: 네.
1: 벼의 생육 상태,
0: 네.
1: 기상 조건,
0: 네.
1: 품종 특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0: 네.
1: 우선은 벼 자체 생육 상태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0: 네.
1: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0: 그렇죠.
1: 여기에는 벼알의

0: 속도, 줄기와 잎 상태, 네. 기상 환경 정황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1: 네.
0: 배알이 성숙도를 보게 되면 이삭이 아랫부분 배알까지 완전히 황금색으로 변하고 네. 녹색이 거의 사라졌을 때가 적기입니다.
1: 네.
0: 이삭 끝만 있고 아래 끝, 아래 알은 푸르면 아직 이르며 네. 너무 늦으면 딱립이 발생합니다.
1: 네.
0: 배알이 성숙도를 판단할 때 배알을 손으로 쥐어서 체크할 수도 있는데
1: 네.
0: 쥐었을 때 단단하게 느껴지고
1: 네.
0: 쉽게 부서지지 않는 상태가 적정 수확 시점입니다.
1: 네.
0: 그리고 수확기에 들어선 벼이 줄기와 잎 상태를 보게 되면 대부분 노랗게 변하고 아직 완전히 말라 죽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다음 비가 오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1: 네.
0: 장기간 비가 내리면 배알이 발아하거나 곰팡이가 생겨 품질이 떨어집니다.
1: 네.
0: 꼭 날씨 예보를 보고 비가 내리기 전에 수확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1: 그렇죠.
0: 그리고 아침 이슬이 마른 뒤에 수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슬이 맺힌 상태로 수확하면 배의 수분 함량이 높아 건조 부담이 커집니다.
1: 네.
0: 또한 늦가을 서리가 내리면 배알 품질이 저하되므로 첫 서리 후 서둘러 수확을 끝내야 합니다.
1: 네.
0: 총적으로 갈거지는 품종, 재배 조건에 따른 차이, 즉 조생종일 경우 일찍 성숙함으로 수확 시기를 빨래야 하고
1: 네.
0: 중만생종일 경우에는 성숙이 늦어 수확 시기를 늦추어야 합니다.
1: 네.
0: 또한 모낸 시기가 늦었던 논은 자연히 수확 시기도 늦추어야 합니다.
1: 네.
0: 단 기계화 수확 시 주의점이라면
1: 네.
0: 련합 수확 기구로 기계 수확할 때는
1: 네.
0: 배알 수분 함량이 18 내지 22% 수준일 때 네. 가장 적합하다는 점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0: 수분이 너무 높으면 수확 후 건조에 많은 시간이 들고 썩기 쉽고 수분이 너무 낮으면 배알이 떨어져 수확량이 줄어들기에
1: 그렇죠.
0: 제일 합당한 시기를 장악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상 이 내용을 종합해본다면
1: 네.
0: 갈거지를 정할 때 이삭 전체가 황금색으로 있고
1: 네.
0: 배알이 단단해진 상태 그리고 비가 오기 전 이슬이 마른 다음 서리 내리기 전에 수확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네.
0: 련합 수확기로 기계 수확 시에는 벼의 수분을 18 내지 22%를 기준으로 맞춰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점 명심해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우리 그냥 뭐 날짜에 따라 달력에 따른 것이 아니라
0: 네.
1: 벼의 작황에 따라 어떤 정황인가에 따라서 우리 기계화 수확 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겠고 여러모로 날씨에 따르고 또 성숙도에 따르고 종합으로 해야 된다. 그 말씀이죠.
0: 네네.
1: 네. 올해 그 수확기를 비롯한 이 농기계들 얼마 정도 이 가을거지에 투입되고 있습니까?
0: 네. 가을거지는 농작물 생산에서 마지막 환절이라고 봅니다.
1: 네.
0: 안전한 수확을 위해서는 작업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하겠죠.
1: 네.
0: 그리고 트랙터, 련합 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하여
1: 네.
0: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하게 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1: 네.
0: 이미 점검한 농기계는 5만여대이고요.
1: 네.
0: 네, 가을거지에 투입될 농기계는 2만여대에 달합니다.
1: 네.
0: 그중 강냉이 련합수확기는 5,700여대,
1: 네.
0: 벼련합수확기, 콩수확기 등 기계는 2,900여대에 달하며
1: 그렇죠.
0: 나머지는 벼 가을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가 되겠습니다.
1: 그러네요. 총적으로 5만여 대 점검 참으로 많은 농기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네. 많은 농기계가 투입되어 단시간 내에 일해야 하니까요. 꼭
0: 네.
1: 점검이 필요하겠죠.
0: 네.
1: 이 본격적인 가을거지 작업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가을거지에 대비해서 우리 농민분들 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들이 있죠?
0: 네. 지금 가을거지에 투입되는 농기계 수량이 많은 만큼
1: 네.
0: 가을거지에 대비해 꼭 농기계 점검을 잘해야 합니다.
1: 네.
0: 우선은 그 수확기입니다.
1: 네.
0: 수확기 발동기라든지 수확기 갈날,
1: 네.
0: 전송대,
1: 네.
0: 윤활유 등을 꼭 점검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은 탈곡기에 대한 점검도 필요합니다.
1: 네.
0: 탈곡기 내부에 잔물이 있는지 그리고 전기 선로도 파괴되었는지를 잘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가을 수확기 탈곡기는 한번 쓰고

0: 또는 오래동안 방치되어 있는 상태이기에 꼭 작동이 정상인지를 잘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네.
0: 이렇게 함으로써 일단 갈거지가 시작되면 고장이 없이 순조롭게 잘 마무리되도록 해야겠습니다.
1: 네.
0: 갈 수확

0: 유래합니다.
1: 그러네요. 배의 수분 함량 14%라 할 때 네. 제일 좋은 그 보관 그 표준이라고 보는데요. 네. 우리 그 수확할 때 제일 좋은 수분 함량 18부터 22 사이라 했지 않습니까? 네. 이 정도일 때 들여오면 금방 말려서 보관하는데 편리할 것 같습니다. 네. 수분이 더 많으면 불리하죠. 이 가을철 벼 수확에서 기계의 수확 손실률을 어느 정도로 통제해야 하는지요?
0: 네, 뼈 기계화 수확에서 천 손실률은 5% 이내로 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 네.
0: 하지만 좋은 조건 즉 뼈 성숙도가 적당하고 포장 상태가 량화하며 기계 정비가 잘 되고 조작이 숙련할 경우에는 3% 이하까지 낮출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러니 현장 일반 작업 기준 허용 상한선은 5% 이내인데 네. 여기에는 예비 손실, 절단대 손실, 락립 손실, 선별 손실 모두 포함됩니다.
1: 네.
0: 때문에 기계 작업 시 주의할 점은 뼈가 너무 익으면 탈립 손실이 커지고 네. 너무 덜 익으면 선별 손실이 늘어나기에 꼭 적기의 수확이 가장 중요합니다.
1: 네.
0: 그리고 기계 작업 속도, 탈곡 통 간격, 바람 세기 조절로도 손실률을 낮출 수 있습니다.
1: 네.
0: 가을 수확 시 비가 내릴 수도 있는데 네. 비 온 뒤에 포장에 물기가 많으면 손실률이 높아지기에 꼭 날씨 정황을 잘 파악해서 가을 작업을 해야겠습니다.
1: 그렇네요. 네, 이 벼 가을을 볼 때 우리 운전수들 시간을 다 거치느라 아침 일찍 밭에 나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0: 네.
1: 어둡고 안개 낀 날 연합 수확기를 운전할 때 특별히 주의할 점 무엇인지요?
0: 네, 새벽 안개로 시야가 좁아지면 먼저 조명, 후미등, 경광등이 정상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1: 네.
0: 연합 수확기 주행 속도를 평소의 절반으로 낮추고
1: 네.
0: 논 가장자리 뚝길은 한쪽 끝으로 붙어 다니며
1: 네.
0: 사람이나 축사, 장애물을 네. 미리 살펴야 합니다.
1: 네.
0: 또 어두울 때 혼자 작업하지 말고 동반자를 한 명 붙여서 안전감시를 세워야 끼임 추락 사고를 막을 수 있습니다.
1: 네. 이 가을거지와 함께 안전생산에도 꼭 중시를 돌려야 된다고 보는데요. 안전생산에서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뼈 기계화 가을거지에서 안전생산 요구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네.
0: 우선은 농기계 조작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작업 전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1: 네.
0: 수확기, 운반차 등이 브레이크, 타이어, 전기배선, 안전가드장치 이상의 유무를 확인하고
1: 네.
0: 고장난 기계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1: 네.
0: 그리고 기계 조작자는 반드시 해당 기계 조작 교육을 받은 사람이 운전하며
1: 네.
0: 음주 후 농기계를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1: 네.
0: 다음 기계 작업 중에는 회전부, 절단부에 손을 가까이 대지 않고
1: 네.
0: 기계가 완전히 정지한 뒤에 점검, 청소, 보수를 진행해야 합니다.
1: 네.
0: 작업자는 안전화, 보호모, 작업복을 착용하고
1: 네.
0: 느슨한 옷, 긴 머리에는 기계에 걸리지 않게끔 정리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현장에서의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논밭 작업 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을 금지하고
1: 네.
0: 어린이, 주변 사람이 작업 구역에 접근하지 않도록 통제해야 합니다.
1: 네.
0: 경사지, 물이 괴인 논에는 수확 작업할 때에는 기계가 전복될 위험에 주의해야 하기에 과속 운행을 금지해야 합니다.
1: 네.
0: 곡물을 운반할 때 초과하여 싣지 말아야 하고
1: 네.
0: 차량에서 적재물이 흘러내리지 않게 잘 고정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은 가급적 피하고
1: 네.
0: 부득이 야간 작업할 때는 충분한 조명 설비를 갖추고
1: 네.
0: 기계 작업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 네.
0: 다음 화재 폭발에 대비한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수확한 볏짚은 건조한 곳에 보관하고
1: 네.
0: 가연성 물질 근처에서 불을 피우지 말아야 하며
1: 네.
0: 농기계 엔진 고열 부분에 건조한 짚이 닿지 않도록 관리하고
1: 네.
0: 작업 현장에 소화기를 배치해 놓아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작업장에서 농기계에 기름을 넣을 때는 엔진을 정지시키고
1: 네.
0: 불꽃이 근처에 없도록 해야 합니다.
1: 네.
0: 계속해 운전수들이 작업 환경 안전 요구입니다.
1: 네.
0: 운전수들이 장기

0: 2시간 반복 작업을 할 때에는 적절한 휴식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피로가 쌓이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1: 예.
0: 그리고 작업 현장에는 먼지가 많으므로 방진 마스크를 착용하고 소음에 대비해 귀마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0: 이 밖에 가을철은 기온 변화가 심하기에 기후 변화에 대비한 체온 관리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사고 예방 및 비상 대응 요구입니다.
1: 네.
0: 작업 현장에는 꼭 안전 표지판을 설치하고
1: 네.
0: 작업자 간 소통을 잘 하는 것이 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1: 네.
0: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에는 바로 작업을 정지하고
1: 네.
0: 응급 조치를 취하며
1: 네.
0: 필요 시에는 제때 병원으로 이송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농기계 안전교육을 사전에 실시하여 모든 작업자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입니다.
1: 네.
0: 이상의 내용을 다시 반복한다면
1: 네.
0: 뷰기계화 가을거지에서 안전생산의 핵심 요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네.
0: 첫째는 농기계 작업 전 철저한 점검과 안전장비를 착용해야 하며
1: 네.
0: 기계 정지 후 점검 보수를 실시해야 합니다.
1: 네.
0: 둘째는 작업 현장에 불필요한 사람 출입을 막고
1: 네.
0: 전복 혹은 적재량을 초과해서 씻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셋째는 건조한 볕짚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해야 하며
1: 네.
0: 소화기를 꼭 배치해야 합니다.
1: 네.
0: 넷째는 장시간 작업으로 인한 피로를 피하고 방진, 방음, 보호공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1: 네.
0: 다섯째는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응급조치와 사전 안전교육을 실시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2: 그렇네요. 우리 수확에 투입되는 농기계들 보게 되면 자체 기계는 괜찮아도 수확기 같은 경우 실을 맡아 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 기계 사용에서 안전성 확보가 참 중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에서 이 면에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근년에 우리 주 기계화 수준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1: 네.
0: 이는 농업 경제에 아주 유리할 뿐만 아니라
1: 네.
0: 농민들이 노동 강도도 이에 따라 감소되고
1: 네.
0: 반면 생산력은 큰 제거를 가져왔습니다.
1: 네.
0: 하지만 10년 안전하다가 한 번 사고가 10년 성과를 말아먹는다고 농기 안전 문제가
1: 그렇죠.
0: 늘 중요시되고 있어요.
1: 네.
0: 인민군중들이 생명 안전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 네.
0: 자칫 안전사고로 한 가정이 행복이 파괴될 수 있기에
1: 네.
0: 농기 안전에 중시를 돌려야겠습니다.
2: 그렇네요. 또 새롭게 사용되는 농기계에 관해서는 어떤 요구가 있습니까?
0: 네, 수확 계절에 농기 안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1: 네.
0: 농기계 운전수들이 농기계 안전 생산에 관련된 법률 규상 제도를 지킴으로써
1: 네.
0: 안전 생산을 확보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고장이 난 차량들을 그냥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자그마한 고장이라도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기에 제때 수리해서 안전을 담보하는 전제하에 운전해야 합니다.
1: 네.
0: 트랙터로도 좋고 련합 수확기도 좋고
1: 네.
0: 운전할 때 위장하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또 운전면허증이 없는 사람이 트랙터로나 수확기를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트랙터로 운전 중 내리막길을 달릴 때 빈 기어에 놓고 운전하면 아주 위험하기에
1: 네.
0: 절대로 빈 기어에 놓고 운전하지 말아야 합니다.
2: 그렇네요.
0: 그리고 트랙터에 곡식을 실을 때 사람이 함께 앉아서는 안 되며
1: 네.
0: 운전수 곁에 함께 타고 다니는 것을 엄금해야 합니다.
1: 네.
0: 가을거지를 보게 되면 여러 집이 함께 하거나 새를 맡아서 가을거지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1: 네.
0: 운전수는 절대로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1: 네.
0: 차가 움직일 때에는 꼭 먼저 소리를 내서 주변에 알린 후 움직여야 하며
1: 네.
0: 운전수의 시야가 닿지 못하는 곳들에서는 꼭 먼저 잘 살펴본 후 운전해야 합니다.
1: 네.
0: 다음 철도 연선 십자거리를 통과할 때는 꼭 중시를 돌려서 운전해서
1: 네.
0: 안전을 담보해야 합니다.
1: 네.
0: 그리고 가을 수확을 다그치기 위해서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야간 운전에서도 안전에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1: 네.
0: 특히 련합 수확기 같은 경우에 길에서 달릴 때 꼭
1: 네.
0: 도로 표시에 따른 속도를 비롯한 규정을 잘 지켜야 하며
1: 네.
0: 트랙터나 수확기가 발동을 건 상태에서 고장과 같은 문제점들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2: 네.
0: 만일 문제점이 있어 보일 때에는 발동을 끈 후 문제점을 찾아야겠습니다.
2: 그렇네요. 우리 가을 수확을 계기로 농기계 사용해서 안전을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고 봅니다. 우리 농기계 안전에 관해 우리 비어 재배하우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주 농업 생산은 추수 고봉기에 들어서고 있는데,
2: 네.
0: 가을철은 수확 생산 고봉기로서 농기 안전 생산 사고가 발생하기 쉽습니다.
2: 네.
0: 하여 농업 생산에서 기계화 안전 생산은 가을철 안전 생산에서의 중요한 환절로 되고 있습니다.
2: 네.
0: 안전 생산을 위하여 우리 네. 농기 부문에서는 여러 가지 조치를 대서
2: 네.
0: 안전 생산에 대한 감독 관리를 강화하고 있는데
2: 네.
0: 우리는 신문, 텔레비전 방송 등 매체를 통하여 선전을 강화하고
2: 네.
0: 또 안전 우환을 찾아내고
2: 네.
0: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는 것으로 광범한 농민들이 생명 안전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2: 네.
0: 수확 시 농기계 사용해서 사고의 주요 원인을 보게 되면
2: 네.
0: 조작을 잘못하거나
2: 네.
0: 번호판이 없거나
2: 네.
0: 면허증이 없이 운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2: 네.
0: 또 어떤 곳에서는 가을 작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24시간 기계를 운전하고 있는데
2: 네.
0: 노동 강도가 아주 큽니다.
2: 네.
0: 안전한 생산을 위해서는 다시 한번 강조한다면 아래와 네. 같은 면에 중시를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2: 네.
0: 작업 전 기계에 대한 안전검사가 필요합니다.
2: 네.
0: 트랙터루, 련합 수확기 등 농기계는 전면적인 안전검사를 진행해
2: 네.
0: 안전기술 상태에서 작업에 투입되어야겠습니다.
2: 네.
0: 그리고 야간 작업에 대비한 조명시설도 점검해 문제가 있을 때에는 제때에 고쳐놓아야겠습니다.
2: 네.
0: 다음 작업 중 안전 운행을 담보해야겠습니다.
2: 네.
0: 트랙터루, 련합 수확기는 상표를 비롯한 서류가 구전해야 하며
2: 네.
0: 농기계 조작 인원은 면허증을 꼭 챙겨야 하며
2: 네.
0: 술을 마인 후 작업하는 것을 엄금합니다.
2: 네.
0: 작업 장소를 옮길 때에는 교통규칙을 준수하며
2: 네.
0: 교통경찰들이 지휘에 복종해야 합니다.
2: 네.
0: 다음 작업 현장에서의 안전성에도 중시를 돌려야 합니다.
2: 네.
0: 작업하는 밭에 위험하거나 장애물이 있는지를 잘 확인해야 하고
2: 네.
0: 있을 경우에는 잘 표기해도 순조로운 수확을 담보해야겠습니다.
2: 네.
0: 이래서 하면 기계 사용 전 작업하는 곳이 지체 특점, 땅이 수분유 하에도 잘 파악해야 하며
2: 네.
0: 발동을 끄지 않은 상태에서 수확기를 정리한다거나 하는 일이 없어야겠습니다.
2: 네.
0: 가을거지는 농작물 생산에서의 마지막 환절인데요.
2: 네.
0: 풍요로운 수확이 계절 기계를 조작하는 분들이 안전의식을 높이고
2: 네.
0: 조작 요령을 잘 장악해 가을 수확을 원만히 마치기를 기원합니다.
2: 그러네요. 네, 오늘 갈거지에 대비한 그 주의사항, 점검에 필요한 우리 상식들을 잘 소개해 주셨는데요. 과장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은 농업정보와 고향 소식 그리고 벼 가을거지를 앞두고 기계화 수확에서의 필요한 조치들을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예전에는 낫 하나, 호미 하나로 온 가족이 논에 나가 허리를 굽히고 벼를 베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가을거지가 끝나면 온몸이 쑤시고 며칠씩 앓아 누웠다는 이야기도 흔했죠. 네, 그런데 지금은 수확기 한 대가 논에 들어서면 예전 같으면 며칠 걸릴 일을 단 몇 시간 만에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기계가 아무리 나도 우리 사람이 손길과 마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기계는 고장나면 멈추지만 사람은 서로 도우며 다시 일어나니까요. 우리 수확기 운전대안전분도 논둑에서 수확 상황을 살피는 농가도 수확한 벼를 말리고 저장하는 가족들도 모두 한 마음으로 갈거지를 완성해가는 것입니다. 기계와 갈거지의 가장 큰 좋은 점은 무엇보다 빠르고 힘이 덜 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안전이 더 중요합니다. 어둡고 안개 낀 새벽녘 수확기 작업 새를 맡아 하는 수확기 운전, 익숙하지 않은 기계 조작, 이 모든 순간에 방심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그래서 현혜성 과장께서도 거듭 강조하셨듯이 수확 측정기를 잘 판단하고 우리 기계 점검을 철저히 하며 안전수칙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논에서 흘린 땀방울이 헛되지 않도록, 그리고 한 해 농사의 결실을 안전하게 거둘 수 있도록 우리도 여러 농촌들에서 가을거지 작업 시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면서 벼가를 원만히 마무리 짓길 바랍니다. 고향은 지금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질 좋고 마음에 드는 치아를 하시렵니까? 동천 치과를 찾으세요. 25 년의 경험이 풍부한 치과 전문의가 고객 한 분 한 분에게 꼼꼼한 진료와 맞춤식 서비스로 만족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사기니는 280원에 해드립니다. 사기니 들리를 하시려는 분들은 동천 치과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깨끗한 소독과 최선의 진료, 합리하는 가격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겠습니다. 지점 공원 서쪽 100m 되는 곳, 문의 전화 2451608번, 2451608번입니다.
1: 세상에 사랑을 전하고 온기를 나누는 당신과 나의 건강 지킴이 연변 신약대약방. 연변 신약대약방은 백성들이 안심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약방입니다.
0: 피부 문제로 괴로우신가요? 길태종이 진찰부에서는 상처가 잘 아물지 않고 화상, 욕창, 마른 보짐, 피부염, 습진, 백반점, 로련성 피부 가려움증, 모낭염, 여드름, 대상포진, 입술염증, 발무좀, 손습진, 당뇨병, 족부병변 등 완고성 피부질환을 치료해드립니다. 길태종이 진찰부는 20년 림상 경험과 국가특허보건기술로 믿을 수 있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또 안정성이 좋은 약재를 사용하기 때문에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가 있습니다. 현재 모든 피부질환 환자들에게 1회 무료 치료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지점은 연결시 서시장 북쪽 활력성 1층에 위치했고요. 문의 및 예약 전화는 276-5000번, 276-5000번입니다.
2: 북경 동인당 특별초빙 전문가인 류가보 의사는 중의 세가에서 태어나 30여 년간 의료사업에 종사하면서 풍부한 림상 경험을 쌓았고 환자 한 분 한 분의 체질과 병에 맞춰 개인 맞춤형 진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로 관상동맥질환, 협심증, 폐심병, 고혈압, 뇌혈전, 뇌경색, 불면증, 담결석, 심결석, 담낭염, 간경화, 위염, 위궤양 등 질병을 전문적으로 치료합니다. 또한 경추병, 요추간판 탈출, 골관절 질병, 풍습성 관절염, 류풍습성 관절염 외에도 각종 전립선 질환, 월경불순, 요선염, 습진, 대상포진, 여드름 등 질병을 정확하게 치료해드립니다. 지점은 연길 동백 슈퍼마켓 서쪽 50m에 위치한 상강중의원입니다. 문의전화는 432-3777번, 432-3777번입니다.
0: 두골테는 여러가지 관절 통증을 빠른 속도로 치료해주는 외용 고약입니다. 본 제품은 통증 부위의 혈액순환 장애를 풀어주어 순환을 촉진시켜주는 차원에서 소염, 지통 및 부종을 가라앉혀주는 작용을 합니다. 두골테는 풍습성 관절염, 유머티즘 관절염, 종식성 관절염, 비대성 척추염, 견주염, 요추간판 탈출, 허리 근육 손상, 좌골신경통, 발뒤축 골가시, 골절 증식, 통풍, 건초염, 고관절 괴사, 관절이 부어오르고 변형이 되는 증상, 골절, 넘어져서 상한 부위, 산후풍 후유증 등 각종 관절 통증을